0: 회피.
1: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0: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사랑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거짓말도 훤히 보일 때가 있죠. 화려한 말로는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요, 몸짓까지는 완벽하게 숨길 수 없기 때문일 텐데요.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얼굴이 빨개지고 당황하면 눈동자가 흔들리고, 세상에서 가장 솔직한 건 우리 몸일지도 모르겠네요. 누군가의 진심을 알고 싶은 순간 애정을 갖고 천천히 지켜보면 그 마음이 드러나는 것처럼요. 내가 나를 알고 싶을 때도 스스로를 조용히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습관처럼 하는 괜찮다는 말보다는 훨씬 정확할 테니까요.

0: 7월 29일 수요일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침봉 오늘 첫 곡은요. 조지 바라봐줘요 였고요. 봉주루 저는 봉태규입니다. 사랑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누군가의 거짓말도 눈에 보이죠. 나 그 사람한테 관심 없는데 이런 말을 하지만 자꾸 시선이 그쪽으로 가고 나 아내한테 잘못한 거 없는데 당당한 척하지만 눈동자가 마구마구 흔들리고 이렇게 몸짓까지는 숨길 수 없고 꾸밀 수 없을 때가 많거든요. 저는 바로 티나요. 거짓말하면 저는 정말 누가 봐도 바로 티나요. 아 진짜 어쩜 이렇게 순수한지 참. 네, 이런 걸 보면요. 우리 몸보다 솔직한 것도 없네요. 그래서 몸이 하는 이야기들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겠죠. 특히 너 좀 쉴 때야 비타민 좀 챙겨 먹어 이런 이야기들. 네. 그리고 봉그레들 아침분 그냥 듣는 거지 뭐라고 말을 해도 자꾸 입가에 미소가 찌어지고 안 들으면 막 불안하고 그런 거 다 압니다. 네. 거짓말 하지 말고요. 인정하셨으면 좋겠고요. 나 아침 보고 완전 좋아해 봉대한테 푹 빠졌어 라고 이렇게 인정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나라는 사람한테 전혀 관심이 없었던 거야. 근데 그냥 우연히 이 아침봉을 들었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근데 아직까지도 내면에서 싸우고 있는 거야. 네, 인정하셔도 되고요.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저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 지금 듣고 싶은 노래까지 편하게 보내주시고요. 저는 광고 먼저 듣고 돌아올게요.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 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0: 간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3: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2: 여자도
3: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2: 탈모 보조 치료제
3: 캐라시딜.
4: 엄마 손은 약손, 나도 쓰제야.
2: 약국에서 만나요.
5: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

0: 아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케어. 원해요?
2: 케어원 헤어.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원 헤어.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원 헤어.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4: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3: 비다샵!
4: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3: 비다이렉트샵!
4: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3: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1: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보배님께서 아이들 막내 고모부께서 해남 밤 호박을 한 박스 보내주셨어요. 잘 손질해서 수프도 해먹고 아몬드 파우더랑 같이 해서 밤호박 케이크도 만들어주려고요. 밤호박 맛있잖아요. 네. 그리고 스푼은 뭐 이제 많이들 해드시니까 그 밤호박 케이크를 만드실 때 설탕을 얼마나 넣으실 거예요? 제가 항상 베이킹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집에서 아, 그 파는 단맛이 나려면 무지막지하게 설탕을 넣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또 아이들 먹는 거니까 집에서 하는 건 조금 그렇게까지 설탕을 넣고 싶지 않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은 메이플 시럽을 또 왕창 뿌려 먹더라고요. 6607님 기다리고 기다리던 둘째 임신 사실을 오늘 알게 됐어요. 남편한테 아직 말 안 했는데 어떻게 놀래켜줄까 고민되네요. 상상만 해도 너무 즐거워요. 아 진짜 저도 떠오르네요. 둘째 임신했을 때 저는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왜냐면 계획이 전혀 없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은 어떻게 먹고 살지? 그때 막 일이 많을 때가 아니어서 첫째랑도 겨우 먹고 살고 있는데 막 이런 생각을 할 때여서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다행이에요. 네, 둘째가 있다라는 게. 아마 남편분이 어떻게 놀래키는 게 좋을까요? 웁! 뭐 이런 거 해야 될까요? 고전적인 방법으로? 네. 예전에 참 그러고 보면 드라마에서 쉽게 연출했어. 임신 사실을 다 읍? 다 이런 걸로 알렸던 것 같아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사연의 제목을 입력하세요. 만나볼게요. 퀸, 데이비드 보위, 언더 프레셔.

일상의 모든 사연, 그리고 그 장면을 더 빛내줄 제목이 마지막에 찾아옵니다. 사연의 제목을 입력하세요. 민트 초코를 좋아하는 민초파와 싫어하는 반민초파, 파인애플 피자가 완전 호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등등 평생 입맛에 따라 파가 나뉘어서 늘 논쟁을 하잖아요. 저희 부서에는 요즘 커피 때문에 난리도 아닙니다. 저를 비롯해 대부분의 직원들이 구수한 원두를 좋아하는 구수파 회원이었거든요. 덕분에 큰 문제 없이 이번에도 구수한 맛 나는 원두로 구비해놨어요. 약간 견과류 맛도 나는 게 묵직하니 맛있더라고요. 역시 센스 최고! 잘 마시겠습니다. 아주 평온하게 커피타임을 즐겨왔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 경력직 사원이 한 명 새롭게 합류하면서 그 평화가 와장창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분이 아주 강경한 산미파 지지자였거든요. 에? 원두가 이거밖에 없어요? 아이, 커피는 산미가 있어야 진짜 제대로 맛이 나죠. 무슨 소리예요? 커피에 무슨 산미예요? 커피와 산미, 그 둘은 같이 쓰면 안 되는 단어라고요. 제 말에 다른 직원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맞아 맞아, 커피는 묵직하고 구수해야 제맛이지. 구수함으로 똘똘 뭉쳤지만 산미파 대표는 물러서질 않더라고요. 아이, 안되겠다. 제가 산미나는 원두 사올게요. 호주에서 커피만 연구하시던 분이 저희 동네에 카페 차리셨거든요. 거기 원두가 아주 상큼하니 맛있어요. 한번 마셔보면 다른 커피 못 마신다니까요. 닷을 드셔봐야 돼. 그렇게 그 직원이 가져온 산미나는 원두로 커피를 내려 먹어봤어요. 뭐 맛있긴 합디다. 하지만 구수파를

0: 삼미파로 변절시킬 만큼은 아니었거든요. 저희의 완강한 태도에 경력직 직원분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니 아 진짜 다들 컬무지이시네. 산미가 있어야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더 청량한 맛이 나는 건데 청량한 맛을 원하면 사이다를 마시면 되죠.
1: 그럼 구수한 맛은 숭늉 두세요. 숭늉.
0: 숭늉? 참나 그렇게 산미가 좋으면 식초 드세요. 식초. 이런 유치한 싸움을 다 했다니까요. 그 뒤로는 각자 좋아하는 맛 원두 마시며 평화롭게 지내지만 저는 여전히 인정 못해요. 커피는 구수함이 절대 왕자 아닌가요? 오늘 사연의 제목 산미가 그냥 커피라면 구수함은 끝판왕이야.

사연의 제목을 입력하세요에 이어서 듣고 오신 노래는 브라운 아이즈 위드 커피였고요. 오늘 사연 보내주신 1530님께는 과일배 세트, 쑥 인절미 세트, 김치 세트까지 아침복 3종 세트 보내드릴게요. 뭐 저는 뭐 산미 구수한 거 다 좋아해요. 네, 근데 저희 제작진 중에는 황 PD가 그렇게 원두를 따진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SBS에 소문이 자자하대요. 쟤는 진짜 농사를 짓나 봐. 원두 농사를 짓나 봐. 막

이런 얘기가 엄청 많다라고 하네요. 네. 그래서 뭐 본인이 생각하는 그 원두가 아니면은 뭐안 먹는다라는 그런 소문이 있네요. 네. 1부 끝곡은요. 라세린드 런투유 듣고요. 저는 2부로 돌아올게요.

0: 안녕하세요. 춘천특집 노래자랑에서 양문형 냉장고를 탄 서유림입니다. 어머니표 고춧가루를 중고마켓으로 판매했었는데요. 한동안 거래를 하러 나가면 컬투쇼에서 춤춘분 아니세요? 라면서 알아보셔서 아주 난감했지만 좋은 추억이 생겼습니다. 내 안의 끼와 흥을 깨워주는 컬투쇼, 앞으로 20년만 더 함께해주세요. 컬투쇼 20살 축하해.
1: 여러분과 함께하는 컬투쇼.
2: 안녕하세요. 영국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키팅 역을 맡은 연정훈입니다. 아카데미 각본상 수상 명작이 한국 초연 무대로 찾아옵니다. 시대를 초월한 감동을 만나보세요. 9월 13일까지 노을시어터 대학로 우리카드홀. 8세 이상 관람가.
3: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시엘스톤을 선택.

0: 안녕하세요. 배우 김주령입니다. 저는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칭찬을 자주 건네는 편이에요. 그러다 문득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남에게는 좋은 말을 그렇게 아낌없이 건네면서도 정작 제 자신에게는 특히 제 연기에 대해서는 좀처럼 그러지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저를 아껴주는 마음으로 스스로에게 자주 잘하고 있다는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 자신을 조금씩 더 칭찬해 주다 보니 연기도 한결 즐거워지고 현장에 가면 여전히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아낌없이 칭찬해 주세요.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김주령이었습니다.
1: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봉디가 읽는 순간 커피 한 잔이 됩니다. 오늘의 문자는 커피가 된다. 일상 이야기와 신청곡을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여러분의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성시경 안녕 나의 사랑 듣고 왔고요. 오늘의 문자는 커피가 된다에 문자 소개된 모든 봉글에게 커피 한 잔이 갑니다. 7461님께서 저번 주 아이가 감기에 걸리면서 눈병이 왔어요. 분병이 안 없는 결막염이라고 했는데 남편도 옮고 저도 옮아서 지금 눈 퉁퉁 부어서 일하고 있습니다. 눈의 소중함을 다시 느끼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 아이 키우게 되면은 아이가 이제 뭐 감기가 됐던 어떠한 병에 감염이 되잖아요. 그럼 한 바퀴를 돌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이가 언제 다 컸냐라고 느끼면은 병원을 이제 아이가 잘하면 잘할수록 현저하게 안 가게 되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게 한 제가 생각할 때는 초등학교 한 3학년 정도면은 정말 병원을 웬만하면은 안 가요. 네, 그러면 아 얘가 진짜 이제 아가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도 한 초등학교 한 1, 2학년까지는 그래도 병원을 조금 다니거든요. 감기나 그런 게 자주 걸리니까. 2학년만 돼도 좀 덜하긴 하는데 3학년 되면 진짜 안 가요. 어디 뭐 부러지거나 그런 거 아니면. 근데 이제 아기 때는 좀 아이가 뭔가 감기 걸리거나 그럼 그런 게 한 바퀴 돌고 그러기도 합니다. 네. 근데 그러면 또 아이는 나아요. 네. 장희진님께서 직장생활 4개월 차인 딸이랑 같이 전보고 왔습니다. 적응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혼자 말도 못하고 많이 힘들었나 봐요. 힘들 때는 힘들다 못하겠다 이런 말도 할 줄 알아야 한다고 조언을 해줬네요. 제가 키우면서 책임감을 너무 많이 강조했나 싶어 마음이 짠했어요. 딸 힘들 땐 집에 와 소고기 구워줄게. 그러게요. 저도 아이 키우면서 책임감 너가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싫어도 해야 돼 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한편으로 그런 얘기 많이 하기도 해요. 정말 싫을 땐 얘기해. 그래서 가끔 훈육하거나 그러면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싫었어 라고. 장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따님에게는 뭔가 굉장히 든든한 한마디였을 것 같아요. 힘들 때 집에 와. 아우 이거만큼 뭔가 힘이 나는 말이 있을까요? 네, 정도건님께서 5살 아이가 물총으로 집을 엉망으로 만들었네요. 이럴 땐 어떻게 타일러야 할까요? 봉은영 박사님 해결책을 주세요. 이럴 때 얘기를 해야죠. 이렇게 물총을 쐈을 때 이걸 왜 밖에서 가지고 놀아야 되는지 왜 집에서 가지고 놀면 안 되는지 그러면서 같이 닦으면서 얘기하면 더 좋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결국 뒷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다 이러면서 이런 물놀이는 밖에서 해야 돼 라고 얘기하면 되죠. 네. 그리고 안 될 때는 이건 안 돼 라고 단호하게 얘기하고요. 저는 뭐 그렇게 키웠던 것 같은데요. 9984님께서 곧 반백살이 되어가는 사람입니다. 최근 10년 가까이 다니던 직장을 사정상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걱정이 많았어요. 나이가 많다 보니 써주는데 찾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이런 저에게 좋은 기회가 왔고 요즘 열심히 교육받고 있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기회는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됐네요. 앞으로도 열심히 살아볼게요. 러브홀릭스의 버터플라이 신청합니다. 저도 같이 응원할게요. 네, 축하드리고요. 러브홀릭스의 버터플라이 듣고 올게요.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계속해서 우리 봉구레들의 문자 만나볼게요. 김은정님이 9월 딸기 농사 준비로 하우스에서 아들, 딸, 신랑이랑 땀 뻘뻘 흘리며 준비 작업 중입니다. 봉디와 함께 으쌰으쌰 해보고 싶어요. 아 진짜 곧 9월이네요. 아 진짜 곧 9월이에요. 어휴 진짜 한창 이제 준비하셔야겠어요. 네. 저랑 같이 으쌰으쌰 해보고요. 뭐 물론 이제 무더위가 조금 우리를 힘들게 하겠지만 같이 힘내보아요. 1477님이 여자친구가 주말에 놀이동산을 놀러가자고 하네요. 날씨가 비가 올지도 모르고 너무 더울지도 모르는데 가자니 참 걱정이 앞섭니다. 놀이동산은 고등학교 때 가보고 안 가봤는데 뭔가 부끄럽기도 하고요. 비 안 오면 가자고 했더니 매일매일 자기 전에 비 오지 말라고 기도한다고 한대요. 어휴 좋았다. 비가 와도 가는 거야. 그 여자친구 얼마나 감동하겠어요. 네, 이럴 때는 제가 생각할 때 상대방이 좋아하는 걸 먼저 생각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나는 좀 그런데 싶은 것들도 행동할 수

수 있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원래 연애라는 거, 사랑하는 거는 나보다는 상대방을 먼저 생각할 때 사실은 그때 시작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비가 온다 하더라도 가자! 라고 한번 해보세요. 아마 엄청 좋아할 거예요, 여자친구분이. 네, 그거만큼 행복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여자친구가 혹은 나의 파트너가 행복한 게 최고죠. 노래 한 곡 더 듣고 오도록 할게요. 술탄 오브 더 디스코, 캐러밴.

0: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아나운서 김재원입니다. 76년의 세월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한 무공훈장이 있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한 가족이 있다면 1661-7625로 전화주세요. 우리 가족이 그 주인일 수 있습니다. 1661-7625.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3: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4: 세라하임.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5: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수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6: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7: 26년 3월 한국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8: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9: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Walk it, walk it. 언제
11: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12: 셀렉스.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13: 단백질에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12: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13: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14: 화사도 찾는 유산균은? CJ 유산균이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니까 장 건강, 피부 건강, 다이어트까지. 이제 원하는 기능성 유산균을 선택해 바이오. CJ 바이오코어. 건강기능식품 적절한 운동, 식이조절과 함께 섭취하세요.
15: 광고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문자는 커피가 된다. 오늘도 커피 완판되었고요. 2부 끝곡으로는 마틴 게릭스 썸머데이즈 듣고요. 잠시 후 3부에는 과거로 불시착한 태규의 그 시절 퀴즈, 시대착오 퀴즈가 이어집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하이 올리디아. 나다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3: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안녕하세요.
2: 이세영,
3: 정용화,
4: 도겸,
5: 최애나입니다. 죽음의 문턱 앞에서 평범한 연애를 포기해야 했던 청춘들.
3: 다시 주어진 오늘, 청춘들은 어떤 사랑을 꿈꾸고 있을까요?
4: 삶의 끝을 마주했던 청춘들의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연애 기록.
6: SBS 내 남은 연애는 8월 3일 월요일 밤 10시에 첫 방송됩니다.
7: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세라하임.
8: 니 12시에 말해. 점심 때리고 잠 솔솔 와라. 그땐 12시엔 주현영 들러야 돼. 지금 당장 창문 대신 귀때기 열어.
9: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입니다.
10: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11: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0: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11: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0: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11: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0: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12: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3: 샤브샤브 봄담아, 샤브샤브 봄담아,
12: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과거로부터 시작한 태교의 그 시절 퀴즈, 시대착오 퀴즈. 2002년에 불시착한 태교, 안경을 쓰고 목에는 머플러를 두른 채 학교에 갔다. 야, 봉태규, 너 안 더워? 쪄 죽겠다. 이게 요즘 남자의 기본 세팅이지. 안경, 머플러, 바람머리, 그리고 부드러운 미소. 너 목에 땀 차는 것 같은데? 쉬, 이 땀은 그냥 땀이 아니야. 아시아를 적시는 한류스타의 열정이지. 봉태규, 네가 그런다고 여자애들이 쳐다라도 볼 것 같냐? 참나, 모르는 소리 하고 있네 정말. 오늘부터 나를 봉태규라고 부르지 마. 봉사람마라고 불러. 목에 난 땀띠로 몇 날 며칠을 고생한 태규였다. 여기서 문제. 겨울연가, 태왕사신기 등 수많은 작품으로 아시아 전역에서 사랑을 받았던 분이죠. 과연 이 배우는 누구일까요? 노래 한 곡 듣는 동안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정답자, 오답자 몇 분 뽑아서 김치 세트를 드립니다.

0: 리우 처음부터 지금까지 드라마 겨울연가 OST에 들어있던 곡이었죠. 듣고 왔고요. 원조 한류 스타로 정말 큰 사랑을 받았던 배우예요. 정답은 배용준입니다. 김치 세트를 받으실 당첨자는 아침봉 홈페이지 선곡표 화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배용준 씨의 이 당시에 이 겨울연가에 나왔던 모든 스타일이 유행이 되기도 했어요. 뭐 바람머리, 안경, 그리고 머플러까지. 배용준 씨는 새로운 장르나 이미지 변신에도 꽤 적극적으로 도전했던 배우였는데요. 태왕사신기도 이전에 없던 판타지적 대하사극이었고 배우를 넘어 기획사를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네, 제가 한때 거기에 소속이 되어 있었고요. 드라마 제작에도 참여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들은 하이가 있죠. 네, 같이 집에서 고기도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네, 저는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에
1: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0: 닥터피에 닥터피에.
2: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3: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2: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3: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2: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3: 제조원 현대.

0: 비타민이야?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케어 원해요?
4: 케어원 헤어.
3: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4: 케어원 헤어.
3: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4: 케어원 헤어.
3: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5: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6: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5: 비다샵!
6: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5: 비다이렉트샵!
6: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0: 통증을 넘어 일상 회복까지 메이드 인 케이보린 개보린정 삼진제야.
1: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레노.
4: 만족하지 못하셨다면 반납하셔도 좋습니다. 60일 반납보장 프로그램으로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만나보세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구매 후 최소 30일부터 최대 60일 이내 반납 가능. 차량 반납 기본 조건 및 자격은행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르노 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3: 레노.
5: 광고 듣고 왔습니다. 4189님의 신청곡이에요. 두 달 전에 출산한 아기 엄마입니다. 아기를 바닥에 눕히기만 하면 깨서 하루 종일 안고 있어요. 남편이 라디오를 사줘서 아침봉을 듣기 시작했는데 심심하지 않고 좋네요. 제가 듣고 싶은 노래는 최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입니다. 아이고, 제일 힘들 때긴 하네요. 근데 이제 조금 지나면은 아이가 네 이렇게 뭔가 바닥에 눕힌다고 해서 깨거나 그런 일 많이 없을 테니까요. 조금만 힘내시고요. 최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 듣고 와서 유치봉짝 시작할게요.

아이들의 순수 100% 유치함, 어른들의 때 묻은 유치함, 일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유치한 순간들을 만나봅니다. 유치 봉짝. I 묻지 않은 순수한 아이들로 인해서 뒤통수가 얼얼해질 만큼 당황스럽고 황당했던 사연들, 나 어렸을 때 봤던 유치한 행동들, 나이만 먹었지 여전히 어른아이인 사람들의 에피소드 등등 일상에서 겪은 모든 유치한 상황들을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오늘 소개된 사연 중에요, 추첨을 통해서 기능성 베개를 선물로 드립니다. 바로 유치봉짝한 사연들 만나볼게요. 최강우님께서, 9살 아들과 7살 딸이 툭하면 싸워요. 제가 며칠 전에 너네가 나이차가 좀 났으면 덜 싸웠으려나? 아니다, 좀 더 크면 안 싸우겠지 했는데요. 딸이,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는 다 큰 어른이고 5살 차이 나는데 아직도 싸우잖아. 네, 그러게요. 네,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반성해야겠네요. 이거는 내가 생각할 때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반성해야겠다. 강우님, 오늘 당장 이제 어머니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그만 좀 하시라고. 아이들이 보고 배운다고 울면서 전화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강주윤님께서, 라디오에서 자식 때문에 코끝 찡해지는 사연이 나왔어요. 아이고 부럽다 하면서 듣고 있는데 우리 집 초딩딸이 갑자기 제 앞에 오더니 방귀를 뿡 끼면서 아빠 어때? 코끝이 찡하지? 하더라고요. 맵긴 매웠습니다. 딸이네요. 네, 딸들은 아빠들한테 그렇게 방구를 먹이더라고요. 네, 커서도 그러나요? 제 앞에 딸들이 있는데 커서도 그러나요? 어릴 때는 그랬나요? 앞에 있는 딸들은 한 명은 그랬다고 그러고 한 명은 안 그랬다고 하는데, 저희 딸도 그래요. 되게 진지한 얘기하면은 입을 오리처럼 잡아요. 제가 조금만 진지한 얘기를 하려고 하면 알죠, 오리처럼 입술을 잡고. 그 다음에 저한테 꼭 시키는 게 있어요. 꽥꽥 해봐. 그 꽥꽥을 어떻게 하냐고. 못하면 또 막 뭐라고 해요. 아빠 꽥꽥을 해야지. 딸들은 참 모르겠어요. 네, 이광웅님이, 우리 아들이 나 그 노래 틀어줘 곤드레 있잖아 하더라고요. 곤드레 만드레 가서 박현민 씨 말하는 줄 알고 그 노래를 틀어줬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였게요? 그 가슴 바로 지드래곤이었어요. 아무 비슷한 느낌의 단어긴 하죠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신청곡 지드래곤의 크레용 듣고 올게요.

노래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봉글레들의 육취봉착한 사연 소개해 볼게요. 소개된 사연 중에 추첨을 통해서 기능성 베개를 드립니다. 홍혜미님께서 아들 재우려고 불을 껐는데 아들이 장난감을 만졌는지 빨간 불빛이 번쩍번쩍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들 그만해 눈 버려 했습니다. 근데 아들이 깜짝 놀라면서 뭐? 내 눈을 쓰레기통에 버린다고? 어쩌지? 이럴 때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대부분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되게 궁금하긴 한데 예, 저는 버리는 척은 하거든요. 네, 제 거 눈도 같이 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재우거든요. 내 눈을 쓰레기통에 버린다고 하면 어떻게 알았어? 일로 와. 막 이렇게 한 다음에 쓰레기통에 버리고 내 눈도 막 아빠 눈도 버린다 막 이러면서 막 버리는데 저는 대부분 이제 그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실지 궁금한데요. 네, 김유경님께서 8살 우리 아들 1층 현관문을 열면서 먼저 나가라는 손짓을 하더라고요. 그새 오 감탄했더니 아들이 어르신 먼저 하네요. 어쨌든 매너, 꿈 매너. 예의도 결국은 매너잖아요. 네, 어쨌든 뭐 매너니까 얼마나 좋아요. 네, 이런 예의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 매너가 발전을 해서 네 이렇게 나중에는 네. 유경님이 오할 법한 그런 매너를 갖추게 될 것 같아요. 강한솔님이 6살 딸 치약을 어린이용에서 고불소 치약으로 바꿔줬어요. 아이가 양치하다 깜짝 놀라며 엄마 치약에서 김치 맛이나 하는 거 있죠. 아이들 표현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정말 김치 맛이 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아니 왜냐면 불소 치약에서 김치 맛이 날 리는 없는데 한솔님 이거 확인해보세요. 김치맛 치약 아니야 이거? 진짜? 근데 약간 알지. 진짜 김치맛이 나는데 한솔님은 아유 상상력이란 이러고 넘어가는 거지. 진짜 김치맛이 나는데 나는 이거 한번 확인해볼까 한 것 같아요. 한솔님 오늘 한번 이 칫솔 한번 닦아보세요. 근데 대박 김치맛이 나. 라면 먹고 나서 좋겠네요. 네. 3072님 딸이랑 제 어릴 때 사진을 보고 있었어요. 20살 때 친구들과 찍은 사진이 있길래 딸한테 이 사람이 엄마다. 네가 보기에 여기에서 누가 제일 예쁜 것 같아 하고 물었습니다. 딸이 잠깐 고민하더니 엄마라고 해야겠지?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아니긴 아니었나 봐요. 맞았으면 바로 엄마라고 했겠죠. 네, 화이팅! 네, 3072님 노래 들을게요. 리쌍 나란 놈은 답은 너다.

0: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자비니 스파, 국민 스파 자비니, 모두의 스파.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비니 스파, 부담 없는 헤드 스파. 싹 관리했더니 혈색이 싹 도네. 스파 자비니
1: 스파.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2: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1: 디자인도 예쁜데?
2: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3: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2: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1: 농산물.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2: SBS.
1: 1등 인터넷 라디오는
2: 고릴라.
1: 부담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2: 매출.
1: 광고기 가성비 갑.
0: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0: SBS 생활정보.
1: 월급 명세서를 보다가 국민연금이 더 빠져

0: 보험료가 월 2만 원 정도 늘고 직장 가입자는 회사가 절반을 부담해 실제로는 한 달에 만 원 정도 더 내게 됩니다. 그 외 가입자도 보험료를 조금 더 부담하게 됐는데요. 다만 보험료 부담이 느는 만큼 노후에 받을 연금 수준도 높아진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1: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1: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지봉 4부 시작됐습니다. 계속해서 어우, 약간 센스 있었다. 순수한 아이돌로 인해 생긴 에피소드, 나 어렸을 때 봤던 유치한 행동들, 나이만 먹었지 여전히 어른아이인 사람들의 에피소드 등등 일상에서 겪은 모든 유치한 상황들을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유치봉짝 소개된 사연 중에 추첨을 통해서 기능성 베개를 드립니다. 5974님, 가족들이랑 같이 발레 공연을 보러 갔어요. 딸이 집중해서 잘 보길래 발레에 관심이 있나 했는데요. 공연이 끝나고 딸이 아빠 발레는 진짜 키 큰 사람이 해야겠다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했냐고 물으니 딸이 키 크면 힘들게 발끝으로 안 서도 되잖아. 어, 일리 있다. 키 커 보이려고 쓰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죠. 그죠? 그게 어떤 하나의 포인트인데, 네. 어, 키가 크다 하더라도, 어, 최영만 씨가 발레를 한다 하더라도 포인 해야 돼요. 네. 4941님. 파리 한 마리가 밥상 위에서 왔다 갔다 하길래 제가 파리가 배가 고픈가 왜 이렇게 알짱알짱거려? 했더니 옆에서 조카가 배가 고픈 게 아니라 관심 받고 싶어서 그런 거야. 둘 다. 파리라면 둘 다. 배가 고파서 알짱알짱 하다가 파리가 관심 받고 싶어서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이거 아무도 모르죠. 음식물에 가까이 가는 거는 뭔가 음식물이기 때문에 배가 고파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딱 다가가서 관심을 받고 싶어서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손을 막 비비잖아.
2: 나야!
1: 막 이러면서. 아, 몰랐구나. 얼굴 막 비비잖아. 안녕! 막 이러면서. 나름의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어필이에요. 인간들에게. 나 잡아봐라! 몰랐구나. 네. 그럴 때는 사실 알죠. 무시하는 게 그를 무한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시하죠. 그럼 다시 와요. 그럼 그때 잡으면 돼요. 8370님. 회사 우리 팀 간식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간식을 좀 챙기는데 초등학생 아들이 맛있는 걸 가져다 놓으니까 자꾸 누가 가져가지. 차라리 엄마가 만든 음식을 갖다 놔. 그럼 안 없어질 걸 하더라고요. 8370님, 어, 어떤 음식을 만드는지는 여쭤봐도 되나요? 어? 이렇게만 뭔가 이렇게 열린 결말, 이 열릴 결말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럴 수 있잖아. 8370님이 너무 음식을 잘하는데 유독 아드님 입맛에만 안 맞는 거야.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미슐랭 뭐 투스타야. 근데 누구한테는 어 별론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8370님의 음식이 너무 맛있는데 아드님 입맛에만 안 맞을 수도 있어. 어, 그런 걸 수도 있으니까. 근데 아닌가요? 어, 아닌가? 그 정도는 아닌가? 아, 이게 우리 봉그레니까. 어, 봉그레니까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있어. 내가 우리 봉그레들은 조금 그래도 감싸줘야 되는, 어깨를 살포시 감싸줘야 될 것 같은. 밀어요 그냥? 봉그레지만 밀어요 이거? 모른 척해요? 네. 안경화님께서 눈에 실핏줄이 터져서 충혈이 엄청 심했어요. 3살 딸이 제 눈을 보더니 엄마 TV 가까이 봐서 눈이 아야 하잖아. 다음부터는 TV 가까이 보면 안 돼 하네요. 어, 이거는 그죠. TV를 가까이 봐서라기보다는 어, 경화님 자기 전에 핸드폰 보면 안 돼요. 아셨죠? 자기 전에 핸드폰 너무 많이 보면은 이렇게 눈에 안 좋으니까 어, 자기 전에 애들 다 재우고 우리 핸드폰 좀만 보기로 해요.

박상아님께서 유치원 다니는 아들이 여친이 생겼어요. 이쁘냐고 물어보니 아들이 엄마 닮았어 하길래 저도 모르게 안 돼! 라고 해버렸네요. 뭐가 안 되는 건지는 아내 앞에서 한참 변명을 해야 했습니다. 네. 왜지? 상아님? 이것도 약간 저희가 유치하면 되나요? 너무 똑같이 생긴 거야. 너무 똑같이 생긴 거야. 변명이 안 되네. 아니면 그런가 보다. 아들에게 아빠들은 자기 자신을 투영할 때가 있어. 괜히. 사실 뭐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야. 자기 자신을 투영한 거야. 투영. 그러면 안 돼가 안 되는데. 뭐가래도 안 되네. 6185님 시댁에 갔는데 아버님이 속옷을 삼고 계셨어요. 그걸 본 다섯 살 아들이 눈이 땡그레져서는 엄마 할아버지가 속옷을 끓이고 있어. 할아버지는 속옷도 먹나 봐. 비밀인데. 비밀인데. 네. 노래 들을까요? 이상은 삶은 여행.

이상은 삶은 여행, 사라 맥락클란, 에디아 두 곡 이어서 듣고 왔고요. 여러분의 일상 이야기 만나볼게요. 안정희님께서 15년지기 친구이자 육아동지인 친구와 만나서 회 먹기로 했어요. 회랑 잘 어울리는 화이트 와인도 함께요. 일 때문에 잘 못 만나는데 오랜만에 만나 맛있는 거 먹을 생각을 하니 너무 신나요. 그대의 눈동자에 치얼스. 이럴 때는 화이트 와인 시작하기 전에 샴페인 작은 거를 사셔서 샴페인으로 시작한 다음에 화이트 와인으로 넘어가면 좋아요. 그리고 이때는 조금 과일향이 많이 나는 것보다는 조금 약간 크리미한? 그런 걸로 회를 먹으면 잘 어울리긴 하더라고요. 아 진짜 맛있겠네요. 네. 어우, 나도 화이트 와인에 회 먹고 싶다. 네. 7573님이 오늘 신랑이 해외 출장을 갔어요. 7살 말대꾸 자라는 아이랑 일주일 동안

잘 지낼 수 있겠죠? 다음 주는 유치원 방학까지 해서 벌써 걱정이 몰려오네요. 물 대신 커피를 마실 것 같아요. 네. 장담은 못 하겠어요. 네, 7살 말대꾸 잘하는 아이랑 어떻게 지낼지. 근데 뭐 어떡해요? 네, 그 친구랑 이렇게 합의 잘 해서요. 잘 지내봐야죠. 근데 아, 마음에 걸리는 건 방학이라는 게참 마음에 걸리네요. 네. 하지만 뭐 오히려 아빠가 없으면은 그럴 때 아이들이 오히려 둘 중에 한 명이 뭔가 일이 있거나 그래서 없잖아요. 그럼 말을 잘 듣더라고요. 조금 약간 책임감 같은 게 생기나 봐요. 저는 그렇긴 했거든요. 저희 아이들은. 근데 뭐 이것도 케바케라. 네, 화이팅입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쇼리 실라!

0: 케어 원에어
1: 케어원 헤어
0: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1: 케어원 헤어
0: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1: 케어원 헤어
0: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2: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3: 1533-1566 세라하임.
4: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5: 유동골뱅이.
4: 치맥에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6: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7: 안녕하세요, 카사베르디 모델 리센드입니다.
8: 상큼함이 필요할 때 와인 비니거 굿,
9: 레드 와인 비니거 베럴,
10: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 베르디.
8: 리센드처럼 상큼하게 굿, 베럴, 베르디.
10: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는 역시
7: 카사베르디.
11: 발효식초 광고.
12: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14: 충청 캠퍼스와 고향 캠퍼스로 어디서나 가까운 중부대학교.
15: 캠퍼스가 두 개, 꿈도 두 배.
14: 모든 학생이 성장하고
15: 학생과 함께 성장하는
16: 중부대학교.
14: 중부대학교와 함께
15: 여러분의 꿈을 키우세요.
17: 화사도 찾는 유산균은 CJ 바이오컴. 유산균이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니까 장 건강, 피부 건강, 다이어트까지. 이제 원하는 기능성 유산균을 선택해 바이오. CJ 바이오코어. 건강기능식품 적절한 운동, 식이조절과 함께 섭취하세요.
18: 봉디야, 그래야! 봉글에 규진이 왔다!
19: 쉬, 조용히 해. 지금 제일 중요한 시간이란 말이야.
18: 아니, 규진이보다 중요한 게 뭔데!
19: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아산 원예 농협에서 아산 맑은 배,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18: 우와, 이거 다 받으면 완전 봉 잡는 거네. 뻥뻥뻥뻥이 왔어요.
19: 조용히 해. 이어서 소개할게요.

0: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 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실비 김치, 쑥 인절미 명가 떡함재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 세트,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탐나는 피부 고운미래 화장품에서 마스크팩,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1: 참여 안 하면 완전 손해다. 규진이 또 올게. 손해야.
2: 대한민국 1등 채널 SBS 파워 FM. 이어서 박하선의 시네타운이 방송됩니다.
0: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지목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고요. 오늘 끝곡으로는 그린데이 Wake Me Up When September Ends 듣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괜찮은 하루가 될 겁니다.

0: SBS 우리말 지킴이.
1: 선생님께 여쭈어 보았다. 선생님께 여쭙고 가겠다. 둘 중에 바른 표현은 뭘까요? 정답은 둘 다 맞습니다. 여쭈다와 여쭙다는 우더른에게 말씀을 드리거나 묻는 것을 뜻하는 말인데요. 둘 다 표준어로 인정받는 동의어입니다. 원래는 여쭙다가 먼저 쓰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대중들 사이에서 이 두 가지 형태가 각각 독립된 하나의 단어처럼 굳어지게 된 거죠. 한글 맞춤법에서도 현실 발음을 반영하여 여쭈다와 여쭙다를 모두 복수 표준어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두 단어 모두 높이는 말이기 때문에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쓸 때만 성립한다는 점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현경이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3: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2: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3: 그럼 몽잘 바리스칼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2: 헐, 몽잘 바리스칼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4: 잘 만들었다, 몽잘.
5: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6: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프레스가 정답.
5: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7: 인쇄는 와우 프레스.
8: 뉴바오미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7: 뉴바옴.
8: 운동할 때도
7: 뉴바옴.
8: 장 건강에도
7: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원효입니다. 수산물 구매할 때 원산지 확인 안 한다고요? 안 돼! 판매자는 정확하게 표시하고 소비자는 꼼꼼하게 확인하고 알고 고르면 더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로, 걱정 제로! 이 캠페인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합니다.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워. 시원한 잠, 누잠.
4: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5: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속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4: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5: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동물원은 동물들에게 호텔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그곳 펭귄 특공대는 고향 남극으로 돌아갈 날만을 꿈꾸며 탈출을 시도하죠. 아무리 뉴욕이 세계적인 도시라 해도 그들에게는 고향이 아니고요. 동물원이 최고의 호텔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도 결국 집은 아니니까요. 멀리 여행을 떠나는 발걸음이 경쾌한 건 다시 돌아올 집이 있기 때문인데요. 저도 휴가를 잘 마치고 여기 시내타운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우리 그동안 쌓인 이야기 신나게 나눠보아요. 박하선의 시내타운 박하선입니다.

애니메이션 마다가스카에서 Will I Am의 I Like to Move It 듣고 왔습니다. 7월 29일 수요일 박하선의 시네타운 첫 곡이었죠? 2005년에 개봉한 애니메이션 마다가스카. 뉴욕 센트럴파크 동물들이 마다가스카로 탈출을 꿈꾸면서 벌어지는 이야기.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저는 지난 엿새 동안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광홍님이

0: 캔디 목소리 들으니 살 것 같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세상에나. 이쿠님이 전 휴가가 없어요. 점점점. 캔디 휴가 얘기 들으면서 대리 만족하고 싶다고. 네, 저도 1년에 한 번 있는데. 우니님이 휴가 잘 다녀왔냐고 보고 싶어서 보라 켰다고. 사이오사님이 뭐예요 너무 잘 지내고 왔나 봐요 더 이뻐졌다고. 아 진짜 착하다 우리 테리우스들 이뻐졌다 그러고 참 착해. 근데 한국 왜 이렇게 더워요? 깜짝 놀랐어요. 오늘 새벽에 도착했는데 내렸는데 너무 더운 거야. 저는 잠깐 동남아 방콕 태국도 갔다 왔고 근데 거기보다 여기가 더 더운 것 같아. 그리고 잠깐 아이일로도 진짜 짧은데 엄청 여기저기 갔다 왔죠. 저기 캘리포니아 코첼라는 사막 팜스프링스란 데를 갔는데 거기는 낮에 이렇게 어플이 키잖아요. 날씨 어플을. 그럼 46도야. 전 태어나서 40몇 도는 처음 겪어봤는데 이게 온천처럼. 근데 좀 건조해서 글쎄요. 한국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거의 지금 우리 39도 40도 육박하잖아요. 네, 거기 친구들은 막 축구도 한대요. 밖에 나와서 그게 다 익숙해지나 봐. 아, 근데 너무 덥긴 하네요. 그렇죠? 깜짝 놀랐어. 아무튼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끝곡은 늘 큐시트 비워놓고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채우고 있어요. 듣고 싶은 또 영화음악 지금 바로 무료인 고릴라나 샵1077 짧은 건 50원. 아, 이 전석구 선배님이 제가 없는 동안 해주셨잖아요. 들었는데 단문 50원을 단문 50원이라고 한 거 너무 잘 들었습니다. 진짜 재밌고 아 따뜻하고 웃긴 분이야. 오늘 아침에 문자를 하셨어요. 덕분에 즐거운 시간 잘 보냈대요. 감사하다고 고생하라고. 어우 제가 다 감사합니다. 정말 아 참 사랑스러운 분이죠. 아무튼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2부엔 노래와 선물이 쏟아지는 무비 꼼꼼으로 이어집니다. 소개된 모든 분께 선물 드리니까 손가락을 풀고 기다려주세요. 그럼 우리는 광고 듣고 다시 만나요.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0: 간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국 델리미트.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4: 케어. 원해요?
5: 케어원 헤어.
4: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5: 케어원 헤어.
4: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5: 케어원 헤어.
4: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0: 닥터피엘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엘 닥터피엘.
1: 여러분은 지금 배우 정호연이 사랑하는 박하선의 시네타운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 오전 11시엔 무조건 시네타운, 그냥

0: 영화는 방울방울. 한편의 영화와 함께 영화에 담긴 추억을 떠올려보는 시간, 영화는 방울방울. 3044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지난 주말 OTT 추천 영화 목록을 보다가 클래식 중에 클래식 영화 귀여운 여인을 다시 봤습니다. 리처드 기어가 연기한 에드워드의 대사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사람들에겐 불친절해도 신용카드에겐 모두들 친절하지. 그렇게 말하는 리처드 기어가 왜 이렇게 멋있는지, 또 저는 줄리아 로버츠의 화려함과 당당함에 완전히 빠져버렸죠. 영화를 본 다음날 이상한 마음이 꿈틀거렸습니다. 그래, 오늘만큼은 나도 인생을 즐겨보는 거야. 아껴뒀던 화려한 원피스를 꺼내 입고 선글라스도 쓰고 주머니엔 체크카드 한 장을 야심차게 찔러 넣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명동으로 향했죠. 인파 속에서 혼자 모델이 된 것 마냥 걸었습니다. SNS에서 보고 가고 싶었던 수제 디저트 카페에 들렀어요. 저는 줄리아 로버츠처럼 당당하고 고혹적인 미소를 지으며 여기서 가장 달콤한 딸기 타르트 하나 주세요 하고 당당하게 카드를 내밀었죠. 그런데
1: 손님 카드 잘못 주셨나봐요. 한도 초과라고 뜨네요.
0: 아, 이럴수가. 서둘러 은행 앱을 켜보니 자동이체로 전기세, 카드값, 기타 생활비가 쭉쭉쭉쭉쭉 다 빠져나갔었고 통장 잔고는 4,500원, 딸기 타르트는 9,500원이었어요. 제 얼굴은 홍당무 마냥 붉어졌고 어쩔 수 없이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주문해서 마셨네요. 귀여운 여인이 되고 싶었는데 통장 잔고 확인하지 않고 갔다가 가난한 여인이 돼버렸어요. 하지만 뭐 여기서 포기할 수 없잖아요. 조만간 또 예쁘게 차려입고 딸기 타르트 꼭 먹으러 갈 거예요.

영화 프리티 우먼에서 로이 오비슨의 오 프리티 우먼 들었습니다. 하림님이 귀여운 여인에서 딸기 타르트 못 먹은 가여운 여인이 되었네요. 저도 먹고 싶어져요. 딸기 타르트 달콤할 것 같다고. 야, 근데 9,500원이요? 와, 비싸다. 귀여운 여인의 줄리아 로버츠처럼 매력적인 여인이 되고 싶었던 3044님의 사연 소개해드렸어요. 아, 왜 영화 보면 그 왜 미녀는 괴로워 이런 거 보면 영화 보고 나서 뭔가 내가 그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지 않아요? 그래서 가셨나 보다. 미림님이 사연자분 너무 귀여우세요. 음식물 쓰레기 카드가 아닌 게 어딘가요? 근데 이렇게 잘 차려입고 분위기 내려고 스스로를 집 밖으로 꺼내신 거 그 자체만으로도 기분 좋은 하루가 되셨을 것 같네요 하셨습니다. 영화역인 이런 다양한 사연들 보내주세요. 시네타운 홈페이지 들어와서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사연 소개된 분들에게는 백화점 상품권 드려요. 9212님은 영화 워크 투 리멤버에서 아 요즘 같은 날에 보면 좋겠다. 맨디 무어가 부른 온리 호프 꼭 듣고 싶습니다 하셔서 그럼 들려드려야죠. 이 노래 듣고 계속해서 얘기 나눠보아요.

시네타운에서 준비한 문화 선물입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신작 영화 오디세이 예매권, 화가 마르첼로의 사라진 유작과 복원을 둘러싼 이야기 뮤지컬 소년의 초상 초대권을 드립니다. 보고 싶은 작품 제목을 적어서요. 고릴라 또는 샵1077 5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시네타운 홈페이지 문화선물 게시판에 댓글 남겨주세요. 새싹 문자가 왔네요. 4107님이 아기 낳고 육아 때문에 정신없어서 한동안 시네타운 못 듣고 있었는데 자동차 검사할 겸 외출해서 오랜만에 들으니 너무 좋네요. 영화 OST만 들어도 영화 보는 기분이라고. 저도 이번에 휴가 가면서 처음으로 남편이랑 둘만 가는 게 처음이었거든요. 결혼하고 나서. 근데 되게 3일 동안 되게 좋았어요. 와 좋다 좋다 막 이러다가 그 이후에 아이 보러 가는데 뭔가 이게 잠깐 보고 또 떨어져야 되니까 뭔가 그냥 여기로 올 걸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있으면 힘든 때도 있는데 없으면 또 이제는 없이는 또 못 살 것 같기도 하고 참 아이란 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지은님이 시네타운 오랜만에 왔어요. 고릴라 어플 말고 늘 조용히 듣다가 문자 가끔 보낸 적은 있었는데 아 어서 오세요. 다시 오셨군요. 현웅님은요. 이 우리 지은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뭐 선물이라 드릴까요? 오늘 왜 휴가 갔다 왔는데 선물 사왔냐고 막 다들 그런 댓글이 있어서 오늘 선물 좀 쏠게요. 현웅님이 저는 바다 낚시가 취미인 남편 따라서 여름휴가로 낚시 가려고요. 어머나 과묵한 남편이 제가 한번 따라갔더니 어찌나 세심하게 챙겨주던지 그 세심함에 반해서 지금은 바다 낚시라는 같은 취미를 가지고 있다고. 어머나 이거 너무 남편분이 잘하셨다. 어떻게 세심하게 챙겨줬어요? 그리고 고맙지. 자기 취미를 같이 해주니까. 바다 낚시 재밌죠. 저도 아이 없을 때는 바다 낚시 같이 많이 갔었는데 가고 싶다. 그래서 나중에 너튜브 시작하면 꼭 낚시를 한 번씩 가려고요. 너무 좋아해서. 우리 상식님은요. 진주에서 출첵합니다. 저는 집배원입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서 구초구초 중간중간 쉬어가면서 일하니까 업무 진도가 또 잘 안 나가네요. 시네타운 들으면서 힘내봅니다 하셨어요. 아 우리 고마운 집배원 상식님 우리 이분께도 선물 하나 네 챙겨드리겠습니다. 오늘 휴가 갔다 왔으니까 선물은 못 사왔지만 내가 선물을 쓸 수는 있잖아. 많이 많이 쓸게요. 희은님이 캔디 저는 교도소 이거 너무 웃기더라. 교도소로 휴가를 다녀왔대요. 그래서 뭐지? 이러면서 봤어. 장흥에 교도소 체험이 있대요. 이거 너무 재밌겠다. 가서 영화 촬영지 구경도 했대요. 애들이랑 빠삐용도 보고 더 글로리의 박연진이 되어보고 아 너무 재밌었다고. 이거 재밌겠다. 교도소 가면 좀 추지 않나? 그 예전에 그 서대문형무소만 그런가? 서대문형무소는 여름에 가도 좀 춥더라고요. 그래서 좀 뭔가 더 막 속상하고 짠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여기는 어땠나 싶어요. 1부 끝곡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0414님이 휴가 잘 다녀오셨군요. 저는 다음 주에 간다고. 늘 국내로 먹방 여행 가는데 이번엔 무얼 먹을지 행복한 고민 중이래요. 뭐가 있을까? 여수 가세요. 여수. 전 여수 가면 참 맛있던데. 그 게짱어 샤브샤브도 맛있고 그 얼굴만한 튀김파는 되게 오래된 떡볶이집 있어요. 거기도 맛있고 그리고 갓 도너츠 있는데 그것도 맛있고 게장 돌게 게장도 참 맛있고 맛있는 거 투성이더라고요. 저는 여수 추천드립니다. 신청곡은 영화 귀여운 바나나 OST 사라 페르케 띠아모 들려주세요 하셔서 네 요곡 들려드리겠습니다. 2부엔 선물이 더 쏟아지는 무비 꼬꼼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많이 많이 받아가세요. 귀 쫑긋 기대해주세요.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철에는 얼음이 가득 든 시원한 음료가 자주 생각납니다. 하지만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면 음료의 맛이 밍밍해지죠. 이런 이유로 남은 음료들은 싱크대나 길가에 쉽게 버려지게 되는데요. 음료엔 당분이나 색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대로 흘려보내게 되면 물 환경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음료는 먹을 만큼만 따라서 먹고 되도록 남기지 않고 끝까지 마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12시엔 뭐 해라. 점심 먹고 잠 솔솔 올 땐 12시엔 주현용 뜰러 쫄라. 지금 당장 뜰러 쫄라.
1: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용입니다.
2: 안녕하세요. 영국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키팅 역을 맡은 연정훈입니다. 아카데미 각본상 수상 명작이 한국 초연 무대로 찾아옵니다. 시대를 초월한 감동을 만나보세요. 9월 13일까지 놀시어터 대학로 우리카드홀. 8세 이상 관람가.
3: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4: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3: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4: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5: 가구 사려면 어디? 당연히 남양주 마석 가구단지죠. 왜? 맘에 쏙 드는 가구를 언제나 저렴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와우! 남양주 마석 가구단지 당장 가야겠어요. 가구의 모든 것 남양주 마석 가구단지.
6: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7: SBS 생활정보.
8: 나날이 폭염특보가 확대되거나 강화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서울과 경기도, 광주, 파주, 전남, 고흥, 인천에 폭염경보로 강화됐고요. 경남 김해와 밀양에는 폭염중대경보가 다시 발효됐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서울 34도, 부산 35도, 대구 37도 등 대부분 35도 안팎까지 오르겠고 햇볕이 강해서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겠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벌써 온열 질환자도 1,400명가량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고령층이 많은 농촌에서 온열 질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실외 작업은 피하시고 가족과 주변 이웃의 건강 안부도 잘 챙겨주세요.

지은님이 아 대박 맘마미아 이 노래에 공연도 했다고. 응? 진짜요? 와 세상에 보고 싶은데 보여주시면 안 돼요? 4851님은요. 매주 수요일에 환갑이 넘으신 우리 엄마의 활력 증강제 노래교실 갔다 오는 날이세요. 지금은 수업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엄마 모시러 왔다가 기다리면서 문자 보내요. 세상에 세상에 효녀시다. 오늘도 즐겁게 즐기고 계실 텐데 무료한 일상에 기다리는 하루가 있다는 건 참 감사한 것 같다고. 그러게요. 일주일에 한 번 뭘 이렇게 배우는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쌓이면 또 한 몇 년쯤 되면 이게 또 전문가가 되더라고요. 열흘 수강생 우리 수연 씨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엄마께서 참 좋아하시는 노래 댄싱 퀸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영화 맘마미아 OST 댄싱 퀸 들려드렸지요? 아 좋네요. 시원해지는 것 같아. 7322님 오늘 새싹이 많

아내 산행 친구 맑음이 소개로 처음 들어요. 강맑음 씨는 아니죠? 네. 소개해 주시면 근데 이분성도 궁금하다. 소개해 주시면 듣고 있을 맑음이가 깜짝 놀랄 거예요. 맑음이 힘내라고 한번 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우리 맑음 씨 힘내세요. 강맑음 씨도 있는데 어떤 맑음이실지 너무 궁금하네. 성 있으면 좀 보내 주세요. 성 알고 계시면. 아예 알겠지. 7322님이 한번 보내주세요. 아니면 맑음이 씨가 보내주셔도 되고요. 자 그럼 무비 꼬꼬무 시작해볼게요.

영화의 꼬리를 무는 무비 꼬꼬무. 선물로 꽉 채우는 시간입니다. 무비 꼬꼬무. 방법은 간단해요. 제시 영화를 드리면 그 영화의 꼬리를 물어서 자유롭게 연상이 되는 영화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시 영화의 꼬리를 물어서 계속해서 바뀌니까요. 귀 쫑긋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시 영화가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선물 한가득 가져가세요. 그럼 첫 번째 제시 영화는 바로 1994년에 개봉한 영화 쿨 러닝입니다. 자메이카 봅슬레이 팀의 첫 올림픽 도전기를 그렸죠. 탈룰라라는 유행어 아시죠? 상대를 놀리다가 가족 이야기인 걸 알고 급하게 칭찬으로 수습하는 상황을 뜻하는 말이잖아요. 저도 이런 적 있는데. 그 어떤 공연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제가 막 그렇게 좋아하는 유의 공연은 아니라서 얘기하다가 그걸 만든 분 앞에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어. 아니 제 취향이 그렇다 이러면서 네, 아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 조심해야 돼. 아무튼 이 밈의 시작이 바로 영화 쿨러닝입니다. 영화에서 한 선수가 썰매 이름을 탈룰라로 지으니까 다른 팀원들이 별로라고 한마디씩 하거든요. 근데 그때 선수가 그 선수가 한마디 하죠. 아 그 탈룰라 있잖아 그거 우리 엄마 성함이야. 순간 분위기가 싸해지고 모두가 황급히 칭찬을 하면서 말을 바꾸는 장면. 바로 여기서 탈룰라 밈이 탄생을 했습니다. 자, 쿨러닝 생각하면 어떤 또 다른 작품이 떠오르세요? 뭐 영화나 드라마 모두 환영하니까 편하게 보내주세요. 내가 다 해버려야지. 그 국가대표 떠오르지. 그리고 그거 뭐예요? 그 아이 무슨 토냐? 아이토냐도 떠오르고. 자, 뭐 토고. 저 얼마 전에 토고 봤는데 그것도 시원해. 하얀 얼음이를 막 썰매개들이 막 달리는 장면. 그 외에 또 그거 있는데 썰매견들이 버려져서 막 알아서 살아남는 이야기 그것도 참 재밌었는데 그런 게 막 생각나네요. 이런 식으로 모든 자유롭게 꼬리를 물어서 연상해 주시면 됩니다. 소개된 모든 분께 선물 드리니까요. 지금 바로 샵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문자 혹은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그럼 영화 쿨러닝에서 한 곡 들을게요. 지미 클리프의 I can see clearly now.

영화 쿨러닝 하면 연상이 되는 영화에 꼬리를 물어주셨습니다. 은정님이 쿨러닝이 1988년 올림픽을 출전하기 위해 기량을 닦는 영화라니깐 드라마 응답하라 1988 생각이 나네요 하셨고요. 우리 지혜님은 전 남극의 셰프가 떠오르네요. 보고 있으면 좀 시원해지는 영화라서 그렇다고. 우리 선아님은 포레스트 검프 이어봅니다. 특별한 능력보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영화라서 생각이 나요.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꾸준히 달리는 사람이 결국 웃는 거잖아요 하셨어요. 제가 휴가 간 데가 LA 쪽이라서 마지막 날에 공항 가기 전에 제가 요즘 피클볼을 쳐가지고 거기 잠깐 거기 뭐야 산타모니카에 들렀는데 거기에 포레스트 검프 그 새우 부바 검프라고 새우 파는 데가 있어요. 근데 진짜 그걸 보면서 생각해서 아, 이 영화가 이렇게 영화라는 게 한번 잘 만들면 이렇게 몇십 년을 걸쳐서 이렇게 사랑을 받는구나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네. 거기 새우 참 맛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시간이 없어서 못 먹었어. 우리 화영님은요? 저는 영화 불의 전차가 생각이 나네요. 와, 옛날 영화다. 올림픽에 출전한 육상 선수들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라고. 반젤리스 메인 테마가 왠지 오늘 시원하게 들릴 것 같습니다 하셨습니다. 소개된 모든 분께 선물 드리면서 이번엔 그럼 불의 전차의 꼬리를 물어볼까요? 오, 되게 신선한 영화가 오랜만에 나와서. 지금 바로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의 문자와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전 불의 전차 하니까 갑자기 그 은하철도 999가 생각이 나네요. 네, 아무튼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아, 이 음악이 이 영화에 나왔군요. 영화 프레전차면 연상이 되는 영화에 꼬리를 물어주셔야 하는데요. 이 영화 왜못 봤지? 평점도 너무 좋네요. 꼭 챙겨봐야겠어요. 동욱님이 전찬이 기차가 생각이 나네요. 박하사탕으로 이어봅니다. 나 휴가지로 돌아갈래? 하셨고요. 재은님은 저는 헝거게임이 생각이 난다고, 주인공들이 마차를 타고 입장하는 장면이 참 멋있었다고. 그 마차가 막 불로 꾸며져 있어서 정말 불의 전차 같았거든요. 아, 맞아요. 헝거게임. 재밌는데 좀 잔인하고 무섭죠. 지연님이 저는 차니까 왜 설국열차가 떠오를까요?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전차니까. 바깥은 얼고, 기차회사의 생존과 그에 따른 계급사회도 삶의 러닝일 테니까요. 하셨습니다. 소개된 모든 분께 선물 드리면서 이번엔 설국열차의 꼬리를 물어주세요. 기생충이 또 바로 생각이 나네요. 지금 바로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의 문자 혹은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보내주실 동안 우린 광고 듣고 다시 만나요. 쇼리 신라!

0: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1: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0: 비다샵!
1: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0: 비다이렉트샵!
1: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0: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2: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3: 세라하임.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4: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5: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4: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Walk it, walk it.
6: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0: 안전화. Walk it, walk it,
1: 안전화. 화사도 찾는 유산균은 CJ 바이오컴. 유산균이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니까 장 건강, 피부 건강, 다이어트까지 이제 원하는 기능성 유산균을 선택해 바이오. CJ 바이오코어. 건강기능식품 적절한 운동, 식이조절과 함께 섭취하세요.
2: 번호. 만족하지 못하셨다면 반납하셔도 좋습니다. 60일 반납보장 프로그램으로 르노 그랑콜레우스를 만나보세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구매 후 최소 30일부터 최대 60일 이내 반납 가능, 차량 반납 기본 조건 및 자격은행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르노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3: 번호.
4: 시네타운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백화점 상품권, 생활의 가치를 위한 위센에서 제로터치 밀대걸레 세트, 한식의 맛을 더한 온유가에서 참기름 들기름 세트,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프리미엄 수제 간식 아르넛에서 피칸 호두정과, 건강한 습관 뉴젠 헬스케어에서 비치로잔 슬림 쉐이크, 가정용 수경재배기 수경팜에서 새싹 둥둥이, 투명 피부 톤업템 아비브에서 톤업 선크림과 글루타치온 잡티패드, 토마스 풀에서 다용도 날짜 표시 다이얼 스탠 용기, 서울을 위해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제주 화장품 삼다 올레에서 올인원 제마인 마유 크림, 백화점의 꽃백 미아앤솔에서 가벼운 타이백 방수 가방, 아이를 위한 선택 해피코에서 저당 과일 주스를 드립니다.
5: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2시부터 즐거운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이 방송됩니다.
4: 무비 꼬꼬무, 오늘 마지막 꼬리를 물어주신 영화는 설국열차였죠? 혜정님이 설국열차 하니까 기차에 나왔던 영화, 기차가 나왔던 영화 부산행이 생각이 난다고. 이 영화가 나온 지 벌써 10주년이 됐대요. 와, 시간 너무 빠르다고. 그러네요. 진짜로 이게 10년이나 됐어요? 부산행 참 재밌었지. 이런 좀비 영화가 그때는 굉장히 신박한 영화였는데 지금은 많아졌네요. 그 사이에 연상호 감독님 덕분에. 저 좀비 영화 진짜 좋아하거든요. 9335님이 같은 눈 재난 영화 투모로우가 생각이 난다고. 아, 이제 고전이 됐네요. 투모로우도 보면 참 시원하죠. 무서워 근데, 그쵸? 정원님은 설국열차에 출연한 송강호 배우와 고아성 배우가 부녀로 출연한 봉준호 감독님의 또 다른 영화 괴물이 생각이 난다고. 아, 이 괴물 오랜만에 떠올랐어요. 그 호프 보는데 그 괴물이 뭔가 이렇게 떠오르더라고, 비교가 되면서. 호정님이 설국열차 밖으로 보이던 설원을 떠올리니까 영화 러브레터가 생각나요. 오겐키 데스까 하셨습니다. 소개된 모든 분께 선물 드리고요. 이게 오늘은 참 더우니까 이게 추천 영화가 됐네요. 이럴 때 이런 영화 보면 좋더라고요. 겨울 영화. 영화 러브레터에서 어 윈터 스토리 들으면서 끝까지 시원하게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영화처럼. 아, 추워.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서머네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서머네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0: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3: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 필.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안녕하세요.
2: 이세영,
3: 정용화,
4: 도겸,
5: 최애나입니다. 죽음의 문턱 앞에서 평범한 연애를 포기해야 했던 청춘들.
3: 다시 주어진 오늘, 청춘들은 어떤 사랑을 꿈꾸고 있을까요?
4: 삶의 끝을 마주했던 청춘들의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연애 기록.
6: SBS 내 남은 연애는 8월 3일 월요일 밤 10시에 첫 방송됩니다.
7: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8: 세라하임. 니 12시에 말해. 점심 때리고 잠 솔솔 와. 그땐 12시엔 주현영 들러야 돼. 지금 당장 창문 대신 귀때기 열어.
9: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용입니다.
10: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11: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0: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11: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0: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11: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0: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12: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샤브샤브 봄담아, 샤브샤브 봄담아,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담아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담아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급진 급빠 급하게 찐 살은 급하게 뺀다 아시죠? 휴가 다녀오고 회식 몇 번 달렸더니 체중계 숫자가 훅 올라갔을 때 빨리 원상복구하는 게 핵심이라고요.

어디 다이어트만 그런가요? 에이, 이미 망했는데 뭐. 이 한마디가 살도 통장도 멘탈도 걷잡을 수 없이 터지게 만드는 주범이거든요. 잠깐 미끄러졌다고 냅다 누워버릴 순 없잖아요. 궤도 탈선 살짝 할 수 있죠. 다시 올라타면 그만이고요. 포기만 안 하면 오늘은 아직 내 편이랄 끼우.

12시엔 주현영 문 열었습니다. 저는 DJ 주현영이고요. 첫 곡으로 트와이스의 Dance the Night Away 듣고 왔습니다. 이 여름에 다이어트 하는 분들 많죠? 또 휴가철이라고 방학이라고 막 먹다가 급하게 찐 살은 급하게 다시 빼는 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급진급바라고 해서. 근데 이게 좀 살뿐이겠어요? 이게 망가진 생활 패턴도 그렇고 흐트러진 소비 습관도 밀린 운동도 금방 극복. 최대한 빨리 원래 루틴으로 돌아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저는요, 원래 그 헬스장에서 운동을 되게 오랫동안 꾸준히 했었단 말이에요. 일주일에 한, 그래도 못해도 한 번은 꼭 가고 두 번이나 세 번 정도도 막 갔었는데, 제가 이사를 했단 말이죠. 제가 원래 다니던 헬스장이 저도 이제 어떤 한 선생님을 2년 넘게 만났다 보니까 저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는 선생님이어서 그 선생님한테 쭉 배우다가 제가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그 헬스장에 못 가게 됐어요. 근데 아직 제가 그 회원권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솔직히 마음먹으면 쉬는 날에 가려면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한 번 안 가기 시작하니까 한 30분 정도 되는 거리다 보니까 이게 안 가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원래는 한 5분, 10분 거리였었거든요. 그러니까 30분 거리라고 계속 미루고 있어가지고 계속 그냥 마음에 여기 한켠에 아, 왜 가야 되는데 운동해야 되는데 이게 남아있어요. 아, 이게 미루면 미룰수록 답이 없어요. 빨리 그 루틴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쵸, 여러분? 너무 어려워. 우리 7288님은요, 추디, 저도 러닝 1시간 하고 와서 라면 먹고 어제는 등갈비 먹었어요.

0: 없어요. 그냥 다이어트보다는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어디예요? 저는 러닝하고 딱 돌아와서 쫙그한 모금 맥주 한 모금 그게 먹고 싶어가지고 러닝을 해요. 그리고 러닝하고 오면은 평소에 약간 약간 뭘 먹어도 이것도 먹어도 이것도 먹어도 모르겠고 막 이런 식욕이 막 러닝하면은 막 진짜 폭발해요. 그래서 오히려 러닝 시작하고 제가 살은 안 빠졌지만 오히려 체력은 그 전보다는 조금 더 좋아졌거든요. 저는 그것만 해도 저는 저한테 칭찬해주고 싶거든요. 잘했다고. 저도 우리 7288님 그냥 칭찬해 드릴래요. 또 우리 8379님은요. 쪼디 어제 연극 보러 갔다가 12시엔 주현영 팀 의리에 감동해서 땀 대신 눈물 흘릴 뻔했잖아요. 땀 뻘뻘 흘릴 타이밍에 부채로 시원하게 살려주시다니 12시에는 팀의 부채 아이디어 격하게 칭찬합니다. 라고 이렇게 또 너무 감사하게 보내주셨어요. 아니 우리 라디오 팀에서 저한테 얘기를 안 하고 우리 그 극장에 있는 티켓 부스에다가 이렇게 관객분들을 대기하시는 관객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부채까지 만들어가지고 준비를 해주셨어요. 특히나 제가 좀 마음에 드는 이 사진인데 예쁜 사진에다가 연극 더 컴 어펀스 케이틀린을 응원합니다. 제가 또그 연극에서 맡은 역할이 케이틀린인데 이렇게 또 예쁘게 또 귀엽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극장 오셔가지고 하나씩 챙겨가세요. 또 우리 6016님은요. 오늘 오프닝이 뭔가 클릭비의 100점 무패가 떠오르는 이유는 주터뷰의 주인공이 클릭비 오빠들이라서일까요? 저 일요일부터 기다렸어요. 오늘 하루만 우리 쭈디보다 게스트분들을 더더 좋아해도 되죠?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그럼요. 오늘만이에요. 그 대신. 오늘만 저보다 클릭비, 우리 클릭비 선배님들을 많이 많이 환영해주세요. 자, 오늘 2, 3부에서는 동결 건조 해둔 것처럼 짜잔 하고 나타난 원조 꽃미남 밴드 클릭비와 주터뷰 함께 합니다. 보는 라디오로도 보실 수 있고요. 그럼 저는 광고 듣고 와서 시크릿 주주로 돌아올게요.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장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3: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2: 여자도
3: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2: 탈모 보조 치료제
3: 캐라시딜.
4: 엄마 손은 약손, 나도 쓰제야.
2: 약국에서 만나요.
5: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6: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7: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9: 글레오?
10: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9: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0: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9: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우울증을 넘어 일상 회복까지 메이드인 케이보린 개보린정 삼진제약.
1: 걸로
2: 만족하지 못하셨다면 반납하셔도 좋습니다. 60일 반납 보장 프로그램으로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만나보세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구매 후 최소 30일부터 최대 60일 이내 반납 가능. 차량 반납 기본 조건 및 자격 운행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르노 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1: 걸로

0: 너랑 나랑 비밀일기 시크릿 쭈쭈. 쭈쭈 안녕. 이번에 내 절친 중 한 명이 결혼을 하거든. 주변에서 하나 둘 결혼을 하기 시작하니까 나도 남자친구도 없으면서 괜히 나 혼자 속으로 내 로망 속 결혼식을 상상하게 되더라고.
1: 야, 그래서 너는 뭐 야외 결혼식이 로망이라고?
0: 언니, 영화 어바웃 타임 봤지? 거기서 그 비바람이 몰아치는데도 야외에서 즐겁게 결혼하잖아. 난 그게 진짜 너무 로맨틱해 보이는 거야. 언니, 그리고 나는 이왕이면 바닷가에서 하고 싶어. 주황빛 선셋이 쫙 지고 바닷바람에 이 드레스가 샤랄랄 날리고 또 잔잔한 파도 소리에다가 아름다운 BGM에 하객들은 샴페인 한 잔씩.
1: 어우, 얘가 아직 영화에서 못 나왔네.
2: 야, 혜영아, 드레스 모래 범벅 될 일이냐? 그리고 해 떨어진 바닷가람이, 야, 이거 하객들 단체로 모기밥 되게 할 일 있어.
1: 어우, 야, 그리고 그 습도 어쩔 거야. 헤매 공들여봤자 그 30분 만에 다 풀리겠구만. 날벌레들이 하객들보다 먼저 입장하겠다, 야.
3: 어, 그러면 갈매기도 와요? 희준이 갈매기 물다 온대.
0: 아니, 나는 그냥 로망이라고 한마디 했을 뿐인데 다들 어찌나 옆에서 초래치던지. 에휴, 그래서 말인데 나는 전통 혼례도 꿈꿔봤었거든. 안 그러면 전통혼례는 어때? 내가 예전에 주지훈, 윤은혜 나오는 궁 재밌게 보고 전통혼례에 대한 로망도 좀 있었거든. 언니, 들어봐봐. 자, 고즈넉한 한옥마당에 가족들이랑 친한 지인들만 오붓하게 모아놓고 단아한 한복자락 이렇게 살랑이면서 풍악도 올리고 말이야. 또 웨딩사진도 이 사극풍으로 엄청 잘 나오겠지. 그치?
1: 어우, 현영아, 야, 큰절 몇 번 하고 나면 너 도가니부터 나가.
2: 그래, 현영아, 저 한복치마 한번 너 이렇게 샥 밟아봐라. 이제 휘청하는 순간 대형 사고요. 너 족돌이며 그 머리 장식이며, 야, 신부가 이 거북목 되겠어, 거북목.
1: 어우, 야, 그리고 전통혼례도 야외잖아. 여름에 할 거면 우리는 부르지도 말어. 식순도 길 텐데, 야, 그게 언제 다 보고 앉아있냐.
2: 그리고 또 전통혼례면 뭐 그, 야, 그 꽃가마 그것도 타는 거요? 야, 가마꾼들 극기 훈련시킬 거 아니면 현영아, 그 일단 너 그 살부터 빼라. 현영아, 살 빼라. 현영아, 살 빼라.
3: 어, 이모, 꽃가마 말고 킥보드 타면 더 빠른데. 킥보드, 킥보드.
4: 아, 안 해, 안 해, 안 한다고. 아, 다들 초보터 치고 있어. 결혼 안 해.

네, 브루노마스의 메리 유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 2636님이 아빠가 팩폭이 장난 없네요. 살 빼라를 몇 번 얘기하시는 거예요. 찐 가족 연기 오늘도 너무 재밌나요. 우리 현용이 날씬한데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자, 오늘 시크릿 주주는 몰디브 해변에서 결혼을 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저는 순수 국내파인데요. 알렉산더 스카스가드 같은 파란 눈의 남자친구와 외국 바닷가에서 스몰 웨딩을 올리고 싶은 로망이 있어요. 뭐 어디까지나 그냥 제 로망이니까요. 그래서 말인데 주디도 로망 속 결혼식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이런 알렉산더 스카스가드 같은 파란 눈의 남자친구를 만나려면은 우리 주주님께서 일단 좀 여행을 많이 다니셔야겠네요. 그렇죠? 여행을 다니면서 좀 뭔가 낯선 여행지에서 이런 운명의 상대를 만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우리 주변에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론가 좀 멀리 떠나야 되지 않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예전에는 막 로망이 있었거든요. 막 스몰 웨딩이 좋고 야외가 좋고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딱 두 개, 밥 맛있는 곳 그리고 주차 잘 되는 곳, 이게 최고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하객분들한테. 근데 그런 식으로 좀 로망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기는 해요. 자, 오늘 시크릿 주주의 사연 보내주신 주주님께는요, 진짜 닭가슴살로 만들면 JCDM에서 꽃한면 세트 보내드리고요. 우리 2844님께선 결혼보다 더 중요한 게 제 짝을 찾는 건데 우리 남편은 태어는 났을까요? 혹시 외국에 있니? 라고 보내주셨는데, 우리 주주님도 혹시 모르니까 일단 해외로 여행을

많이 다니셔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진짜로 아직 안 태어났을 수도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인큐베이터 속에 있을 수도 있고 정말 모르는 거예요. 또 우리 변재유님께서는 저는 결혼할 땐 하객분들을 위해 무조건 밥 맛있는 곳 고르고 골라서 계약했어요. 근데 요즘은 밥값이 그렇게 비싸다면서요. 저는 여름에 하면 웨딩홀 대관료 반값이라고 해서 여름 끄트머리에 했는데 너무너무 더웠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 밥값이 점점 더 비싸지고 있나 봐요. 또 우리 1104님께서는 제 친구가 야외 결혼식을 제주도에서 해본 적이 있어서 가봤는데요. 강풍에 머리가 엄청 날려가지고 산발이 되더라고요. 날씨 영향을 많이 받아서 쉽지 않아 보였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야외 결혼식을 하시는 모든 이제 커플들은 다 좋은 날씨를 바라고 바라면서 사실 예약을 할 거 아니에요. 그쵸? 너무 좋은 날씨고 완벽한 날씨고 선셋도 너무 이쁘고 이러면은 하객분들한테도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런 어떤 풍경과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고 그런 기억들을 선물해 줄 수 있겠지만 이렇게 강풍이 불거나 갑자기 비가 와버리면 그러면 조금 곤란해지죠. 진짜 운에 맡겨야 되는 것 같아. 또 우리 정진경님도 맞아요. 저 전직 웨딩 플래너였는데 야외는 신부님들이 매일 기상캐스터 수준으로 날씨 체크하시고 하루하루 노심초사하세요. 결혼하는 그날까지 날씨 걱정 엄청 하시더라고요. 저여도 그럴 것 같아요. 뭐 진짜로 일반 우리가 평소에 보는 그런 날씨 어플로 안 볼 것 같아요. 전문가분들이 사용하시는 그런 날씨 어플이나 그런 프로그램 돌려가지고 막 살펴볼 것 같아. 또 우리 이혜정님은 결혼식은 평범하게, 신혼여행은 평범하지 않은 곳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주디, 기억하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이, 그러면은 난 지금까지 생각했던 모든 거 다 잊어버릴게요. 그냥 우리 혜정주주님 말만 들을게요. 네. 자, 지금 시각 12시 23분 14초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주님들의 문자 더 만나볼게요. 6559님께서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가족들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시는 정읍으로 가고 있어요. 파주에서 가는데 오래 걸려요. 빨리 도착하게 파이팅 부탁드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빨리 도착하는 것보다 안전하게 가는 게 중요하니까, 그쵸? 우리 6559님께서 운전하시는 부모님 이렇게 어깨도 쪼물쪼물 주물러드리고 신나는 노래도 틀어드리고 수다 좀 떨어주고 재롱도 좀 피워주고 그러면 어떨까요? 또 우리 유경희님께서는 주디 안녕하세요. 폭염 더위지만 막내딸 휴일이라서 남편과 셋이 군산으로 여행 가고 있어요. 제일 먼저 유명한 군산의 짬뽕 맛집 가서 얼큰한 짬뽕 먹을 계획이랍니다. 너무 기대되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열치열이다. 그쵸? 아무리 더워도 짬뽕으로 그냥 땀 더 푹 흘려버리시고 기력도 충전하시고 그리고 나서 시원한 디저트 딱 먹어주면은 너무 좋지. 또 우리 3357님은 오늘 아침 2인권의 펀펀투데이에 주디네 주주분들이 많이 놀러 가셨더라고요. 진짜요? 그럼 지금 여기에도 펀펀 친구들 많이 오셨기를 주주로서 기대해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저번에 보니까 그러니까 어제 보니까 우리 펀펀투데이의 DJ 2인권 아나운서가 스페셜 게스트로 환장연애에 나와주셨잖아요. 근데 우리 친구분들께서도 좀 오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었어요. 지금도 계시겠죠? 자, 그리고 지금 또 기다려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 잠시 후 2부에서는 클릭비와 주터뷰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화사의 소큐트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1: 자비니 스파, 국민 스파 자비니, 모두의 스파.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비니 스파, 부담 없는 헤드 스파.
0: 싹 관리했더니 자비니. 혈색이 싹 도네.
1: 스파 자비니 스파.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4: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3: 고릴라 편이다.
2: 고삐 풀린
3: 고릴라.
2: 왜 다 고릴라죠?
3: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2: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3: 광고기 가성비 갑.
2: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4: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5: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요. 지금은 제가 힘도 없고 돈도 없어서 힘들지만 나중에 꼭 혼자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도와드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6: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요. 돈도 중요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게임도 하고 춤도 취미로 하면서 살면 더 행복할 것 같거든요. 어른이 돼서도 하고 싶어요.
7: 내가 상상하는 어른의 모습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가진 좋은 마음들을 소중히 지켜나가면서 어른이 된 나의 모습을 미리 그려보세요. 작은 도전과 따뜻한 배려를 오늘부터 하나씩 채워가보는 것도 좋겠죠.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리포터 이재한이었습니다.

0: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0: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 제조원 현대.

0: 하면 하하임.
1: 케어 원해요?
2: 케어 원해요.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 원해요.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0: 케어 원해요.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0: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3: 비다샵!
0: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3: 비다이렉트샵!
0: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3: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4: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5: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6: 시원한 잠 누잠.
7: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수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8: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9: 단백질에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8: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10: 번호. 만족하지 못하셨다면 반납하셔도 좋습니다. 60일 반납 보장 프로그램으로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만나보세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구매 후 최소 30일부터 최대 60일 이내 반납 가능. 차량 반납 기본 조건 및 자격 운행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르노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11: 번호.

0: 젊은 패기로 신속 정확하게 인터뷰를 진행한다. 주현영과 함께하는 인터뷰 주터뷰. 오늘 모실 게스트 소개해보겠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동결건조를 하신 건지, 데뷔 27주년을 앞두고도 여전히 빛나는 비주얼을 자랑하는 원조 꽃미남 아이돌 밴드 클릭비를 완전체로 모십니다.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클릭비입니다.
2: 예스쿠
0: 네, 클릭비 선배님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저희 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한 분씩 카메라 보면서 저희 주주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3: 네, 네. 안녕하세요. 클릭비의 하영곤에서 하일라로 변신한 하일라입니다. 반갑습니다.
4: 네, 안녕하세요. 클릭비의 김태형입니다. 반갑습니다.
5: 네, 안녕하세요. 클릭비의 오종혁입니다. 반갑습니다.
6: 안녕하세요. 클릭비 김세형입니다. 야호.
0: 야호.
7: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클릭비 노은혁입니다.
8: 네, 안녕하세요. 클릭비 우현석입니다. 반갑습니다.
9: 안녕하세요. 클릭비 유호석입니다. 반갑습니다.
0: 자, 아니 우리 11년 만에 드디어 뭉쳤는데요. 네. 이렇게 또 12시에 와주셔서 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3: 아, 네,
10: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네. 아니 또 꾸준히 개인 활동을 또 해온 멤버분들도 많으신데 그동안 사실 우리 12시에 오셨던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그쵸?
8: 네. 맞아요.
0: 네. 맞아요. 처음이기도 하고 저희도 사실은 밖에서 이렇게 뵌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6: 맞아요. 그 뭐 생활권도 다르고
0: 맞아요.
6: 방송권도 다르고
0: 그러게요. 네. 맞아요. 아니 또 지금 환영 문자들이 정말 많이 오고

0: 뭐 있는데요. 우리 서예은님 문자를 우리 호성님께서 한번 읽어주세요.
1: 네. 와 파워 FM 진짜 오랜만이에요. 거의 20년 만에 흥흥.
2: 흥흥이 아니라 흐흐야.
1: 야.
0: 그냥 흐흐라고 하면 돼요.
1: 네 멤버. 네 진짜. 안해.
0: 어머나 어머나.
1: 네 흐흐. 오늘 12시엔 클릭비 나온다고 해서 들으려고 앱도 깔고 회원 가입도 새로 했어요. 오 원래 아이디는 너무 오래돼서 그런가 로그인이 안 되네요 하고 보내셨어요.
0: 네.
2: 이번 기회로 네, 매일매일 들어주시길.
0: 네. 네. 네. 또 우리 지연님 문자는 우리 형곤 씨께서 한번 읽어주세요.
3: 일라입니다.
0: 네. 네.
3: 하 일라입니다.
0: 네 일라.
3: 네 김지연님께서 요즘 클릭비 분들 덕분에 너튜브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어요. 유유 책임지세요.
0: 어머나.
3: 행복하기도 하고 또 피곤하기도 하고 어머나. 그러네요. 일곱 분 모두 넘넘 멋있똥 사랑해요 클릭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지연님. 네. 우리 또 우리 진호님께서는요 와 이 형들은 안 늙네 라고 또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또 우리 승희님 문자도 우리 종혁씨께서 한번 읽어주세요.
4: 네 오늘 저 결혼 기념일인데
3: 오, 축하드립니다.
4: 클릭비 오빠들 나온 데서 연차 냈는데 모든 일정 다 제치고 보러 왔어요.
0: 이야 예스님 나오신다고 연차까지 감사합니다. 내셨어요.
5: 축하드립니다 네. 결기.
0: 또 우리 미준님 문자도 우리 상혁 씨께서 한번 읽어주세요. 네.
6: 클릭비 오빠들 25년 전 영스트리트도 지금 12시엔도 열심히 봉방 사수 중인 니즈입니다. 그땐 보는 라디오 상상도 못했다고요. 오빠들 오늘 너무 잘생겼어요.
1: 감사합니다.
0: 맞아요. 아니 그 당시에는 이제 보는 라디오가 없었을까요? 그때는
6: 네, 없었고
7: 본가는 있기는 있었는데 맞아요. 네. 특별한 날만 특별한 날에만 그리고 카메라가 이렇게 많지도 않고
0: 네.
7: 한 대만 저기 이제 코너에 맞아요. 있어가지고
0: 네네
7: CCTV 느낌으로
0: 아 CCTV 정도의 어떤 그런
7: 그
0: 존재감이었어요.
7: 느낌으로 해서 특별한 날만 했었죠.
6: 그때 사연도 편지 아니었나요?
1: 맞아요.
6: 편지랑 엽서
1: 거의 마지막 세대였죠.
0: 네. 아 진짜 또 우리 4005님께서도 보내주셨는데 우리 민 민혁 씨께서 한번 읽어주세요. 네.
5: 오빠들 나온 방송들 다 찾아보고 듣고 있는데요. 테레비 전화기 따봉 오빠들이 예스런 단어 쓸 때마다 너무 웃겨요. 크크크크 혹시 주디? 본업도
6: 네.
5: 아, 그죠?
0: 네.
5: 네. 본업도 탤런트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저는 클릭비 콘서트 날짜만 켈박하고 기다리고 있다고요.
0: 와 일부러 지금 이런 단어 쓰신 것 같은데 혹시 켈박에 대해서 아세요? 켈박.
5: 캘린더 박제 아닌가요?
0: 오, 맞아요.
3: 웬일이야.
5: 아, 이 정도는 알아야지.
6: 주디는 몰랐잖아. 그 주디 입 나가라는 줄 알았죠.
0: 네 주디나 주디 이렇게 네. 아신 건 아니죠. 네 켈박이 이제 요즘 말로 좀 캘린더를 박제한다. 예를 들면 우리 그때 밥 먹을까? 그래 그러면 토요일? 그럼 나 그때 날짜로 켈박한다. 약간 이런 식으로 박제시킨다. 약간 이런 의미로 요즘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7: 얼박은 뭐야?
3: 얼박 얼어 죽어도
6: 얼음 사이다
1: 얼굴 박제?
0: 어 그게 뭐예요? 얼박은 저도 몰라요.
1: 얼박 그건 자연경제.
0: 아 그래요?
6: 그건 얼싸박 아니야?
0: 커피차에 있는 거죠.
3: 원조가 얼박.
0: 맞아요. 얼음 약간 박하땡 요거 그런 느낌 아니에요?
7: 켈박.
6: 켈박. 나는 켈박 할래.
3: 얼음 갈린 박하땡.
6: 켈박이 그 콘서트에서 미리 오셔서 텐트 치고 숙박한다는 게 캘박인 줄 알았어. 미리 한다고 하는데.
0: 아, 근데 그 당시에는 또 그렇게 하지 않았었어요. 팬분들이 콘서트 때. 그렇죠.
1: 그렇죠.
0: 맞아요. 네.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또 우리 4917님 문자는 우리 연석 씨께서 조금 멀리 계시긴 한데 네 한번 읽어주세요.
8: 상혁 오빠 얼마 전 컬투쇼 나오셨을 때 팬분이 대포 카메라로 출근길 찍어주셨잖아요. 오빠가 인별그램에 니지가 찍어준 바주카포 사진 네? 바주카포는 처음이네
0: 어머나.
8: 하신 거 보고 빵 터졌어요. 오늘도 바주카포 사진 찍히셨나요?
0: 어 바주카포가 뭐지?
1: 그 아마 카메라 렌즈
3: 네.
1: 길게 있는 거
6: 대포 네. 사진인데 제가 네. 바주카포인 줄 알고 잘못 썼나 봐요.
0: 근데 네. 그 당시에는 바주카포라고 했었어요?
6: 아니요 그냥
0: 아니요 그냥 하신 그냥 거예요?
3: 그때 당시에는
0: 네.
3: 일반 팬분들이 갖고 다니시지 않으셨어요.
6: 전문 기자분들이나
3: 네, 사진 기자분들만 가지고
6: 또 이제
8: 사용가에다가
0: 네. 네.
3: 그때는 필름 카메라.
0: 필름 카메라로.
3: 그러니까 디카.
6: 디카.
3: 나중에 나왔죠 디카도.
6: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디카 세대야.
0: 맞아요 맞아요. 그런 걸로.
5: 나는 저게 바주카포 사진이 네. 뭐가 잘못된 건지 방금까지도 몰랐어요.
0: 아 네. 바주카포. 아, 근데 바주카포가 카메라 렌즈를 얘기하는 거라고.
6: 그 길다란 그 네. 폭

0: 똥같이 네. 생겨서 아. 네.
1: 어? 그러니까요.
0: 바주카푸도 그런 식이거든요.
2: 그렇죠.
1: 우리 넘어갈까요?
3: 네.
4: 중요한가요?
0: 제발. 어쨌든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네. 민혁 씨가.
1: 네, 민혁 씨 넘어갈게요. 네. 네. 네. 아니 이번 재결합은 또 우리 종혁 씨께서 주도하셨다고 네. 들었는데요. 사실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를 해주셨지만은 또 굉장히 솔직하게 그동안 뭉치지 못했던 이유를 또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0: 그렇죠.
1: 네. 네. 물론 또 저는 방송을 봤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종혁 씨와 이제 민혁 씨께서 11년 동안 사이가 이제 안 좋았었는데 오랜만에 만났더니 15분 만에 앙금이 싹 풀려버렸다고 그런 네. 또 방송에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2: 오늘 셔츠도 이렇게
0: 커플룩으로
1: 스트라이프
0: 야, 맞아요, 맞아요. 운명 같은 사람.
1: 아니 근데 스트라이프도 스트라이프인데 그 소재까지 똑같아요.
2: 네, 네. 린넨 소재로
1: 어떻게 같이요. 이럴 수가 있지?
0: 둘이 손잡고 쇼핑한 거 아니지?
1: 진짜로 네. 그건 아닌 것 같네요. 네.
2: 근데 오늘 입은 셔츠만 봐도 되게 사이가 좋다는 걸 좀 의미하지 않나
1: 맞아요. 상징적이네요. 네네. 정말 자 우리 지영님께서 문자 보내주셨는데 우리 일라씨께서 한번 소개해주세요.
2: 네 김지영님께서 종혁오빠 네. 민혁오빠 이젠 안 싸우실 거죠? 저 클릭비 완전체 앞으로도 오래오래 보고 싶단 말이에요. 혹시 다른 멤버들도 콘서트 준비하면서 서로에게 쌓인 게 있다면 지금 당장 이야기하고 빨리 풀어버려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1: 우리 지영씨께서도 이런 시간을 마련을 해주시네.
5: 시간이 너무 짧을 것 같은데.
1: 진짜요?
2: 이거 얘기하다가 방송 끝나는 거 아니에요?
1: 진짜로 그 중에 하나만 우리 호석씨께서
5: 아니 저는 없어요. 저는 불만이 하나도 없고
1: 근데 호석씨께서 네. 본인도 모르게 이제 약간 마이크가 이렇게 딱 지셨거든요. 네.
5: 마이크 풀어요 호석씨. 담아두지 말고
0: 네. 누가 있을까 멤버? 저 데스노트 적고 있다는
5: 맞아요. 그러니까. 아니, 데스노트는 공연 끝나고 풀 건데
1: 어머나 너무 많아서 뭘 선택해야 될지 네, 모르겠는
5: 갑자기 생각이 안 나고 근데 이제 오늘 그냥 근접한 일만 이제 생각을 하면
1: 우와, 재밌겠다.
5: 오늘 종혁이 네. 형하고 제가 네. 샵이 같았어요.
1: 네.
5: 근데 오전 한 9시 반까지였는데 9시 20분에 전화 와가지고 호석아 오늘 몇 시지? 그런 거에서 네. 30분인데 제가 생각을 해서 그럼 한 10시쯤 와 내가 먼저 하고 있을게 했는데 네. 10시 반쯤 이제 오셨다는
1: 진짜요? 네. 굉장히 여유 있게
0: 여전하구나
1: 여전
5: 아니요
1: 네. 해명해 네. 주세요 네.
6: 몇 시에 샵을 예약했는지도 전달을 안 해줘서 제가 확인해서 오늘 예약한 거지? 라고 물어보고 저는 강 출발을 한 거죠.
0: 야 이게 서로 모르는
1: 그러니까
0: 각자 입장이 있네.
2: 네 제가 이 말 할 줄 알았어요.
1: 네 정말로요?
6: 저도 오늘 얘기하길래 이 말 할 줄 알았어요.
1: 그러니까요. 각자의 입장이 있는 걸로.
0: 오면서 서로 말 안 하고 왔구나.
5: 어떻게 알았어?
0: 서먹서먹.
5: 형 이제 화해하자.
1: 여기서 보세요.
5: 이제 화해해.
1: 보세요.
6: 그래, 손자 뽀뽀 한번 해줄래?
5: 알았어.
0: 미연이한테 뽀뽀 얘기 안 하더니. 미연이한테
6: 한번 해. 얘 너무
5: 커서 입이
1: 강해. 아직까지 좀 덜 풀렸나 보다. 뽀뽀까지는.
6: 우리
1: 유진님도 멤버들 사이 참 좋아 보여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맞아, 최근에 또 음악방송에도 출연을 해주셨는데 개인별로 이 고아지 직캠도 떴고요. 저도 봤어요. 이제 엔딩 요정. 엔딩 요정까지 말해주시는
0: 거예요. 이게 요정인지 두통에 시달리는 환우인지. 네.
1: 제가 봤는데 경험해보시니까 네, 어떠셨어요? 제일 위에 뜨더라고요 사실. 네, 어떠셨어요 일라씨?
2: 엔딩 요정 할 때 뭐 네.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네. 사실 오늘도 그거를 보고 왔거든요. 네. 근데 호석이의 그 두통 요정 마무리가 너무 지금 며칠이 지났는데도 너무 눈에 선한.
0: 근데 네, 여러분도 오해하신 게 있는데 웃기려고 하신 것 같잖아요.
1: 네.
0: 멋있으려고 한 거예요.
1: 웃기려고 하지 않았고요.
5: 멋있으려고 했다기보다는 열심히 한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뭐 주어진 거를 최대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0: 웃을 게 빼고 간 건데.
5: 진짜 열심히 했는데 지금 일주일째 제가
6: 네. 광고 쪽 연락이 없네.
5: 많이
6: 일주일째.
5: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1: 그러면은 혹시 우리 작가님께서 다시 한번 해주실 수 있냐고.
5: 아니 또 이게 우리 작가님이 근데 지켜주시네.
0: 원초월장.
1: 오늘도
6: 열심히 한번 해주세요.
7: 네. 태초의 유호석이 있었다.
8: 이건 광고주분들 좀 보셨으면 좋겠네요.
1: 네. 네. 제대로 하자. 말고 그럼 이번에는 한 번 더 기회가 있는 거니까.
5: 이번에 원래 하려고 했던.
1: 네, 다시 만회하는 느낌으로.
5: 아니다, 그냥 똑같이 할게요. 원래 똑같이? 하려고 해도 똑같을 것 같아서.
7: 바바바바바바바.
0: 좀 낫네.
2: 이거 낫네.
0: 힘 뺐네. 힘 뺐네. 네. 자연스럽네.
5: 그때는 정말 진짜 힘든 상황도 네. 있었고 네. 오늘 나쁘지 않았죠.
1: 그러니까 만족스러우세요? 약간 요 느낌으로다가.
8: 두통.
5: 이 정도면 뭐
0: 그래도 아마 CF 다시 안 오겠네.
1: 어머, 아유 잘해주셨어요. 자 우리 배은혜님은요 엔딩 요정 보고 설마 했어요. 진짜 힘드신 건지 라고 헷갈리셨던 것 같아요. 진짜 힘든 건지 설정인지.
5: 근데 그러니까 실제로 그 물론 그 행동까지 나오진 않았지만 네. 정말

0: 정말 힘들긴 했어. 요즘에 힘들지 오. 않으세요? 다 무대 때.
1: 그러니까. 그리고 그 무대가 네. 멤버들이 약간 오버페이스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네. 네, 좀 사실 힘들지 않았나 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2: 그래.
3: 아, 잠깐. 아 이거 너무하잖아.
2: 저희가 우리
3: 내가 이 PD님 친하신데 진짜
2: 리호석씨가 이제
4: 아 PD님 나이스
3: 친한 줄 알았지 이놈아.
2: 두통요정한 사진을 저희가 다시 한번 봤는데 어. 야 네. 확실히 두통요정이란 말이 어, 아, 잘 만회해 주셨네요. 아, 방금 예, 예. 네.
5: 저 정도면 많이 아파 보이네 진짜.
3: 진짜
2: 우리 오이슬님이요 제약 광고 가보자.
3: 아, 아,
2: 화이팅
3: 좋습니다.
2: 화이팅
6: 제발 연락주세요. 아,
2: 예. 또 우리 5917님 문자는 우리 연석씨께서 한번 소개해주세요.
6: 어, 네. 오빠들 어, 백종원 무대에서 여전히 하늘 높이 점프하시는 거 보고 너무 놀랐어요. 오. 도가니 사리기 레드 중인 오빠들 최고. 아 이게 노래구나.
5: 레드가 뭐예요?
2: 레드.
5: 그,
2: 아, 도가니 사리기 코르티스 분들. 요즘 이제 그 코르티스라는 분들의 노래인데 도가니 사리기 레드 그런 노래예요. 네. 우와. 야. 아니 지금 저희 사진
0: 공중 부양 있는데 거의.
2: 보고 있는데 안녕. 이거 어떻게 도가니 괜찮으세요? 이거 어떻게 진짜
5: 세영이 형 좀 늦게 떴네. 어.
1: 다행히 아직까지 어.
2: 네, 악기 멤버
5: 몸살이네 태영이.
2: 그니까요.
7: 바지가 벗겨가지고.
2: 네. 또 우리 6016님은요 클릭비가 주터브에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더위가 싹 가셨어요. 세기말 초딩 간만에 설레는 중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쭈디와 내 첫사랑 클릭비의 조합이라니 완전 기대돼요.
6: 감사합니다.
2: 라고 이렇게 또 감사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6: 감사합니다. 네.
2: 또 우리 냉동인간 클릭비님께서도 보내주셨는데 우리 상혁씨께서 한번 소개해주세요.
5: 네 요새 너튜브 인별 등등 각종 커뮤니티에서 클릭비 반응이 뜨거운 거 아시나요? 그 시절 비주얼 그대로 실력은 더 늘어서 왔다고 칭찬이 많은데 가장 댓글 많이 찾아보는 어. 멤버는 누구인가요?
2: 혹시 그 반응을 가장 많이 살피는 분이 계실까요?
1: 이거는 네. 제가 일라. 이제 인별을
5: 네. 일라.
2: 아, 아니 나는 어, 일라님께서 먼저 이렇게 웃는 뜻이네요.
1: 아, 근데 저는 네. 댓글을 많이 찾아보는데 댓글을 가장 많이 단 멤버가 있긴 있어요. 저희 일곱 명 중에
2: 단?
1: 네 댓글을 대대 달고 하는 멤버가 상혁 씨가 제일 많이 보이긴 하잖아요.
3: 민혁이는
1: 네 댓글을
5: 잘 다는 아니, 편이고 이걸... 민혁이는 일일이 다 달고
2: 어머,
5: 나는
2: 진짜요?
5: 좀 선택으로 해서 달고
3: 아니, 어떤 수준이죠?
6: 너가 더 많이 달던데?
5: 너가 더 많이
3: 너는 모든...
5: 해명 쪽은 내가 네. 좀 달고 네. 민혁이는 아~ 그냥 설명
8: 그러니까 좋아요 한 천 개 이상 된 데는 상혁의 댓글이 맞아, 무조건 있다고
5: 생각했어요. 세대는 제가 주로 하는데
8: 맞아, 그죠, 그죠.
5: 또 후석이 이제 그 머리 아픈 요정 컨셉도 제가 두통 요정이다 이건 제가 네. 또 얘기한 거고 그래서 CF 들어오면 너는 한 3알 정도는 날 줘야 된다.
2: 맞아요 이걸 네. 어느 정도 좀 주셔야 돼요.
8: 아 들어오면 그래, 제가 네. 그 상혁이랑
5: 과호흡도 제가 그렇게 하라고 한 걸 또 하려고 한 걸 먼저 해버린 거여서 그때
2: 말을 되게 잘 들어주 시네요 우리 현석 씨께서.
5: 그래,
8: 네, 상혁이가 아무래도 이제 방송 쪽에 네. 예, 워낙 베테랑이다 보니까
2: 아니, 그쵸.
8: 네, 제가 상혁이한테 조언을 많이 구합니다.
2: 결국엔 이렇게 또 보기 좋게. 네. 네. 자 맞습니다. 이렇게 또 오랜만에 클릭비가 뭉친 이유가 있죠. 네, 8월 네. 8일 토요일 9일 일요일 다음 주 주말 이틀간 클릭비 콘서트가 열립니다.
3: 예!
2: 블루스퀘어 우리 원 뱅킹홀에서 열리는데요.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 멤버분들이 만들어가는 공연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심지어 매니지먼트나 공연 기획사도 없다고 합니다. 야, 근데 이렇게 매니지먼트나 공연 기획사가 없는 가운데에서 이렇게 한 큰 공연을 만들려면 굉장히 좀 뭐랄까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네. 그걸 뭔가 수렴 뭔가 이렇게 합치하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8: 아, 여기서 조금만 정정을 하자면 또 제작사에서 네네. 삐질 수 있어서 아. 네, 제작사와 공연 기획사는 있고 우리
2: 아,
8: 매니지먼트가
2: 그래요?
8: 네, 우리 아... 저희를 정말 케어하는 매니지먼트가 네. 지금 부재인 상황입니다.
2: 정말요. 아니 그러면은 더더욱이나 아니 더더욱이나 좀 이렇게 좀 합하셔야겠다. 그렇죠.
5: 네, 맞습니다.
2: 또 아이돌 밴드라는 정체성답게 이 밴드 사운드를 강조해서 노래도 새롭게 편곡을 했다고 들었는데 이 편곡은 혹시 주로 누가 맡으셨나요?
9: 이번 편곡은 네. 그 태현 씨라고요. 심태현 씨라고 같이 애쉬그레이를 했던 저기 친구가 네. 전반적으로 음악 감독을 해주셨어요.
5: 하고 또 뭐 또 네. 또 몇몇 곡은 또 연석이 형이랑 또 친한 지인분이 또 네. 편곡을 해주시고 네. 민혁 씨랑 또 태양 군 이렇게.
2: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한 게 아무래도 이 콘서트는 우리 클릭비 분들을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주셨던 오랜 팬분들을 위한 무대이기도 하면서 또 동시에 좀 잘 클릭비를 몰랐던 젊은 좀 어린 친구들도 갈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뭔가 그런 콘서트 무대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무대를 보여주고

0: 싶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으실까요? 또 궁금했어요. 어떤 네. 것 같아요?
1: 네,
2: 말씀하세요.
3: 연석이 형이
4: 저희가 네. 네. 사실은 그 당시에도 댄스와 이제 그 밴드가 결합된 어떻게 보면 신기한 밴드 좀 요즘 그렇죠. 저희가 하는 말로 하이브리드 밴드인데 그런 점이 요즘에는 좀 유니크하게 많이 다가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장점을 좀 극대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밴드적인 부분에서 많이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어서 네. 그런 부분들 많이 보여질 겁니다.
5: 네. 뭐 어쨌든 요즘에 너무 아이돌 분들 진짜 싱그럽고 멋있고 열정이고 되게 박력 있잖아요. 그런 거에 비해 저희만이 보여줄 수 있는 네. 저희만의 멋을 또 무대의 편안함 또 약간의 멋있음에 또 종혁이 형 같은 이런 젖은 섹시함 보여드려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저희 네. 나이에 보여줄 수 있는 멋짐을 좀 좋아하실 테니 그걸 네. 좀 많이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0: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또 우리 3004님께서 문자 보내주셨는데 우리 태영 씨께서 한번 소개해 주세요.
6: 네, 클릭비에게 좋은 노래가 너무 많아서 세트리스트 정할 때도 고민이 많으셨다던데 이 노래는 절대 못 뺀다. 만장일치가 나온 곡이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0: 만장일치가 나온 곡 있을까요?
1: 네, 뭐 만장일치는 저희 일곱 명에서 이제 활동할 당시에 뭐 활동했던 타이틀곡은 네. 이제 만장일치로 이제 들어갔고요. 그리고 아마 상영 씨가 또 절대 못 뺀다라는 노래가 몇 곡이 있었죠.
0: 어떤 곡이죠?
5: 뭐였지?
2: 저희 빠졌죠.
7: 그렇네, 빠졌네.
5: 그건 이제 또 4인 카우보이 앨범에 있던 태영 형이랑 저랑 좋아하는 노래인데, 근데 또 그 외에 이제 너에게라는 또 3.5집 타이틀곡을 또 많이 좋아해서 네. 7명 마지막 타이틀곡이기도 하고.
8: 네. 뭐 뭐니 해도 우리가 만장일치가 되는 곡은 항상 이제 100점
0: 100점 드리밍도 있나요?
1: 드리밍
0: 있죠. 무조건 있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빠질 수 없는 클릭비의 명곡 100점 무패 듣고 오시겠습니다. 우후.

0: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1: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0: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1: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0: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2: 잘 만들었다, 몽젤.
3: 요즘 인생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4: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3: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5: 인쇄는 와우프레스.
6: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5: 뉴바옴,
6: 운동할 때도
5: 뉴바옴,
6: 장 건강에도
5: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AI가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원효입니다. 수산물 구매할 때 원산지 확인 안 한다고요? 안 돼! 판매자는 정확하게 표시하고 소비자는 꼼꼼하게 확인하고 알고 고르면 더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로, 걱정 제로! 이 캠페인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합니다.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4: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5: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속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4: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5: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0: 12시 주현영.
1: 네, 12시엔 주현영 수요일 3부 시작했습니다. 주현영이 진행하는 인터뷰 투터뷰. 오늘은 11년 만에 완전체로 뭉친 클릭비와 함께하고 있고요. 클릭비가 또 12시엔을 위해 특별한 라이브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 야호! 자, 스튜디오 사정상 이 밴드 라이브가 어렵기는 한데 그래도 지금 저희 제작진분들께서 이 기타까지
2: 민혁 씨를 위해서
1: 일렉 기타를 공수해 주셨거든요.
3: 들고 만 있으라고.
1: 네. 들고 네, 있거나 네. 아니면 이로 끄덕거나 네, 네, 네, 네, 그렇죠. 자, 생생한 라이브로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클릭비의 명곡이죠. 무려 데뷔 앨범에 있던 곡입니다. 드리밍 라이브로 3부의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보겠습니다.
0: Let's go.
4: 민혁아 가자. 보여줘. 드리밍 듣고 오실게요.
5: 깔끔하네.
0: Let's go. 김태형

0: 노민혁 기타 솔로.
1: Let's go.
0: 노민혁 한 말씀 하세요.
2: 저는 라이브 중입니다.

0: TV 콘서트 많이 기대해 주세요. 쇼 쇼 쇼.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 글리비
3: 자
2: 글리비
3: 자
2: 글리비
3: 자.
2: 드리밍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4: 감사합니다.
2: 와 지금 주주님들이 다 뭔가 추억에 잠긴 것 같은데요. 난리가 나셨대요.
3: 와우.
2: 우리 변하연님은요. 와 전주부터 가슴 두근두근한 드리밍 너무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우리 이봄님도 와 역시 드리밍 드리밍 부를 때 소년미 보소 하셨어요.
3: 보소 보소.
2: 네, 또 우리 한나님도 제가 이걸 라이브로 보다뇨 눈물 날 것 같아요. 오빠들 얼굴도 성대도 안 늙네요. 직장인은 몰래 보라 켜놓고 즐기고 있습니다.
4: 아, 감사합니다.
3: 들키지 마십시오.
2: 네. 또 우리 효정님 문자도 한번 읽어주세요.
4: 아, 이 노래 진짜 좋아했는데 제 최애 곡이에요. 뭔가 첫사랑 느낌이 물씬 나서 클릭비 오빠들이 더 멋있게 보였거든요. 제 최애 곡이 라이브로 나오다니 아 너무 좋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2: 네.
4: 감사합니다.
2: 보내주셨어요. 또 우리 현지님도 민혁 오빠 기타 치는 거 섹시하다고.
3: 요 섹시.
2: 네.
1: 섹시. 높은 안목을 지니셨습니다. 아.
2: 또 우리 7030님 문자 우리 태영 씨께서 한번 소개해 주세요.
5: 네, 중1 자녀를 둔 클릭비 오랜 팬입니다. 불현듯 지금의 사춘기 소녀들에게도 우리 오빠들이 통할지 궁금해서 딸에게 물어봤어요. 오.

0: 답변은 지금 나왔어도 충분히 인기 있다.
1: 와, 감사합니다.
0: 콘서트도 대박 나자고요.
2: 감사합니다.
3: 또 우리 하일라루야 님께서 보내주셨어요. 한번 또 읽어주세요.
4: 네, 구하현곤 현 하일라 오빠 결혼 소식에 깜짝 놀랐어요.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혹시 멤버들에게 축하 부탁하셨는지 궁금해요. 아직 정식으로는 제가 부탁을 못 드렸고 네. 오늘 공식적으로 한번 여기서 부탁을
3: 여기서 말씀드리면 되겠다.
2: 그러면 되게 그쵸? 곤란하게 네. 하네요.
1: 되게 곤란하네요. 네.
2: 싫은데? 싫은데?
4: 저 결혼식 축하를 네. 부탁드립니다. 대답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3: 아, 그래요. 그래요. 오늘 그냥 가능합니까? 확실하게 정합시다.
5: 어때요? 당연하죠.
2: 해야지. 감사합니다.
1: 일라 우리 일라 씨 결혼식
5: 해야지. 언제든지.
3: 근데 혹시, 진짜 네. 떨떠름한
2: 아니요. 아 근데 웃긴 건 뭐냐면 네, 그 카페인가 저희 사석에서 한번 네. 제가 이제 축가 얘기를 한번 넌지시 던져봤었거든요.
3: 네.
2: 근데 지금도 떨떠름하지만 그땐 더 떨떠름했던.
3: 아 그래요? 지금이 좀 나았네요.
2: 좀 낫죠.
1: 네. 방송이라.
3: 네, 그러니까.
1: 잘했네요.
2: 감사합니다.
3: 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또 클릭비를 위해 특별한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내 이름을 불러줘.
6: 빠밤.
3: 네, 제 질문을 듣고 생각나는 멤버 한 명의 이름을 힘차게 불러주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질문의 답이 본인이라고 생각한다면 본인 이름을 당당하게 이렇게 외쳐주시면 됩니다.
2: 네.
3: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클릭비는 형 라인 우연석, 김태형 씨가 리더를 맡은 장유유서 그룹인데요. 만약 7명 모두 동갑에 연습생 기간도 똑같다. 그렇다면 클릭비의 리더로 뽑혔을 것 같은 멤버는? 자, 생각할 시간 드릴게요.
1: 지금 현재인가요?
4: 우리가 다 동갑에
3: 동갑이라니까. 네. 자, 가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6: 유효석,
2: 김태형.
3: 뭔가 지금 호석 씨 이름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은데, 맞죠?
5: 네,
3: 네 맞습니다. 우리 한 분씩 한번 얘기해 볼까요?
2: 네, 저는 생각하세요? 호석 씨 뽑았습니다.
3: 네. 그러니까 네. 왜요?
5: 이유는
2: 이유는 네. 저희 7명 중에 제가 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제일 좀 중립성이 좀 있지 않나.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3: 네,
2: 네 딱 중립을 지킬 수 있는 성격의 소유자. 라고 저는 판단을
1: 지키는 것 같지?
2: 좀 기울어져 있나?
1: 다 써놓고 있어 지금.
3: 아주
5: 데스노트.
3: 그러니까 데스노트가 있다고.
7: 일라가 1위야.
3: 공연 끝나면 이제 푸실 거라고 했는데 네. 그럼 호석 씨를 뽑은 다른 분들도 계시죠?
5: 네, 저연석이도 무조건은 네. 뽑았는데
3: 네.
5: 이번에 저희가 공연 준비하면서
3: 네.
5: 중간 책을 이번에 호석 군한테 맡겼어요.
2: 중간 책이라
3: 중간 책이라니까 지금
1: 파이야?
3: 굉장히 범죄적인데
1: 반이 쪽이야?
5: 아니 중간에서 저희를
1: 유통 중간?
5: 네 밸런스를 맞춰줄 수 있는
2: 밸런스
5: 네, 중요한 이 책임을 맡겼는데
3: 네.
5: 정말 기대 이상으로 잘 해줘가지고 저희가 지금 무사히 또 이렇게 잘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도 좀
3: 네.
5: 잘 부탁한다는 의미로
1: 감사합니다.
3: 우리 호석 씨는 그러면은 네. 중간책으로서 어떠셨어요?
7: 중간책 그러니까 조금
3: 어감이 어떠셨어요? 뭐 중간책으로서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거나
7: 근데
3: 아니면은
7: 저희 네. 멤버들이
3: 네.
7: 말들이 많아요. 의견도 많은데 근데 막상 이제 주어지면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합니다.
3: 묵묵히
7: 네네네.
3: 맡은 바를.
7: 근데 그 시작이 어려운 거지 시작이 딱 되면 저희 멤버들은 네, 정말 타 그룹보다도 저희가 훨씬 더 잘 뭉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3: 그럼 호석 씨는 혹시 누구 지목했어요?
7: 저요? 저는 민혁 군.
3: 네,
7: 민혁 씨.
3: 민혁 씨?
7: 네.
3: 왜요?
7: 동갑내기라고 치면 뭐 피지컬적이나 뭐나 네, 맞을 수도 있으니까.
3: 뭔가 거대하니까.
7: 네네. 그쵸? 그리고 또 잘 이끌지 않을까. 그리고 민혁 씨가 사실 또 이렇게 정리를 잘해요. 제가 조언도 자주 네. 구하고 네.
3: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혁 씨는?
8: 저는 뭐 동감하고요.
3: 정말요?
8: 네. 그리고 저는 호석 씨를 뽑았습니다.
3: 이런
8: 모드를 다 중간에서 잘 이렇게 어우러지게 할 수 있는 게 호석 씨더라고요. 그래서
3: 그 밸런스를 네. 잘 맞추시나
8: 보다. 특히 진짜 고생이 많아요.
1: 맞아요. 네. 인정하고 리더라기보다 안살림을 잘하는 게 질문에
5: 요즘 안방마님?
3: 안방마님 느낌으로다가
1: 저희 이제 엄마 같은 역할을 해주고 계셔서 네.
7: 딱 앞에서 리더로서 할 수 있는 거는 저희의 이제 원 리더 역시 태형이 형이
2: 그렇죠. 네,
7: 제일 잘 어울립니다. 클릭되는
2: 클릭되의 아빠 존재.
3: 우리 5910님이 리더 태형 오빠를 고른 멤버는 없나요? 울 오빠 서운하면 어떡해요? 라고 하셨는데 태형이
7: 맞아요 맞아요.
3: 네 그렇죠 그렇죠. 왜 태형 씨를 딱 선택을 해주셨어요?
4: 지금 이제

0: 글쎄요.
1: 글쎄요. 지금 중간 셋보다 더 이상한데 이거.
2: 지금 글쎄요. 지금 호석 군이 너무나 잘해주고 있고 네. 너무나 훌륭한 것도 사실이지만 사실 저희 어렸을 때는 정말로 중구난방이었거든요.
3: 아, 더.
2: 네, 근데 그 같이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책임감을 갖고 어쨌든 계속 이끌어줬던 기억이 너무 지배적으로 있어요. 제 뇌 안에 아직도.
3: 네.
2: 그래서 그냥 지금은 저희가 리더라는 시스템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리더라고 한다면 항상 태영이 형이 먼저 생각나는
1: 맞아요.
2: 거죠.
1: 맞아요.
3: 맞습니다. 자, 그러면요. 저희 또 바로 다음 문제로 바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1: 되게 흐뭇한
3: 자, 현역 하세요? 아이돌을 능가하는 비주얼과 실력이라며 온 동네에 소문이 나고 있는 클릭비. 만약 클릭비가 지금 데뷔했다면 가장 인기가 많았을 것 같은 멤버는? 자, 한번 생각해 보시고.
1: 네.
3: 자, 하나, 둘, 셋.
4: 뭐야?
3: 너무 많은 분들이 맞네요. 나왔는데
4: 다양한데?
3: 아니 우리 일라 씨는 누구 고르셨어요?
4: 저는 노민혁 씨 골랐습니다.
3: 아 민혁 씨를?
4: 네.
3: 그리고 우리 태영 씨는요?
0: 전 종혁이요.
3: 종혁 씨는요?
2: 저는 유호석.
3: 상혁 씨는요?
5: 종혁이 형 무대를 제일 잘하니까.
3: 민혁 씨는 누가 하셨어요?
0: 유호석.
3: 호석 씨, 연석 씨는요?
6: 저는 김상혁 씨요.
3: 근데 서로 뭔가 좀 각자 이렇게 좀 골고루 골고루 됐네요.
1: 네네. 저는 왜 안 물어보세요?
3: 아니요. 아, 많이 나오셔가지고 호석 씨 누가 있었어요?
1: 저 우연석 형 뽑았어요.
3: 서로 했구나. 아까 우리 상혁 씨께서 종혁 씨가 무대를 가장 잘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또 그렇게 느끼실까요?
5: 일단은 뭐 저희 클릭비에서 뭐 네. 메인 보컬이고 또 센터이면서 또 이제 종혁이 형 그 동작들이 되게 군더더기가 없으면서도 또 뭐 춤선도 예뻐서 네. 근데 태영 형도 되게 깔끔한데 네. 일단은 메인 보컬이라 네.
4: 맞아요. 아 그리고 저 생각났는데 그 네. 인별 댓글을 좀 보니까 요즘에 나왔으면은 인기 좀 얻었을 것 같은데 하는 그 멤버 이름이 하나 있긴 있었거든요.
3: 네, 뭐예요?
4: 아, 그 이름이 하일라라고 적혀 있긴 하더라고요.
3: 진짜요?
4: 네.
5: 나는 형건이가 괜찮던데.
3: 진짜요? 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 네.
5: 컨셉 잘못 잡은 거 같더라고요.
1: 하일라 씨 분위기 잘 정리 잘하네.
3: 네, 정리를 되게 잘해주셔가지고 네, 진짜. 네. 잘,
5: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을 만들어줘서 네.
3: 바로 넘어갈 수 있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클릭비가 다시 숙소 생활을 하게 된다면 룸메이트를 하고 싶은 멤버는? 하기 싫으니 아닙니다. 하고 싶은 멤버. 네. 자, 하나, 둘, 셋!
7: 김상혁!
3: 뭔가 상혁 씨 이름이 좀 많이 들린 것 같은데
4: 맞아요.
3: 상혁 씨 하신 분 누구누구 계세요?
8: 저는 상혁이었고요. 저 호석이는 네. 상혁이었습니다. 또
3: 네,
8: 상혁.
3: 아니네 한 번밖에
1: 저밖에 없었나요?
5: 너 크게 얘기했구나.
3: 또 크게 얘기해 주셨나봐. 왜 상혁 씨 고르셨어요?
8: 왜냐면 상혁이랑 같이 룸메이트를 하면은
3: 네.
8: 상혁이가 이제 밤마다 나가니까 거의 혼자 쓸 수 있잖아요.
1: 그럼 거의 이제 이거는 독방을 쓰는 느낌이라.
3: 예상치 못했던
1: 답변이다. 네, 완전 꿀.
3: 너무 예상치 못했던 답변이에요. 오히려 집에 없어서.
1: 네네. 왜냐면 또 밤에 바쁘니까. 그래서 저희 예전에 숙소 생활할 때도
5: 상혁이랑 너가 바빴지.
1: 상혁이랑 룸메이트인 우리 또 멤버들을 보면 네. 너무 부럽기도 하고.
3: 네. 아니 방금 상혁 씨가
1: 약간 농담입니다.
3: 상혁 씨가
5: 진담이에요.
3: 상혁 씨가 너가 바빴지라고 하셨는데.
5: 진짜 얘 진짜 바빴고.
3: 왜 바빴어?
1: 뭘 바빠? 나 결혼했잖아.
5: 비공식.
1: 상혁아. 우리 상혁이
5: 일과가 많더라고.
1: 전에
5: 진짜 예능 때문에 진짜 그러니까
3: 맞아. 바빴으니까 바빴다 보니까는 맞아요. 활동하느라 그래, 바쁘셔가지고
5: 마지막 방패를 펼치는구나.
3: 네. 아 우리 연석 씨는 혹시 누구 고르셨어요?
6: 저 호석 군이요.
3: 아 역시.
6: 네네네.
3: 어떤 이유요?
1: 결혼했잖아.
5: 연석이 형 결혼했잖아.
3: 혹시 다른 이유예요? 다른 이유예요?
1: 다른
3: 비슷한
1: 이유죠?
3: 이유예요? 다른 이유. 넘어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5: 잘 알기 때문에
3: 넘어갈까요?
6: 넘어갈게요.
3: 자 그러면은 다 반대로 해볼게요. 절대 룸메이트를 하고 싶지 않은 멤버도 한번 골라볼게요. 자 하고 싶지 않은 멤버. 자 두 명이지만 한 명만.
5: 아, 네.
3: 자 하나 둘 셋.
7: 하일라.
3: 잠깐만 지금 누가 하일라 씨
1: 제가
3: 이름을 되게 크게 말씀하셨는데 두 분이나 어떻게 우리 민혁 씨는 왜요? 왜 일라 씨랑 룸메이트 하기 싫어요?
9: 일단 저는 좀 시끄러운 게 싫어가지고요. 네네네네.
3: 그럴 것 같아요.
9: 쉬지가 않아요.
3: 아 정말로 네, 그러니까 네. 밝은 분위기를 또 담당해주시고 계세요.

0: 뭘 두드려요? 네,
1: 말을 하지 않으면 뭘 두드리고
2: 진짜요?
1: 두드리지 않으면 말을 하고.
2: 오, 네. 완전 그 MBTI도 E이신가 보다.
3: 아니요, 저는 I입니다.
2: 진짜요?
3: 네.
4: 빠밤.
5: 다음 질문으로 가나요?
6: 잠깐만. 우리도 당황했어.
2: 정리를 진짜 잘해주신다. 네.
3: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0: 마지막 질문할 때 얘한테 얘기하시면 될 거예요.
3: 저의 MBTI 네. 앞부분은 I입니다.
2: 정말요? 네. 혹시 뭐 여쭤봐도 돼요? 풀로 I 어떤 건지 MBTI가?
3: 저는 I 인프피.
2: INFP시고.
3: 네, 맞습니다.
2: 그러면 INFP는 진짜 네. 편한 사람들 앞에서는 이렇게 막 말도 많아지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3: 그렇죠.
2: 그만큼 편하다는 거니까.
3: 저희 멤버들하고 있을 때는 말을 네. 좀 많이 안 하는 편입니다.
2: 정말요?
3: 네, 네, 네. 그렇다고 안 친한 건 아니고요.
2: 네네. 네,
3: 이제 배려 차원에서.
7: 야, 오늘 컨셉이 되게 궁금하다.
2: 조금 덜 하는 거였었구나.
3: 네, 저는 I입니다.
2: 아니, 그러면은 우리 계속 이게 연속으로 여쭤봐서 죄송하지만 또 우리 연성님께서는 네네. 왜 우리 일라 씨를 선택하셨을까요?
8: 아니, 저도 첫 번째는 이제 네. 원체
3: 시끄러워서.
8: 연습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드럼 치시는 분들이 다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발에다가도 신발에다가 이렇게 치고 뭐 어디다 치고 자꾸 이제 너무 시끄러운 네.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 또 있어요?
8: 네. 청결적인 문제가 조금 있었어요. 어릴 때는.
2: 진짜로 청결 이슈가 살짝 있구나.
8: 청결 이슈.
2: 그럴 수 있죠. 그럴 네. 수 있죠.
8: 지금 안 그래요.
2: 네. 아니, 그러면 이거 우리 질 수 없죠. 우리 일라 씨도 얘기해 주세요. 같이 하고 싶지 않은 멤버.
3: 저는 사실 네. 호명을 안 했습니다. 네네네. 누구든지 저는 이제 품는 마음으로.
2: 진짜요? 네네네. 아니, 그러면 다른 멤버분들이 뭐가 돼요?
3: 좀 뭐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2: 어머나
3: 네. 룸메이트 하고 싶지 않은 멤버를 뽑는데 제 이름이 너무 크게 들려서
2: 그래서 그냥 어떻게
3: 식은땀 나고
2: 그랬구나.
3: 저는 아이입니다.
2: 네, 알겠습니다. INFP 네. 우리 일라 씨. 자, 우리 김현진님께서는요 클릭비 콘서트 자리 아직 혹시 남아있나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0: 네.
4: 조금 남아있습니다.
0: 스탠딩 살짝. 뒤쪽 자리가 네. 아무래도 스탠딩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좀 계셔서
2: 그쵸, 아무래도.
0: 저희가 이제 꼭 스탠딩을 한 이유는 급하게 또 자리를 해서 공연을 성사시켜야 돼서 팬분들 만나고자 한 의지가 강해서 스탠딩을 하게 된 거지 저희 팬분들 되게 편하게 오래오래 좀 편하게 보게 해주시고 싶었는데 어쨌든 그런 이유니까 네.
2: 그러니까요. 스탠딩
0: 도전하실 분들 도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 그러니까, 아니 그래도 네. 매진 원래는 매진이었다 그래서 조금 그 자리가 난 게 어디예요. 그렇죠. 우리 8871님이요. 어렸을 땐 오빠들 보느라 며칠을 밤새도 멀쩡했는데 이제는 30분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우선 스탠딩석 예매는 해놨는데 지정석 자리에 취소표가 나오면 갈아타려고 열심히 새로 고침 중이거든요. 근데 니지들이 지정석 절대 안 놔주네요.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해서 스탠딩석 입장해 볼게요. 라고
9: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생각을 네. 하는 것 같아요. 물론 편하겠죠. 편하게 이렇게 잘 즐기실 수 있겠지만 네. 저희가 이건 진심이에요. 언제 또 스탠딩을 할 수 있을지 몰라요. 이제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고 근데 저희 클릭비 콘서트에선 스탠딩에도 그 매력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을 포기하신 분들은 저는 후회할 공연이라고 생각해요.
0: 앞자리에 있는 혜택은 무조건 있다.
8: 네. 앞으로 영상으로 콘서트를 할까봐요. 집에서 편하게 보실 수 있게.
2: 그게 제일 편한데. 네.
0: 편한 거 생각하면 그게
8: 그러니까요. 저희가 조금 생각이 짧았습니다.
9: 그래서 네. 취소하신 분들이 꼭 후회하실 수 있게 우리 더 재밌게 놀자.
2: 그러니까
0: 오신 분들을
2: 네. 오신 분들 앞으로 오신 분들 계속 진짜
8: 스탠딩 말 거야.
2: 그러니까 스탠딩으로 나가 계속. 또 우리 탱이 입술 주인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상혁 씨께서 한번 소개해 주세요.
0: 탱이 입술이면 태영 형이 제가 하겠습니다.
2: 탱이니까 태영 씨겠구나. 네. 그렇죠. 그럼 우리 태영 씨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0: 네, 15살 때부터 오빠들을 좋아했는데 국군방송 라디오에서 대학생 1일 DJ로 태영 오빠를 만나게 됐어요. 18년 전 오빠랑 함께 앉아서 라디오 진행했던 대본과 녹음본 아직도 갖고 있어요. 나의 첫사랑 클릭비 요즘 자주 볼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아요라고. 네, 아우 감사합니다.
2: 아니 혹시 우리 태영 씨 예전에 그 애칭이 탱이었어요?
10: 네, 김태형이어서 김탱이라는 탱 들어가는 걸 많이 불렸었죠.
2: 아니 혹시 이 에피소드 기억나세요? 같이 이렇게 국군 방송 라디오에서
10: 제가
0: 네. 요즘에
4: 요즘은 진정성 있는 걸 원합니다.
10: 제가 이제 그 40이 넘고 나서부터는 이 기억들이 이제 교차가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그러니까 네. 저는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을 잊지 않고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더 큰 감사함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0: 기억을 잘 못하니까.
1: 또 너무 소중하겠다.
0: 예,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간직하고 계셔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1: 그니까요. 자, 그러면 저희는 또 이쯤에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기프트.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아나운서 김재원입니다. 76년의 세월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한 무공훈장이 있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한 가족이 있다면 1661-7625로 전화주세요. 우리 가족이 그 주인일 수 있습니다. 1661-7625.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4: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5: 세라하임.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신선하고 맛있는 가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닭. 복날에도 가마치 통닭.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7: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6: 워킷 워킷 안전화.
8: 저 23년생 아이오닉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9: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10: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11: 네, 광고 듣고 오셨고요. 우리 일곱 번을 클릭님께서 문자 보내주셨는데 우리 종혁 씨께서 한번 읽어주세요.
12: 네. 저 매일 15,000보씩 걸으면서 체력 단련 중입니다.
11: 와.
12: 우리 콘서트장에서 신나게 놀아요. 네.
11: 와.
12: 감사합니다. 그 두 시간에서 두 시간 반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시게. 진짜 재밌게 준비하겠습니다.
11: 네, 다들 이제 체력 단련을 좀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클릭비와 함께한 주토뷰 벌써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12: 와, 진짜 빨리 갔네요.
13: 보니까, 진짜 순삭이네요.
11: 오늘 어떠셨는지 마지막 소감은 우리 리더 태영 씨께서 짧게 또 부탁드립니다.
14: 자,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이제 콘서트 전에 마지막 스케줄이거든요.
11: 네. 네.
14: 마지막 스케줄을 현영님과 함께 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11: 네.
14: 중혁이 그리고 멤버들 모두 같은 마음입니다. 정말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 8월 8일, 9일 정말 신나게 한번 즐겨봅시다.
13: 보고 싶어.
14: 그날 만나요.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다음 주 주말에 열리는 클릭비 콘서트 관심 있으신 주주님들은 지금 바로 예매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클릭비 보내드리면서 클릭비의 보고 싶어 듣고 4부로 돌아올게요. 다음에 또 놀러와주세요.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야호.

0: 안녕하세요. 저희는 컬투쇼 20년 골수팬 쇼다는 교사 부부 이선미,
1: 황영아입니다.
0: 20년 전 스승의 날 첫 방청을 다녀온 이후 지금까지 쭉 컬투쇼를 듣고 있는데 그때 제 뱃속에 5살 된 아이가 지금은 20살이 되었답니다.
1: 컬투쇼로 태교하고 늠름하게 자란 우리 아이를 보면 컬투쇼가 교육에도 도움이 되는 게 분명합니다. 컬투쇼 20살 생일 축하해!
2: 20주년 컬투쇼!
3: 안녕하세요, 임소양입니다. 화제의 연극 타인의 삶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윤나무, 이동희, 정승길, 장승조, 우정원 그리고 저 임소양 등 실력파 배우들이 함께합니다. 9월 13일까지 LG아트센터 서울 U플러스 스테이지에서 14세 이상 관람가. 극장에서 만나요.
4: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5: 벤츠, 폭스바겐, 포드, 랜드로버.
4: Don't worry, be 하겐.
5: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4: Don't worry, be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Don't worry, be 하겐.
6: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7: SBS 생활정보.
8: 매일 아침 일기예보를 체크하게 되는 궂은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후덥지근한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리는 만큼 수분 섭취와 균형 잡힌 영양관리가 중요한데요. 이럴 때 시원한 우유 한 잔 마셔보는 건 어떨까요? 수분 보충은 물론 단백질과 칼슘 등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함께 섭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국산 우유는 체세포 수 20만 개 미만, 세균 수 3만 개 미만의 엄격한 1등급 품질 기준에 따라 관리되는데요. 덕분에 여름철에도 안심하고 즐길 수 있습니다. 갈증이 느껴지는 순간에도 간단한 영양 보충이 필요할 때도 올여름에는 시원한 국산 우유 한 잔으로 수분과 영양 함께 챙겨보세요.
6: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만났다고 합니다. 상대는 덩치가 듬직하고 겉은 부드러워 보이지만 내면은 단단한 전형적인 외유내강 스타일이라고 하는데요. 확인 결과 혜현님의 이상형은 화삭하면서도 말랑한 매력을 동시에 갖춘 대형 옥수수 슬랑이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조금 전 9234님 회사 과장님께서 직원들을 위해 찹쌀 꽈배기와 찹쌀 도너츠를 사오셨다는데요. 꽈배기와 도너츠에 설탕이 단 한 톨도 묻어있지 않다는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9234님은 설탕 없는 꽈배기는 팥없는 찐빵이나 다름없다. 과장님과 가까워졌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일로 다시 멀어진 것 같다며 강한 유감을 표현했습니다. 별다뉴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이상 별다뉴 앵커 주현영이었습니다.

별단유에 이어서 뉴진스의 디토 듣고 왔습니다. 오늘도 소식 전해주신 분들께 선물 보내드리고요. 지금 우리 주주님들은 어디서 뭐하면서 라디오 듣고 계시는지 계속해서 소식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그리고 문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엑스티너리 히어로즈, 김준수, 즈또마요 등이 출연하는 사운드 플래닛 페스티벌 2026년 2016이 9월 5일, 6일 이틀간 인천 파라다이스 시티에서 펼쳐집니다. 저희는 9월 5일 토요일 티켓을 1인 2매로 총 5분께 드릴 건데요.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그리고 무료인 고릴라로 신청해 주시거나 문화 선물 게시판에 댓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우리 공구이사님께서 야구 보려고 가족들이랑 같이 파주에서 대전으로 내려가고 있네요. 남편이 군인이라서 파주로 이사 온 지 3년이 지나가는데 오랜만에 라디오 들으면서 대전 가니 너무 재밌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오늘 야구 재밌게 또 보시고요. 또 가는 길도 안전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5151님은 울 동네에 사과 맛집 과수원이 있는데요. 사과가 맺혀서 이 여름을 온몸으로 이겨내고 있더라고요. 아직은 제 주먹보다 작던데 여름과 가을을 잘 이겨낼 거라 믿으며 응원하고 왔네요. 갑자기 생각나는 동요가 있어서 불러봐요. 사과 같은 두디 얼굴 이쁘기도 하지요. 아, 이렇게 또 제가 사과들한테 이렇게 불러줬으니까 사과들 예쁘게 잘 자랄 거예요. 또 우리 9177님은 오늘 4년 다닌 회사 마지막 출근이었어요. 지금 집에 오자마자 라디오 켰어요. 주터뷰는 다시 듣기 해야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다시 듣기로도 들어주셔도 되고 또 저희 너튜브에 또 에라오에도 올라오지 않나요? 그쵸? 그래서 그걸로도 보시고 힐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4년 동안 다닌 회사 이제 마지막 출근이라고 하셨는데 4년 동안 또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우리 3453님께서는요. 오늘 클릭비 오빠들 12CN에서 만나서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귀엽고 진행 잘하는 주디도 고생했어요. 오랜만에 클릭비의 아주 오래된 연인들 듣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저도 오늘 되게 즐겁고 정신없고 너무... 너무 즐겁고 정신없었어요. 와, 근데 그래도 이 선배님들의 어떤 그 연륜이 느껴지는 것 같고, 특히 저는 오늘 또 일라 선배님이 또 너무너무 웃겼고, 상혁 선배님께서도 확실히 방송을 진짜 오래 하셔서 그런지 너무 진행을 잘해주시고 그래가지고, 덕분에 편하게 한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우리 3453님께서 신청해주신 클릭비의 아주 오래된 연인들 듣고 와서 문자 더 만나볼게요. Hey, you wanna dance?

클릭비의 아주 오래된 연인들 듣고 왔습니다. 푹푹 찌는 수요일 오후 우리 주주님들은 지금 뭐 하면서 라디오 듣고 계시는지 계속해서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김규리님께서 매번 출근길 파워FM 들으면서 주디 라디오 광고 나오면 한 번쯤 듣고 싶다 이렇게 생각만 하다가 오늘 회사 직원분들 모두 휴가 가셔서 혼자 사무실에서 드디어 들어보아요. 한적한 사무실에서 주디 라디오 듣는 게 저에게는 휴가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조금 더 기분 좋은 휴가가 될 수 있게 우리 규리님 끝까지 저랑 함께 해주세요. 또 우리 파리로사님은 노인복지관 영양사인데요. 너무 더운데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 닭게장을 진하게 끓여드렸어요. 이제 정리하고 라디오 들으면 충전 중 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와, 우리 어르신들 그 닭게장 주주님이 끓인 그 닭게장 드시면은 진짜 이렇게 땀 이렇게 흘리시면서 엄청 이렇게 개운하실 것 같아요. 기력도 나고. 또 우리 4116님께서는 열심히 배송 중인 택배 기사입니다. 원래 더위를 많이 타지만 오늘 너무 덥네요. 정신없이 배송하다가 엘리베이터 거울을 보니 검은 옷이 소금기 때문에 하얗게 변했네요. 그러니까 다들 너무 고생 많으셔요. 이 날씨에. 사실 그 실내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은 나름 또 좀 이 더운 날씨에는 좀 잠깐 피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어쩔 수 없이 밖에서 이제 작업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이동이 많으신 분들은 너무너무 요즘 날씨가 너무 괴로울 것 같아요. 그렇죠? 차라리 너무 많이 오지 않는 선에서 약간 시원하게 살짝의 비가 조금 내렸으면 좋겠다 싶기도 하고 아무튼 모두 모두 파이팅입니다. 저희가 또 시원한 한 잔 보내드릴게요. 또 우리 8812님께서는 수박 세일한 데서 지금 마트 달려가면서 라디오 들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니 여러분 갑자기 수박하니까 생각났는데 최근에 저도 이렇게 동네 산책을 하다가 마트에 망고 수박, 애플 수박이라고 해서 조그만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저는 애플 수박을 사봤거든요. 근데 딱히 근데 이게 어떤 애플 수박은 되게 맛있겠죠? 근데 제가 잘 안 익은 걸 골라서 그런지 글쎄 차이를 잘 못 느끼긴 하겠더라고요. 물론 이게 작고 가벼워가지고 집에 들고 가기는 참 편했는데 에이 그냥 이거 큰 거 잘 익은 거 하나 그냥 살걸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애플 수박도 잘 익으면은 망고 수박도 그렇고 맛있나요 여러분? 어때요? 또 우리 이명희님께서는요. 근무 중인데 이어폰으로 듣고 있어요. 너무 재밌어서 피식피식 직원들 눈치 보면서 혼자 웃고 난답니다. 우울증이 있었는데 다 날아간 것 같아요. 이제껏 들어본 라디오 프로그램 중 최고로 재미있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최고로 재미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명희님 스타일인가봐. 그쵸? 우리 잘 맞는 것 같아요. 또 우리 정혜진님께서는 생후 23일차 신생아 낮잠 재우고 점심 먹으며 듣고 있어요. 오늘 처음 듣는데 너무 편안해서 듣기 좋아요. 매일 들으러 올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매일 저는 여기 있겠습니다. 우리 혜진님 진짜 말동무 필요하고 수다떨 친구 필요하면은 그때마다 편하게 오세요. 자 그러면 저희는 이쯤에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케어 원에어.
2: 케어 원 헤어.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 원 헤어.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 원 헤어.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3: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도

0: 홍철입니다.
1: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0: 비다샵!
1: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0: 비다이렉트샵!
1: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0: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3: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2: 국민인쇄 성원에드피아.
4: 오마이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2: 유동골뱅이,
4: 치맥에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5: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6: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7: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6: 워킷 워킷 안전화.
8: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9: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10: 화사도 찾는 유산균은?
11: CJ 유산균이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니까 장 건강, 피부 건강, 다이어트까지. 이제 원하는 기능성 유산균을 선택해 바이오. CJ 바이오코어. 건강기능식품 적절한 운동, 식이조절과 함께 섭취하세요.
12: 매일 듣고 싶은 라디오. 12시에 전형에서 준비한 푸짐한 7월 선물.
13: 매일이 시트콤 매콤의 사랑스러운 안방요정 저 박소영.
14: 매콤 스페셜 게스트로 대활약 중인 더블에스 공연의 영원한 중심 저 김규정이 소개해드립니다. 락딱 그대여.
13: 아늑한 호텔 침구 아늑 앳홈에서 고이고이 호텔 베개.
15: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16: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13: 자문 맛집 하이픈에서 남녀 공용 반팔 자모 세트.
15: 명품 덴탈 케어 프레민트에서 프리미엄 치약 칫솔 세트.
16: 디퓨저는 나미유에서 아로마 퍼퓸 디퓨저 세트.
13: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15: 쑥 인절미 명가 떡함지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 세트.
16: 스타일 리더들의 패션 슈즈 텐디에서 구두 교환권.
13: 한방 비건 AWE에서 5초석잠 주름 개선 선물 세트.
15: 차려 전문 기업 꽃샘 식품에서 맛있는 전통 차례 드립니다.
16: 선물 받으실 분들께는 02-2113-5099 번호로 문자 발송되니까요.
13: 문자 받으시면 기프트몰에 개인정보 입력해주시면 되겠으니
6: 따라닥닥 그대여.
17: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2시부터는 2시 탈출 컬트쇼가 시작됩니다.
15: 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 손미영님께서는요, 주디 지금 버스 타고 대구에서 고령 들어가는 650번 버스인데 주디 목소리 나오네요. 너무 반갑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650번 버스 기사님 안전운전 하시고요. 그리고 650번 버스에 타고 계신 우리 승객분들 모두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자, 그럼 저는 끝곡으로 소란과 샘오 김희지의 자꾸 생각나 들려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도 12시엔 주현영 안녕.

0: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무더운 날 농업 현장은 더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죠. 작업을 나가기 전에 폭염 상황 확인하기, 아이스팩, 모자, 냉각조끼 챙기기, 그리고 가능하면 혼자보단 둘이 함께 움직이기. 그래야 좀 안심이 되겠죠. 또 일하는 동안엔 찬물을 자주 마시고 1시간 정도 작업했다면 10분쯤은 그늘막에서 바람을 쐬며 쉬어주세요. 비닐하우스나 축사처럼 더운 곳은 창문을 열어두고 환기도 자주 해주시고요. 올여름 농사 건강이 우선입니다.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1: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하이 올리디아. 나다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운 게 좋으니까.

0: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안녕하세요.
2: 이세영,
3: 정용화,
4: 도겸,
5: 최애나입니다.
2: 죽음의 문턱 앞에서 평범한 연애를 포기해야 했던 청춘들.
3: 다시 주어진 오늘, 청춘들은 어떤 사랑을 꿈꾸고 있을까요?
4: 삶의 끝을 마주했던 청춘들의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연애 기록.
5: SBS 내 남은 연애는 8월 3일 월요일 밤 10시에 첫 방송됩니다.
6: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7: 세라하임. 니 12시에 말해. 점심 때리고 잠 솔솔 와. 그땐 12시엔 주현영 들러야 돼. 지금 당장 창문 대신 귀때기 열어.
8: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용입니다.
9: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10: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9: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10: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9: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10: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9: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11: 봄다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2: 샤브샤브 봄담아, 샤브샤브 봄담아,
11: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담아,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담아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0: 2시 찬송 화이트. 자, 날이면 날마다 어김없이 여러분의 귓구녕을 찾아오는 남자, 달팽이반 절친 고막 베프 정문의 유산균 균디와 함께 오늘도 2시간 재밌게 놀아드릴 테니까 보채지 마세요. 자, 해피 바이러스를 쭉쭉 쏴드릴 테니까 오늘 저 수요일날 저의 파트너는 원래 우리 욜디잖아요. 황치열, 가수 황치열씨인데 너무 지금 차가 막혀갖고 조금 늦는데 어딘거야 지금? 치열아, 이거 들으면서 오고 있니? 어, 치열아, 한 번도 안 냈다가 말이야 지금. 어, 이거 옆에 있어요 지금? 어, 나이스. 이제 들어올 때 큰 박수로 아, 전화 한번 걸어볼까? 아, 전화를 걸어서 지금, 야, 전화 걸어보자, 전화 걸어보자. 치열이가 어디 있는지 속이 탈 거야 차 안에서 지금, 그지? 와, 황치열한테 전화를 걸어보겠습니다. 야, 이런 일은 또 처음이네요. 스페셜 디제이. 아, 진짜 전화를 거는데. 여보세요?
1: 여보세요?
0: 욜디!
1: 그렇습니다.
0: 아니, 이게 지금, 이게 지금 몇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야, 이게 오프닝에.
1: 그렇습니다.
0: 어떻게 된 거야? 어디까지 왔어?
1: 이게 6년 만에 제가
0: 그냥 어디 어 아 저기다 왔다 왔다 어 왔어 왔어 왔어 얼른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얼른 들어와
1: 네 2시 탈출
0: 박수 이게 이게 뭐 하는 일이야 자 인사 인사하세요
2: 자 2시 탈출 컬투
0: 쇼 야 어디가 이 앞에가 막힌 모양이구나
2: 네, 아 그 간병복로가 너무 막혀가지고 야, 야 정말 조마조마했습니다.
0: 예, 속이 탁했어요. 아주.
2: 아, 지금 약간 몸이 안 좋아진 것 같아요.
0: 오늘 하얀 옷을 입고 왔는데 속이 타고 다 까매진 네, 거 아니에요 지금?
2: 비슷해진 것 같아요. 다.
0: 자, 왔으면 됐지 뭐.
2: 네, 아, 감사합니다. 아,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0: 예, 예. 2025년에 인구주택 총조사

0: 결과가 발표됐는데.
1: 아 그렇군요.
0: 우리 치어리가 미혼인데 연령대로 미혼율을 좀 보겠습니다.
2: 네, 30대 미혼율이 54.7%.
1: 이렇게 많아요?
0: 야, 30대가
1: 절반이 넘었네?
0: 반 이상이 결혼을 안 했네.
2: 지금 절반이 넘었어요. 어. 네, 아무래도 요즘은 결혼을 다들 늦게 하는 추세.
0: 뭐 그럴 수도 있다 생각이 네. 듭니다만 40대는 어때요?
2: 40대는 21.9%.
0: 네가 그 안에 들었네요.
2: 야호! 와우! 21.9%의 남자.
0: 예. 그리고 아, 20대 이하의 미혼율은 아니, 96%가 예. 예, 미혼이고요.
2: 아무래도 예전에는 좀 빨리 하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0: 내가 34세 결혼을 했으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제 1년 된 거죠. 제가 35이니까 지금.
2: 축하드립니다. 우리 신혼 태균. 어쩐지. 예, 좋아 보이십니다. 예. 예.
0: 예. 결혼한 지 1년 됐는데 아들이 20살이에요.
2: 예, 예. 아들이 20살이죠.
0: 자, 오늘 더운 날이지만 시원하게 2시간 동안 예. 에어컨 방송 틀어드릴 테니까 듣는 에어컨 시원하게 한번 뭐, 재밌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곡 소개해 주시죠.
2: 자, 첫 곡입니다. 2007년 삼땡전자 애니콜 광고 음악이에요. 들으시면 여러분들 다 아시는 노래일 겁니다. 엘르가든의 메리미.
0: 예. 가수 이름은 처음 들어보는데 한번 들어봅시다.
2: 그러니까, 뭐든 정은인가 봐요, 가든.

0: 자, 들어본 노래네요.
1: 예, 예.
0: 광고할 때 들어본 노래고, 잠깐 좀 황치열 씨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1: 네네.
0: 제가 지금 2006년 5월 1일에 처음 생방송을 시작해서.
1: 그렇습니다.
0: 지금까지 21년 차로 넘어갔죠.
1: 그렇죠. 아, 21년 차. 대단하십니다.
0: 한 번도 지각한 적이 없어요.
1: 위대한 업적.
0: 한 번도 늦어본 적이
1: 없어요. 위대한 업적. 아, 저도 지금 거의 한 6년, 7년 정도 돼가고 있는데 처음이에요.
0: 예. 그 차 안에서 얼마나 똥줄이 탔어요?
1: 거의 서서 왔어요. 저는 서서 이렇게 온 것 같아요.
0: 우리 김경희 씨가 안 그래도 좋은 아이디어네요.
1: 야.
2: 지각 벌칙 라이브 한 소절 부탁해요.
0: 한 소절이 뭐야? 길게 해야지.
1: 매일매일 늦지 않겠다는 각오로

0: 절대 다시 늦지 않을 거야 걸투쇼.
1: 예, 아, 감사합니다.
2: 손바닥 대
1: 벌칙.
2: 손바닥. 잘한다, 잘해.
1: 아, 감사합니다.
2: 자, 오늘 3, 4부는 대한민국의 중간을 찾아보는 시간. 네. 중간만 가자. 우리의 멧돼지 러너. 아무리 뛰어다녀도 아. 도대체 살이 빠지지 않는 요요요의 아이콘.
1: 그렇죠, 능력이죠.
2: 개그우먼 이은영의 남편이자 우리 현조, 공룡을 좋아하는 현조의 아빠. 개그맨 강대주 씨 3, 4부 함께 할 거고요.
1: 네, 오늘은 1, 2부도 바쁩니다. 특별 초대석. 쿠땡플레이 OTT 시리즈 지금 불륜이 문제가 아닙니다 에서 연상연하 부부를 연기한 연기력 말모 비주얼 당연히 말모 믿고 보는 배우 밑보배 김혜수 김지훈 씨랑 함께합니다. 이야! 우리 김혜수 김지훈 씨.
2: 네.
1: 연기력은 연기력, 뭐 외모는 외모.
2: 아, 다 되지, 다 네. 되지. 다 되는 배우인데 레전드. 너보다 훨씬 일찍 오셨어.
1: 노래 나가는 동안 가서 사과를 드리고 왔어. 네. 석고대제 있다가 하도록
2: 예,
1: 하겠습니다.
2: 자, 네. 김지은, 김혜수 배우님에 대한 궁금한 점, 질문, 목격담들 네. 여러분 문자로 마구마구 보내주세요. 네. 자, 어디다 보내면 되는지 이거 외칠 시간입니다. 50원, 100원, 150원 무료.
1: 아, 여러분 갑니다. 샵에 1077 김 문자 고릴라는
2: 좋습니다. 나이스. 외치지만 말고 문자를 보내요. 아, 광고 듣고 김혜수 김지훈 씨를 만납니다. 광고요.
3: 광고요.
2: Here we go.
3: Here we go.
4: 글레오.
5: 네, 현대 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4: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5: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4: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6: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0: 하면 하하이.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2: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1: 비다샵!
2: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1: 비다이렉트샵!
2: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1: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3: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4: 오 마이 갓,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5: 유동 골뱅이.
4: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6: 숙면 연구 35년. 흑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7: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워킷.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한.

0: 1, 2, 1, 2, 3.
1: 컬투시 20주년 특별기획 특별 초대석 존재만으로 위압감이 느껴지는 두 분이 찾아왔습니다.
2: 그렇습니다.
1: 두 분이 입장할 때부터 다들 자, 먼저 떡잎부터 남달랐던 국민 배우가 떴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 유치 전 IOC 위원장이 방한했을 때 화동 역할을 했던 태권소녀. 빠밤! 예. 위원장과 그 소녀. 16살 상큼발랄한 나이에 사진만 찍었다 하면 말 그대로 화보. 화려한 이목구비 안에 나만의 개성까지 넘쳤던 모태미녀 끝판왕. 빠밤! 와. 야, 이게 16살이야?
3: 진짜. 와. 와. 와. 진짜 이쁘셨다.
1: 세월아 흘러봐라, 나는 평생 리즈 시절이다. 그냥 읽기만 해도 입이 아픈 영화 깜보로 데뷔를 해서 어른들은 몰라요. 와, 어른들은 몰라.
2: 어른들은 몰라.
1: 신라의
2: 신라의 달밤.
1: 타짜.
2: 아, 타짜.
4: 나 입에 나온 여자. 쏠 수 있어?
1: 예, 도둑들, 관상, 밀수, 드라마, 장희빈, 직장의 신, 소녀 심판, 시그널, 슈룹, 대한민국 대표 국민 배우 김혜수.
3: 야, 와, 우리 앞에 방청국 남자분께서 네. 혜수 누나 들어와서 앉으시니까 가만히 보고 또. 우와!
1: 예. 나 아내분이 옆에 앉아 있거나 말거나.
3: 앉아 있거나 말거나. 누가 있거나 말거나.
1: 나는 오늘 즐겨야겠다.
3: 자, 한 분 더 있습니다. 자, 이분이 컬투쇼 스튜디오에 들어올 때 방청객에서 여성분들이 이틀 막혀 와도 못했어 그냥. 2002년 K본부 드라마 러빙 유로 데뷔, 아이돌로 데뷔할 뻔 했을 정도로 100m 떨어져서 봐도 자기 주장 강한 눈, 코, 입의 소유자 원조 만찢남.
1: 야!
3: 우와! 야! 아니
1: 진짜 똘똘하게 생겼다.
3: 이 정도면은 한 1km에서 봐도 오. 예, 정말 대단하십니다. 자, 이 남자의 장발 스타일이 멋있어서 내 얼굴을 망각하고 머리를 냈다 길렀다가 대역죄인이 되어버리는 사람이 수두룩 빽빽! 자, 이 정도는 돼야 머리를 기를 수 있다는
1: 표본!
3: 것들의 표본!
5: 아! 아니, 앞머리 너무 헝클어진 거 아닌가 이거?
3: 저는 형의 이 머리 길었을 때 우와. 길었을 때 뵀었거든요. 멀리서 봐도 무슨 그 있죠, 디즈니 그 만화 있죠, 애니메이션 만화 왕자가 걸어오는 줄 알아요.
1: 그러니까 만찢남이죠. 만찢이야 저렇게 생긴 거.
3: 만찢. 자, 드라마 이웃집. 어이구, 아니 몸까지 나왔어. 자, 드라마 이웃집 꽃미남 왔다 장보리 아개꽃 종이의 집 이제 곧 죽습니다. 친한 X에서 자기만의 연기 색깔을 보여주면서 다음 작품이 더욱 기대되는 배우로 사랑받고 있는 배우 김지호. 야!
6: 안녕하세요, 김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3: 정말
1: 저희가
3: 잘생겼다.
1: 많은 배우들, 스타들, 가수들을 많이 오시지만 소개 멘트가 아마 두 분이 가장 길었던 것 같아요.
5: 네, 많이 길어요.
3: 제일 길었던 것 같아요.
1: 진심을 다해서 우리 방송놈들이 네. 멘트를 써봤는데 마음에 드시나요?
4: 혹시 잠깐 방송 뭐라고 욕하셨나요?
1: 방송놈들이요. 예.
3: 예, 방송. 제작진들. 예.
4: 아, 우리 제작진들, 제작 방송.
1: 방송놈들. 예.
4: 너무 고생하셨어요. 네.
3: 저도 소개를 하면서 사진을 계속 띄우면서 이렇게 소개한 거.
1: 그렇지, 그렇지.
3: 아, 대단합니다.
1: 그럼 대단한 분들이시죠.
3: 네, 그럼요.
1: 김혜수 씨께서 1월 23일에 배우 정성일 작년입니다. 작년 주정혁 씨랑 함께 트리거 홍보차 컬투쇼에 오셨고
3: 맞아요.
1: 저와 함께 작품 홍보할 게 있으면 그때 자주 나오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3: 그렇죠.
4: 네네, 그랬죠.
1: 예.
4: 네.
1: 그 안에서 다른 작품 안 하신 건 아니잖아요.
4: 약속할 때 신중해야 돼요. 약속할 때 신중해야 돼요.
3: 약속은 신중히. 예. 예, 예.
1: 이제 홍보할 때마다 나오실 거죠?
4: 네네.
1: 네네네.

0: 자, 김지윤 씨는
1: 예, 작년 그 4월 17일 SBS 그 금토 드라마 귀공 홍보차 육성재 씨랑 김지현 씨랑 함께 출연을 하셨습니다.
0: 예예 예.
1: 두 분 모두 1년 되셨네요.
0: 그러니까 예. 헐트쇼 그 안에 저희가 6주간의 공사 기간을 마치고 예. 리뉴얼을 했고 예. 음향 장비 스피커부터 콘솔 뭐 이렇게 해서 다 새로
1: 돈이 많이 들어갔죠.
0: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1: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0: 예 예. 그래서 예뻐졌고 예.
2: 되게 전 정겨운데 바뀌었나요?
0: 아 많이 바뀌었는데요.
1: 많이 바뀌었어요.
2: 그때 왔을 때랑 비슷한 것 같은데?
1: 저 판때기 다 뜯어냈어요 저희.
3: 이게
0: 드럼 부스가 새로 생겼죠.
2: 아 저거 새로 생겼죠.
0: 네, 드럼 부스 새로 생겼고 TV들도 다 새로 이제
1: TV도
0: 많이 커지고
3: TV
0: 이렇게.
3: 위치도 좀 바뀌었죠.
1: 네, 위치 새로 생긴 것도 있고.
0: 예, 예.
3: 아 제가 새로 생겼어요.
1: 네. 예, 예. 아 되게 고급스럽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0: 예.
3: 제주 새로 생겼어요.
1: 새로 생겼어요. 예.
0: 자 일단 두 분이랑 얘기를 나누기 전에 고지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자 집중하시고요. 김혜수, 김지훈 배우에게 궁금한 점 어디선가 두 분을 봤다 목격담 질문들 대환영입니다. 네. 샤베 077
4: 오지마
0: 김문찬은
4: 내가
0: 합치면 고릴라는 나이스. 와. 기운이 장난 아니죠?
1: 와 에너지 있습니다.
0: 오늘 기운 많이 받아가십시오.
1: 네네.
0: 소개되신 분께는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자 요거를 원조로 한번 예, 누나.
5: 네.
0: 예 아메리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5: 쓸 수 있어.
1: 아 너무 쓸 수 있어. 쓸 수 있어.
5: 영화에선 이렇게 하진 않았는데. 예.
0: 아 이게 평소에 이제 작품을 같이 하셨으니까 두 분은 이렇게 자리에서 사적인 자리에서 어떻게 부르세요? 호칭이 있어요?
5: 난 지훈 씨.
0: 아 지훈 씨.
2: 네. 선배님 근데 기분 따라서 호칭이 여러 개 있으세요?
0: 어떻게 하세요?
1: 뭐가 있죠?
2: 약간 좀 이제 좀 편할 때는 좀 자기야 이렇게도.
0: 맞아. 자기야 많이 하셔.
1: 자기야 많이 하셔요.
2: 약간 근데 자기가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자기보다 약간 3인칭 대명사 같은
0: 맞아.
2: 느낌으로 자기야 많이 쓰시고 한번 제가 약간 좀 인상 깊었던 게 막내 매니저분한테 아가야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1: 아가야에서 아가야.
5: 저는 저희 집에 형제가 많아요. 그래서 항상 아이들한테 아가야 아가야 많이 듣고 자라서 저도 모르게 어른들한테 그러면 안 되는데 그냥 말이 그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2: 근데 되게 재밌어.
0: 누나가 아가야 하면
1: 난 아가가 되고 싶은데?
0: 그렇죠. 난
1: 아가.
5: Hi baby. 네.
0: Hi baby.
1: 아니, 저는
2: 베이비도 많이
1: 쓰시고. 저는 1년 전에 오셨잖아요. 그때 트리거 때 홍보차 하다.
0: 그때도 자기야.
1: 저한테 자기야라고 하셨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일일이었어요.
0: 예.
1: 대신 누나랑 이제 1년째예요. 예.
0: 나는 오래됐어.
1: 아, 오래됐어요?
0: 나는 한 2, 30년 된 것 같은데. 누나.
1: 아, 그래요?
0: 누나가 자기한 지 20, 30년 됐어.
1: 아, 서운하네 살짝. 자, 오늘 두 분이 컬트쇼를 찾아와 주신 이유죠. 이 시리즈를 홍보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쿠텍플레이 OTT 시리즈. 지금 불륜이 문제가 아닙니다.
0: 불륜이 문제가 아닙니다.
1: 와. 이 예고편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0: 세요?
1: 세요.
0: 세요.
1: 네. 뭔가 두 분이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0: 지금 오늘이 29일이니까 31일에 공개된다고 합니다.
1: 그렇죠.
5: 내일 모레.
0: 야, 굉장히 지금 불륜이 문제가 아닙니다. 자극적입니다.
1: 옆에 차라리 불륜이 나왔어라고.
0: 예, 차라리 네. 불륜이 나왔어라고 써 있는데 네. 어떤 작품인지 가열차게 홍보하시죠. 홍보하러 나오신 거잖아요. 네.
1: 가열차게
5: 네,
1: 홍보.
5: 뭐 일단 두 커플이 나와요. 저랑 지윤 씨가 커플이에요.
0: 아, 커플이에요.
5: 부부고요. 저희는 성공한 인플루언서, 인기 인플루언서 부부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어떤 상류층 동네로 이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저희 이웃으로 또 아주 진흙탕 이혼 소송 중인 부부가 있어요. 그 두 부부가 예기치 못한 어떤 감당 불가한 사건과 비밀들 알게 되면서 계속
2: 선배 여기까지
5: 오케이
2: 여기까지
1: 스포 아 좀 더 듣고 싶은데
2: 저희가 민감한 내용이 너무 많아서 네. 조금이라도 말이 새어나가면 네 스포가 될 수 있거든요.
0: 그 다른 그 부부 위기에 있는 그 부부랑 어떤 사건에 연료가 되면서
5: 네. 네. 사람끼리도 얽히고 설키고 사건도 얽히고
0: 욕망과 뭐 치정과 뭐 욕심
5: many things
0: many things
5: many happen 아까 보시면 첫 번째 그 포스터에 보면 저희가 커플인데 저는 혼자 있고 저희 신랑 2층에 올라가 있죠.
1: 아니 잠깐만.
0: 아니 이 포스터 말고
1: 그러니까 아까 집 건물이 어두운 나왔던
5: 어두운 방에 썸녀와 같이 있더라고요.
1: 어허.
5: 난 혼자 있죠.
2: 여보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5: 닥쳐요.
0: 아 재밌는데 그분이 이렇게 대화만 해도 재밌는데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지도 궁금하고
1: 궁금하네요.
0: 저분이 올라가 있는 방이 누구 방인지도 궁금하고
1: 그러니까요.
0: 예.
2: 네, 그 방은 저도 궁금.

0: 겁니다.
1: 이게 불륜이 두 분 사이에서 누군가가 바람을 피는 겁니까?
0: 그걸 말씀드리면
1: 이제 안 돼?
0: 내용에 스포가 되고.
2: 그럴 수도 있고요. 약간 전혀 좀... 다를 수도 있고요.
0: 그렇죠.
3: 예.
2: 뭐 내일 모레인데요, 뭐.
4: 뭐지? 뭐 2층으로 납치가 됐을 수도 있고.
2: 가능하죠.
1: 야, 이 사건이 사이에 껴있다는 게
4: 껴있는 거죠.
1: 단순히 바람피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0: 내용보다 내용은 조금 민감하기 때문에 분위기를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좀 불륜의 치정의 욕망의 이런 방향으로 조금 이제 제목을 보면 생각이
1: 그럴 수 있잖아요.
0: 그런 쪽보다는 오히려 이 인간의 밑바닥까지 드러나는 그래서 사람의 어떤
4: 뭐
0: 정말 벼랑 끝에 몰렸을 때 여러 가지 인간
1: 생각을 해보게 만드는
0: 근데 그 극단적인 상황에 몰리게 되니까 사람의 밑바닥이 드러나면서 근데 각자 연기를 너무 잘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이 너무 공감이 되면서 예기치 않게 너무 코믹하게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1: 아 진짜?
0: 여기까지는 괜찮겠죠 선배님?
2: 네. 좀 이렇게 블랙 코미디적인 요소, 미스터리적인 요소가 있고요. 저희가 정은경 작가 그리고 박수린 작가 두 분이 집필을 하셨는데 심지어 시리즈물을 처음 쓰시는 분이에요.
1: 아 진짜?
2: 네. 그런데 자기도 그랬죠. 대본 봤을 때 대본이 너무 재밌었어요.
1: 아, 저 친구도 자기예요?
4: 여기 세 자기다.
1: 예, 참.
4: 세 자기.
2: 삼자기야?
4: 삼자기.
2: 오렌자기.
4: 오렌자기.
2: 그때의 자기,
4: 그때의 자기,
2: 뉴 자기,
1: 뉴
4: 자기,
2: 얼 자기,
1: 얼 자기,
4: 얼 자기,
1: 얼 자기,
4: 얼 자기 웃기다,
1: 얼 자기,
4: 얼 자기. 아니 우리 그 연상 연하 부부를 지금 여기서 연기를 하시는.
2: 제가 웬만하면 뭐 다 연하요 이제.
1: 예, 아가야 아가다.
2: 아들 아니면 이제는.
1: 연상 연하 이제 부부를 연기하셨고,
4: 네네, 네.
1: 와 아니 저 가운데 있는 친구는 누구예요?
2: 제 친구예요.
1: 제 친구예요.
0: 네, 제 친구예요. 제
2: 가운데 있는 친구는 네. 우리들의 친구죠.
1: 아 그래요? 자제분은 아니시고.
0: 아예 저의 딸입니다.
2: 자제를 잘 쓴 제 딸. 네.
4: 딸.
1: 아, 딸. 네. 저 딸이잖아.
2: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예, 저희 가족이 구성원이 세 명 그리고 그 앞집 이웃집 의사 가족이 구성원이 세 명.
1: 의사가 나왔어. 아까는 의사 얘기 안 하셨는데 의사가 됐네요. 괜찮아요?
2: 커플이 피부과 의사예요.
4: 피부과 의사.
2: 네, 그래서 예, 예. 저희 신랑은 배우예요. 아직까지 네. 크게 성공은 못한 꽃미남 배우. 그래서 이제 저는 성공한 인플루언서. 네, 너튜버거든요. 그래서 제 너튜버에 행복한 가정을 많이 팔아요.
1: 아,
2: 그런
1: 이렇게.
2: 걸로 인기를 구가하는데 대표작이 제 유튜버. 제 유튜브.
0: 연기 생활을 유튜브. 20년 이상 했는데 네. 대표작이
1: 아내 유튜브.
0: 네. 그리고 제 예명은 차은빈입니다.
4: 차은빈.
0: 네. 실제 이름은 임재홍이고.
4: 임재홍.
0: 예명은 차은빈.
1: 차은.
2: 맞아요. 예.
1: 빈자를 집어넣네.
4: 불륜 얘기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불륜이 나았다고 하는 거니까. 예. 우리 김지윤 씨가 이제 이 연기를 하시면서 내가 이 작품을 선택한 건 평소에 흠모하던 김혜수 배우.
1: 진짜?
4: 이런 말씀을 네. 하셨다고 합니다.
2: 저도 어제 제작 보고에 하다 알았어요.
1: 그 전까지 네. 형 마음에 흠모만 있다.
0: 제가 그동안 비밀로 하고 있었죠.
2: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비밀이라고.
1: 아니 흠모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4: 그렇죠.
0: 아니 그걸 대놓고 면전에 얘기하기 조금 민망하잖아요.
2: 그런 얘기 대놓고 면전에서 하는 거 좋아해요.
1: 지금 한번 해보시죠. 면전에.
0: 선배님 제가 평생 흠모하고 있었습니다. 네, 같이 부부로 호흡을 맞추게 돼서 영광이었습니다.
2: 알겠어요.
0: 좀 민망하잖아요.
4: 아, 우리 또 우리 지윤 씨가 또 본인이 맡은 아까 이름이 웃겼어요.
2: 재홍.
1: 임재홍.
0: 네.
2: 그래서 제가 실제로 네. 극중에서는 홍홍 막 이렇게 불러요.
1: 홍홍홍 다 삐졌어 홍 이렇게 하고
4: 이 재홍 역을 이렇게 설명을 하셨대요. 등장인물 가운데 가장 순수하고 인간적인 인물.
2: 맞죠.
4: 이렇게 네, 맞죠. 설명을 하셨다고요.
2: 네.
1: 순수하구나.
0: 뭐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고 네. 이제 각자 맡은 역할들이 이제 다 바닥을 드러내면서 각자 이제 너무 인간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도 제가 생각하는 이 재홍이라는 역할은 그래도 제일 인간적이고 순수함을
2: 순수해요.
0: 잘 간직하지 않았나.
2: 네.
0: 그래서 이제 어떤 순간순간에 굉장히 충실해요. 진실되고.
1: 부부 생활에.
2: 그러니까 그 순간 마주하는 인물에 최선을 다해요. 진실. 근데 이제 워낙 그 순수하고 천진하다 보니까 실수도 많죠.
1: 그렇지.
2: 네네.
1: 예, 멀티플레이어가 아니구나.
0: 그러니까 나중에 다음 수로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이 상황에 충실한
2: 맞아요. 네네네.
4: 그런데 우리 드라마 그 스틸컷을 보면 뭔가 미스테리한 부분이 있어요.

0: 어떤 남자가 누워 있고 네. 김혜수 김지훈 씨가 뭔가 작전을 짜는 듯한 느낌이 드는 그런 사진이 있거든요. 이렇게
1: 남자가 누워 있죠?
0: 어떡하지 이러면서
2: 중요한 건 저기서 제가 저 남자를 때려 눕히진 않았어요.
0: 때려 눕히?
1: 그러면 지가 가서 누웠어요?
0: 어디서 맞고 여기 좀 누워야겠다.
3: 이렇게. 일단 제가 때려 눕히고
1: 지가 가서 지네 집인지도 모르는데 남의 집에 들어와 그냥 누운 거야?
0: 딴 데 맞을 거야. 딴 데서 맞고 뭐 어지러워. 여기 좀 누워야겠다 하고 이렇게.
1: 제가 지금 요 추리 장면을 여러분들도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네, 문자 어떻게 된 상황일 건지 추리해서 문자를 보내세요, 여러분들.
0: 어떤 상황인지.
3: 저희가 네, 여러분들 추리 재밌을 것 같아요.
1: 예, 2부 넘어가서 과연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일까 우리가 문자를 소개해 보도록 하죠. 네. 예. 왜 남자는 누워 있을까?
3: 네. 벌써 2부요?
4: 우리 인사밖에 안 하는 것 같은데 벌써 2부예요? 속이 안 좋은가 왜 누워 있지?
5: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자비니 스파, 국민 스파 자비니, 모두의 스파.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비니 스파, 부담 없는 헤드 스파. 싹 관리했더니 혈색이 싹 도네. 스파 자비니
6: 스파.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7: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6: 디자인도 예쁜데?
7: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8: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7: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1: 농산물.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2: SBS.
1: 1등 인터넷 라디오는
2: 고릴라.
1: 부담 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2: 매출.
1: 광고기 가성비 갑.
0: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3: 안녕하세요. 배우 이효원입니다. 저는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 위로보다 현실적인 조언을 먼저 건네는 편이에요. 그런 결과가 나타난 과정을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반드시 다음이 달라지거든요. 속상한 마음 충분히 들 수 있어요. 다만 그 감정을 오래 끌고 가지 말라고 조언해요. 감정에 지쳐버리면 다음 기회를 놓치게 되니까요. 따끔한 조언이 당장은 아플지 몰라도 그게 결국 여러분을 더 멀리 데려다 줄 거예요. 과정을 돌아보는 용기가 결국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지금까지 이효원이었습니다.
0: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0: Jove.
1: 자, 지금 불륜이 문제가 아닙니다. 자, 우리 김혜수, 김지훈 배우와 함께 네. 2부의 문을 엽니다.
2: 2부!
1: 뭐 궁금한 게 있어요? 뭐 궁금한 게 있어요?
3: 아니, 선배님이 지금 채어리가 네. 막 혼자 흥얼댔는데 노래 왜 이렇게 못해? 이런 생각. 그래서 내가 들어봤는데 되게
4: 나오는
3: 사람인데.
4: 음악, 그러니까요. 나오는 음악이랑
1: 다르게 불러.
2: 다르게 불렀어요?
4: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2: 예.
4: 그쵸? 예. 왜 그렇게 하셨지?
1: 예.
4: 고마워요.
2: 그래도 기분 좋아요.
1: 어, 그렇지. 예. 뭐라도 맛있게 좀 좋지.
2: 그럼요.
4: 아니, 예. 잘하시는 분이니까.
1: 예. 너무 잘하죠.
2: 예. 난 누나가 이렇게 말 걸어주는 것도 좋아요.
1: 누나 보면서 사랑 노래 하나 불러줘봐요.
2: 사랑.

0: 알죠.
1: 가수요? 감사합니다.
2: 그나저나 네. 지금 이 장면에 대한 추리 문자가 엄청 쏟아지고 있습니다.
0: 네네네.
2: 예, 한번 읽어보실래요? 하나씩 읽어보실래요? 이름 아, 소개하시고.
1: 재밌다 이거.
0: 네. 네, 윤효실 씨가 보내주셨고요. 시골에서 시아버님 올라오셔서 누워 계신 거 아닌가요?
2: 아, 이 시아버님이야. 시아버님 올라오셔서 누워 계신 거 아닌가요?
3: 병간호중.
1: 젊으시긴 하거든요.
2: 근데 저 표정으로 야 시아버지 왜 오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몰라 나도 아빠가 왔어 뭐 이러고 있는 것 같은 느낌.
1: 갑자기 오셨어.
0: 시아버지가 오셨다고 하기에는 표정이 너무
1: 좀 미스테리해요.
2: 시아버지 왜 오신 거야?
0: 뭔가 제가 좀 놀라서 무서워하는 것 같은
2: 그렇죠.
0: 느낌이
2: 뭔가 꽁꽁꽁이가
0: 전달되나. 그리고 뭔가 남자 우리 신랑은 뭔가 저한테
1: 설명하는 듯.
0: 네,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걸 듣고 나서 저렇게
2: 놀란 거야.
0: 뭐 우리 아버지가 사실은 어머니였어 이런 얘기는 아닐 거잖아요.
1: 우리 아버지가 사실은 어머니였어.
2: 사실은 어머니였어.
0: 무슨 얘기를 듣고 놀란 거.
2: 놀랐어요, 네. 놀랐어. 아, 그거 그 상황을 생각하면 김명희 씨는
4: 애수원님 미모에 깜짝 놀라 쓰러지는 건 아닐까요? 심장이 마구 나대 갖고 쓰러지신 거죠.
2: 도둑이 들었다가
1: 갑자기 보고 김혜영수.
3: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죠. 여보 어떻게 해? 여보 얼굴 보고 지금 쓰러졌잖아. 여보 어떻게 책임져?
0: 책임져?
2: 책임져.
1: 와. 우리 박상현 씨께서는 키가 너무 작아서 티 날까 봐 아예 누워버리.
2: 아 여기 누워 계신 분이.
0: 참고로 저분이 거구예요.
2: 거구야.
0: 190이 완전히 넘을 거구예요.
2: 그럼 이분이 그 피부과 의사예요?
0: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 힌트 하나만 주자. 저분이 굉장히 크고 피부과 의사는 아니에요.
2: 아 그리고 나 하나 맞출게요.
0: 네.
2: 남자죠.
0: 저분이 머리를 짧게 밀고 있잖아요. 스포츠 머리처럼. 그런데 남자일지 여자일지 확인되지 않았어요 아직.
1: 근데
2: 누나 남자잖아.
1: 그냥 누가 사진만 봐도 남자거든요. 그리고 귀가 운동을 하셨나봐요. 귀가
2: 만두기네요. 네. 만두기.
1: 살짝 이렇게.
3: 아니 저 그냥 만두예요.
2: 만두를 귀에다 붙이고 있다고요?
3: 네. 만두예요.
2: 아 군만두를 여기다 붙였다고?
1: 네, 요새 유행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2: 아 미스테리한데. 김지훈 씨가 어디서 좀 많이 돌아다니신 모양인데 목격담이옵니다. 예, 직접 읽어보실래요? 9736님.
3: 2년 전 눈이 많이 내린 겨울에 천안휴게소 화장실에서 봤는데요. 손을 씻고 거울을 보면서 뭘 생각하신 거죠? 손을 씻고 거울을 보면서 한참을 머리를 만지시더니 마음에 안 드셨는지 번거지 모자를 풍물로 쓰고 나가셨어요.
2: 한참을 만졌는데 마음에 안 들어.
0: 이거 너무 맞아요.
3: 이분 정확히 맞습니다.
2: 맞아요?
1: 맞아요? 네,
3: 제가 자주 하는 일이에요.
0: 이거는 지훈 씨를 아는 분이면 그 모습을 안 봐도 바로 연상될 수 있는 모습.
2: 아 네. 진짜? 네.
3: 네. 제가 머리를 좀 이렇게 신경 써서 만지는데 가끔 이제 마음에 안 들면은 에이 이러고 다시 모자 쓰고
2: 모자를 써버려.
3: 네.
2: 와.
1: 맞네요. 자 1388님 96년도에 코엑스 현대백화점 수영복 코너에서 알바를 했었었는데 김혜수님이 짝 촬영을 하러 오셨어요.
2: 짝!
3: 아,
2: 짝! 야! 엠본부 짝!
1: 그쵸?
0: 저 20대 때.
1: 예. 자 수영복 고르는 씬 찍으러 오셨는데 진짜 너무 예쁘셔서 다들 일 안 하고 구경만 하다가 매니저 언니한테 엄청 혼났어요.
0: 아.
1: 그런데 좀 있으니 그 매니저 언니도 턱받치고 야! 야! 니들 왜 보고 있어! 했다가 같이 이렇게 턱받치고 구경하시면서 너무 예쁘다를
4: 너무 예쁘다,
1: 100번은
4: 말하셨더라고요. 너무 예쁘다.
2: 이렇게 하신 거지.
1: 이렇게 되죠.
2: 두 분 목격담 왔으니까 선물 하나씩 뽑아서 주시죠.
0: 아, 네네네.
2: 예, 선물? 누나 선물 하나 뽑아주세요. 아, 네. 예. 너무 예쁘다 목격담을 보내주신 분. 자, 네. 그겁니다.
0: 어머, 나 두 개가.
2: 예.
0: 어떻게
2: 두 개 보면.
0: 네.
2: 아, 하나는 김지훈 씨 목격담.
0: 네. 네.
2: 자, 먼저 김혜수 씨. 혜수 누나 뭐예요?
0: 선물이 너무 깜찍해요. AA 건전지 두 개.
1: 중요해요.
2: AA 건전지 두 개.
1: 이 OTT로 이거 보려면은 리모컨 건전지에 쏙 들어갑니다.
0: 아, 네. 좋지. 네.
3: 저는 진짜 희귀한 거예요.
0: 그래요?
3: 정말 어디서도 구하기 힘든.
0: 네.
3: 방송국 물.
2: 방송국 물. 예.
3: 방송국에 와야 구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2: 이거 지금 저 드시고 계신 두 배우가 드시는 이 물입니다.
0: 그렇죠.
2: 이거
0: 귀한
2: 물을 드리는 거예요.
3: 방송국 물.
1: 다르죠.
2: 한 개 더 왔는데요. 황선영 씨. 요거 누나가 직접 읽어 주실래요? 황선영.
0: 네, 황선영 씨. 성균관대 앞 카페에서 알바하는데 김혜수 교수님이 학생들 우르르 끌고 와서 저한테 카드를 주시며 아주 우아하게 계산을 해주세요.
2: 계산해주세요.

0: 계산해 주세요. 내가 쓸 수 있어 라고 하셨는데 너무 예쁘셔서 제가 당황한 나머지 일시불이요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일시불로 화끈하게 쏘고 가셨습니다.
1: 오~ 학생들 데리고 우리 모두 많이 사주시나 봐요.
0: 제가 잠깐 한 학기 강의한 적이 있었어요.
1: 네. 교수님으로?
0: 성대에서. 네.
1: 와, 성대에서? 네네네. 뭐 강의를 하셨어요?
0: 연기.
1: 연기. 연기 강의를. 네. 와, 얼마나 좋았을까 학생들.
2: 너무 좋았겠다.
1: 진짜 행복했겠다. 다 아가들이었죠 거기 또.
0: 네네 아가들. 아가들이죠. 그때 제 학생 중에 한 분이 민정 씨.
1: 이민정?
0: 이민정 씨.
1: 진짜?
0: 누구지?
1: 황치열.
0: 아니? 아니 자기가
2: 제가 왜... 들었었어야 됐는데 황재성?
1: 황재성이다.
0: 재성 씨.
1: 거기 성대 나왔어 맞아.
2: 성대 나왔어요 맞아.
0: 근데 그 두 분은 정말 학생 때도 여러 학생들 사이에서 굉장히 눈에 띄었어요. 재성 씨는 연기를 굉장히 잘했었어요.
2: 아 그럼요.
1: 재성이 연기 잘하죠.
2: 잘하죠.
0: 맞아요. 정말 네.
1: 연기를 잘해야 코미디언 코미디 연기를 잘하죠.
0: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인상 깊었고 민정 씨는 그때도 너무 예뻤어요. 너무 예뻤어요.
1: 뭐 누나도 예쁘잖아요.
2: 와 근데 가르쳐 주시는 것도 있지만은 맛있는 것도
1: 사주시고
2: 일시불로
1: 진짜 자 계속해서 두 분의 목격담 받아보겠습니다.
2: 네.
1: 자 샤베용 주시면 기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돈에 네. 아까우신 분들은 고릴라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 그렇습니다.
1: 자 김혜수 씨가 대본을 보고 김지훈 씨가 맡은 재홍 역을 본인이 하고 싶을 정도로 함이 났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요?
0: 대본 보면서 지훈 씨가 연기한 재홍 역이 등장할 때마다 제일 많이 웃었어요. 너무 재밌고 이렇게 볼 땐 너무 재밌지만 배우 입장에서는 연기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 그래서 배우로서 좀 이런 류의 역할에 도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쉽게 해내긴 참 어려운 역할이에요. 연기. 근데 김지훈 씨가 하셨고 그리고 너무 대본을 잘 살려서 또 어떤 면은 대본 이상으로 잘 해주셔서 현장에서도 우리 재홍을 바라보는 재미가 있었죠.
1: 네. 그 연기 하시면서도 그게 재밌었으면 화면을 담아서 우리 시청자들이 볼 때 훨씬 재밌게 볼 수 있다는 얘긴데요.
0: 그리고 이렇게 아시듯이 너무 미남이잖아요. 정말
1: 진짜 너무한 미남.
2: 조각이죠 조각.
0: 솔직히 좀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눈 이런 데는. 너무 예뻐요. 막 눈썹까지 이렇게 생겼어요.
3: 감사합니다. 네,
0: 근데
3: 고맙습니다.
0: 정말 이 예쁜 외모, 이 멋진 몸을 의식하지 않고 막 연기해요. 저는 그런 게 참 좋더라고요. 네.
1: 털털하게 그냥 하고 싶은 연기를 그냥.
0: 그냥 너무 이렇게 건강한 건강한 남성. 그러니까 이게 다른 뜻이 아니라 이 마인드가.
1: 아, 마인드가.
0: 네, 그게 전 좋았어요.
1: 김지훈 씨는 진짜 평소에 흠모했던 김혜수 씨랑 마주하면서 연기하는데 어떠셨어요? 약간
2: 맞아.
1: 너무 좋았겠다는 생각도 있지만 긴장도 될 수도 있고 뭐 연기를 오래 하셨지만
0: 그래도.
3: 근데 약간 긴장되기보다는 너무 재밌었어요. 왜냐면 선배님께서 제가 생각한 것보다 늘 새로운 무언가를 준비해서 오시니까 또 이 생각한 거에서 또 이 현장에서 오면은 또 새로운 걸 맞춰서 새로운 합을 만들어내고 그러면 뭔가 대본에서 없었던 에너지들이 막 생겨나거든요. 그런 과정들이 사실 연기할 때 제일
1: 재밌겠다 이거. 두 분이 그렇게 즐기면서 연기를 했다니까.
2: 근데 진짜 지훈 형이 뭔가 되게 좋으신가 봐요. 혜선 누나가 막 칭찬을 하니까
1: 그러니까
2: 지훈 형이 계속
1: 몸들 빨리 몰라
2: 무릎을
3: 아 선배님께서 칭찬을 진짜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너무 기분 좋지만 동시에 몸들 바를 모르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아직도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한번 이렇게 시작하면 30분 동안 계속 칭찬을 해요.
2: 칭찬 머신. 우리 혜선 누님 또 칭찬 머신.
1: 이게 몇 개짜리 시리즈죠?
0: 8개.
1: 8개짜리.
0: 8부작. 네.
1: 8부작.
2: 궁금하다.
1: 중간에 그 아주 그 코어 같은 사건이 딱 있는 거죠. 그
0: 사건이 하나면 좋을 텐데.
1: 여러 가지야.
0: 계속 여러 가지가 있죠.
1: 해결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말려드는 겁니까?
0: 말려들죠.
3: 그래서 제가 전에
0: 모두가.
3: 유튜브 콘텐츠 찍은 거 보고 생각이 났어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반전에 반전에 반전에 반전에 반전에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드라마.
2: 8회 전체
1: 반전이 몇 번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0: 맞아요.
2: 8회가 다 반전인 거예요 계속
1: 반전이에요. 반전,
0: 정말
1: 반전.
0: 계속해서 크고 작은 반전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본을 보면서 어떻게 처음 쓰는 작가들이 이렇게 사건 구성이나 캐릭터 설정을 잘했지.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장르적인 재미를 잘 이용했지. 그리고 이 사실 이야기의 소재들을 보면 저희들이 드라마를

0: 보면서 다 이렇게 체험했던 소재들인데 저희 작품에서는 유독 그 소재들이 조금 새롭고 유니크하게 변주됐다고 할까요? 그런 기분이 있었어요.
1: 반전에 반전에 반전에 반전.
2: 그리고 요즘은 시청자들이 관객들이 반전에 좀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1: 그치?
2: 너무 많은 것들이 있어서.
1: 맞아요.
2: 근데 저희 드라마
1: 예측이 안 돼?
2: 아마 좀 예측하기 쉽지 않으실 거예요.
0: 쉽지는 않을 거예요.
2: 네.
0: 이조차도 예측하시는 분이 있으시죠. 요즘에는 정말 시청자분들이 가장 스마트하시니까요.
2: 맞아요.
0: 저희들도 작품하면서 굉장히 긴장하면서 준비해요. 네,
1: 근데
0: 제작진들도.
1: 1편부터 반전이 있습니까?
0: 1편부터
2: 있습니다.
0: 있죠.
2: 저희는 매두
1: 분이 부부가 아니죠, 사실.
3: 야,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쇼윈도 부부처럼.
0: 맞아요, 사실.
1: 사실 만들어진 부부 같아.
2: 우리 형이에요.
0: 엄마라고 안
1: 어쩐지 어쩐지 눈빛이 닮았더라.
3: 딱 떨켰어.
1: 어. 드라마에 안 나오는 거 아니야 두 분이?
3: 포스터만 찍고 홍보만 하고.
1: 진짜 설명이 너무 재밌어. 예. 자, 김혜수 김지윤 씨를 모셨으니까 조금 더 재밌게 저희가 수다를 떨어보도록 할 텐데.
3: 예.
1: 코너 속의 코너입니다. 김혜수 김지윤 김남매 남다른 클래스. 빠밤. 먼저 김혜수 씨의 남다른 클래스. 김혜수는 미담 부자다. 연예계의 미담이 어마어마하게 퍼져 있는데 몇 개만 좀 볼까요? 최근에 참교육으로 대박이 난 배우 김무열 씨.
3: 예.
1: 김혜수 씨랑은 소녀심판이라는 작품을 함께 하셨는데 이것도 너무 재밌었죠. 김무열 씨가 이런 말을 했대요. 자, 김무열 씨로 빙의돼갖고 우리 김지훈 씨가. 네.
2: 아, 김혜수 선배님을 보면서 감동하고 제가 좋았던 점이 상대 배우에게 칭찬과 독려를 아끼지 않으세요. 처음에는 어렵고 몸둘바를 모르고 그랬었는데 점점 지나면서 칭찬을 받으니까 막 더 신나게 제가 연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 얘기랑 같은 얘기.
1: 그러니까 칭찬이에요. 칭찬. 계속 칭찬을 하시네.
2: 네, 근데 저는 이제 신나서 하면서도 아직까지 몸둘바를 모르겠더라고요.
0: 근데 이게 사실은 정말 다른 뜻이 없이요. 정말 잘 해줘서 그래요. 정말 잘 준비하고. 그리고 사실 배우들이 생각보다 막 이런 데 오면은 막 자신감 있어 보이고 멀쩡해 보이지만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준비한 것들이 이게 과연 맞을까? 이게 과연 설득할 수 있을까? 시청자를 현장에서 스태프들이나
2: 맞아요.
0: 감독님을 상대역을 설득할 수 있을까? 이게 과연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까?
1: 그치.
0: 왜냐면 이게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늘 불안한 존재예요. 그래서 사실 같이 하면서 이렇게 함께하는 뭐 이게 제가 선배고 이게 아니라 동료들 사이에서 맞아, 네가 지금 준비한 게 맞아. 잘하고 있어. 이런 사인을 서로
1: 지금 든든하겠다. 든든하겠어 진짜.
0: 서로에게 너무 참 힘이 돼요. 왜냐하면 그땐 진짜 의지할 사람이 없고 막 앞에 카메라에 갖고 사람 스태프들이 많지만 배우는 정말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
1: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아 진짜 김혜수 씨라는 게 제가 얼마나 든든할까요? 이렇게 칭찬을 계속
3: 칭찬까지 해주시니까.
0: 그리고 저는 솔직히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난 주로 배우들이지만 배우들 그 배우들의 배우로서 좋은 역량이나 인간적으로 좋은 면이 있으면 저는 그렇게 좋은 건 솔직히 저만 알기 좀 아까워요. 그래서 그런 거 많은 분들이 아신다고 해서 누구에게 해가 되는 거 없잖아요.
1: 그럼요, 그럼요.
0: 저는 그런 거는 그냥 이렇게 모르겠어요. 표현하고 싶은 것 같아요.
1: 아, 좋아요. 마음껏 표현해 주세요.
3: 진짜, 근데 진짜,
1: 나도 좀 칭찬 좀 해줘 누나.
3: 나도.
1: 아, 왜 후회를 안 해줘?
0: 아, 저는 사실 태균 씨 좋아해요. 왜냐하면 태균 씨가 참 그 드러나지 않게 좋은 일도 많이 하시는데 특히.
1: 아, 거짓말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야?
2: 힘드시면
1: 그만하시고.
0: 아니야. 매달 결혼하는 커플 무료로 그.
3: 네,
0: 사회를 봐주세요.
1: 아이 누나 뭐 그런 얘기를 또
0: 그게
1: 재능 기부로
0: 사실 네네 그렇게 재능 기부를 해주시는데 그게 사실 매달 그렇게 몇 년을 해오신다는 게 방송 일을 하면서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저희들은 그렇죠. 일정 자체가 너무나 불규칙하기 때문에. 네. 근데 저 그거 굉장히 감동해요.
1: 아유, 네.
0: 네네.
1: 고마워요 누나. 나 진짜 진행해야 될 게 있어.
3: 아 좋겠다. 진짜
1: 맞았어.
3: 와와 와.
1: 영화 밀수를 찍을 때 배우 박정민 씨한테는 김혜수 씨가 이런 질문을 하셨대요. 직접 한번.
0: 아, 정민 씨 집에서는 뭐 먹어요?
1: 뭐 먹어요? 뭐 먹고 살아? 그래서 박정민 씨가
2: 저는 배달을 그냥 배달 시켜 먹거나 그냥 안 먹어요.
0: 예. 맞아요. 남자분들 특히 혼자 계시면 잘 안 드세요.
1: 그래서 너무 너무 안타까워하시면서 식재료들을 집으로 보내주셨대요. 근데 박정민 씨가
2: 선배님, 근데 제가 집에 음식을 해 먹을 냄비가 없어요, 제가.
1: 했더니 다음 날 불판을 집으로 배달해 주셨다고.
3: 진짜로요?
1: 아 그러면 어떻게 집에서 잠은 잘 저 집이 없어요. 그럼 집을 보내줘. 집을

0: 짐을 사주고
1: 짐을 보내줘.
0: 형. 어우 나 저 맨날 걸어 다녀요. 그럼 차를 사주고.
1: 자 우리 김지훈 씨 한번 가볼까요?
2: 예, 네, 우리 김지훈 씨의 남다른 클래스 근육 부자.
0: 자 그리고 우리 지훈 씨가 워낙 운동을 많이 해서 근육질이십니다. 정확히 13년 전에 화보를 찍었는데 이때도 대단했습니다. 사진 보겠습니다.
1: 13년 전.
0: 야. 외복상은 보이시죠?
1: 아 저거 쉽게 생기는 근육이 아니잖아요.
0: 외복사구는 몸통을 많이 비틀어야지만 생기는
1: 근육이구나.
0: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만들기 힘든 예, 뭐 전문용어로 용비늘이라고 하거든요.
1: 용비늘
0: 여, 보이시죠?
1: 용비늘 지가 운동을 하니까 다 아는 거야.
3: 맞아요.
0: 예, 예. 와, 대단합니다.
1: 요새도 저 용비늘 계속 있습니까?
4: 지금 더 좋아졌죠.
1: 요!
0: 이 제가 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 치골근이라고 여기.
1: 야 치골.
0: 여기 운동이 진짜 힘들어요. 와. 이거 만들기가.
1: 와 지금도 계속 하시고. 와.
4: 이제 지금은 이제 맨몸 운동 철봉 위주로 이제 메인 운동으로 가져가면서 그렇게 하니까 좀 상체가 더 많이 커지더라고요.
1: 야. 상체가 많이 커지고.
0: 네. 아, 아니 뭐 좀 운동 열심히 하시고.
1: 운동하면 너도 매일 2시간 3시간씩 하잖아요.
0: 예.
4: 그래도 치열 씨는 저랑 한동안 이제 같은 아파트 살 때 헬스장에서 자주 만났어요.
1: 아~
4: 근데 몸이 저의 한 두 배 사이즈 됐어요.
0: 그 정도는 아닌데
4: 근육량이 근육량이 저보다 한 10kg 정도 더 있으실 거예요.
0: 저는 진짜. 그 정도는 아니지만 제가 운동 열심히 하고 있으면 저기서 다비드 조각상이 걸어와요. 그래서 갑자기 다비드 조각상이 막 야와 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4: 야 다비드인데 왜 양양은 뭐야?
0: 저는 사실 막 그냥 막 무식하게 야 이러고 있는데 옆에 딱 봤는데 정말 땀 흘리시는 모습도
1: 또 멋있고. 알았어. 네. 자 그러면 빅 이벤트 한번 해볼게요. 헬스장 황치열 대 맨몸 운동 김지훈 팔씨름 대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 아 이건 제가 상대가 안 돼요. 네.
1: 의외로 팔 씨름은 못할 수도 있어요.
4: 왜냐면 아마 체급 자체가 많이 다를걸?
1: 예. 이기신 분에게는 컬투쇼에서 선물로 이동갈비 세트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4: 그럼 도전해보겠습니다.
0: 잠깐만. 그 이동하면서 먹는 갈비 세트 말하는 거죠?
1: 예. 예, 팔 씨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 네.
1: 예. 체하고 자. 한판입니다. 단판.
0: 여기
1: 이렇게. 예. 자, 단판이에요. 이동 갈비 세트가 걸려 있습니다. 이동하면서 먹을 수 있는 이동 갈비 세트. 자, 준비 시작. 자, 갑니다. 이동 갈비 세트. 와! 야, 갑니다. 김지훈 씨가 이깁니다.
0: 역시.
1: 아니 진심으로 한 거잖아요.
0: 야 그럼요.
4: 네 제가 이동갑이 반 보내주기로 했어요.
1: 아 그 짧은 시간에.
4: 네네네.
1: 아, 합의가 있었구나.
4: 네.
1: 아 합의 딜이 있었어.
0: 같이 이동을 하면서 먹기로 했습니다.
1: 예.
3: 근데 이게 뒤에서 이렇게 보니까 남자분들은 그 짧은 시간에도 그 승부근성이라는 게
1: 있지.
3: 이 두 분의 궁둥이를 보는데. 아니
0: 운동이요?
3: 아니 보려고 본 게 아니라 팔을 보다가도 공둥이들이 싫어. 그 이기겠다는 의지가.
1: 혜수 누나는 보는 눈이 남다르네요. 다 팔을 보고 있는데
0: 최고의 배우.
1: 공둥이를 보고 있어요.
0: 최고의 배우입니다.
4: 아, 역시 예리하십니다.
1: 예.
0: 전체를 보고 계세요.
1: 예. 예. 자 김지훈 씨 이동갈비 세트를 보내드릴 테니까 주소를 좀 남기고 가시면 보내드릴 테니까. 예, 둘이 나눠서 먹든 거 알아서 해요.
0: 예. 이동하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1: 자, 좋습니다. 일단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Here we go.
5: Here we go.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케어 원해요?
3: 케어원 헤어
2: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3: 케어원 헤어
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3: 케어원 헤어
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통증을 넘어 일상 회복까지 메이드 인 케이보링 개보린정 삼진제약.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화사도 찾는 유산균은 CJ 바이오컴. 유산균이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니까 장 건강, 피부 건강, 다이어트까지. 이제 원하는 기능성 유산균을 선택해 바이오. CJ 바이오코어. 건강기능식품 적절한 운동, 식이조절과 함께 섭취하세요.
3: 번호. 만족하지 못하셨다면 반납하셔도 좋습니다. 60일 반납 보장 프로그램으로 르노 그랑콜레우스를 만나보세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구매 후 최소 30일부터 최대 60일 이내 반납 가능. 차량 반납 기본 조건 및 자격 운행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르노 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4: 번호.
5: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네. 지금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김지훈 씨 그렇게 잘생기고 머리가 작으면 기분이 어때요?
6: 아니, 진짜 뜬금없네요.
7: 좋지 뭐.
6: 네, 좋아요.
7: 아 그래서 내가 안 좋았고.
5: 자 우리 김혜수 씨 계약서 들어갑니다. 자 계약서 들어오죠.
7: 아 네. 계약서 들어옵니다.
5: 지금 불륜이 문제가 아닙니다. 네. 김혜수 김지훈 씨랑 함께 하고 있는데요. 자 계약서 열어보시고요. 확인해 보십니다. 예 읽어보시고요.
8: 2시 탈출 컬투쇼 계약서. 배우 김혜수는 새로운 작품을 할 때마다 꼭 컬투쇼에 출연해서 홍보할 것을 신중하게 약속합니다. 어길 시 컬투쇼와 종신 계약.
5: 자 제작 찍어주세요.
8: 컬투쇼 을 김혜수. 야
9: 지장.
8: 어머 세상에. 그러면 오른손으로 왼손으로.
6: 여보. 네? 계약서 도장은 신중해야 돼.
8: 아니 이게
6: 여보
5: 지금 시간이 없어요. 빨리 해야 돼. 너. 찍었습니다. 와. 아니 그냥 3부 오프닝까지 좀 이따 가세요. 3부 오프닝까지 시간 괜찮으시죠?
6: 네네.
5: 예예예. 예. 자 저희는 3부로 넘어갑니다. 갑니다.
10: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11: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12: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11: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10: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13: 잘 만들었다, 몽젤.
14: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15: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14: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16: 인쇄는 와우 플러스.
17: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16: 뉴바옴.
17: 운동할 때도
16: 뉴바옴.
17: 장 건강에도
16: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

0: 가구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원효입니다. 수산물 구매할 때 원산지 확인 안 한다고요? 안 돼! 판매자는 정확하게 표시하고 소비자는 꼼꼼하게 확인하고 알고 고르면 더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로, 걱정 제로. 이 캠페인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합니다.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4: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5: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속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4: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5: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0: 모시고 뉴스타즈 가주셔 3부의 문을 엽니다. 그나저나 우리 혜수 누나하고 지훈 씨가 안 가고 여기 계십니다.
1: 그렇습니다.
0: 왜냐면
2: 저 여기 있어도 돼요.
1: 행복해.
0: 우리 김지훈 씨도 혜수 누나가 계약서를 쓰는 걸 보고 나는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 하셔서 스페셜 DJ를 하러 오시기로 계약서를 또 준비했습니다. 예.
2: 자, 와 진짜 빠르시네요.
0: 예, 금방. 저희 계약서 만드는 부가 따로 있어요. 네. 계약서 작가가 있어요, 따로. 예, 예.
2: 네, 빨리 찍겠습니다.
0: 와, 스페셜 DJ로 와주시죠. 네. 자, 이렇게. 나이스. 알겠습니다. 와, 실시간 기사가 하나 떴는데요. 예, 실시간 기사 한번 볼까요? 김혜수.
3: 아가야, 자기야.
0: 달달 호칭의 황치열 일방적 연애 중. 누나와 1년째.
1: 제가 김혜수 팩입니다.
0: 일방적 연애 중.
2: 와, 셀프 연애 중.
1: 일방적 연애 중.
0: 일방적 연애. 1년째를.
1: 오늘 케이크라도 하나 사야겠어요. 하나, 초 하나 켜놓고.
0: 네, 그래. 자축해. 예, 예. 기념해야지, 너도. 아, 김영수님. 지훈님 목소리 이거 하나 읽어주세요, 직접.
2: 네, 김영수님이 지훈님 제가 일하던 성수동에 모 브랜드 옷가게에 오셨는데 쭉 훑어보시고 여기부터 저희까지 다 주세요 할 줄 알았는데 가격을 일일이 다 비교하시고 할인도 물어보시고 야무지게 쇼핑하시는 거 보고 알뜰하시구나 생각했어요.
1: 아니 웬 귀공자가 들어와서
0: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주세요.
1: 여기 다 주세요. 할 줄 알았는데
0: 일일이 알뜰하고 예. 이거 할인되나요? 뭐 이렇게 뭐 이런 거다.
1: 알뜰하세요.
0: 알뜰하시고.
1: 예.
0: 혜수 누나도 하나 읽어주실래요? 5361.
4: 네, 5361. 제 나이 46세고요. 9살 때 김혜수 언니 봤어요. 포항 죽도시장 인근 의류샵 오픈 때 핑크 투피스 입고 오셨는데 어린 제 눈엔 선녀인 줄 알았어요. 야. 지금은 저랑 동년배 같으셔요. 왜 슬플까요? 항상 응원합니다. 멋진 언니.
0: 네. 항상 응원한대요.
4: 멋진 5361님 응원하겠습니다.
0: 자 이제

0: 아까 이분 마지막에 진작 보내드렸어야 되는데 네. 예, 계약서 문제 이슈 관계로
1: 네.
0: 예, 지금 보내드리는데 제가 네. 지금 불륜이 문제가 아닙니다. 요거 또 홍보 마지막으로 하시고 인사드리고 보내드리겠습니다.
2: 네.
3: 네.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내일 모레 금요일
0: 31일
3: 31일 8시에 공개되고요. 쿠팡플레이에서 쿠팡 공개되고 플레이에서.
0: 매주 한두 편씩 공개가 되나요?
1: 네, 두 편씩 시작하죠.
4: 네네. 아, 재밌겠습니다.
3: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홍, 제가 맡은 역할에 대해
0: 임재홍
3: 매력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하찬미가
0: 하찮은 미
4: 하찬미
3: 하찬미가 이렇게 매력적일 수 있구나. 그리고 정말 인간적인 그런 모습들이 시청자분들로 하여금 아 저게 나갔다 이런 공감대를 좀 불러일으켰으면 좋겠다는.
0: 그렇게 잘 생각하고 아, 어떻게 야. 공감대를 불러일으켜요? 반전에 반전에 반전에 반전에 아니요. 반전에 반전에
4: 8회까지 반전.
0: 와. 예. 누나도 마지막으로.
1: 예. 네, 저희 시리즈물이죠. 지금 불륜이 문제가 아닙니다. 불륜이 문제가 아니라면 도대체 뭐가 뭘지, 뭐가 문제일지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름 건강하게 나세요. 고맙습니다.
3: 고맙습니다.
0: 아, 아이고.
3: 자, 감사합니다.
0: 보내드리면서
4: 네.
0: 이 시간에 꼭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상품 소개를 해야 되거든요. 요거 번갈아 가면서 하나씩 읽어주시고 가시면 안 될까요?
1: 네네. 네. 먼저.
0: 어떻게든 두 분이 오셨으니까 빨아먹어야 돼갖고요.
1: 네네.
0: 자 음악 주세요. 자 자동 주문 태성자동문에서 백화점 상품권.
4: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1: 남이섬에서 스카이라인 집와이어 이용권.
3: 에몬스에서 리클라이너 쇼파.
0: 자연체를 지키는 닥터미니시에서 프리미엄 구강용품 세트.
4: 베베스완에서 허리 편한 조끼 아기띠.
1: 발효의 대가 딱 좋아 청인에서 청인 아로니아 발효 진액.
3: 옷이 원하는 세탁 월드 클리닝에서 백화점 상품권.
0: 눈 건조 눈 건강의 내주위에서 아이리프 눈 건강 기능 식품.
4: 디자인을 담은 바람 일레드에서 프리미엄 저소음 선풍기.
1: 공간 케어 파트너 K1에서 백화점 상품권.
3: 한국 블루베리 의무 자조금에서 프리미엄 블루베리 생과.
0: 치과에서 만든 구강탄탄에서 미백 전동 칫솔.
4: 40년 전통의 맛 진포랑에서 포천 이동 갈비 세트.
3: 이거 내 거다.
4: 이런 거.
0: 맞아.
1: 기분 좋은 배부름 배꼽 한상에서 공주 알밤 양념육 밀키트.
3: 편안한 휴식 휴슬 침대에서 쿨 냉감 매트리스.
0: 꽃배달 전문 업체 컬트 꽃배달에서 꽃바구니를 드립니다. 자, 두 분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3: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Here we go.
5: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6: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7: 272개의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8: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9: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10: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수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 주택금융공사.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충청 캠퍼스와 고향 캠퍼스로 어디서나 가까운 중부대학교.
3: 캠퍼스가 두 개, 꿈도 두 배.
2: 모든 학생이 성장하고
3: 학생과 함께 성장하는
4: 중부대학교.
2: 중부대학교와 함께
3: 여러분의 꿈을 키우세요.
5: 안녕하세요. 영국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팅역을 맡은 연정훈입니다. 아카데미 각본상 수상 명작이 한국 초연 무대로 찾아옵니다. 시대를 초월한 감동을 만나보세요. 9월 13일까지 놀시어터 대학로 우리카드홀. 8세 이상 관람가.

0: 머리둘레 61cm
1: 와우!
0: 핵대두
1: 너무 커!
0: 다 내 거야!
2: 체지방 12% 광배근 엄청 큰 남자 자기관리 잘한 스타 1위
3: 용비는 있는 남기
2: 용비는 있는 남자 용치열
4: 핫바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의 뜨거운 관심을 받는 몸매 인플루언서 1위!
2: 아니, 어디서, 뭘
4: 그렇게, 그렇게까지 해?
2: 어디서 왕이 나올 것 같아?
4: 1위!
2: 평균 이상의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중간을 찾는다.
0: 자, 대한민국 빅데이터 추가만!
1: 가자!
0: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중간만 가자 패밀리를 소개합니다. 정말 놀랍게도 배우 이재훈을 닮은 개그맨.
5: 그렇죠.
6: 아, 죄송합니다.
0: 예, 조금, 예. 아니, 조금 빠졌어. 지금 빠져가지고 지금 약간 얼굴 나오려고 그래.
5: 매주 이재훈. 조금씩 빠졌어. 나타나.
0: 약간 이재훈 나오려고 그래. 지금.
2: 모범택시의 이재훈 씨.
5: 아, 예, 저, 뭐 총알택시 아닙니다. 네, 네.
0: 자, 살을 걷어내면 배우 이재훈이 나타날 수도 있는 얼굴. 간신히 배우 이재훈. 줄여서 간신배.
2: 간신배.
5: 아니 간신배라뇨.
0: 아 몰라 이렇게 써놨어 방송놈들이.
5: 간신배.
0: 내 마음은 안 그래.
5: 아니 간신배를 맞추려고 앞에 걸 억지로 넣었어.
2: 아니 보통 간신이 배우 이재훈이면 간배인데 간신배.
5: 간신배.
2: 간신가 배우를. 예.
0: 강재주. 아, 지난주에 우리 이글스의 여신, 예, 예전의 하지원. 여신 하지원 치어리더랑 함께 방송을 했는데 예. 그래서 너무 쳐다보고 그때 이은영 씨가 갑자기 난입을 해서
5: 네네네.
0: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얘기를 해갖고
5: 네 맞습니다. 집에 들어가긴 해야 돼요. 애를 봐야 되니까 가는 차 안에서 정적 많이 흘렀습니다.
2: 네. 정말 무서웠던 건 인영 씨가 막 좋아하고 있는 모습을 네. 저 밖에서
0: 계속 보고 있었어요.
2: 지켜보고 계셨었어요. 들어오기 전에.
0: 몰랐죠?
5: 저는 이쪽에서 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멘트가 하나도 없었어요. 아, 혼자 이러고 웃어. 있었어요. 계속. 계속 얼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오늘은 이... 지금 없겠죠? 오늘은?
2: 오늘 없죠.
0: 네. 오늘은 안 오죠. 네. 있을 수가 없어요.
5: 오늘 같은 날 나타나지 왜 저번 주에 나타나가지고 진짜 아유 정말 그죠? 네. 잠깐만.
0: 아, 네가 집에서부터 출발할 때부터 막 며칠 전부터 좋아했겠지. 그러니까 아, 그랬지.
5: 설레하고. 며칠 전부터 좋아하고 제가 평상시 안 입던 명품 옷을 입으니까 오늘 어디 가? 이런 거. 네, 그 이거 컬투스 큐시트 보더니 갑자기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0: 네. 이구상군님이 안 그래도 문자를 주셨습니다. 지난주 강재준 씨 고별 방송 아니었나요? 하지원 치어리더를 너무 좋아하셔갖고 아, 이은영 너무... 씨에게 사냥꾼의 포스가 느껴졌었어요.
5: 아, 하지원 치어리더님께서는 배우 하지원님이랑 MLB 가셔가지고 시구를 하시더라고요.
0: 아 진짜? 오.
5: 네, 스케줄을 다 제가 깨고 있습니다.
0: 이은영 씨는 오늘 뭐 하죠?
5: 집에 있나? 진짜 모르겠어서.
0: 진짜 모르겠어.
5: 진짜 모르겠어.
2: 진짜 모르는 눈이었어요, 방금.
5: 밥은 먹고 다니겠지?
0: 그러니까 이은영 씨한테 일주일 동안 좀 괴롭힘을 당해서 그런지 살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2: 좀 빠졌어요.
5: 그러니까 일단은 그 다이어트에는 러닝도 있지만 그 고통이라는 스트레스. 그런 게 좀 많이 빠지게 하더라고요.
2: 정신적인.
5: 네,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0: 마음고생. 마음고생.
5: 마음고생이 다이어트의 최고예요, 여러분. 뭐 마운자로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마음고생이 있습니다. 예.
2: 우리 7118님께서 보셨나 봐요. 7월 2일 잠수교에서 러닝하면서 촬영하는 걸 보고 멀리서 누구지 하고 찰나에 사진만 찍어뒀었는데 바로 어제 션님과 재준님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0: 션하고 같이 뛰세요?
5: 그 속도 때문에 크루에는 제가 이제 나가서 못 뛰는데 이제 대외적인 행사나
0: 행사
5: 중간중간에 이제 컨텐츠나 이런 걸 형님이 저랑 하시는 걸 좋아하셔서 중간중간에 가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2: 근데 이분께서 재준님이 생각보다 의외로 살이 찌지 않았던데요.
5: 이게 어느 정도를 생각하신 거예요?
0: 제일 도대체? 무서운 얘기예요. 생각보다라는
5: 네, 생각보다
0: 어느 정도 생각보다 머리가 크지 않다고 얘기한 사람 많아요.
2: 생각을
0: 얼마나 크게 한 거야?
2: 그러니까 생각했을 때는 진짜 이만큼 살.
0: 제일 무서운 말이 생각보다야.
5: 생각보다. 그래서, 생각보다 기분 나쁘잖아요. 그거. 그 말.
2: 그래서 이분이 재준님 체중 감량이 많이 되신.

0: 건가요? 네. 라고 물어보시네요.
1: 지금 몇 킬로 정도 빠졌어요?
2: 지금은 91kg 정도 나가고
1: 가요. 지난주가 아마 93kg 얘기했던 네, 것 같은데 2kg 빠졌네 일주일에.
2: 2kg 빠진 거니까 이제 연말까지 해가지고 제가 이제 77kg가 목표니까.
0: 근데 네. 저 일주일 됐잖아요. 네. 근데 빠진 게 눈에 보여요.
1: 그러니까 네. 그럼 빠진 게 눈에 보인다는 건 많이 쪘다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1, 2kg 빠지면 잘 티가 안 나요. 어, 우리는 안 티가 안 난다고. 예. 네.
2: 많이 쪘죠. 많이 쪘어요. 그리고 이제
1: 제일 하이를 찍었을 때가 몇 킬로예요?
2: 예전에 120kg. 120kg 때는 숨도 잘 안 쉬어져요. 야. 그래서 그때는 살아야겠다 해서 살을 빼고 지금은 외모를 좀 위해서 살을 빼는 것도
1: 지금 이재훈을 나타나게 하려고 그죠?
2: 그거는 사실 와이프의 계략입니다. 그 이재훈 씨
1: 계략이래.
2: 아예 다르게 생겼어요.
0: 근데요 네. 진짜 무릎은 괜찮으시죠?
2: 무릎이요? 네. 무릎은 살이 빠지면 빠질수록 아프지 않아요.
1: 아 근데 더 좋아지지.
0: 네. 이제 120kg 정도 되면 무릎이 안 좋아.
2: 무릎이 그때는 이제 그냥 걸어 다녀도 발목이랑 무릎이 안 좋은 그 상황이죠.
0: 맞아요.
2: 살이 빠지면 빠질수록 괜찮아요.
1: 지금 황철 씨가 지금 78kg, 7kg 뭐 이러죠?
0: 79, 80.
1: 네. 예. 예. 저도 77, 8, 9 이렇게 세 개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2: 제일 좋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몸무게 변화가 없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1: 맞아요. 일로 오시려는 거잖아요, 지금.
2: 그렇죠. 저는 그쪽 세계로 한번 가보고 싶은데 90kg의 세계는 굉장히 답답합니다. 네. 굉장히 무겁고요.
0: 무겁고요.
2: 네. 네. 네. 어느 순간부터 제 타임이 나는 몸신이다처럼 이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건강 얘기를 하는.
1: 자, 예전에 우리 강재준 씨예요.
0: 이거는 이때가 몇 킬로 때죠?
2: 65kg예요.
1: 요 사진이 저 클로즈업 보는 거 이재훈 씨 있잖아요. 얼굴. 그죠?
2: 65kg. 예. 네.
0: 이 사진 사진.
1: 이거는 진짜 이재훈 씨가 120kg의 네. 강재준 씨 얼굴을 맞아요. 들고 있는 거죠.
2: 이때는 예, 와이프랑 같이 컬트쇼를 하셨을 텐데 예, 영광스럽게도 제 사진을 이렇게 해 주셔 가지고 아예 다르게 생기셨잖아요. 예. 이제 이재훈 씨는 그만 보내 드리죠. 예. 저희가 너무 고통스럽게
1: 잘 가요 이재훈 씨.
2: 네네네. 아, 죄송합니다 이재훈 씨. 예. 예.
1: 자 이제 코너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중간만가 네. 같이 하는 재미가 있는 코너입니다. 그렇죠. 자 강재준 네. 씨 코너 설명이요.
2: 네. 네. 자 특정 주제를 놓고 과연 한국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해보는 시간 중간만 가자.
3: 가자.
2: 단 최대도 최소도 아닌 딱 중간의 생각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바로 저희 셋이고요. 이렇게. 셋의 생각과 각각 일치한 분들 중 제일 많거나 제일 적은 분은 탈락이고요. 딱 중간인 분들에게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0: 네. 선물.
1: 설명하는데 약간 본인도 아직 그 이 코너를 잘 모르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2: 이게 2주에 한 번이니까 헷갈리더라고요. 이게 1주에 한 번이면은 뭐 뭔가 내 옷 같은데
0: 예. 아, 6개월 주에 한 번. 네? 6개월 걸렸어.
2: 조재준 님도 약간 이렇게 좀 그러시나요?
0: 아, 재준 잘했어. 잘.
2: 아, 그래요? 네. 성하네. 내 우리 얼굴상이 안 그럴 텐데.
0: 우리 얼굴상. 예, 예.
1: 중간만 가자. 첫 번째 도전 분야를 발표합니다.
0: 발표.
1: 자 요즘 스트레스 받을 때 뭔가를 꺼내서 꼬물꼬물, 조물조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뭐 요거 말고라도 예, 조물조물하는 게 따로 있죠. 2030 MZ 세대들이 사이에서는 왁부볼, 말랑이. 슬랑이를 만지면서 정서적인 유행이. 안정을 느끼는 게 유행이라는데
2: 저는 슬라임 말고요?
1: 슬라임, 슬랭이
0: 뭐 그런 거죠 뭐
1: 슬랑이 같은
0: 막강막강한 거
2: 발전했구나.
1: 자 우리 때는 뭘 만지고 놀았나 한번 생각해보면서 그 유행을 따라가야라는 생각에 뽑아온 오늘의 주제는 눈 감고 만지면 두려운 촉감이 특이한 것은
3: 빠밤!
1: 자 우리가 옛날에 그 예능에서 그런 게임 많았죠. 무슨 박스 안에 예, 눈을 맞아, 감고 맞아. 이렇게 넣었을 맞아. 때 아 이거 뭐야 뭐 이거
2: 맞아 이거 나오네요.
1: 예. 아유 그러니까 이게 그 촉감이 닿았을 때 진짜 그지 같고 두렵고 뭐 이게 뭘까 막 아 무섭고 뭐 그런 거
0: 안 보이니까 더 무서워.
1: 일단은 해물 쪽이 많이 그렇죠.
2: 해물 예, 낙지나 문어가 일단
1: 낙지 문어 오징어 예. 쭈꾸미 뭐 이쪽은 예.
0: 멍게
1: 멍게 예. 멍게
0: 멍게
2: 멍게 문게
0: 번개
1: 생닭도 그럴 거야. 털 뽑힌 생닭.
0: 아, 생닭 맞아요.
1: 털 뽑힌 생닭 딱 맞아요. 그... 아, 뭐지? 아 이거 뭐야?
0: 예전에 제가 차량차 그 오징어죠? 오징어를 이렇게 씻은 적이 있는데 아 너무 이상해요.
1: 촉감이?
0: 네. 촉감. 이렇게 막 뭔가 힘없는 뭔가
1: 그리고 그것도 큰 좀 굵은 해삼.
0: 아 맞아요.
1: 해삼 딱
0: 해삼. 해삼 정말
2: 미끌미끌하잖아요.
0: 맛있는데 그래. 요리해서 먹으면 맛있는데
2: 맛있죠.
0: 뭔가 아 처음에는
2: 근데 저는 문어나 이제 오징어 괜찮습니다. 왜냐면 문어

0: 스케치블 진짜 운영했었어가지고.
1: 맞아요. 거기서
0: 네, 나 갔잖아.
2: 네 맞아요. 굉장히 익숙합니다. 네, 그 빨판이나 이런 거. 네,
1: 빨판 있잖아요.
2: 네, 오히려 기분이 좋죠.
0: 그 가게 왜 이제 다시 안 해?
2: 그거 이제 하고 싶은데 너무 이제 힘들어요. 사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
0: 예.
1: 아, 예, 그쵸. 아, 뭐, 무슨 일이든 다 힘들거든요. 예.
0: 다 힘들지 뭐.
2: 너무 힘들었어요.
1: 저는 촉감, 저 어렸을 때, 20대 때 제가 이제 독립을 하고 나서 처음으로 같이 사는, 반자 살 때 같이 산 형한테 생일 해준다고 작은 미역 있죠. 작은 거.
0: 작은 미역.
1: 그거를 그냥 설명서 보니까 물에 넣고 넣으라고 해가지고.
0: 그렇지, 풀렸지.
1: 양은 냄비에 다 넣는데 이 촉수괴물처럼
0: 다 불어갖고
1: 너무 놀랬어요.
0: 불어갖고
1: 냄비 뚜껑을 막 그럼. 해줍고 나와가지고
0: 그 양조절 잘해야 돼.
1: 그걸 만지는데
2: 불어터지거든.
1: 그 처음 느낌 너무 무서웠어요.
0: 미역, 미역, 미역도 장난 아니지.
1: 잘라놨는데 이게 그렇게 막 크지나.
2: 근데 미역이 저희 아들이 이게 촉감 놀이 한다고 그거를 맨날 이렇게 갖고 놀았거든요.
1: 아 미역을
2: 또 애들은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0: 미역 미끌미끌하고
2: 미끌미끌하고
0: 재밌으니까
1: 막강막강하니까.
0: 어 그럼 또 뭐가 있을까?
1: 돼지 껍데기.
2: 돼지 껍데기.
0: 돼지 껍데기.
1: 아 돼지 껍데기
2: 굽기 전이겠죠?
0: 그렇지 그렇지 굽기 전. 약간 좀... 구운 건 먹어야지. 예. 아 그러면 저 도토리 묵 같은 거.
1: 아 근데 묵은 맛있어요.
2: 묵을 보지 않고 이렇게 만지면은 되게 네. 이상할 것 같아요.
0: 물컹물컹하니까.
1: 네. 근데 여기 수세미 뭐 샤워 타월 적혀 있는데.
2: 네.
1: 수세미랑 샤워 타월.
0: 수세미가 이제 그 우리가 아는 그 수세미 말고 열 그 있잖아요. 철수세미?
2: 철수세미.
0: 아니야 그것도 있잖아.
1: 그 뭐... 스티로폼 같은.
0: 아니야 저 열매 중에. 무슨 수세미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1: 좀 예, 열매 수세미.
2: 열매가 수세미가 있어요.
0: 수세미라는
2: 맞아,
0: 게 있어요.
2: 맞아, 맞아. 진짜 그렇구나.
0: 그리고 국수 삶은 거를 뭉탱이로 놔뒀다고 생각하고 이게 딱 만졌을 때.
1: 아, 네. 국밥집 가면 따로 된살이 주신.
0: 아, 뭐지? 뭐 이렇게 할 것 같아요.
2: 미꾸라지.
0: 아, 미꾸라지.
2: 네, 느낌이 막
1: 무섭다.
0: 미꾸라지. 사는 건 다 그렇지 뭐 그러면.
1: 너무 무서워요.
0: 사는 건 다 그래.
2: 너무 놀라실 필요는 없어요. 적혀 있었어요.
1: 장어도 있고, 그죠? 주선주 씨께서 맞아. 미끄덩 점액질이 있는 장어.
0: 장어.
1: 예전에 꼼장어를 먹으러 갔는데, 전 처음 봤어요.
0: 뭘?
1: 친구가 몸에 좋다 그래서 먹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처음 그런 장어를 처음 먹게 된 거예요.
0: 아, 그러면 그 살아있는 거 불 위에 바로 굽는 거?
1: 네.
0: 아, 그 징그러워요.
1: 기겁을 했어요.
2: 산꼼장어.
0: 살아있는 아니, 거 그냥 불 위에서
2: 맞아, 맞아.
0: 애를 그냥 아우.
1: 막 끄아이 소리가 들리더라고. 네.
2: 끄아 그래요? 꼼장어가 끄아 그랬다고요?
1: 웨이브를 막
2: 거짓말하지 마세요.
1: 들리더라고.
2: 끄아라고 했다고.
0: 아, 불을 끄라고. 불을 끄아! 끄아! 안 뜨겁다. 불 끄아! 뜨거워 끄아!
1: 근데 그 끄지도 못해 연탄 뿌리라 가지고.
0: 뭐 브로콜리라는 의견을
1: 브로콜리도
0: 김재민 씨 가발이라는 것도 있네요. 가발을 이렇게 만
2: 가발도 이상하겠다.
1: 아, 있죠. 느낌이 묘하죠.
0: 이상하네요. 예. 가발
1: 버섯도 있고
2: 틀니는 뭐야? 틀니도 틀니 이상할 것 같아. 막
0: 이상
2: 아니요 잇몸 쪽이 더 이상할 것 같아.
0: 잇몸이 있고 거기에 털도 들어가 있고 뭐 이게 그렇죠.
2: 맞아요.
1: 이게 뭐지? 네.
2: 교정 중인 틀니는 더 이상할 것 같아요.
1: 맞아.
2: 교정 중인 틀니는 없겠죠?
1: 말미잘. 말미잘도 있고.
2: 말미잘. 네.
0: 말미잘도 이상해.
1: 아, 또 그것도 있을 수 있겠다. 두리안.
2: 아, 두리안. 두리안. 향도 이상하니까.
1: 두리안이 되게 네. 그 쫄깃쫄깃해요.
2: 네.
0: 이상한 네. 냄새 나는 거.
1: 예. 네. 그 이렇게 손 넣으면
0: 먹어봤어, 두리안?
2: 아, 향은 맡아봤는데.
0: 그 아니 향이랑 먹을 때랑 느낌 또 달라.
2: 먹지는 못해봤어.
0: 좀. 약간 덩 느낌이잖아요.
1: 아, 맞아요. 네. 그거를 깨가지고 네. 안에 이게 예.
2: 시두부 같은 거.
1: 맞아.
0: 김어진 씨는 새로운 시각이시네요.
1: 아하.
3: 남편 발.
1: 두렵지.
2: 남편 발이
1: 씻었을까? 네. 안 씻었을까?
2: 일반 발인지 무전 발인지도 확인해야 돼요.
0: 네. 두렵죠.
1: 아, 두렵죠.
0: 올챙이, 뭐 개구리 이런 개구리. 것도 많이 좀 나왔고, 네. 뭐 지렁이까지.
1: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지렁이를 이렇게 꼽잖아요. 낚시를 예전에 갔었는데 동생이 계속 꽂아줬어요. 제가 못 만져.
0: 무서워갖고.
1: 너무 무서워.
2: 황제 낚시하셨네요. 황제.
1: 예, 낚시. 무서워요.
2: 그게 일이거든요 원래.
0: 네. 자, 그래서 주말마다 지역별 문구 왕구거리 동네 문구점 등 촉감 장난감 말랑이 왁부보를 사기 위한 엄청난 인파가 지금 몰리고 있다고 하는데
1: 네,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0: 2030 세대 사이에서 손으로 만지면 노는 안티 스트레스 아이템이 인기인데요. 자, 일명 촉감 소비라고 얘기를 하는데 야, 진짜 저걸 그렇게 많이 산대. 실제로 반복적인 촉각 자극이 일시적인 긴장 완화에 도움이 정신적으로 된다고 합니다.
1: 이게 그거구나. 방금

0: 똑같이 된 거야.
1: 아니 걸어가다가 뭐 이걸 향은 걸려 있길래 당근을 저리 걸어놨나 했는데
2: 걸려
1: 이게 당근 모양 슬랑이고.
3: 슬랑이. 예.
0: 아 이게 그런 거.
1: 어, 참외 같은 것도 있고, 그죠?
3: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속 고민하고 가만히 있으면 무슨 생각을 하잖아요.
0: 네.
3: 그 생각을 잠깐 버튼을 끌 수 있대. 요걸 하고 있다.
1: 아, 오늘
3: 하고 있습니다.
1: 아, 약간 뇌를 쉬게 하는.
3: 그렇지, 뇌를 쉬게 하는. 우리가 가끔 멍 때리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멍 때리는 게 뇌를 쉬게 하고 좋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걸 만지면서 이런 걸 만지면서 약간 뇌를 쉬게 하는 느낌.
1: 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0: 그 뭐 하시는 거예요, 근데?
3: 얘가 이제 이거 하는 거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0: 아, 그 저 키보드처럼.
3: 이거 키캡이라 그러죠, 키캡. 키캡이라 그러는데. 그리고 왁부볼은 뭐예요? 왁부볼.
0: 왁부볼?
1: 왁부볼은 왁스로 코팅한 그 볼을 부수는 촉감 장난감. 네. 이거 바닥바닥 거리죠, 이래 그죠?
3: 야 왁.
1: 아니 우리 작가가
3: 지금 너 설명하는데 너는 잘 모르는 느낌처럼 설명하는
1: 말씀이시가.
3: 그래서 웃은 거야.
1: 아 이거 바닥바닥. 네. 맞죠.
3: 왁부볼 안 만져봤지?
0: 왁부볼. 왁부볼이 뭐야?
1: 왁스볼.
0: 몰라.
1: 왁스 부수는 볼.
3: 아 지금 하나씩 갖다 준대요 우리한테. 왁부볼.
0: 왁부볼을 주시네요.
3: 아, 왁부볼, 왁스로 코팅한 볼을 부수는 촉감 장난감이에요.
0: 예. 어, 이거 열고 하는 거죠.
3: 이거는 왁스가 아니고 이걸 열어야 왁부볼이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부서져. 이 안에서 이렇게 아주 뻐덕뻐덕 부서.
0: 이게 약간 안에 풍선 같은 거 안에 이렇게 돼 있어요.
3: 부서져 이렇게 부서지잖아. 이게 무슨 그렇게 ASMR 솔직히 나진 않는데.
0: 될 것 같은데.
3: 와. 이렇게 이거 부수면서
0: 치어리는 지금 헬스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치어리는 근력 운동하는 것 같아요.
1: 이게 네. 그 전완근이라 그러죠.
0: 와, 전완근 봐요.
1: 전완근 운동이 되네요.
0: 와. 와.
1: 전완근 운동 돼요.
0: 와.
1: 아유. 아, 이거 운동기구였네.
0: 맞아. 저는 육아하기 위해서 체력을 아껴야 됩니다 지금.
1: 예. 근데 이걸 이게 왜요 근데?
3: 근데 이러면서 이제 스트레스 푸는 거야. 이게 왁부볼을 만지면서.
1: 아 그래요.
0: 이게 약간 안에 사탕 같은 거를 깨는 듯한 그런 쾌감이 있어요.
3: 쾌감.
0: 예. 그리고 안에 이제 약간 찹쌀떡처럼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3: 먹으면 안 됩니다.
0: 혼합돼 있어서 지금 먹으려고 하던
3: 차. 먹으면 안 돼.
0: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먹어도 되는 줄 알았어.
3: 자 이제 재준 씨,
0: 네.
3: 마이크.
0: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눈 감고 만지면 두려운 촉감이 특이한 것은 무엇인지 보내주세요. 중간이 되는 분들께는 눈 감고 만지면 매끈하고 미끄럽고 너무 차가워서 깜짝 놀라게 할 얼음이 잔뜩 들어있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드립니다.
4: 아스 브라.
0: 아이스 아메리카노 쏠 수 있어.
3: 예.
0: 죄송합니다. 앞에 많이 하셨겠죠. 예. 김혜수 선배님 앞에.
3: 생각해. 어딘지 항상 뒤늦은 감이 있는.
0: 네, 뒤늦죠. 예.
3: 4107
0: 쏠 수 있어. 이거 하고 싶었어요. 예.
3: 예
0: 너무 팬이라. 예.
3: 4107 50원, 김문자는 100원. 자, 노래 한 곡 듣고 오는 동안 만지면 뭔가 두려울 것 같은 거 여러분 하나씩 적어서 중간 갈 것 같은 걸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보내주시오.
3: 노래 하나 듣죠.
1: 예, 아이비의 터치 미.

0: DJ도 노래하고
1: 여기 모여라
0: 청취자도 노래하고
1: 붐샤칼락
0: DJ도 웃고
1: 샤칼락
0: 청취자도 웃고 이것이 진짜 라디오다 본격 오감만족 라디오 쇼 오후 4시 황제파워
2: 안녕하세요 영국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키팅 역을 맡은 연정훈입니다 아카데미 각본상 수상 명작이 한국 초연 무대로 찾아옵니다 시대를 초월한 감동을 만나보세요 9월 13일까지 노을시어터 대학로 우리카드홀 8세 이상 관람가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3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생활정보.
3: 인도의 전통 음료 라시라고 하면 달콤한 망고 라시나 부드러운 요거트 맛을 먼저 떠올리실 텐데요. 사실 인도 북부 지역에서는 짭조름한 솔티 라시를 여름철에 즐겨 마신다고 합니다. 솔티 라시는 요거트에 차가운 물을 섞고 소금과 향신료 큐민을 넣으면 손쉽게 만들 수 있는데요. 매콤하고 기름진 인도 음식과 함께 먹으면 느끼함을 잡아주고 속을 편안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고요. 땀으로 빠져나간 염분을 보충해주고 몸을 식혀주는 향신료로 알려진 큐민이 신체 열기를 밖으로 배출해주죠. 흙으로 빚은 작은 컵에 담아 마시는 전통은 지금도 거리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달콤함 대신 짭짤함으로 무더위를 이겨내는 인도 사람들의 지혜가 돋보이네요.
1: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자, 문자는 마감됐습니다. 마감됐습니다. 핸드폰에서 손 떼세요.
1: 손 떼.
0: 문자는 3시 31분 46초까지 보내주신 분들만 인정.
2: 아, 인정. 아, 진짜 속 시원하다.
0: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 생명과 함께하는 중간망가자 사보가 시작됐고요.
3: 네.
0: 자, 이제 저희 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네,
0: 눈 감고 만지면 두려운 그런 촉감이 특이한 것을 저희가 종류가 다 비슷한 걸 적었어요.
3: 그렇습니다.
0: 많이 나올 것 같은 걸로.
3: 예, 예, 많이 나올 것 같은 걸로. 많이 드리고 싶어서.
0: 예, 예,
1: 과연 친척 느낌으로 적.
0: 진짜 이건 예상이 안 됩니다.
3: 예.
0: 셋 중에 누가 중간을 가게 될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 개 중에 이게 제일 맛있어 나는.
3: 오,
2: 맛있죠.
0: 제일 맛있어.
3: 개인적으로
2: 밥도둑.
0: 제일 맛있어. 젓갈도 이게 더 맛있어.
3: 아, 그죠. 아, 그렇죠.
0: 젓갈도 이게 훨씬 맛있고. 자, 낙지.
2: 낙지.
1: 낙지 젓갈 맛있죠.
3: 저도 네. 친구들 중에 한 분 적어봤습니다. 우리 낙지 친구 중에.
1: 네. 네.
3: 이 친구는 사실 제가 낚시 좋아하는 동생들 따라가서
1: 네.
3: 잡았던 적이 있어요. 네, 제가 빼지는 못했습니다.
0: 아, 찡그려갖고?
3: 아, 너무 찡그려봐가지고.
1: 그 미끌미끌하고?

0: 오징어.
1: 오징어. 네. 저는요 이 친구들 중에서 제일 비쌉니다.
2: 아 비싸.
1: 아 이게 네. 제일 비싸.
3: 낚시가 제일 비싸지 않나요?
1: 아니요 낚시보다
2: 얘가 더 비싸요.
1: 훨씬 비싸고. 아, 네.

0: 분노도 맛있죠.
1: 모르겠어요. 분노 맛있어요. 네. 아, 이건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예상이 안 됩니다. 과연 어떤 게 중간을 가게 될지. 자, 먼저 낙지를 적어주신 실시간으로 시원한 듯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은 몇 명이 됐는지. 자, 낙지를 적어주신 분들은 바로!
2: 바로!
1: 바로!
2: 낙지 뽑아! 바로!
1: 바로!
2: 바로!
1: 바로!
2: 와!
1: 40명!
0: 40명!
1: 아, 생각보다 야, 많지 않네요.
0: 생각보다 적다.
3: 저조하네요, 생각보다.
1: 생각보다 많지 않은데?
0: 제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3: 오징어가 좀 있을까?
0: 저와 같은 오징어를 적어주신 분은 바로!
2: 바로!
1: 바로!
2: 와!
1: 어?
2: 너무 좋잖아. 62명.
1: 오.
0: 아, 62명.
1: 야, 이거 모르겠는데요?
3: 너무 틈이 좁다. 40과 62는.
0: 아, 좀 좁게.
3: 자, 40과 62 사이에 들어가면 돼요. 이제 이해하셨나요?
0: 아,
3: 저는 지금 이해했거든요. 예. 네. 사이에 들어가면 제가 중간이 되는데 바로 문어를 적어 주신 분은
1: 바로
3: 40과 62 사이면 좋을 텐데.
1: 바로
3: 내가 쏠 수 있어. 아메리카노. 26명.
0: 아. 대균형이 또
3: 지금까지 중간만 가자면서 세계 토탈 제일 적은 것 같아요.
0: 아, 맞아.
3: 예.
1: 낙지가 중간을 갑니다.
0: 아, 자, 중간만 가자. 김태균의 이름으로 낙지 보내 주신 40명 전원에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드립니다.
1: 예.
0: 우리
1: 방청객 중에 낙지 적으신 분 계세요? 낙지. 한 분. 오, 나이스. 제 얼굴이 박힌 커피 기프티콘이 갑니다.
0: 야.
3: 도토리 묵은 네 분이 얘기해 주셨고 닭발은 두 명밖에
1: 없어요. 닭발 두 명.
0: 아, 닭발 그럴 수 있겠다.
3: 닭발이나 할 걸 그냥.
1: 네. 네. 자, 중간만 가자. 이제 두 번째 도전 분야를 발표합니다. 자, 거의 10년째 가까이 제가 서울시 홍보대사를 하고 있는데요.
0: 맞습니다.
1: 아, 서울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서울에 계속 살고 있는 진 서울 놈입니다.
3: 맞아요. 러닝하다 보면은 형님 목소리가 들려요.
1: 그렇죠.
3: 한강, 실제로 멈춘 적도 있어요.
1: 한강 공원에서 제 목소리가 이제 한강에 대한 안내 이런 거 주의사항 이런 거를 제 목소리로. 자, 이번 주 토요일 8월 1일부터 3주간 매주 토요일마다 서울 한강공원 마포대교에서 한강 무소음 DJ 파티가 열리는데요.
0: 아하.
1: DJ 파티인데 무소음이야?
3: 이거 뭐야?
0: 끼고 하는 거죠.
1: 아, 무서운 거예요? 아, 무서워 이거예요?
3: 무서워. 무소음.
0: 여름에는 무소음이죠.
1: 네. 대여한 무선 헤드폰을 쓰고 서울의 야경을 조명 삼아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흔들어 제낄 수 있는 파티.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헤드폰 안에서만 음악이 들리는 거죠?
0: 그렇죠.
1: 네.
0: 네, 블루투스.
1: 자, 이번 주제
3: 블루투스겠죠. 그럼
1: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전국에서 열리는 축제에도 종종 등장하는 이 파티, 무서운 DJ 파티, 사일런트 디스코를 내가 만약에 선곡한다면 첫 곡으로 틀 떼창 가능한 댄스곡은? 노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국내 가요로 한정하겠습니다.
0: 네.
1: 국내 가요로.
0: 오프닝이니까 이제 분위기를 뿡 터뜨릴 수 있는 그런 곡들.
1: 아,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 무조건 뭐 싸이 노래가 많이 들어갈 거예요.
3: 그렇죠.
1: 연예인.
0: 예.
1: 그때의 연예인이 돼요. 아빠는 강남 스타일 뿡.
3: 저는 쿨의
1: 와 여름이다. 여름에는 딱
3: 여름에는 저 1등이었어요.
1: 해변의 여인이죠.
0: 또 여름하면 또 빼놓을 수 없죠. 거의 대 순정.
1: 아, 순정.
0: 에이.
1: 오, 헤이, 오,
3: 쓰리, 포.
2: 여기 숨쉬는 시간이
1: 룰라의 쓰리, 포.
0: 룰라의 쓰리, 포.
1: 그리고 뭐 많잖아요. 크라잉넛의 말 달리자.
0: 말 달리자.
2: 말 달리자.
0: 그러죠. 붉은 노을. 예. 빅뱅의 붉은 노을.
3: 붉은 노을.
0: 잡았다.
1: 뭐야? 드디어 잡았습니다. 파리.
3: 뭐야 파리?
1: 야, 아까 1, 2부 때부터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막 우리 지훈 씨 얼굴에도 앉고
3: 뭐 모기가?
1: 예, 모기 아니 파리.
0: 파리가.
1: 아, 여기
0: 파리를 드디어
1: 파리가
0: 잡았습니다.
1: 잡았다. 생방 중에 파리 잡는 DJ.
0: 대단합니다.
1: 보여 드릴게요. 파리. 파리 투나잇.
3: 예. 저 파리가 저보다 존재감이 더 센 것 같아요 지금.
1: 네.
3: 파리가 되고 싶다.
0: 네. 주제랑 딱 맞네요. 파리 투나잇.
1: 파리 투나잇. 컴온. 자, 우리 BTS의 다이너마이트.
3: 아유, 최고.

0: What you say? Yeah. I'm sad tonight.
1: 어 뭔가 신나긴 하네요.
0: Little bit, little bit, little fucking now.
1: 어 뭔가 신나긴 하네요.
0: Right here, right now.
1: 근데 춤을 되게 크게 못 출 것 같아요.
2: 뭔가 뭐 진짜 그 가사 같아요. 예.
3: 예전 노래 중에 여름아 부탁해 이 노래 뭐, 너무 좋아.
4: 누구 노래죠?
3: 아 그게 순간적으로 기억이 안 납니다. 지금. 아시는 분은 연락.
4: 여름아 부탁해. 아 인디고다. 네. 인디고.
3: 아 인디고 맞아.
4: 또 여름 들어간 거는 듀스의 또 여름 안에서가 있어.
3: 여름 안에서.
0: 하늘은 우리 향이 열려 있어. 그리고 그 전에는 네가 있어.
4: 네, 그런 노래 너무 좋죠. 네.
1: 또 레드벨벳에서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3: 빨강 맛이라고요?
1: 빨간 맛.
3: 빨간 맛. 빠빠빠 빨간 허니.
1: 모자 모자 빠빠빠 빨간 맛.
3: 모자 먹어볼래 한번? 빨간 맛 진짜 한번 느껴보게.
4: 자, 무서워. 소녀 시대 지희가 있죠.
3: 지희. 아 지희 지희 지희 지희. 빨리
5: 빨리. 너무 너무 예뻐. 너무 너무 예뻐.
3: 음냐음냐. 음냐음냐.
1: 또 DJ DOC의 런투 있죠.
4: 아 런투. 빠스미 하나 둘 셋 넷. 빠스미 빠스미 빠스미 빤. 시작하는 거야.
1: 요새 약간 트렌드로 넘어오면 블랙핑크에 뛰어 있죠.
4: 아. 아... 이제 그렇게 나긋나긋한 뛰어는 없어요.
1: 그죠?
4: 뛰어?
1: 어 맞아요.
3: 네.
1: 우리 경상도 쪽에 오면은 이거를 띱시데이.
5: 뛰어.
1: 어 띱시데이. 그,
4: 충청도는 충청도 어떻게 되죠? 뛰어요.
1: 뛰어요. 어 뛰어요.
3: 예.
1: 땀 좀 내봐요. 어, 이런 느낌이에요. 어.
4: 자 우리 김현정의 멍.
5: 다 돌려라.
4: 자 우리 소찬이의 전이나 여자. 티어스
1: 또 엄정화 선배님의 페스티벌.
5: 이제는 웃는 거야 스마트게임 행복한 순간이야 해피데이.
3: 로제 아파트도 왠지 아, 잘
1: 아파트도
3: 어울릴
1: 맞아요.
4: 아파트 아, 아파트 아파트 아, 아파트 네. 아파트
1: 또 약간 옛날로 돌아가면 이제 무한궤도의 그대에게.
4: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1: 근데 이거를 아까 말했듯이 헤드셋을 다 끼고 아무 노래도 안 나오는데
2: 끝.
5: 그대요
2: 아, 아무 노래
1: 혼자 이러고 있는 거
2: 아, 무서운 파티 무서운 파티
1: 그렇죠? 네. 그러면 밖에서 보면 그러면 되게
2: 진짜 무서운 파티
1: 되게 무섭거든요 네. 인원이 많이 없으면 더 무서워
2: 어 우리 신나는데 예전에 나이트클럽 가면 이 노래가 다 댄스곡이 첫 곡으로 나왔었습니다. 김건모의 잘못된
1: 아, 맞아요.
5: 난 너를 썼던 만큼 난 내 친구도 몰랐기에 난 아무도 부담 없이 널 내 친구에게 소개시켰고 그런 만남이 있으므로 우린 자주 함께 만나면 주저없이
2: 무조건 안 되면 메롱으로 끝내시네. 이렇게
5: 그 어느 날 너와 내가
1: 인기가 같은데 가서 그렇게 하면 너무 웃기겠다 주막방송 가가지고 네. 그때 또 많이 나왔던 게 터보의 트위스트 킹
5: 바바바 해피 바디 댄스 춤을 잡아
1: 아 맞네요 지금 얘기, 맞아, 얘기하다 많아요. 보니까
2: 예전에 가면 H.O.T. 캔디
1: 캔디도 네. 있고 캔디.
2: 네. 무서운 네. DJ 파티가 일명 사일런트 디스코라고 불리는 이 파티는 야외 소음 문제를 피하면서 즐길 수 있도록 만든 이벤트입니다. 왜냐하면 민원이 들어오니까.
1: 그렇죠.
2: 아. 조용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1: 맞아요. 네.
2: 행사장에 가보면 모두가 헤드폰을 쓴 채로 방방 뛰고 음악 소리 없이 흥이 많은 기합 소리만 들리는 아 음악 소리 없이 흥이 많은 기합 소리 이런 소리만 들리는 거야.
1: 이렇게
2: 진 풍경이 아주 펼쳐진다고 하는데
3: 네. 되게 재밌게 보는 재미가 있겠어요.
2: 그래. 네. 헤드폰 안 끼고 가서 봐도 재밌겠다.
3: 구경하는
5: 아싸.
2: 재밌겠다.
1: 노래는 무슨 노래인지 몰라.
2: 아 저렇게 다. 네. 와 재밌겠다 재밌겠어. 자 이제 문자를 보내달라고.
1: 네, 아, 자 여러분들께서 생각하는 무서움 DJ 파티 사일런스 디스코를 내가 선곡을 한다면 첫 곡으로 틀 떼창 가능한 네. 댄스곡은 누구인지 누구의 노래인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에 계신 분들께는 여름밤에 바람이 스그.

0: 은하의 뜨뜻하이 불어오고 도시의 불빛이 일렁이는 한강을 무대 삼아 같은 헤드폰을 나눠 끼고 니도 들어볼래? 같이 들을까? 흔들어 제끼다 보면 MZ세대, X세대, 왕년의 오렌지족 세대 차이 없이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는데 나이는 우애 안 되나 봅니다. 저녁 9시만 되면 피곤이 몰려와요. 빨리 자고 싶어. 그럴 때 지치지 말고 더 놀아야지. 이거 삐리빠르 삐리빠르 삐빠르 삐뽀 하고 젊은이들 사이에 다시 들어가서 흔들어 제껴주세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문제당 기회는 한 번뿐. 여러 개 답을 보내주시면 안 되고요. 문자로만 받습니다.
1: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노래를 이 무서움 디스코로 해야 될지. 네. 자, 이 노래 들을 동안
0: 예. 이거예요? 진짜?
1: 성인식 박지훈 노래 틀어드릴 테니까 우리 요일디가 기억나는 만큼만 댄스를 보여줍니다. 예.

0: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혁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0: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 1533-1566 세라하임.
2: 케어 원해요?
3: 케어 원해요.
2: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3: 케어 원해요.
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3: 케어 원해요.
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4: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핸드폰에서 손떼세요.
1: 손떼.
0: 3시 49분 54초까지 보내주신 분들만 인정.
1: 인정.
0: 무서움 DJ 파티를 내가 선곡한다면 첫 곡으로 틀 떼창 가능한 댄스곡을 적어달라고 했는데요. 네. 저는 사실은 이 노래 때 이제는 뭐 간지가 너무 오래돼갖고 클럽을 네. 나이트 클럽을 그때 신인일 때
1: 네.
0: 아, 이 나이트 클럽 가면 이 노래 나오면 미친 이 사람들이 우르르 쫙 나가요. 이렇게 노래 나오면 소리 지르고 막 자 잘못된 만남 김건모.
1: 아하.
0: 우리 건모 형님이 이제 새로 컴백을 또 하셔갖고
1: 예.
0: 예. 왕성한 활동을 좀 기대하면서 예. 우리 건모 형님.
1: 네, 그 여름만 되면은 아, 이분 정말 엄청난 쇼로 어마어마한 인파를 즐겁게 예. 해주시는 분이죠. 싸이의 연예인.
2: 그대의 연예인이 돼요.
1: 요새 좀 젊은 층을 좀 겨냥을 해가지고 써봤습니다.
0: 그게 그 노래가 좀 젊은 층 노래가 아닌데.
3: 몇 살까지 젊은 층이라고 생각하세요?
0: 네?
1: 그래요.
3: 사실은 이제 저희 어릴 때는 이분들 노래였어요.
1: 그쵸?
3: 진짜 여름 하면은 이분들 노래가 그냥 기가 막히게 딱 그냥 오버랩으로 딱 떠올랐는데 자 그분들이 누구냐? 쿨의 해변의 여인.
1: 아하.
4: 여름만 되면
1: 예.
4: 길에서 정말 야, 많이 나.
3: 정말 많이.
4: 맞아요.
3: 예. 그 한마디가 김성수 형님의 와우 여름이다 이게 딱 꽂히면 여름이구나.
0: 맞죠. 성수 예. 형님이. 예. 그리고 우선 자기 파트가 거의 없죠.
3: 유일했죠. 예.
0: 돈을 쉽게 벌었던 형이죠. 자, 잘못된 만남 김건모의 잘못된 예. 만남을 적으신 분은 실시간으로 몇 분이나 됐을까요? 자, 나 저는 이미 중간을 한번 갔기 때문에 아주 여유 있고 편안합니다.
2: 그 어느 날 너와 내가 추억의 날을
0: 34명이 나왔네요.
3: 34명.
0: 적당해.
3: 야, 오늘 분위기상 이게 중간이 될 수도 있어요. 네.
1: 중간 냄새가 물씬 납니다. 연예인을 적어주신 분은 바로
3: 되게 많이 나올 것 같은데
1: 중간 연예인. 냄새가 물씬 나는 연예인
2: 그때의 연예인이 되어
3: 오!
1: 71명
3: 오! 나쁜 시다
1: 오. 자 이제 오. 해변의 여인이 100명만 넘으면 됩니다
0: 아니 72명만 넘으면 되죠
1: 네, 네. 네. 한 가지죠
3: 저는 네. 희망이 있는 것 같아요
1: 네. 네. 많이 나와라
3: 34명과 네. 71명 사이에 들어가면 되는데 확률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 중간이 되기를 아우 이거 하도 해가지고 여기 지금 뜨거워졌어요. 해변의 여인 쿨을 적어보신 분은 바로
0: 일단 두 자릿수라고는 합니다.
3: 야, 일단 두 자릿수.
0: 일단 두 자리인데요.
3: 네,
1: 태주 씨가 중간에 잘 안 가거든요.
3: 네네네.
1: 잘 못 가는데.
3: 야,
1: 네, 제가 인연이 없어요.
3: 중간에 해본 지가 꽤 된 것 같습니다.
1: 예, 예. 예.
3: 일단은 끝자리 먼저. 끝자리.
1: 진짜 불안한가 봐요. 이 터지겠다 터지겠어.
3: 네.

0: 자, 끝자리가 3입니다. 3. 3. 예. 네. 3이고 첫 번째 자리가 바로 오랜만에 나도 한번 내 이름으로 쏠 수 있어.
1: 아, 이렇게까지 쪼는 이유는
0: 여름 커피.
2: 나는
0: 43명 중간이다. 와! 와! 진짜 오랜만에. 와, 진짜 오랜만에.
3: 맞아, 진짜.
1: 와, 진짜 쏠 수 있어. 네가 쏠 수 있어.
3: 우리 재준 씨 진짜 오랜만에. 중간만 가자. 강재준의 이름으로.
0: 눈물이 날라 그래요.
1: 그래요.
3: 해변의 여인 와, 풀 보내주신 43명 전원에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네. 뿌이 뿌이 뿌이.
1: 자, 축하드리면서
3: 예.
1: 다음 주에는요 우리 강재준 씨만 오는 게 아니라
0: 네.
1: 아내분도 같이 모셔서
0: 네, 이은영
1: 강재준 이은영 부부의
0: 맞아요.
1: 콜라보를 볼 수 있습니다.
0: 맞습니다.
2: 그렇습니다.
0: 예, 예. 아, 분들 이동해 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예, 예, 예. 예. 자, 이제 두 분 다 가세요.
0: 알겠습니다.
3: 형도 가야죠.
1: 나도 가야 돼. 나도 가야 돼.
0: 이거 예. 가지고 가도 되죠?
1: 아, 가져가요.
3: 예. 예, 가져가도 되죠?
1: 예, 예. 그 가지고 오세요. 예. 자, 곡은 시원하게 여러분 해변의 여인 들려드리면서 우리 재준이가 선택한 곡이죠. 네. 이 노래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와주신 분들 들어주신 분들 여기 방송놈들 모두 수고했어요.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Thank you.
3: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성원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1: 성원 에드피아.
3: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 필.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안녕하세요.
2: 이세영,
3: 정용화,
4: 도겸,
5: 최애나입니다. 죽음의 문턱 앞에서 평범한 연애를 포기해야 했던 청춘들.
6: 다시 주어진 오늘, 청춘들은 어떤 사랑을 꿈꾸고 있을까요?
7: 삶의 끝을 마주했던 청춘들의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연애 기록.
8: SBS 내 남은 연애는 8월 3일 월요일 밤 10시에 첫 방송됩니다.
9: 하이퍼스. 중역시의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44.

0: 네 12시에 말해. 점심 때리고 잠 솔솔 와. 그땐 12시엔 주현영 들러야 돼. 지금 당장 창문 대신 귀때기 열어.
1: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입니다.
2: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3: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2: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3: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복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2: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3: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2: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4: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5: 샤브샤브 봄담아, 샤브샤브 봄담아,
4: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담아
6: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담아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람마다 각자 가진 징크스가 있죠. 아, 이것만 하면 꼭 일이 잘 안 되더라. 요런 게 징크스인데요. 뭐만 먹으면 배탈이 난다거나, 무슨 신발만 신으면 출근 지각을 한다거나, 어떤 옷을 입으면 시험을 망친다거나, 다들 각자만의 징크스가 있죠. 그렇습니다. 농구선수 출신 예능인 서장훈 씨의 경우는 경기 전에 이런 징크스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진짜 그것만 피하는데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죠. 오히려 징크스에 갇혀버린 거죠. 어차피 징크스는 내가 만든 마음의 규칙입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것만 피하면 되는 거니까요. 징크스 대신에 행운의 규칙을 만들어보면 되는 겁니다. 황제파워에서 황석봉 하는 날은 늘 칼퇴하더라,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나만의 행운 규칙 하나쯤 의식적으로라도 만들어볼까요? 황제파워와 함께요. 오늘도 내시는 황제파워 맵!

2026년 7월 29일 수요일 황제파워의 황제성 인사드립니다. 헬로! 날씨가 너무나 맑아버리는 7월 29일 수요일 일주일 딱 가운데입니다. It's Santas. 첫 곡은 노브레인 노홍철. 더위 먹은 갈매기 듣고 오셨습니다. 둘 다 노시네요. 노래가 참 너무 신났어요. 이 여름에 짜증이 잔뜩 나는데 이 더위로 인한 짜증을 날려버릴 수 있는 아주 좋은 노래였습니다. 징크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죠. 징크스. 저는 사실 저도 있기는 한데 이게 그 마음에 있는 것과 피지컬적인 것들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휴가철이니까 여행에 관한 징크스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여행을 가면 꼭 아프거나 다치거나 둘 중에 하나의 징크스가 꼭 있다. 아주 작게라도 집에 돌아보면은 어디서 다치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작은 상처들이 꼭 몸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제가 여행 가가지고 신나가지고 그냥 정신 못 차리고 꺼드럭대고 이렇게 돌아다니나 봅니다. 어디 뭐 나뭇가지에 긁히고 난리가 나고 어떨 때는 감기 걸려가지고 4박 5일 여행인데 3일을 들어놓고 있는다거나. 네, 그래서 여행 가기 전에 저는 한 일주일 정도는 관리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거 제가 경험담을 말씀드렸으니까 여행 가기 전에 예? 몸 관리를 좀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컬트쇼에 우리 김혜수님이 나오셔서 혜수님이 저를 언급을 하셨나 봅니다. 신승민님, 빵디 컬트쇼에 김혜수님이 나오셔서 빵디를 칭찬하셨어요. 이 대여배우, 우리나라의 레전드 여배우님께 칭찬을 받는다는 거, 이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네. 강영민님, 빵디 컬트쇼에 김혜수 배우님이 대학교 때 연기 정말 잘하는 학생이라고 칭찬을 해주고 가셨어요. 오늘따라 다르게 보이네요. 바로 보셨습니다. 네. 아주 그 몇 안 되는 저의 꼬꼬맹이 시절. 꼬꼬맹이도 아닌 기저귀 차고 있는 신생아 시절이죠. 거의. 네. 그때 이쪽 업계를 준비를 하면서 방송이라는 혹은 영화 연기라는 이쪽의 컨텐츠를 준비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곳이 또 대학교 아니겠습니까? 그때 저희 선생님으로 네, 와주셨어요. 그 당시에 진짜 김혜수 씨가 선생님으로 교수님으로 오신다는 얘기에 학교가 뒤집어졌죠.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진짜로. 네, 너무 떨리고 전 지금까지 그렇게 떨어본 적이 없음. 출석 부르는데 그렇게 떨려본 적이 없어요. 황제성 부르는데 네 해야 되는데 세상에서 제일 떨리는. 점점 다가오잖아요. 출석을 부르셨어요. 왔니? 네. 너무 잘한다. 말투도 똑같습니다.

0: 같습니다. 영화에서 나오는 말투로 쏠 수도 있어랑 똑같습니다. 네. 칭찬을 또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가는 길에 혹시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실 수도 있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제가 감사의 문자를 오랜만에 안부의 문자를 한번 슥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번호가 안 바뀌셨는지. 근데 너무 그 열정적이셔가지고 영국에서 직접 무슨 연기 소품 같은 거를 사비로 이렇게 구입을 해오셨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 커리큘럼에 도움이 된다고. 저 근데 진짜 도움이 많이 됐어요. 무슨 가면 같은 것도 영국 연기학원에서 뭐 필요한 것들을 막 개인 돈으로 사오셔가지고 학생들하고 같이 막 이렇게 연기 연습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또 다른 뭐 미션과 함께 아무튼 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리고 항상 그녀 앞에 서면 부끄럽다. 네, 대배우이기 때문에. 네, 어쨌든 얼굴을 뵀으면 참 좋았을 걸. 너무 감사드립니다요. 잘 지내고 계시죠? 자, 검색 퀴즈 여러분께 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혜수 씨도 듣고 계시다면 검색 퀴즈 맞춰서 선물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맞춰야 드립니다. 자, 녹색 검색창에 황제파워 검색하시면 여름 썸네일이 보일 거예요. 수박을 먹고 있는 팡디도 보이는데 수박 한 손으로 들고 있나요? 양손으로 들고 있나요? 1번 한 손으로, 2번 양손으로.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래나 게시판으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정답자 중에 5분을 추첨해서 상품을 쏠 수도 있어. 이렇게 또 샤라웃을 저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광고 듣고 와서 출석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이츠 까꿍.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0: 탄탄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4: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6: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5: 비다샵!
6: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5: 비다이렉트샵!
6: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5: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7: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엠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8: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9: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8: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10: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1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

0: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0: 放鞭炮啊。
1: 오늘도 황제팡어의 성숙이 입장하고 계신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름 불리시는 분께는 김치전과 해물파전을 선물로 드리고요.

김선혜님 어서 오십시오. 김성민님 반갑습니다. 김민기님, 김미영님 어서 오십시오. 천민지님 그리고 장동재님도 입장.

4407님. 광디, 오늘 옷차림은 푸켓 관광지 탐험 패션이네요. 네, 현재 보라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이 셔츠를 입을 때 조금 망설임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안 그래도 좀 거슬리게 하진 않을까. 네. 절취선처럼 돼 있는 이 셔츠 때문에. 네, 생방 보라로 함께 하고 있으니까 또 보라로 많이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0752님, 바다에서 아이스케이크 파는 아저씨 같아요. 네, 어울리네요. 여러분들이 근데 그냥 이렇게 던져주는 것도 살랑 들어보면 다

김초희님께서 쌍디 이렇게 더운데 우리 딸은 배드민턴 친다고 나갔어요. 아니 미쳤나봐요. 아닙니다 초희님. 이 뜨거운 날씨 배드민턴을 치러 나간다고 아이가 그런 거는 얼마나 건강합니까? 일단 이거 오히려 축하할 일이에요. 저기 타지 않게 선크림 잘 발라주십시오. 조카야 축하해. 건강해서 축하해.

5552님 고속도로 보수 알바 중인데 와 벌써 덥네요. 도로 열기와 내리쬐는 열기에 몸이 익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세상에 지금 이거 고속도로 보수 알바 아스팔트 열기가 어마어마할 텐데 지열이랑 그냥 거기선 자외선 그냥 싹 다 맞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8552님 저 그늘 잘 찾아가지고 쉬엄쉬엄하면서 일하십시오. 자 다음 곡 아이들 덤디덤디 출발합니다.

황제팡 검색하시면 여름 썸네일이 보일 겁니다. 수박 먹고 있는 빵기도 보이는데 수박 한 손으로 들고 있나요? 양손으로 들고 있나요? 1번 한 손으로, 2번 양손으로. 정답자 중에 다섯 분을 추첨해서 선물 드려버려. 이열 치열이야 가자 빵댕이들아.

오늘은 어쩔 수 없이 밖에 돌아다녀야 되신 분들, 뭐 밖에서 작업하시는 분들, 여행을 가신 분들, 가긴 가되 그늘 찾아서 잘 쉬면서 하세요.

홍석재님, 아침에 출근하는데 차량들이, 출근 차량이 많이 줄었어요. 아니, 오늘부터 휴가 시작인 것 같은데 왜 슬플까요? 그것은 바야흐로 남들은 노는데 나는 일하고 있기 때문이다. 석재님.

0: 호모 현상이죠.
1: 네, 이거 느끼지 않기 위해서 어디로 와야 된다?
0: 황제 파워로 하루 2시간 동안 휴가 오세요.
1: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 6시 되면 제일 좋아하는 노래, GD 태양태상 Home Sweet Home. Behave. 류정훈님, 김호철님 어서오세요. 장현웅님,

0: 유윤경비 다음 주 월요일부터 휴가예요. 야호. 황제파 어머들어서 아쉽지만 잘 놀다 올게요.
1: 아니 어딜 가시는데 황제파워를 못 데리고 가시죠? 석굴암 안에 아니면은 저희 완전 다 가능한데. 석굴암에서 몇 박 며칠 하는 거 아니시잖아요. 윤경님 서운하니까 고릴라로 황제파워
2: 데려가라.

산불책. 여기 포항인데 너무 더워서 우리 강아지들이 바닥에 붙어서 일어나질 않아요. 네, 그래서 동남아 나가보면 강아지들이 바닥에 진짜 널브러져 있는 거 보면 부럽습니다. 오히려

송이님, 빵디 퇴근하고 대구 719번 버스를 타는데 빵디 형님 라디오가 나오네요. 좋습니다. 제 목소리가 나오는 버스가 있다면 얼마든지 그 안에 계신 모든 승객 여러분 돈길만 걸으십시오. 올해 부자 되세요.

김도현. 엄마가 오이 냉국에 참치 묵은지 김밥 해주신대요. 하하, 신난다. 치킨도 시켜주지. 정말 철딱 써주는 문자가. 도현님, 아니 엄마가 이 정도 해주셨으면 치킨을, 어? 도현님. 아 근데 도현님이 또 중고등학생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 그래. 엄마한테 신세 질 수 있을 때 실컷 신세 지고 돈 벌면 꼭 갚아요. 알았죠? 박성희님, 이렇게 뚝 끊겼군요. 네, 박성희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름이 불리셨기 때문에 박성희님께는 전통 부침 열면과 상원에서 김치전과 해물파전을 선물로 드립니다. 정말 맛있게 드십시오. 꼭요. 알았지? 여기까지 검색 퀴즈 정답 또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수박을 먹고 있는 빵디, 수박 어떻게 먹고 있나. 1번 한 손으로, 2번 양손으로. 정답은 2번 양손으로. 요즘 수박이 참 달고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음식점에서 주면 후식으로 수박 나오잖아요. 아, 그 조합 수박이 왜 이렇게 그렇게 감질맛 나고 맛있는지. 자, 당첨자 다섯 분 추첨했습니다. 김형님, 임용주님, 8318님, 3으로 시작하는 분들 희망고문에서 미안. 8318님, 3188님, 4024님, 콩그레츄레이션. 자, 1부 끝곡 10cm 오렌지 캐러멜 안아줘요 준비했고요. 듣고 2부로 살랑 넘어갑니다.

0: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여름철 러닝은 높은 기온과 습도 때문에 체온이 빠르게 오르고 땀 배출량도 많아집니다. 때문에 이 시기에 수분 보충은 갈증을 해소하는 수준을 넘어서 러너의 안전과 부상 방지까지도 연결이 되죠. 실제로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선 무더위 속에서 선수들의 탈수와 열사병 위험을 줄이기 위해 물 보충 휴식 시간이 있는데요. 목이 마르기 전 틈틈이 수분을 보충해주는 것이야말로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러닝을 즐기는 방법입니다.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1: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2: 자비니 스타, 국민 스타 자비니, 모두의 스타.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비니 스타, 부담 없는 헤드 스타.
1: 싹 관리했더니 자비니. 혈색이 싹 도네.
2: 스타 자비니 스타.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0: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3: 고릴라 편이다.
2: 고삐 풀린
3: 고릴라.
2: 왜 다 고릴라죠?
3: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2: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3: 광고기 가성비 갑.
2: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1: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0: 신선하고 맛있는 가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가마치. 가마치통닭. 복날에도 가마치통닭.
2: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4: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5: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Walk it, walk it. 언제
6: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주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7: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8: 단백질에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7: 그래.
8: 아침

0: 행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좋은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1: 만족하지 못하셨다면 반납하셔도 좋습니다. 60일 반납 보장.

0: 했습니다. 네, 2부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문자 몇 개 만나볼게요. 2511님, 남편이랑 아들이 이 폭염 속에 자전거 타고 5일 만에 부산까지 우와 633km 종주에 완주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와, 고생했고 무사히 내일 집에서 만나자. 아, 진짜 이거 너무 멋진 일이고 대단한 일이죠. 자전거로만 여러분 633km 이거 5일 걸려서 하면은 이거 5로 나누면은 하루에 뭐 거의 150km씩 이야 대단하시네. 아닌가? 그렇죠. 120km씩 하루에 120km씩 계속 자전거 타고 다니셨을 텐데 세상에. 아주 오면은 그냥 긁힌데 막 투성이고 그냥 난리가 나 있겠네. 아니 아까 그 여러분 생방 들어오기 전에 복도에서 김창환 선생님을 만났는데 자전거 타고 또 출근하신 것 같던데. 아, 얼마 전에 일부러 저도 그 2시부터 4시까지는 그 러너분들이 러닝을 잘 안 하시나 봐요. 그래가지고 왜 안 하나 싶어가지고 그날 나가서 뛰어봤는데 확실히 해가 좀 다른 시간대보다는 어마어마하게 좀 따갑기는 한데 또 땀 그냥 온통 흠뻑 흘려버리니까는 또 나부지 괜찮던데요 나름. 우리 1511님, 우리 남편분이랑 아들이랑 뭐 먹고 싶은지 얘기해가지고 집에 오면은 그냥 맛있게 그냥 같이 가족들끼리 즐기시고 아마 오시면은 두 분이서 무용담을 얘기를 하시지 않을까. 아빠랑 아들이랑 어마어마한 추억이 쌓였겠네요. 너무 축하드리고 리스펙입니다. 노건율님, 오늘 소개팅 제의가 들어왔는데 이놈의 겨터파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강제 연애 비수기입니다. 아니 이거 데오드란트 하고 나가시면 되지. 권율님 지금 아니 옷을 진짜 맞아 흰 옷을 입으시던가 그 파란색 옷이랑 회색 옷만 피하시고 나가세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소개팅이 들어왔는데 이거 그냥 넘긴다고? 다시 전화해요. 지금 빨리 전화해가지고 어차피 소개팅 나갈 때 옷도 좀 신경 써야 되잖아요. 데오드란트 사고 일단 뭐 그 땀 흘려도 티 잘 안 나는 걸로 그리고 저기 뭐야 위에 있는 저 조끼 있죠 조끼 같은 걸로 살랑 덮어서 나가든지 아니면 시원한 데만 다니면 될 것 같아요. 권율리 실내에서 그래 에어컨 빵빵한 데서 만나면 되죠. 아셨죠? 어떻게 되는지 꼭 후기 저 때문에 또 성공하면은 저도 지분 있는 겁니다. 전희경님 다음 달 건강검진인데 인바디 기계 고장났으면 좋겠다.
1: 좋았어!
0: 네 이게 지금 근본은 사실 형님 건강해야지 그 기계 고장내서 뭐 하겠습니까? 아 근데 발상이 너무 귀엽죠. 네 아주 키치하네요. 자 그리고 특별 광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는 8월 5일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저녁 6시 30분 황제파워 오픈 스튜디오가 진행이 됩니다. 평소에 황제파워를 보러 오고 싶으셨는데 기회가 안 닿았던 분들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제파워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오픈 스튜디오 신청 게시판 여시고 신청을 해주시면 돼요. 자 오늘 2부 4명이 얼렁뚱땅 화음을 맞추고 있는 사중창단의 노래 듣고 노래 제목을 맞추는 코너 사중창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지 허각의 바다 이 노래 듣고 바로 출발할게요.

0: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2부 보이스 오브 황제팀 사중창단이 불러주는 노래 듣고 제목을 맞추는 사중창 코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202님. 와, 사중창단. 아카펠라 앨범 올해는 나오나요? 절대 안 나옵니다. 4465님. 사중창단 언제 워터방 가나요? 스케줄 나오면 얘기해 주세요. 워터방까지 지금. 이거 여러분. 자꾸 이게 잘못된 행동에 먹이를 이렇게 계속 주시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니 나름 팬을 모아가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거 보면 망신당하기 딱 좋은 지금 루트로 지금 인도를 하고 있어요. 보면 이 실력으로 어디 앨범을 내고 또 오토방 가가지고 이거 네 글자 얘기하고 네 이걸 또 고지고대로 받아주는 저도 문제가 있고 자 사중창 코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창단 단원 4명이 각자 외치는 한 글자를 잘 캐치하셔서 네 글자 노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일단 네 글자를 최대한 듣고 그걸 조합해서 노래 제목을 만드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다. 자, 사중창단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 오늘도 노래를 하고 바로 이렇게 휴가를 갈 모양입니다. 막 튜브랑 캐리어랑 다 싸가지고 왔네요. 서로 이 캐리어를 열고 휴가 가서 입을 옷들 내게 조금 더 많으니까 네 빈 공간에 넣자 하면서 막 그냥 짐 품앗이를 하고 있는 모습 보기 좋네요. 근데 고추장이 왜 들어있죠? 아, 조난당했을 때 비상식량으로 낙엽 비벼 드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김에 라면에 과자에 옷은 거의 없고 먹을 게 굉장히 한보따리입니다. 자, 사중창 다 캐리어 빨리 저리 치우시고요. 본업부터 일단 마무리를 좀 하자고요. 노래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목을 푸는 의미에서 다 같이 한 글자를 짧고 강하게 외쳐주십시오. 하나, 둘, 셋.
1: 오아시.
0: 오아시. 오아시. 지금 세 글자 바로 캐치했죠? 뭐야 그럼? 오아시면은 오아시스? 맞아? 모르겠습니다. 이거 맞죠? 오, 아, 시. 이렇게 들렸죠? 아, 이거 한 방에 끝낼 수 있었는데. 자, 이번에는 목을 풀면서 길게 한번 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없이 길게. 하나, 둘, 셋.
1: 아,
0: 아 오는 무조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아, 한 명이 뭐하고 있지? 왜 세 글자만 들리지? 이런 경우가 있었죠. 그럴 때는 한 글자가 반복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오아아시 오아시시 오오아시 자 일단 아직은 몰라요. 아직

확정 지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1647님 조성모 아시나요? 7199님 시아버지? 강주영님 오합정반? 다른 분들은 초성이라도 좀 비슷한데 오정반합? 아 오정반합은 이건 네 이번에는 음을 넣어서 본격적으로 화음을 넣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안 들린다. 오가 너무 앞에 있으면 뒤로 가야 되는데 오가 너무 앞에 있어요. 지금 음도 안 맞죠? 다시 음을 맞춰서 한 번 더 들어볼게요. 마지막입니다. 하나 둘 셋 아니 오가 아랑 둘이 같이 하는 것 같은데 한 번은 오하고 한 번은 아하고 어? 아니 이럴 수가! 자 여러분 일단 오늘의 정답을 저는 확인을 했고요. 아 정말 저 대단합니다 여러분. 오늘 최초로 이수연님 아카펠라 팬이요. 오픈 스튜디오 가면은 합창단 사인 받을 수 있는 거 맞남? 아 합창단들은 스튜디오에 출입 금지라서 사인을 받 저희가 나중에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포로 보내드릴게요. 5900님 사중창단 코첼라 간다고 하던데요. 가서 세계적인 망신당을 하고 지금 네 자 정답을 확인했고요. 휴가철에 딱 맞는 노래고 사람들이 휴가 다 떠나고 나 혼자 도시에 남아서 여기서 여유를 즐기겠다 뭐 그런 가사를 담고 있는 그런 노래고 아 여러분 제가 거의 초능력을 썼네요. 네 초능력을 썼어요. 아주 대단한 유추를 오늘 했다. 대단하게 잘 들었다. 심지어 정답도 한번 유출이 됐었다. 그거 있죠 여러분 힌트 사막 네 사막으로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네 글자 노래 제목을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오늘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맞춰버려가지고 자 노래는 쿨 애상 듣고 올게요. 모르면 컨닝스

0: 자, 여러분 지금 뭐 알고 이러시는 거겠죠? 제가 아까 정답이 유출이 됐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손정규님 지금 5로 시작하는 오답들이 너무 많습니다.
1: 오정세씨, 김명희님, 오가피주, 원유준님, 오이시에, 0752님, 오이는 꼭, 서효원님, 오마카세, 김우영님, 오향족발, 손정규님, 어떡하지? 5962님, 오메기떡.
0: 아니 여러분 5로 시작하는 네 글자 이거 정답 맞추고 노시는 거겠죠? 아유 진짜 우리 개구쟁이들 진짜 못 말리겠다 진짜. 아니 청취자 이런 빵댕이 말고 개구쟁이로 할 거 이 잘못 정한 거 같은데. 네 아니 다 같이 이렇게 힘을 합쳐서 노는 모습 너무 보기 좋고요. 자 노래 마저 감상하고 자 와서 바로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네 명이 화음을 넣어서 노래 제목을 합창하는 코너 사중차. 오늘도 어김없이 각자 도생 호흡으로 불러제낀 그 노래 다시 한번 앵콜송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콜송으로 정답을 공개할게요. 자 하나 둘 셋. 사중 창단이 불러준 노래 제목 음이 하나도 안 맞네. 오아시스였습니다.

그래요.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초창기 곡입니다. 쿨의 이재훈 씨가 피처링을 한 곡인데, 도시에 남아 있어도 너하고 같이 팥빙수 먹고 무서운 영화 보면 참 좋다. 뭐 이런 가사를 담고 있습니다. 휴가는 어디를 가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누구랑 같이 가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진짜 중요하죠. 7533님 정답 오아시스. 제 통장도 오아시스였으면 지금은 사막입니다. 박예진님 오아시스. 적적한 사무실의 황제파워는 오아시스예요. 네. 근데 사막이 실제 오아시스가 좀 위험하죠. 왜냐면은 사람들한테 좋은 물도 주기도 하지만 짐승들도 그 오아시스에 물을 마시러 와서 맞닥뜨리면은 큰일 난다고 합니다. 7353님 정답은 오아시스. 사중창단 실력은 오마이갓. 네,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었습니다. 자, 정답 오아시스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했고요. 5825님 4759님 김주원님 아이디 골드님 축하드립니다. 기분이가 좋게 선물 가져가시고요. 보이스 오브 황제팀은 벌써 휴가를 떠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3부 뭐죠? 분홍이 방 황석봉이죠?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빨리 보내주십시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3부로 넘어갑니다. 한 곡을 더 들을 거군요. 자, 영케이의 셔터 도어 이 노래 듣고 다시 올게요.

0: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여름을 한 글자로 말한다면 바로 열이죠. 열사병 같은 온열질환도 뜨거운 열 때문에 생기는데요. 건강하다고 가볍게 여겨선 안 됩니다. 누구나 조심해야 하죠. 볕이 뜨거운 날 어지럽거나 두통, 메스꺼움이 느껴진다면 하던 일을 멈추고 시원한 곳에서 쉬어주고요. 폭염특보가 있는 날엔 정오부터 오후 5시 사이 야외 활동을 피해주세요. 또 갈증이 나지 않아도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 여름 건강엔 필수라는 것도 잊지 마세요.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 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1: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2: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아?
1: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2: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1: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3: 잘 만들었다, 몽잘.
4: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프레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5: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프레스가 정답.
4: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6: 인쇄는 와우 프레스.
7: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6: 뉴바옴,
7: 운동할 때도
6: 뉴바옴,
7: 장 건강에도
6: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AI가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떠밀구조 플랫폼.
1: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원효입니다. 수산물 구매할 때 원산지 확인 안 한다고요? 안 돼! 판매자는 정확하게 표시하고 소비자는 꼼꼼하게 확인하고 알고 고르면 더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로, 걱정 제로! 이 캠페인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합니다.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0: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1: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속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0: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1: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0: 무치면 파워FM 황제 파워.
1: 자, 황제 파워 3부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3부에서는요, 한 달에 한 번씩만 만나는 코너죠. 분홍이방 황석봉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지금 이 분홍이방에 벽에 딱 붙여놓을 만한 재미있는 문구, 재치있는 문구, 무릎을 탁 칠 만한 문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리미리 좀 찾아보시고 준비를 좀 해주시고요. 자, 광고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시작할 텐데 시작하기 전까지 저희는 끝까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고 듣고 올게요. 광고 이츠카궁.
2: 저 23년생 아이오닉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3: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4: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0: 배고플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케어 원해요?
3: 케어원 헤어
2: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3: 케어원 헤어
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3: 케어원 헤어
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4: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5: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4: 노라이벌 랜드마크
5: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6: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의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7: 1533-1566 세라하임.
8: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이논 효소

0: 신선하고 맛있는 까마치.
1: 맛있네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2: 숙면연구 35년. 흑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3: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4: 황재성의 황제파워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충남 아산시에서 밥맛부터 다른 아산 맑은 쌀 10kg

0: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진짜 치맥 전문점 전설의 치킨에서 치킨 교환권,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주식회사 상과 드레에서 한줌견과 선물 세트, 각질의 고수 한방 아라한수에서 묵은 각질 벗기는 필링 젤 세트를 드립니다. 언제 변합시오. Let's go! 오후 4시 파워 FM 107.7MHz 황재성의 황제 파워. 널 좋아해!
1: 아들아, 나는 떡을 쓸 테니 너는 글을 쓰거라.
2: 어머니, 오늘 출근룩 이거 어떻습니까?
1: 그래, 그거야. 네 동그란 얼굴을 커버하는 V넥이구나. 에이, 좋다.
2: 어머니, 앞머리는 덮을까요, 뭐 깔까요?
1: 덮어, 까머. 네 얼굴은 까는 것이 좋지. 그래야 컴파스 쪽의 특징이 아주 잘 살지.
2: 그럼 어머니, 커피는 브라질로 할까요, 에티오피아로 할까요? 오늘 아침 유난히 커피 맛이 좋습니다.
1: 그냥 아무거나 좀 먹어라. 근데 너 오늘 출근 안 하냐? 아까부터 그 네 핸드폰이 계속 울리던데 너 그 부장이 찾는 소리 아니오?
2: 벌써 시간이요. 어쩐지 아침에 유난히 상쾌하고 깔끔하고 기분이 좋고 편안하고 그러더니만
1: 에헤이, 늦었네 이거. 옛말에 이런 말이 있다. 아침이 상쾌하다면 그날은 지각 확정이다. 내 진작에 지각인 줄 알았다. 어서 튀어 안 가고 뭐드냐. 부장님, 우리 아들 지금 나갑니다. 회사에서 그냥 아주 혼근형을 좀 내주세요.
0: 자, 한 달에 한 번 좋은 글귀를 받아서 마음에도 새기고 분홍이방이도 새겨보겠습니다. 분홍이방 황석봉. 학교에는 교훈, 집에는 가훈, 회사에는 사훈. 이 분홍이방에도 멋진 글귀, 좋은 글귀 하나쯤은 좀 있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만든 코너 분홍이방 황석봉. 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멋진 좋은 말들을 저 황석봉이 붓글씨로 써서 분홍이방에 한 달 동안 붙여놓겠습니다. 6월에도 굉장히 많은 글들을 받아봤는데요. 뭐 대략 이렇습니다. 남편의 알았어는 아직 모른다는 뜻이고 아내의 됐어, 아내의 됐어는 아직 안 끝났다는 소리다. 여름엔 물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탄수화물. 네, 여자가 화장을 포기하고 남자를 만나면 그건 100% 친구다. 뭔가 해보겠다고 다짐하면 다 짐으로 돌아온다. 등등 여러 구구절절 맞는 명언들을 보내주셨고요. 그 중에 이게 뽑혔습니다. 아침이 상쾌하다면 그날은 지각 확정이다. 박수경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죠. 아침에 유난히 컨디션이 좋고 상쾌하다, 푹 잔 것 같다 라고 하면 100% 지각이죠. 진짜 이 생활 속에서 바로 퍼올린 듯한 명언이었고요. 특히나 지난달에는 회사 생활 주옥 같은 명언이 많이 도착을 했고 AS센터에서는 따로 전화 연결까지 했던 3098님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회사 관련 명언을 쏟아냈는데 아깝게도 1등에 뽑히지는 못했습니다. 과연 오늘 3098님이 재도전을 하실지, 그것도 오늘 황석봉의 관전 포인트죠. 자, 8월 한 달 동안 황제파워 분홍이방 벽에 써놓을 만한 문구, 여러분들 냉장고 앞에, 책상 안에, 차 안에 붙여둘 만한 문구, 회사생활, 가정생활, 부부간의 명언, 자녀에게 해줄 말,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 최근 깨달은 것들 모조리 다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부모님 SNS에서 찾아보니까는 당연한 명언들 막 이런 것도 너무 웃겨요. 너무 당연해서 너무 웃깁니다. 자, 다 환영합니다. 밑도 끝도 없는 것까지 다 환영해요. 자, 어서들 샵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저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녀시대 파티. Hey girls.

노래를 한 곡 더 살랑 들어버리겠습니다. 8400님 여러분들 오늘 달달한 하루 되시라고 NCT 드림의 캔디를 골랐습니다. 캔디 출발.

자,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매달 월말에 딱 한 번만 하는 코너 분홍이방 황석봉. 자, 오늘도 좋은 응원 격려 자극 문구들을 받아보고 있는데요. 하나씩 소개하면서 성공 실패 보류로 판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김경민. 김명지부터 읽겠습니다. 김명지. 낮저 밤이 낮에는 저거 먹고 밤에는 이거 먹고. 출발 너무 좋죠. 김경민님, 내 식욕은 지구인가 자꾸 돈에. 아, 여기 살짝 보류. 김주원님, 무언가를 하기에 가장 좋은 때는 나중이다. 아, 요즘 아쉽습니다. 5041님, 별 그지 같은 데서 온 그대. 별 그대. 별 그지 같은 데서 온 그대. 아, 이런 거 너무 좋습니다. 살짝 비틀어서. 아, 좋은데요. 0390님, 호르몬보다 호름무지가 걱정되면 어른이다. 아, 얘도 이런 좋은 글귀를, 또 시류를 읽었죠. 9755님, 더우면 식욕이 떨어진다는 게 남의 일인 줄만 알았는데 정말 남의 일이구나. 아, 좋아요. 최경란님, 내가 만든 반찬이 자꾸 사라지면 머지않아 내 자식들 중 누군가는 결혼한다. 아, 이런 게 있습니까? 오, 이런 좋은 정보도 좋아요. 7842님, 남의 남자 볼 땐 시력이 몽골인, 내 남자 고를 땐 신봉사. 아, 조금 아쉽습니다. 연희차님, 침 뱉는 놈보다 침 흘리는 놈이 더 무섭다. 진짜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침 흘리고 있는 사람은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아예, 네, 이 뚜껑이 없다고 하죠. 어디까지 가는지 모릅니다. 3098님, 퇴사는 사실 생각보다 쉽다. 그 다음이 어려울 뿐. 어, 좋아요. 장은빈님, 생각대로 되는 건, 아, 이러다 살찔 텐데 밖에 없다. 아, 요 좀 아쉽습니다. 김수환님,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 떡티순이다. 어, 간만에 라임 좋았습니다. 2312님, 인생은 짧지만 회사에서 보내는 시간만큼은 지독하게 길다. 아, 요거 사실 조금 더 조금 부족한, 아쉽다. 이세민님, 에어컨 리모컨이야말로 진정한 권력이다. 정혜성님, 직장인의 필수 근육은 칼퇴근.

조기 퇴근, 지금 당장 퇴근. 아주 콜라보가 아주 좋았습니다. 368 하나님, 돈으로 뭐든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라. 뭐든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야 합니다, 여러분. 또 이런 말이 있죠. 이 일을 돈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돈이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해보아라. 아, 대단합니다. 이준희님,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한 과거의 나를 찾아가 뺨을 올리고 싶다.

그때 못하면 못한다고 솔직하게 얘기하지 다 할 수 있다고. 네, 다 그러면서 크는 거죠. 김영수님, 날이 이렇게 뜨거우니 내 주식 계좌가 다 녹았다. 아, 좀 아쉽습니다. 송하성님,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안 보일걸. 아, 이것도 좀 아쉽고요. 6580님, 인간은 왜 혼자 살면 외롭고 둘이 살면 빡치는가. 왜 중간이 없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셋이 살면 그럼 안 빡치나? 아니죠, 곱하기 3이죠. 2807님, 콩 한쪽도 나눠 먹으면 모자란다 이 녀석아. 아, 요거 좀 아쉽습니다. 자, 오늘 뭐 현우 씨 터지는. 어? 아, 그 박노비님이 보내주신 게 또 있습니까? 이 분홍이방 황석봉 최초로 박노비 스페셜을 준비했습니다. 회사에 관한 명언 전문이시거든요. 박노비님, 오늘도 무사히 퇴근했습니다. 근데 내일 또 오라뇨? 박노비님, 사장님 출근은 매일 하는데 왜 돈은 한 번만 주시나요? 박노비님, 출근도 습관입니다. 찾았다, 내 나쁜 습관. 아, 저는 왜 돈은 한 번만 주시나요? 이거 통과. 아니, 직장인 명언을 이분, 그 여러분 아십니까? 본인이 직접 개발하시는 분입니다. 직장인 명언 전문가죠. 박노비님, 오늘도 많은 활약 감사드리고요. 매일 출근하는데 왜 돈은 한 번만 주시냐 올리겠습니다. 아, 오늘도 많은 분들이 지금 이거 명언을 엄청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아, 오늘 근데 후보들이 너무 좀 약간 박빙이어가지고, 이게 지금 큰 웃음 나온 게 몇 개 있어가지고, 정말. 자, 일단 첫 번째 후보 5041님, 별그대, 별그지 같은 데서 온 그대. 연희찬님, 침 뱉는 놈보다 흘리는 놈이 더 무섭다. 이준희님,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한 과거의 나를 찾아가 뺨을 올리고 싶다. 박노비님, 사장님 출근은 매일 하는데 왜 돈은 한 번만 주시나요? 아, 그럼 네 월급 나눠줄게 라고 대답하시겠죠. 야, 이 중에 분홍이방 황석봉 이번 달 장원을 뽑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쉽지 않은데, 다들 이거 너무 재치가 있어요. 와, 정말. 이거 어떻게 할까.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총 4개의 문구가 최종 성공을 받았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직접 이 중에서 복글씨를 써볼 장원 작품을 뽑아야겠죠? 아,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자, 5041님의 별 그지 같은 데서 온 그대, 별 그대냐? 연희찬님, 침 뱉는 놈보다 침 흘리는 놈이 더 무섭다냐? 이준희님의 할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 과거의 나를 찾아가 뺨을 올리고 싶다냐? 박노비님, 사장님 출근은 매일 하는데 왜 돈은 한 번만 주세요? 라는 문구냐? 자, 이번 달 분홍이방 황석봉의 장원은

이준희님, 할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 과거의 나를 찾아가 뺨을 올리고 싶다. 아, 생각 같아서는 이분들 전부 장원으로 뽑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너무 어려웠어요. 아, 근데 그전에 도착했던 우리 황제 파워의 결과, 아, 아주 새로운 결이 도착을 해가지고 나 자신을 책망하는, 아니 못하면 못한다고 얘기를 해야지 왜 다 할 수 있다라고 대답하니? 라고 들었던 저희 선배님의 말을, 아, 갑자기 추억 속에 끄집어내가지고 이 준희님을 또 뽑았고요. 우리 박노비님 조금 아쉽게 되었지만 다음 달에 우리 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4570님 응원의 문자가 쏟아지고 있어요. 박노비 천재. 김정원님, 박노비님 존경해요. 갑자기 박노비님의 팬분이 지금 두 분이 등장을 했습니다. 박노비님을 추종하는 자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저희는 3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부 끝곡 린, 자기야 여보야 사랑아 준비했거든요. 요거 듣고 우리 4부로 넘어갈게요.

0: 여러분 왔어요. 퇴근 시간이 왔어요. 얼른 얼른 짐 싸고 집에 갈 준비하세요.
1: 남은 일은 내일 하면 돼요.
0: 퇴근길에 그냥 가면 안 돼요. 매일 저녁 6시 박소현의 러브게임 꼭 들어야 돼요.
2: 박소현의 러브게임 잠깐만요.
1: 나도 무설래요.
3: 안녕하세요, 임소향입니다. 화제의 연극 타인의 삶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윤나무, 이동희, 정승길, 장승조, 우정원 그리고 저 임수양 등 실력파 배우들이 함께합니다. 9월 13일까지 LG아트센터 서울 U플러스 스테이지에서 14세 이상 관람가. 극장에서 만나요.
4: 소리 질러!

0: 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 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2: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3: 생활정보.
4: 인구 928만여 명이 살고 있는 우리나라의 수도 서울. 서울이라는 이름은 무슨 뜻이고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서울은 한자 표기가 없는 순우리말이라고 하죠. 신라의 수도 설아벌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설아벌은 날이 새어오는 곳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오랜 세월 사람들의 입을 거치며 설아벌이 셔벌, 다시 서벌을 지나 지금의 서울이 됐다고 전해집니다. 또 서울은 예부터 수도를 뜻하기도 했고요. 영혼이라는 영어 소울과 발음이 비슷해서 더 특별하게 들리기도 하죠. 지금까지 아나운서 유혜영이었습니다.
2: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5: 바빠? 너네 잘하고 싶은 라디오 있으면 얼마든지. 응, 괜찮아. 왜냐면 나는 황재성의 황제파워가 있어서 한게 부럽지가 않아. 파워 FM 오후 4시 할 거야. 황재성의 황제파워. 너네 잘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난 괜찮아. 황재성의 황제파워가 있어서 전혀 부럽지가 않아. 난 6시에 갈퇴 진행시켜.

0: 하기 하면 하하림.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0: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0: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0: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4: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7: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6: 워킷 워킷 안전화.
8: 화사도 찾는 유산균은 CJ 바이오컴. 유산균이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니까 장 건강, 피부 건강, 다이어트까지. 이제 원하는 기능성 유산균을 선택해 바이오. CJ 바이오코어. 건강기능식품 적절한 운동 식이조절과 함께 섭취하세요.
9: 황재성의 황제파워. 일주일치 이 코너 노래를 다 미리 선곡해놨어요. 노래를 사연에 갖다 붙일 거예요. 2026년 7월 29일 주간 황재성

오늘도 사연 주신 분이 입장하고 계십니다. 에어컨 풀 가동하고 이불을 머리 끝까지 덮고 계시는데요. 뭐 누에 고친 줄 알았습니다. 네, 숨 쉬고 있는 거죠? 네, 사연 받았습니다. 최정봉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방디, 파주 봉일천에서 킥복싱하는 61세 시니어 방댕이 최정복입니다. 아니, 저희 체육관 오전반 평균 연령은

63.5세. 저도 환갑의 나이지만 이 10년 넘게 운동하신 형님들 체력을 보면 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얼마 전 인천 대회에서는 우리 체육관 학생들이 중고등부

오늘은 한국에 있는 뽀아까오 최정복님의 사연 소개해드렸습니다. 와, 이 나이에 킥복싱 하시는 형님들이 진짜 와 너무 멋진데요. 왠지 몸이 아주 탄탄하실 것 같고 이 운동을 하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평소에 몸 관리를 굉장히 많이 하셨나 보죠. 성함도 굉장히 진취적이지 않습니까? 정복. 에, 이번엔 또 킥복싱을 정복하러 또 가신 우리 최정복 형님. 네, 너무 멋지고 리스펙입니다. 죄송합니다. 사랑과 재채기는 숨길 수가 없죠. 아, 파인애플이라고 누가 저한테. 네, 사랑과 재채기는 숨길 수가 없죠. 우리 최정복 형님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운동하실 수 있게 건강한 생활 만수무강 빔 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수무강 빔. 오늘 제가 선곡한 노래는 싸이의 아버지. 네, 우리 아버지들 열심히 가족들 보살피려고 자기 몸 관리하는 모습 너무 보기 좋습니다. 우리 정복님과 체육관 관장님을 비롯한 관원들에게 네, 이 노래를 바칩니다. 싸이 아버지.

않지 않았습니다. 퇴근 시간까지 우리 모두 달려보자고요. Ladies and gentlemen, brother and sister, grandpa and grandma, dog and cat, coffee and turtle, welcome to world.

0: 아이고 아이고 산책이나 가야겠소 여보 함께 가주시오 세월의 무상함에 눈물이 고이고 아이들은 바빠 보이고 아이고 산책이나 가야겠소 여보 함께 가주시오 세월
1: 자 이제 퇴근 시간이 얼마나

오늘도 신나는 월매패를 오픈하겠습니다. 다 같이 들어와서 음악을 즐겨주십시오. 월매패! 오늘 월매패 첫 곡은 서태지와 아이들 I know 난 알아요로 시작합니다.

장채신이 사랑과 재채기와 턱살은 숨길 수가 없죠. 하나 더 좋네요. 아 지금 안 그래도 또 코가 간지간지 거리는데 아 이거 선배님들은 어떻게 하시나 이때 그냥 참아버리시나요? 거의 생방 중에 아 아직 베테랑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아마추어입니다. 이 재채기가 컨트롤 못하다니.

가야 합니다. 어디로? 집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 떠나야 해요. 어디로? 집으로. 박현권이 빵디 목소리가 발목을 잡치면 칼퇴근해야겠습니다. 칼퇴는 인정이지. 집으로 안전하게 가세요. 오하나오사님. 아니 퇴근하고 나왔는데 차 온도가 42도가 찍혀있어요. 아 핸들을 못 잡겠네. 집에 가야 하는디? 여기는 대구입니다. 잔말 말고 파워냉방 빔 쏴드립니다. 잔말 말고 파워냉방 빔! 야, 차 온도 42도면 들어가기 싫어버리죠. 30초 환기시키고 들어가세요.

0: 7339님 방디 아 오늘 아내한테 비밀로 하고 오후 반차 쓰고 영화 한편 봤어요. 아이 이렇게 재밌을 수가 없네요. 네뭐 이거 반차 내고 아내 몰래 못된 짓한 것도 아니고 영화 한편 봤는데 너무 귀엽지.
1: 다음 곡입니다. 핑크 나우.
0: 이거 뭐였죠? 개미 한 마리였나?

0: 오, 부님.
1: 아니, 아들 셋이 고구마 구워주면 한 번에 10kg씩 먹네요. 아들들 식성은 진짜 이게 근력량부터 시작해서 다르죠. 몸에 에너지를 가득 채워야 하니까 10kg가 뭡니까? 얘네 그냥 소도 다 때려잡아 먹을 거예요. 10kg면은 그래도 양호하다. 얘들아, 구황작물이 그렇게 맛있니?

0: yeah, 근심은 오늘 저녁 몇 근을 먹을까 생각하는 거다. 근심. 근심은 오늘 저녁 몇 근을 먹을까 생각하는 거네요. 먹을 거에 지심인 우리 빵댕이들. 정말.
1: 사랑해요!
0: 강세인님. 아니, 저녁으로 라볶이와 튀김만두 어떠세요?
1: 좋았어!
0: 나쁘지 않죠. 사실, 라볶이, 즉석떡볶이. 이 두 개는 뭐 매일 먹어도 질리지가 않죠. 오케이? 오늘은 세인님 말 듣겠습니다. 자, 오늘 점에 쭉

0: 순대를
1: 아 무조건 추가해야죠. 순대는 디저트처럼 추가해 먹는 거, 반찬처럼. 자, 3084님. 아, 대구 42도 정보 감사합니다. 저도 대구인데 저는 1시간 뒤에 퇴근해야겠어요.
0: 좋았어!
1: 한 명이 인생에서 여러 명이 행복할 수 있다면 이거야말로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0: 미션 희경님.
1: 나한테 오기 전에 밥 안 먹고 밥 먹고 밥 먹고 적해야지.
0: 아니 왜 이런 거짓말을. 7118님. 아니 아내 몰래 반찬 내고 영화 봤으면 그거 아주 큰 죄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지금 노래가 아내가 이걸로 변신한다고 나왔습니다. 잭스키스 로드 파이터 출발!
1: 걸리지만 않으면 되지.

팀 용원이 혼자들이 방학했다고 왔다가 5박 6일 만에 갔습니다. 전쟁이 끝난 기분이에요. 용원님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손주들은 그냥 그래도 좋은 추억 안고 갈 거예요. 이제 쉬셔요.

0: 문치영. 낮잠을 두 시간 때리고 왔습니다. 아이 잘 잤다. 이제 저녁 먹어야지. 크크크크. 지영님 이치 대단스. 낮잠을 두 시간 때리고 이제 다시 먹는 이 모습 너무나 좋습니다. 옛날 중세시대 때 귀족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 우리 지영님은 이치 귀족이구먼요. 8576. 퇴근하고 친구랑 진행 먹어야지.
1: 좋았어.
0: 안주로 떡볶이 공식이세요. 오늘 나만 탄수화물 먹을 수 없지. 같이 먹자고요.

0: 시원 출근. 회사가 제일 시원해. 어, 회사가 시원해요? 회사가 제일 좋아? 나는 월급회가 제일 좋아.
1: 월급회가 너무 재밌어.

0: 06 이 노래 들을 때마다 문 열고 안무하면서 밖으로 사라지는 빵이 생각나요. 킥킥킥. 예, 이 노래와 그 제 춤만 있으면 진짜 대한민국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1: 좋았어.
0: 여기까지 끝. 자, 오늘도 즐거운 2시간 보내셨죠? 내일도 비타민처럼 황제파워 2시간, 매일 챙겨 먹는 영양제처럼 꼭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구들둘님, 엑셀을 밟아야 바람을 맞을 수 있는데 똥차야 달려 힘내 라고 지금 퇴근을 하고 싶은데도 우리 부릉이가 시동이 안 걸려가지고 네 돈 많이 버셔서 좋은 차로 갈아타시기를. 0098님, 밥 먹는 중인데 안 흔들려고 노력 중. 잘못 흔들면 밥 먹다 체해요. 그렇죠. 지금 벌써 이른 저녁을 드셔버리시네요. 저는 이제 라디오 때문에 패턴이 맞춰져가지고 항상 6시 이후에 식사를 하거든요. 1274님, 빵디 떡볶이 드시면 떡파, 오뎅파 아니면 푸파? 둘 다죠. 저는 떡만 있어도 너무 서운하고 어묵만 있어도 너무 서운하다. 근데 메뉴에 어묵 떡볶이가 있더라고요. 어묵만 나오는. 그리고 떡볶이에 어묵을 빼는 옵션이 있더라고요. 이 저한테는 이제 불필요. 근데 이제 호사스럽게 아주 그냥 떡만 미친 듯이 즐기고 싶다든가, 어떤 날은 어묵만 미친 듯이 즐기고 싶다든가, 이런 날은 아주 대단하죠. 근데 저는 이제 푸파죠. 푸파. 떡볶이 있으면 정신 못 차려버리죠. 특히 국물 떡볶이를 아주 좋아한다는 말씀. 자, 여러분 먹을 거 얘기하는 거 보니까는 지금 저녁 먹을 때가 됐고, 저도 지금 입에서 침이 한 보따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남은 하루도 신나게 맛있게 행복하게 치마탱 하십시오. 오늘 끝곡 에코의 행복한 날을 끝곡으로 준비했고요. 이거 들으면서 우리 밥 먹으러 가자고요. 여기까지 끝!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서머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서머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1: 서머 에드피아.
3: 하이 올리디아. 나다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안녕하세요.
2: 이세영,
3: 정용화,
4: 도겸,
5: 최애나입니다. 죽음의 문턱 앞에서 평범한 연애를 포기해야 했던 청춘들.
6: 다시 주어진 오늘, 청춘들은 어떤 사랑을 꿈꾸고 있을까요?
7: 삶의 끝을 마주했던 청춘들의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연애 기록.
8: SBS 내 남은 연애는 8월 3일 월요일 밤 10시에 첫 방송됩니다.
9: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세라하임.
10: 니 12시에 말해. 점심 때리고 잠 솔솔 와. 그땐 12시엔 주현영 들러야 돼. 지금 당장 창문 대신 귀때기 열어.
11: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입니다.
12: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13: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2: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13: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복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2: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13: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2: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14: 동남아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5: 샤브샤브 봄담아, 샤브샤브 봄담아,
14: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얼마 전 타계한 일본의 미스터리 거장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 그에게는 특별한 하루 루틴이 있었답니다. 오전 10시부터 4시까지 집필을 하고 2시간 운동 후 다시 밤 11시까지 글쓰기에 집중, 그리고는 술시를 갖죠. 술 한잔하며 오늘 쓴 글을 되돌아보는 겁니다. 꼭 술이 아니어도 좋겠죠. 차 한 잔, 좋은 노래 한 곡, 멍하니 바라보는 하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나만의 시간, 나만의 루틴. 새로운 문장을 써내려갈 여백이 되어줄 겁니다.

0: 페퍼톤스 레디 겟 셋 고. 박소현의 러브게임 수요일 첫 곡이었고요. 보는 라디오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라디오계의 소나무 라송 DJ 박소현입니다. 7199님이 저는 하루를 마무리할 때 자스민티 한잔하면서 일기를 씁니다. 그날 있었던 일과 느꼈던 감정을 적으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나중에 돌아봤을 때 그땐 커보였던 문제도 작게 보이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기 쓰기를 강추해 주셨고요. 이영래님, 저의 루틴은 라송 목소리 들으며 저녁 준비하는 거죠. 지금은 생선을 굽고 있네요. 아, 근데 이때가 이제 퇴근길이기도 하지만 이제 식사 준비를 하는 때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 목소리 들으면서 저녁 식사 준비하는 이 루틴을 오래오래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영래님께는 선물 갑니다. 잠시 후 문자 주제가 바로 오늘의 루틴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의 마지막까지 이건 내가 꼭 지킨다 하는 루틴이 있다면 지금 보내주세요. 좀 전에 뭐 자스민티 한잔하면서 일기를 쓴다든가 저 같은 경우는 스트레칭을 좀 하면서 하루에 있었던 일을 좀 정리하는 편이거든요. 예, 뭐 아침에 일어나서 뭐 레몬수를 좀 마셔준다던가 뭐 이런 게 이제 저의 루틴인데 여러분들도 이거는 내가 꼭 지킨다 하는 루틴이 있다면 보내주세요. 퇴근길 루틴. 예, 너무 궁금합니다.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보내주시고요. 3, 4부에는 러브 119 함께합니다. 영지, 이진혁 두 분과 함께하는 러브 119 기대해 주세요. 잠깐만요.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 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0: 배고플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3: 세라하임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에
1: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0: 닥터피에 닥터피에.
2: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3: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4: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7: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한.

에일리, 저녁 하늘 이어드렸습니다. 언니, 날씨는 너무 더운데 하늘은 파랗고 구름도 물감으로 그려놓은 것처럼 예뻐요. 더위에 몸이 녹고 예쁜 하늘에 마음이 녹아요. 이야, 시다 시예요. 3521님이 인증샷, 기가 막힌 하늘 인증샷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하늘이 너무 맑았죠. 또 휴가 떠나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요 며칠 하늘 사진이나 인증샷이 정말 많이 옵니다. 이런 맑은 하늘을 보면 느끼는 마음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여러분 도전해보세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최하는 맑은 하늘 공모전이 있습니다. 맑은 하늘의 가치를 느꼈던 경험이나 폭염과 같은 기후변화에 관한 나만의 이야기, 메시지와 이미지, 숏폼 영상으로 표현해서 응모하시면 되는데요. AI 도구 활용 가능합니다. 심사에서는 스토리에 담긴 감동과 재미 요소에 가점이 부여된다고 해요. 최우수상 상금이 최대 150만 원. 참가 대상은 초중고 학생부터 일반인까지 누구나 가능하고요. 이미 접수는 시작됐습니다. 8월 9일까지 구글 폼을 통해

반복되는 하루, 지겹기 그지없는 일상이지만 그 시간들이 켜켜이 쌓여서 나를 만듭니다. 한 장 한 장 벽돌 쌓듯 올려봅니다. 오늘의 루틴. 이순애님, 새벽 3시 30분에 일어나서 1시간 이상 스트레칭, 홈트 한 후에 땀 흘린 채로 호수 공원으로 나가서 맨발 걷기를 하고 들어옵니다. 7시에 모든 일을 끝내니 하루를 길게 쓰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합니다. 야, 뭐가 됐든 10년을 했다는 거는 대단한 거죠. 새벽 3시 30분, 3시 30분. 야, 정말 힘든 시간인데 선물 갑니다. 0320님, 저는 퇴근 시간이 1시간씩 걸리기 때문에 김밥집에서 김밥 한 줄을 사서 한알 먹으며 퇴근합니다. 많은 김밥들 중에 골라서 매일 다르게, 오늘은 매운 김밥, 다음날은 멸치김밥, 다음은 참치김밥, 다음은 진미김밥, 이렇게 골라 먹는 재미를 느껴요. 한알 꼭꼭 씹으니 급하지도 않고 아침에 일어나면 속이 편해요. 음식을 저도 이렇게 좀 늦게 먹는 편인데 식사 시간이 빠른 분들이 있고 늦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눈치 보지 않고 어차피 퇴근 시간이 1시간 걸리니까 천천히 그 맛을 음미하면서 느끼는 그 매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추천해드려요. 8580님, 퇴근하고 차에서 내리면 항상 엄마랑 통화래요. 하루도 빠짐없이. 엄마가 통화가 안 되면 불안해서 1시간 30분을 달려서 엄마 얼굴을 보고 온 적도 있습니다. 엄마, 이 가족과의 대화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와, 이걸 또 루틴으로 지키고 계신 분이 있었네요. 선물 갑니다. 8246님, 저는 가계부 쓰기로 하루를 마무리하죠. 현금만으로 생활하기 챌린지 중인데요. 하루 예산을 짜놓고 예산에서 돈이 남으면 바로 그날 그날 저축을 합니다. 3개월째 생활비 오버 안 되고 오히려 저축해서 콩알금까지 샀네요. 야, 그래도 생활비 오버 안 되고 굉장히 계획적으로 소비하신 거예요. 칭찬합니다. 선물 가고요. 4377님, 퇴근하면 늘 양화대교를 건넙니다. 차가 막혀도 조급해하지 않고 한강을 바라보며 하루를 돌아봅니다. 바빴던 일과 내일 할 일을 정리하다 보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죠. 집에 도착하면 아이들이 반겨주고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학교 이야기 듣는 시간이 큰 행복이네요. 노을을 바라보며 미소 짓는 그 순간이 저만의 루틴입니다. 이 시간입니다. 노을을 바라보며 여러분 미소 지을 수 있는 이 시간. 자이언티의 양화대교 4377님과 함께 듣고 싶어서 준비해봤습니다.

양화 대결 자이언티. 윤세환님, 저는 와이프랑 저녁 먹을 때마다 러브게임 들으며 누구 문자가 소개되나 대결하는 게 루틴이 됐어요. 이제는 저녁에 라송님 목소리가 안 들리면 뭔가 허전합니다. 윤세환님, 그리고 부인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저녁 준비하면서 혹은 저녁 드시면서 제 목소리 뒤에 넣어주세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윤세환님께 읽혀졌네요. 선물 갑니다. 5319님, 저는 오늘 박사과정 후기 입학 전형에 합격 통지서 받았어요. 그동안 워킹맘으로 직장 다니랴, 애들 보랴, 공부까지 하느라 하루를 48시간처럼 썼는데 이렇게 합격하고 나니까 힘들 때마다 러브게임 들으며 위로받은 게 생각나서 언니에게 제일 먼저 알리고 싶었습니다. 이러시면 저 울어요, 진짜. 5319님. 예. 박사과정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중간중간 또 고비가 오잖아요. 예, 저도 여러분 놀랍지만 예, 과정을 했는데 예, 모르셨죠? 근데 정말 후회 많이 했어요. 내가 왜 이걸 시작해가지고 저 정말 너무 예, 힘든 점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래도 힘들 때마다 러브게임 들으면서 예, 목소리로 위로받았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드려요. 5319님 다 가지셨네. 예, 직장의 아이들의 이제 공부까지 축하드리고요. 축하 선물 갑니다. 축하 축하. 언니 예전에 이직 준비하는데 취업이 어렵다고 언니한테 문자했었는데요. 이제 취업했거든요. 7918님 축하드립니다. 근데요, 너무 바쁘다 보니 또 쉬고 싶네요. 사람 마음이 이렇게 간사해요. 열심히 다녀야 됩니다. 예. 이제 또 다시 이런 기회가 없어요. 어렵게 취업을 했는데 요즘 취업 진짜 어려운 거 아시죠, 여러분? 예, 어렵게 취업했는데 아, 쉬고 싶다? 예, 넣어둬요. 이 마음을 접어둬. 접어두고 열심히 지금 달릴 때예요. 지금은 열심히 뛰어줄 때입니다. 7918님 아셨죠? 지금 쉬면 후회할 거예요. 열심히 달려주시고 열심히 하시라고 응원의 의미로 선물 갑니다. 자, 휴가 못 가신 분들한테 뻔파 이 곡을 전해드릴게요. 여름 휴양지 분위기가 물씬 나서 정말 해변가 온것 같아요. 비비의 목소리인데 들어보세요.

0: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장마철 집중호우 속에서 운전자의 안전을 지켜주는 든든한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민관협력기관이 힘을 합쳐 만든 내비게이션 홍수위험 알림 서비스인데요. 내비게이션 앱을 통해서 홍수경보와 같은 위험 상황을 운전 중에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위험을 미리 알려주는 똑똑한 기술, 내비게이션 홍수 위험 알림 서비스. 우리 일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안전망과 함께 항상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1: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2: 자디니 스파, 국민 스파 자디니, 모두의 스파.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디니 스파, 부담 없는 헤드 스파.
1: 싹 관리했더니 혈색이 싹 도네.
2: 스파 자디니 스파.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5: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1: 농산물.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2: SBS.
1: 1등 인터넷 라디오는
2: 고릴라.
1: 부담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2: 매출.
1: 광고기 가성비 갑.
0: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0: gorilla.
1: SBS 생활 정보.
2: 아기들의 생애 첫 식사. 세계보건기구에선 생후 6개월부터 이유식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첫 이유식에서 빠지지 않고 빠져서도 안 되는 게 쌀 미음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쌀은 탄수화물이 주성분이지만 단백질과 필수지방산, 비타민, 식이섬유, 미네랄 등 10여 가지 영양성분이 포함된 단일식품으론 완전식품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특히 쌀에는 필수 아미노산으로 칼슘의 흡수를 돕는 라이신 함량이 다른 곡류보다 약 2배 가까이 높아 뼈 성장에 도움을 준다고 해요. 소중한 내 아기에게 가장 순하고 가장 건강한 음식을 먹이고 싶어하는 부모의 마음이 쌀 이유식 한 그릇에 가득 담긴 것 같습니다. 쌀은 곧 사랑입니다.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20대 때부터 저는 비혼과 딩크를 외치고 다녔습니다. 연애? 재미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30대를 접어들면서 인생의 암흑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사는 것 자체가 재미가 없었죠. 그러던 어느 여름날 친언니처럼 지내는 새 언니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가씨 소개팅해! 거절을 했지만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새로운 사람이라도 만나보라며 하도 말해서 그래서 연락처만 주고받았습니다. 얼마나 관심이 없었냐면 이름 석자 말고는 직업도 나이도 모르고 사진 한 장 보질 않았죠. 근데 상대도 마찬가지였을까요? 열흘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냥 흐지부지 되나 보다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떴습니다. 여보세요?
1: 아, 안녕하세요. 연락이 좀 늦었습니다. 좀 바쁜 시기였거든요. 저희 한번 만나야죠.
0: 네? 아, 네.
1: 이번 주 주말 어떠세요?
0: 좋아요.
1: 댁이 어디시죠?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0: 아, 여기 좀 먼데? 남양주인데요.
1: 아, 좋습니다. 장소 골라서 알려주세요. 그럼 주말에 뵙겠습니다.
0: 그의 추진력에 뭔가 홀린 기분이었고 일단은 만나서 나는 결혼할 생각이 없다 말하고 정리를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약속 당일, 약속 시간 20분 전 그에게 전화가 왔죠.
1: 죄송하지만 집에서 좀 늦게 나와주시겠어요? 차가 막혀서 좀 늦을 것 같습니다. 한 시간쯤 뒤에 뵙죠?
0: 네? 네. 사실 저는 이미 약속 장소에 와 있었거든요. 그리고 한 시간 뒤. 이거 어쩌죠. 차가 정말 많이 밀립니다. 저 죄송한데 한 시간만 더 있다가 나오시겠어요?
2: 아니 도대체 어디서 오길래 아무리 막혀도 그렇지 남양주까지 2시간이나 걸릴 일인가?
0: 따져 묻고 싶었지만 어차피 거절하려고 만나는 건데 기다리자 만나서 정중히 거절하고 집에 가서 쉬자 그런 마음으로 있었습니다. 커피를 석 잔씩이나 마시면서요. 그렇게 다시 한 시간이 지난 뒤
3: 아이고 혹시 자 소개팅 맞으시지요?
0: 네 안녕하세요.
3: 드디어

또 나타난 그의 첫인상은 사실 좀 놀랍고 무서웠습니다. 엄청나게 큰 키와 덩치, 반팔 아래로 슬쩍 보이는 타투, 여기에 나보다 훨씬 긴 장발의

0: 상주? 상주요? 경상북도 상주요? 아니 그럼 지금 상주에서 여기 남양주까지 온 거예요?
1: 예. 아이고 물어보지 않으셔서 이제 만나서 말씀드리려고 했죠. 아주 농사 짓습니다. 귀농 5년차 농부입니다.
0: 처음부터 끝까지 다음 말을 예측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고 그래서 재밌었습니다. 그는 청주에서 회사 생활을 하다 포도 농사를 짓기 위해 귀농을 했고 아직 수확을 네 번밖에 안 해본 초보 농부지만 정말 즐겁고 행복하다고 했죠. 자기 일을 이야기하며 눈을 반짝이는 모습이 어찌나 매력적이던지 만나자마자 거절하고 집에 가겠다던 생각과는 달리 이렇게 멀리서 온 사람을 어떻게 바로 보내나 하는 마음도 들고 무엇보다 빨리 헤어지기가 싫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사실 저는 결혼 생각이 없었습니다. 정말요? 사실은 저도 그런데 오늘은 왠지 늦게라도 꼭 와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잘 온 것 같습니다.
2: 심쿵. 결국 우린 같이 밥도 먹고 후식커피를 마시기 위해 두 번째 카페까지 갔고요. 그 다음 주말에 또 만났죠. 마치 동네 친구 만나듯 편하게. 그렇게 200km가 넘는 거리를 오가며 만남을 이어간 끝에 지금은 둘이 함께 포도도 키우고 우리의 아이까지 키우고 있습니다. 나만의 러브게임의 법칙. 저는 몰랐습니다. 내 인생의 짝이 경북 상주에서 포도농사를 짓고 있을 줄은 또 몰랐습니다. 비혼주의였던 내가 우울하게 돌잔치를 준비하고 있을 줄은 사랑이 이렇게 좋은 거고 사는 게 이렇게도 즐거운 거였다니 포도송이처럼 주렁주렁 행복을 안겨준 이 남자를 평생 잘 가꾸며 살아가렵니다.

박정현, 김범수가 함께한 사람 사랑 이어드렸습니다. 4177님, 언니 제사연인 줄 대박 소름. 저는 남양주 옆 구리. 신랑은 상주 사람인데 사연이 우리랑 너무 똑같아서 우리 신랑이 보낸 사연인 줄 알았네요. 우리는 지금 결혼 3년 차고요. 출산을 앞둔, 어머, 한 달 앞둔 예비 엄마 아빠입니다. 축하드립니다. 4177님. 지금은 이제 몸이 좀 무겁겠지만 나중에 출산하고 나서 여유 좀 될 때 러브스토리 보내주시면 좋은데. 근데 뭐 지금 일단 출산이 먼저니까 건강관리 잘하시고 예 축하드립니다. 4177님. 오늘은 최창은님의 러브스토리 읽어드렸는데 문자가 왔어요. 헉. 언니의 목소리로 듣는 제 사연이라니 너무 놀랍고 신기하고 행복합니다. 농부인 우리 가족은 1년 내내 언니 목소리와 함께해요. 여름에는 밭에서 겨울에는 포장 작업장에서 듣습니다. 남편의 최애 코너인 러브게임의 법칙에 사연이 나온 걸 아마 지금도 밭에서 듣고 있을 거예요. 더운 날씨에 지친 일상에 즐거운 추억이 되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인증샷도 왔는데 아기가 여러분 너무 귀여워. 세상에 보자마자 오늘 주인공 최창은님 얼굴 보이지도 않았어요. 아기가 그냥 너무 예뻐. 아니 비혼이시라며요. 비혼이었으면은 이런 아기를 못 만났을 거 아닙니다. 아닙니까? 남편은 여전히 장발이시네요. 그죠? 이 스타일 좋아하시나 봐. 느낌이 있습니다. 선글라스 딱 끼시고 앞서서도 덩치가 있다는 표현을 했잖아요. 키도 크고. 아기를 딱 안았는데 아기가 콩알만하게 느껴져요. 남편 신랑 몸집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이고 밭에서 듣고 계셨나? 사연 속 주인공 남편입니다 하고 또 장문의 문자 주셨습니다.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코너라서 집사람한테 소개해줬던 기억이 있는데 제 사연이 소개되니 신기하네요. 지금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오이 수확하는 중입니다. 농사일이 바빠서 육아 가사 모두 도와주지 못하는 못난 남편이라 미안하고 고맙고 올해 겨울에는 우리 애기 봄이랑 여행가자 많이 사랑하고 능력 없는 남편 옆에 있어줘서 큰 힘이 돼 사랑하고 늘 이렇게 행복하자. 너무 감동적인 글을 주셨습니다. 러브게임 식구들 무더위 조심하시고 행복하세요 라는 글도 주셨는데 이렇게 좀 따뜻한 마음을 가진 남자 그리고 또 추진력도 있잖아요. 예, 처음에 아니 깜짝 놀랐네. 영화의 첫 장면처럼 경상북도 상주부터 여러분 그 운전하고 온다는 게. 8884님이 상주 농부님 포도 어디서 주문하면 될까요? 집에 포도 귀신이 삽니다. 근데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여기 포도는 왠지 더 맛있을 것 같다는 그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좀 사랑스러운 느낌이 있을 것 같아서 상주 농부님 우리가 주

주문이 가능하면 좀 알려주세요. 저희가 또 여기에 주문할 수도 있잖아요. 정말 프로포즈는 참고로 오늘 최창은 님이 먼저 하셨대요. 너무 이제 멀리서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 그냥 같이 살까? 나랑 결혼해요. 우리 결혼해요. 이렇게 프로포즈도 하셨다고. 아유 세상에 너무너무 예쁜 러브스토리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부럽습니다. 나도 그냥 싹 다 접고 그냥 상주 가고 싶어. 나도 그냥 싹 다 접고 예 누구 신랑 될 사람 있으면 나 정말 너무 내려가고 싶어요. 예 부럽습니다. 최창은님께는 백화점 상품권 선물로 가고요. 주간베스트 후보에 오르셨습니다. 조규현님이 상주 남양주 자매 결혼했나요? 우리 친누나도 남양주 매형이 아 우리 친누나 남양주 매형은 상주 사람인데 지금은 둘이서 알콩달콩 충북 청주에서 살아요. 아 여러분 이 외에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남양주분 상주분 이렇게 연결되신 혹시 커플이 있으시면 예 러브게임의 법칙 클릭하시고 여러분의 리얼 러브스토리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5017님의 신청곡입니다. 데이브레이크 좋다.

0: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4: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3: 비다샵!
4: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3: 비다이렉트샵!
4: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3: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0: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1: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0: 노라이벌 랜드마크
1: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2: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7: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8: 단백질의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7: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8: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9: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10: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11: 번호.
12: 만족하지 못하셨다면 반납하셔도 좋습니다. 60일 반납 보장 프로그램으로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만나보세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구매 후 최소 30일부터 최대 60일 이내 반납 가능. 차량 반납 기본 조건 및 자격 운행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르노 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11: 번호.
13: 요즘 큰 사랑 받고 있는 곡입니다. 리센느 데자뷰. 1023님이 18개월 아기 어린이집 방학이라 집에 있기 너무 심심해서 어젯밤에 어린이 센터 예약해서 아침 9시부터 갔다 왔어요 라는 글과 함께 이 곡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데자뷰 듣고요. 잠시 후 3, 4부에는 러브 119 함께합니다. 보는 라디오 들어와 주세요. 허영지, 이진혁 두 분과 함께합니다.

0: 산소는 위험도가 높은 편은 아니지만 누출된 양이 많을 경우 주변 산소 농도를 낮춰 질식 위험이 커집니다. 이는 산업 현장에서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데요. 현장에서 쓰는 에어컨은 단순한 냉방기기가 아닌 작업 환경을 유지하는 공조설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공조설비는 주로 기계실이나 냉동창고 등 밀폐되거나 환기가 제한된 공간에 두기 때문에 산소감지기도 함께 설치해야 하는데요. 이때 산소감지기는 단순히 감지만 하는 게 아닌 산소 농도가 낮아질 때 주변 설비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기능까지 갖춰야 비로소 안전이 완전해지는 법입니다. SBS 가스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감지기 제조기업 가스트론과 함께합니다.
1: 장애인을 위한 AI 훈련으로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해보세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여러분을 위한 맞춤형 AI 훈련을 실시합니다. 기초체험부터 취업을 위한 전문과정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AI 훈련을 제공합니다. 공단 훈련센터는 물론 집에서 가까운 전문교육기관에서도 편하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AI 시대, 여러분을 위한 새로운 기회. 지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AI 훈련에 참여해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1588-1519.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함께합니다.
2: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3: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2: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3: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2: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4: 잘 만들었다, 몽젤.
5: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프레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6: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프레스가 정답
5: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7: 인쇄는 와우 프레스
8: 뉴바움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7: 뉴바움
8: 운동할 때도
7: 뉴바움
8: 당 건강에도
7: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움 검색창에 뉴바움

0: 다섯 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원효입니다. 수산물 구매할 때 원산지 확인 안 한다고요? 안 돼! 판매자는 정확하게 표시하고 소비자는 꼼꼼하게 확인하고 알고 고르면 더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로, 걱정 제로! 이 캠페인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합니다.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4: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5: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 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속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4: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5: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7시 초성 퀴즈. 제가 초성만 알려드립니다. 예상 단어를 보내주세요. 오늘의 초성 비읍 티읕. 덥다고 얼음 가득 찬 음료나 냉면, 수박, 아이스크림만 계속 먹거나 덥다고 배를 훤히 내놓고 에어컨 바람 아래서 자면요. 이것 때문에 고생하게 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음식이 금방 상하다 보니까 장염이나 식중독으로 이어져서 이것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비읍 티읕으로 재미있는 오답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0: To anyone, 아파를 이어드렸고요. 오늘 정답은 배탈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지금 배탈 나서 병원 가요. 6553님 빨리 낫길 바랍니다. 방창준님 그리고 3324님 세 분께 선물 갑니다. BFTS로 복통이 왔어요. 배탈이 정답이었지만 복통 3737님 그리고 버텨 5128님 그리고 변태가 왔습니다. 덥다고 아무데서나 배 까고 자면 변태 8239님 그리고 1243님 밤티가 왔습니다. 이거 아시죠 여러분? 예, 별로다. 예, 이런 거 못생겼다. 요즘 많이 쓰는 밤티. 8200님 방탄이 왔습니다. 이 중에서 8239님 그리고 5128님 두 분께 선물 갑니다. 이번 주 티켓 선물 있습니다. 대학로 TOM 2관에서 열리는 뮤지컬 소년의 초상 관람 티켓을 1인 2매에 5쌍의 솔방울에게 선물합니다. 원하시는 분은 박소현의 러브게임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문화 선물 게시판 참고해 주세요. 잠시 후에는 박소현의 러브게임 러브119 함께합니다. 허영지, 이진혁 두 분과 함께 올게요. 잠깐만요.
1: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0: 빅마트 팡팡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케어 원해요?
2: 케어원 헤어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원 헤어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원 헤어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 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2: 메디솔라
4: 지긋지긋 무조맨
5: 티 어실 원스야
4: 딱 한 번만
5: 티

0: 신선하고 맛있는 가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닭. 복날에도 가마치 통닭.
2: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3: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2: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4: 서울에서 왔습니다.
5: 경남서 왔어요.
4: 아따 반갑소이. 전라도에서 왔어라. 타 지역에서 대구 모빌리티 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최대 1200만 원 지원.
6: 취업하고 지원받고 성장하고 오오.
7: 대구 잡고 쓰리고.
4: 대구 잡고 쓰리고. 9월 30일 마감.
8: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사랑에 깨지고 다치고 아픈가요?
1: 이리 와요. 우리가 호호해줄게요.
2: 세상 모든 사랑의 응급진료실 러브 119. 박사님의 러브게임 공식연애 주치 허영지, 이진혁 어서오세요.
3: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영진님 오늘은 고등학생이라고도 믿겠어요. 이쁘다. 7199님 영진님 체육시간 마치고 온 학생 같아요. 민준기님 정말 폭발적입니다. 오늘
3: 감사합니다.
2: 반응이 아니 베이스만 살짝 이렇게 해줘도 반응이 이렇게 폭발적인데. 아,
3: 그리고 제가 또 오늘 딱 머리 염색을 하고 오늘 이뻐. 머리를 또 잘랐어.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잘랐어요. 아. 왜냐면 약간 제가 살짝 여기서 길어지면 네. 조금은 여자
2: 그쵸?
3: 좀 성숙하다 약간 이런 느낌 나면 조금 이런 반응인데 자르면 또 좀
2: 고등학생
3: 네, 약간 어려 보이고
0: 싶어 가지고
2: 어려 보여요. 네. 근데 이제 사실 걸그룹 이제 여러 가지 디테일 머리 헤어를 하려면은 조금 머리가 길어야 뭐 딸 수도 있고 뭐 묶을 수도 있고 하는데 지금 이 헤어는 못 묶죠.
3: 아무것도 못 하죠.
2: 아무것도 못해
3: 네.
2: 그냥
3: 아무것도 못 하고 그냥 네 여름을 잘 나기 위해서
0: 대신 편하잖아요.
3: 너무 편하죠.
0: 진짜 편하잖아요.
2: 머리 감을 때 진짜 편하잖아.
3: 아 너무 편하죠.
2: 여러분 그리고 컬러가 다 거기서 거긴 것 같아도 지금 이렇게 밝아지니까 얼굴빛이 낮빛이 확 살면서 네. 또 본인한테 어두운 컬러 맞는 분이 있고 밝은 컬러 맞는 분이 있으니까 잘 찾아서 하시기
3: 맞아요.
2: 바랍니다.
3: 여름에 좀 도전하시면 좋겠어요.
2: 여름에
3: 여러분들이.
2: 좀 밝아야죠.
3: 맞아요. 좀 맞아요. 밝은 색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예. 여름에 조금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립니다.
2: 맞아요.
0: 아니 오자마자 엄청난 칭찬 세례를 받아가지고
3: 네.
0: 누나가
3: 네. 지금 낯을 좀 가려 지금 오늘 10년이 돼가는데도 낯을 가려요.
2: 아, 네. 최윤정님이 우리 진혁이는 또 눈이 없네. 그리고 진혁씨 붙임말이 아니죠. 6615님 수시
3: 아, 죄송한데 일주일 만에 맨날 이렇게 길어지는 거예요. 앞머리가
0: 머리가 네. 진짜 죄송한데 빨리 자라요.
3: 맞아요. 그러니까요.
2: 엄청 빨리 자라요.
3: 왜 이렇게 건강하신 거예요? 좋은 말이에요.
2: 무슨 네. 생각하는 거예요?
0: 아, 무슨 바른 생각.
2: 바른 생각. 진혁 씨는 브라질을 가냐며 우리 제작진들이 많이 궁금해합니다. SNS에서 봤는데 이제 막 포르투갈어 하고 이러니까 이게 무슨 일인지 많이 궁금해요.
0: 아 네. 이게 아직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3: 아 진짜요?
0: 근데 조만간 이제 네. 꼭 글이 올라오는데 이게 저도 어쩌다 보니까 이제 전직이 이제
3: 고장났네요.
0: 아 예, 고장났습니다. 갑자기
3: 지금 어디까지 말해야 될지 모르겠죠.
0: 지금 살짝 계산 그쵸. 중이에요.
2: 그러면 여기까지.
0: 아, 전직이 가수였다 보니까 아, 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2: 오케이.
0: 저도
2: 알겠습니다.
0: 처음 받는 거라서 네. 아무튼 그런 걸 지금 시도 중입니다.
2: 아, 여러분 좋습니다. 지금 도전 중입니다. 조금 더 네. 구체화되면 예, 기사가 날 거니까
3: 맞아요.
2: 그 이후에 또 저희가 공개하도록
3: 하겠습니다.
2: 러브 119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러브에 관한 연애에 관한 모든 고민 걱정 의문 상상 오해 한풀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읽어드리고 진단도 해드립니다. 첫 번째 사연은 남자분인데요. 익명을 요청하셨습니다.
3: 맞습니다.
2: 어떤 고민인지 함께 읽어드려요.
0: 어제도 여자친구와 또 싸웠습니다.
4: 아니 오빠 아까 내 친구 앞에서 꼭 그렇게 말을 해야 했어? 아니 그럼 내가 뭐가 돼?
0: 아니 나는 너 생각해서
4: 생각을 했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0: 아니 나는 전에도 그런 말
4: 그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같아? 나한테 미리 물어라도 보든가 어떻게 그런 것도 판단을 못해?
0: 그만 맞아.
4: 뭘 그만해. 입이 있으면 말을 해봐.
0: 아 다음에 얘기하자고.
4: 다음에 언제? 몇 날 몇 시 몇 초에? 오빠들 이런 식이야.
0: 나 간다.
4: 어디 가? 나 얘기 안 끝났는데 지금 여기서 나가면 나 오빠 대신 안 봐.
0: 마음대로 해. 늘 같은 패턴입니다. 뭔가 싸울 일이 생기면 저는 시간을 좀 갖고 각자 생각 정리를 좀 한 다음에 얘기를 하고 싶은데 여자친구는 그 즉시 그 자리에서 따질 것 따지고 바로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죠. 서로 화를 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4: 오빠 진짜 미안. 내가 진짜 사과할게. 내가 미쳤었나 봐. 나 왜 이렇게 경솔해? 아 진짜 미안해. 응?
0: 알았어. 나도 네 입장에서 이해해 볼 테니까 오늘은 이쯤에서 일어나자.

0: 아니 오빠 내가 잘못했다잖아. 근데 어딜 일어나.
1: 사과만 한다고 끝이 아니잖아. 내가 사과를 받아줄 기분이 아닌데 그럼 억지로 사과를 받아?
0: 진짜 웃긴다. 아니 이렇게 가면 난 뭐 기분 좋은 줄 알아? 그럼 오빠 화 풀릴 때까지 난 뭐 죄인처럼 지내야 돼?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오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1: 결국엔 또 싸우죠. 싸우지 않을 땐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서로 싸우는 방법이 너무 달라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자, 문자 주제 알려드립니다. 싸움의 기술 받겠습니다.
0: 기가 속 빨리네요.
2: 진짜 하루도 못 만나 이렇게 되면. 근데 여러분 싸움의 기술을 좀 알려주세요. 남녀 사이에 싸움이 났을 때 어떤 방법을 쓰면 화가 바로 풀리는지 잘 싸우는 방법도 보내주시면 좋고요. 네. 싸울 때 이건 너무 싫다, 이건 하면 절대 안 된다 이런 것도 보내주시고요. 어떻게 싸우는지 싸움의 기술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요. 화가 바로 풀리는 방법을 정답을 알려주시는 게 제일 좋긴 하죠.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지금 받겠습니다. 이게 보면 스타일이 다 다르지만 즉시 그 자리에서 다 모든 감정을 쏟고 해결을 하는 분이 있고
1: 그쵸.
2: 시간을 가지고 왜냐면 이 현장에서 얘기하면 내가 너한테 너무 심한 말을
0: 할 수 있으니까
2: 감정이 올라가니까 맞죠. 그러지 말고 나중에 후회하지 말자.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내일이나 모레 맞아. 다시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맞아. 그거를 서로 이해를 못 해주면 누가 옳다고 말할 순 없어요.
0: 두 경우 다 그러니까 뭐 시간을 갖는 쪽도 그렇고 네. 지금 당장 해결하는 쪽도 저는 어쨌든 대화가 돼야 된다고 그쵸,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쵸. 이게 대화가 안 되니까 지금 당장 풀려는 사람도 지금 당장 풀면 안 돼. 이렇게 대화가 안
2: 그쵸,
0: 되는 거고
2: 대화가 안 되지.
0: 이제 나중에 풀자는 쪽도 네. 어쨌든 대화가 안 되니까 맞아. 나중에 풀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대화를 여러분 대화를 해야 합니다. 네. 네.
2: 근데 이제 이게 대화를 하다 더 싸우는 게 뭐냐면 지금 여기 너무 내가 감정이 올라오니까 나중에 얘기하자 하고 이제 나가면 어딜 가 나 말하고 있는데 왜 나가 이렇게 되니까 이쪽에서는 무시당했다 생각하고 이게 밸런스가 뭐가 안 맞는 거예요.
1: 답답합니다.
0: 근데 그럼 또 이런 여자분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남자분이 아 미안해라고 해도 진짜 미안한 거 아니잖아.
2: 아우 뭐가 미안해.
0: 이제 뭐가 이거... 미안한지 나한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2: 아니 그래서 뭐가 미안해.
0: 괜찮아요?
2: 괜찮아요.
0: 이거 연기한 거예요.
1: 아니 오늘 텐션이 너무 좋아요.
2: 연기를 너무 잘하지.
1: 작두를 그냥
2: 연기를 잘하지. 그리고 뭐가 미안한데까진 괜찮아. 그래서 남자친구가 이제 뭐가 미안한지 얘기하면
0: 미안해. 내가 이것 때문에 미안해.
2: 오빠. 내가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아니야. 나는 그것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닌데 오빠가 날 지금 이상한 사람을 만들잖아.
0: 그러면 이제 이 남자분은 이렇게까지 피해야지. 말한 분은 아니, 그래도 말을 해요. 아 그래? 아 그러면 혹시 뭐가 미안한 건지 얘기해 줄 수 있을까? 라고 이제 대화를 하면 네. 여자분은
2: 말을 안 해.
0: 그거를 오빠가 알아야 돼.
2: 그렇지.
0: 내가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몰라?
2: 그러니까. 그리고 그 다음 말이
0: 진혁 씨 연기예요.
1: 연기.
2: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뭐냐면 오빠가 이렇게까지 몰라주면 내가 말을 해도 모를 거야. 막 이거야.
0: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말에도 왜 모를 리가 없는데 그쵸?
2: 그래서 이게 여러분 너무 피곤해. 그래서 여러분 이 싸움의 기술을 안 보내주시면 예 너무 저희 피곤합니다.
0: 맞아요.
2: 자, 허각 정은지의 이제 그만 싸우자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갑니다. 그만하자 이제.

0: 허각 정은지 이제 그만 싸우자 이어드렸고요. 지금부터 싸움의 기술 어떻게 하면 화가 바로 풀리는지 많은 분들이 팁을 진짜? 주셔서 네. 여러분 이걸 이용을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읽어드립니다. 5278님
1: 울어요. 울면 어쩔 줄 몰라 하죠.
2: 내 진짜 몰랐단 말이야 이렇게 하면 약간 이제
0: 야 근데 힘들다 이거 아니, 힘들어 아니, 힘들어 힘들어
2: 이거는 근데 여러분 그 케바케입니다.
0: 연기 잘하셔야 돼요.
1: 케바케예요.
0: 이 연기를 여러분 선 넘지 않고 이걸 잘하셔야 돼요. 이거를.
2: 나도 정말 미안하고 했잖아. 근데 오빠 계속 그러니까 이렇게
0: 이거 와 두 번째 연기가 더 나았어. 아까 아, 처음에 그쵸, 약간 그쵸. 선 넘었고 그쵸, 그쵸, 예 약간. 여러분 이렇게 해주셔야 돼.
2: 이해가 바탕 되면서 약간 나도 오빠가 미안한 거 알겠는데 이러면서 이제 약간 이런
1: 여러분, 너무 우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0: 그렇지. 아, 예,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약간 선 넘은 연기 보여드렸고 이제 정도를 보여드렸잖아요.
2: 네,
0: 여러분 어디서 우리가 이렇게 연기까지 다 해. 드립니까? 이거 진짜 대단한 거지. 이런 아, 프로그램 없습니다. 자, 최원철님.
2: 최원철님. 두 번째는 남자분이 여자분을 풀어줄 때 하면
0: 네네네.
2: 좋겠네요. 그렇죠?
0: 네. 그럼 진혁 씨가 읽어줘요.
1: 네. 아 저요? 아 네.
0: 최현철님. 네.
1: 이쁘면 다냐? 하면 끝납니다.
2: 이쁘면. 그럼 이제 딱 이렇게 하면 뭐래? 아 진짜. 아 참 뭐래.
1: 잠깐만요. 이게 통하는 거예요?
0: 아니 통하는 경우.
2: 근데 약간 네. 솔직히 가벼운 싸움에 그치. 이렇게 말하면 솔직히 안 풀릴 사람이
0: 그치,
2: 있나요?
0: 그렇지 가벼운 싸움에. 그렇구나. 근데 만약에 진짜 심각한데 이러면
2: 이쁘면 다야? 이렇게 하면 약간 아 뭐래? 밥 뭐 먹을 거야? 이렇게 됐어요.
0: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진짜 심각한 경우는 이렇게 그러니까, 하면 더 열받지.
2: 지금 웃기냐? 이렇게 해야 되지.
0: 그렇지.
2: 웃기냐? 야 이쁘면 다냐? 야 웃어? 재밌냐? 이렇게
0: 이렇게 되는 거지. 심성록님
2: 입술을 물어버려.
0: 이거 조금 비춘데. 입술을 이거 물어버려. 이거 좀 힘들 것 같아.
2: 아 뽀뽀하라. 그러니까 저희 셋이 이해를 다
0: 이해를 못했어요.
2: 네?
0: 아 이게 네. 근데 이거는 아니. 뭐, 근데 입술을 물어버려랑 뽀뽀랑은 느낌이 좀 다르긴 한데.
2: 예. 이러다 잘못하면 이제 박치기가 되죠.
0: 그렇지. 715님
3: 싸울 때 존댓말 하기 확실히 조금 덜 험하게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이가 좋을 때 기간을 조율해서 미리 정해두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다투게 되면 하루 뒤에 이야기

0: 얘기하기
1: 오케이.
0: 아니면 6시간 뒤에 얘기하기 등 미리 합의해서 정해두면 좀 괜찮아집니다.
2: 아, 합의를,
1: 예, 합의를 하루 뒤 혹은 6시간 뒤 12시간 뒤 뭐 이런 거 좋다.
0: 그럼 예를 들면 이제 싸웠어, 늦게 들어왔어, 술 약속 있어서 이제 회식 때 진혁 씨 만약에 늦게 들어왔어요
1: 한두 번이 아니야. 예.
0: 아니 진혁 씨, 우리가 회식 끝나고라도 연락 잘하고 빨리빨리 들어오기로 했잖아요.
2: 하지만 제가 연락을 아까 드리기도 했었잖아요.
0: 하지만 지금 시간이 몇 시인가요? 제가 저만 시간이 잘 안 보이는
2: 저도
0: 건가요?
2: 저도 분명 늦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0: 이거 괜찮은 건가요?
1: 아니, 무섭다. 괜찮... 너무 무서워. 야,
0: 더,
1: 여러분
0: 근데 이거... 더 무서울 것 같은데.
1: 그래. 존댓말 하니까 더 무서운데? 네. 예. 이정원님. 네.
0: 저는 나중에 풀자이고 부인은 바로 풀자예요.
2: 아이고.
1: 그래 이럴 수 있어요.
0: 그래서 저희는 딱 하나 정했습니다. 싸우면 남자가 게임을 한 판 해요.
2: 예?
0: 네, 스타 게임.
2: 아,
0: 네. 그러면 대략 20분 정도 걸리거든요. 네. 게임을 한 판이라도 이길 때까지 하고 나서 대화를 시도하면 둘 다 만족스러워요.
2: 아.
0: 근데 이거는 그럼 부인분은
1: 아니 부인이 양보해주는 거지. 부인은
2: 잠깐 기다리는 거죠. 잠깐.
1: 부인은 바로 풀자라는 주인데 부인이 20분 이상 시간을 주는
0: 거죠.
1: 부인이 100% 배려를 하는 거죠. 이거는 신랑이 하자는 대로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0: 근데 이거 잘못하면 게임하는 뒤통수를 때리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1: 그러니까 부인이 여기는 천사지.
2: 같은 게이머로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얄밉잖아요.
0: 네, 얄밉잖아요.
2: 네, 뒤통수에 얄밉잖아요.
0: 심지어 이겨가지고 예! 예스! 나이스! 이렇게 했어. 그러면 뒤에서 한번
2: 딱 이렇게 날아가는
1: 부인이 천사여서 이정원님 와이프한테 잘하세요.
0: 네, 이것도 케바케미다 근데.
1: 이분께
0: 네.
1: 선물 갑니다. 네. 예, 4729님.
2: 그냥 자책하는 듯 연기하세요.
1: 자책?
2: 네. 자책? 그냥 자책하는 듯 연기하세요. 내가 부족해서 널 또 화나게 했구나. 내가 너를 품을 그릇이 안 되는 거야. 나도 이런 내가 정말 싫다. 자괴감 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오히려 위로해 줄지도 몰라요.
1: 네, 아예 그냥 아예.
0: 왜 그런 거야? 왜 그랬냐고.
2: 미안, 다 내 탓이야.
0: 아니 내 탓이가 아니 내 탓이가 아니라 왜 그렇게 했냐고.
2: 그러니까 그렇게 한 것만으로도 내 잘못이야. 미안해.
1: 야,
0: 열받아.
1: 속이 터지는데.
0: 열받아.
1: 아, 속 터져.
0: 저 열받아.
1: 계속해서 네. 아니 왜 그랬? 했냐고 오빠. 근데 내가 부족해서
0: 내가 너를 품을 그릇이 못 돼서 그런 거야.
1: 널 또 화나겠구나.
2: 그랬구나.
1: 아, 그랬구나.
2: 그랬구나.
1: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잘 풀리면 좋은데 이게 역효과도 있다는 걸 살짝 알려드리면서 3부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4부에 다시 만나요.

0: 코너인데 후토크만 한가득이잖아.
1: 웃다 보면 채워지는 전곡 차트.
0: 어머나 가수분들 미안해요. 노래는 짧게 들을게요.
1: 부자 슬기랑
0: 하이텐션 철업들랑
1: 토요일엔
0: 내 맘이야 넘버 7.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0: 국내 최초 동물복지닭고기 참프레.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2: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여름을 건강하게 잘 보내는 나만의 방법 있으세요?
1: 외출할 때 선글라스나 모자, 양산을 챙겨요. 자외선이 너무 강해서 오랫동안 직접 쐬면 눈이나 피부에 안 좋거든요.

0: 적당한 일광욕은 괜찮은데 야외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길어진다 싶으면 꼭 챙겨요.
1: 좀 선선한 아침 저녁 시간에 조깅하면서 체력을 기르고 있어요. 여름엔 더워서 기운이 없을 때가 좀 많거든요. 걷기나 가벼운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면 좋은 것 같아요.
2: 실내와 실외의 온도차가 큰 만큼 우리 몸도 쉽게 지치는 계절이죠. 건강한 식사, 충분한 휴식, 그리고 틈틈이 수분 보충까지 잊지 말고 챙겨보세요. 나를 살피는 작은 습관들이 큰 힘이 됩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리포터 이재은이었습니다. 박소연의

0: 박소연의 Love Game. 박소현의 러브게임, 허영지, 이진혁 보는 라디오 진행합니다. 러브 119 함께하고 있고요. 지금부터 싸움의 기술 읽어드립니다. 9728님.
1: 진짜 반대 성향은 쉽지 않아요. 이 모든 게 풀리는 건 딱 하나. 금융치료입니다.
2: 오, 금융치료. 이것도 뭐.
1: 좋죠.
2: 좋죠.
0: 정말 고가의 뭐 그 막 목걸이도 사주고.
2: 다음날
0: 뭐,
2: 딱 그
1: 디백 네. 막 이런 거.
0: 그 있잖아요. 그런 거.
1: 표정 바로
0: 표정이 바로 풀렸어. 여러분 금융치료가 최고인가 봅니다. 예. 이재웅님.
3: 저는 9년차 부부입니다. 싸우면 3시간 뒤에 얘기합니다. 그럼 부인 입에서 9년 전부터 잘못한 거 다 나와요. 그리고 저는 항상 잘못했다고 말합니다. 3시간의 공백은 제가 화가 풀리고 이성적으로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집사람에게 감사합니다.
2: 이거는 사실 저 약간 진짜 감사한 건지 예. 그러니까 본인은 3시간이 지나면 조금 풀려있는데 부인분은 3시간 동안 그 사람 9년 전에도 이랬었는데 그래서, 이러면서 이제, 예. 이제 약간 이런 시간이 아닐까.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여러분.
0: 맞아요. 그쵸, 맞아.
2: 바로 그쵸. 풀면 사실은 그치. 그 잘못만 가지고 사실 맞아. 얘기를 하게 됩니다.
0: 맞아. 근데 12시간 뒤에 풀면 12시간 동안 상대방은 계속
2: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1: 무기를 장전해놓고 있어.
0: 그렇지.
2: 너 3년 5개월 전에도 그랬더라고.
0: 그래. 너 작년에도 그랬잖아. 재작년에도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장단점이 있어. 예. 5780님.
1: 먹는 걸 좋아하는 남편. 제가 잘못해서 싸울 때는 딱 아무렇지 않게 치맥 할래? 하고 바로 맛있는 거 시켜버려요. 같이 먹으면서 기분 좀 풀어진 상황에서 얘기를 해요.
0: 근데 이제 치맥 할래는 약간 화해의 제스처죠 사실은.
2: 이거는 무조건 풀어야 되는 건 치맥 얼마나 그치? 맛있어요.
0: 그리고 여러분 조금 먹으면서 이게 먹을래? 한다는 건 화해의 제스처인데 그때 이제 그걸 응해주면 그 사실 마음이 좀 풀렸다는.
2: 맞아요. 네. 짠 한번 하면서 그치? 좀 이렇게 얘기하면 네,
0: 그게 네. 낫죠. 풀죠. 4206님.
3: 10년 전 저랑 남편인 줄 10년 살다 보니 이제 서로의 방식에 맞춰주게 되었어요. 저는 남편 생각 정리하는 시간 기다려주고 에이. 남편은 뭐 때문에 화난 건지 잘 정리해서 빨리 말해주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이젠 싸워도 금방 화해 잘합니다.
0: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10년을 싸우다 보면 이 단계에 이르는 거예요. 이제.
1: 합의점이 잡히는
0: 그래.
1: 거죠.
0: 그래. 그러니까 그거를 커플끼리 그러니까 맞춰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맞아요. 답을 줄 수가 없어요. 그죠?
2: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 안 맞는다고 하지 마시고 맞출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그러니까. 분명히 그 합의점이 맞아. 생길 거예요.
0: 그래서 그렇죠. 오늘도 네. 보니까 누군가는 3시간 만에 누군가는 6시간 만에
2: 맞아요. 뭐 그런 커플마다 다 다르잖아요.
1: 각자의 시간이 있는 맞아요. 거예요.
0: 네, 그러니까 네. 정상환 님.
1: 여자 이겨서 뭐 해요? 살아보니 그렇더라고요. 10년 연애하고 결혼 13년 차입니다.
0: 야, 이분은 10년을 연애하고 결혼 23년을 이야.
2: 야, 이분은 근데 뭔가 대단한. 이분 멋있
0: 이분은
2: 멋있다.
0: 달인의 그 포스가 느껴져요. 그러니까 거의 스승님이야.
2: 맞아. 근데 에이. 이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도 여자분도 분명히 그렇군. 배려를 해주실 그러니까.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지금 23년은
0: 맞아. 이제 와이프한테 물어보면 아유, 남편 이겨 뭐하니? 뭐 이럴 맞아요. 거야, 그럴 거야. 거예요. 예, 이분께 선물 가고요. 카라의 허니 듣고 옵니다.

0: 카라 허니였습니다. 믿고 보는 막간 영진님 댄스 발발발사님.
1: 네. 아, 방금 이번 허니는
0: 애드립이 엄청 많죠.
1: 그러니까요. 네, 저희 멤버들도 기억 못할 것 같은데.
2: 아니 근데 이게 뭐예요? 몰라요. 무슨 버전이에요?
1: 몰라요. 이건 저도 제가 없을 때여가지고.
0: 이집 앨범을 다운로드 하신 것 같은데 이집 앨범 노래인데 이렇게 애드립이
1: 엄청
0: 있는
1: 새롭네요.
0: 네. 그쵸?
1: 재밌어요.
2: 와와와 이런 게 있네요.
0: 이것도 있고.
1: 뭔 와와할 걸렸나요?
2: 뭐 이렇게 뭘 하던데 뭐라고?
0: 그래서 약간 콘서트 버전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콘서트 버전
2: 같아요.
0: 느낌이 있었어.
1: 네, 한번 네 멤버들 기억 못할 것 같은데 한번 물어볼게요.
0: 우리 아니 우리 또 그 팬들이 아마 네. 찾아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 금방
2: 팬분들은 아시겠죠. 네,
0: 왜냐하면 저희는 지금 이래서 우리만 들리나 귀신 들린
1: 귀신
0: 것처럼
1: 들리고 아니면
0: 우리만 이게 들리나 이 녹음실에서 가끔씩 이런 귀신 본다 그래가지고 우리 너무 무서웠는데.
2: 아니 근데 저도 허니를 진짜 많이 들었는데 이런 버전 처음 들어봐요.
1: 그러니까
2: 이런 버전 있었나?
0: 이런 버전도 있었다는 걸 알려드려요.
1: SBS 방송국 버전 아니에요?
0: 아니면 아니면 마크를 안 해놓으면 다른 PD님들도 아마 이거를 클릭해서 이걸 받을 거예요. 이집 미니 스페셜 앨범 에디션. 야,
2: 스페셜 에디션이었나 보네.
0: 그래서 약간 좀 에디션 다른 버전인 거죠.
1: 너무 색다르고 맞아요. 너무 좋았어요.
0: 맞아요. 네. 미니 스페셜 에디션이었습니다. 여러분. 애드립이 많이 들어가 있는.
1: 귀여워요. 네.
0: 자 이번에는 짧은 고민 사연들 예 짧게 문자로 남겨주셔도 OX로 저희가 판단을 해드립니다. 재빨리 참견해드리겠습니다. 로켓 상담 OX 참견.
1: 빠밤.
0: 여자분입니다. 저랑 남친이랑 제 친구랑 셋이 만나서 놀다가 노래방을 갔거든요. 근데 거기서 남친이랑 제 친구가 듀엣곡을 부르는 거예요. All for you를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같이 부를 수도 있지 하면 오 아니면 X를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2: X.
0: 여자분입니다. 2년 전쯤에 만나던 남친에게 잠수 이별 당했습니다. 어머. 한동안 너무 힘들었죠. 그런데 우연히 카페에서 이 전남친을 다시 만난 거예요. 거기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다 잊었다 생각했는데 다시 그때 감정이 치밀어 오르면서 정말 그때 왜 그랬는지 너무 궁금해지더라고요. 그 이유를 알아야 저도 확실히 정리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인데 그때 왜 그렇게 잠수 이별했는지 사라졌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물어봐라 하면 O, 말하라 하면 X를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1: X.
0: 네. 남자분입니다. 제 친구랑 지금 이 문제로 서로 네가 맞네 내가 맞네 싸우고 있습니다.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자, 둘 중 한 명을 만나야 한다면 식당 갈 때 닭가슴살 싸우고 밥을 혼자 먹게 하는 근육맨 애인 대 자기 거 1초 만에 다 먹고 여자친구 거 탐내는 식

0: 식탐 애인. 자, 근육맨 애인 대 식탐 외인. 자, 근육맨인지 식탐인지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1: 근육맨.
2: 근육맨.
0: 아, 근육맨. 네. 아. 그래, 근육맨이 나 식탐보다는. 네, 그죠? 네. 아,
3: 저도 요즘에 닭가슴살을 챙겨 먹고 있어가지고.
0: 네네네. 둘 중에 꼭 한 명이라면 네. 근육맨이 낫죠. 네,
3: 근육. 예. 왜냐면 뭔가 자기 관리하고 어때요? 괜찮지 않아요?
2: 아, 그 자기 관리하는 게 훨씬 낫긴 하죠. 근데 이제 식탐 외인은. 저는 저 예전에 제가 살짝 그런 느낌이었어가지고
0: 아 내 거 1천만 원 다 먹고
2: 저, 아 왜냐면 전 되게 많이 먹잖아요.
0: 빨리 먹으니까 또
2: 누나도 네. 아시다시피
0: 맞아, 빨리
3: 너 거 다 먹고 언니 거랑 내 거 뺏어 먹는
0: 어 그 약간 그런
2: 뺏어
0: 스타일
2: 먹다니요.
3: 아, 같이 먹네. 네.
2: 뺏어 먹다니요. 아니 근데 항상 저는 이렇게 애인이 아니더라도 이제 회식 자리 있잖아요. 네네. 회식 자리 가면 항상 끝날 때쯤에 저만 항상 먹고 있었어요. 아~ 저만 아. 계속 꾸준히 먹고 있었어가지고. 아,
3: 그래서 그러면 대식자. 뭐가 그러면 뭐 뭐가?
2: 저는 눈치가 보이는데 이제 사람들이 쟤는 언제 다 먹지? 아~ 제가 다 먹어야 일어나는데 살짝 그 바이브가 생겨서 아~ 애인이면 더 그게 있지 않을까.
0: 네네네. 네. 그래서 식탐 애인보다는 근육맨이
2: 훨씬 낫다.
0: 근데 둘 중에 하나는 우리 전부 만장일치로 근육맨 애인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3: 맞아. 왜냐면 이거는 나 뭐 피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리고 심지어 식당을 같이 가주잖아요. 네. 여자친구랑 같이 가주는데 맞아. 이제 본인은 아 닭가슴살을 먹고 이제 여자친구 앞에서 밥을 편하게 먹으면 되는 거죠.
0: 그치. 맞아.
2: 부끄러울라나?
0: 아니야. 둘이 같이 앉아 있는데 뭐 남들은 맞아. 알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둘이 같이 먹는 줄 알지.
2: 음식을 시켰을 때 여기는 김치찌개를 시켰지만 아, 저만 괜찮아요. 이렇게 딱 따로 음식을 가져오면
0: 남들은 아무 그분이 김치찌개 시켰는지 돈가스 시켰는지 관심도 없어요. 그냥 두 분이 아, 두 분이 전, 즐거우시면 됩니다.
3: 그냥 전 여기서 거슬리는 건 그냥 1인 1메뉴면 얼마나 좋을까.
2: 아, 그런
3: 1인 1메뉴면 그렇지. 그 살짝이라도 시켜 사이드라도 시켜서
0: 그렇지 아, 좀 드시면. 네. 자 노래방 갔는데 All For You 이거 둘 다 X 했죠. 그러니까 네. 이거는 마이크 뺏어라. 이거죠.
3: 이건 사실은 어. 진짜 매너가?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2: 아니 왜 셋이서 가? 그것도 맞나 말이야.
3: 아니 같이
2: 한데.
3: 놀다가 같이 놀다 아, 갈 수는 있는데.
2: 그런가?
3: 서로 아, 그렇죠.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화음을 맞춘다. 어 진짜 너무.
0: 자 그리고 잠수 이별 당하신 분이 있었는데 여기서 네. 의견이 갈렸습니다. 맞아요. 잠수 이별 당하고 2년 만에 다시 만났는데 이분이 그때 그 이유를 야 이제 2년 지났으니까 너 나한테 말해줄 수 있니?라고 물어보는 게 나을지 아니면. 알면 또 뭐 할 거야. 그냥 덮어 하고 덮는 게 나을지. 네.
3: 저는 여기 사실은 2년 전이라는 거에 네. 조금 중점을 뒀어요. 네네. 왜냐면 어쨌든 2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그 시간이 많이 흘렀다 이거죠. 네. 그러면 네. 이 여자분의 마음도 조금 괜찮아졌을 텐데 네네네. 그걸 뭐 하러 가서 굳이 아. 꺼내고 마치 미련 있는 사람처럼.
0: 근데 이분은 굳이. 미련이 좀 있어 지금.
3: 그러니까요. 근데 그냥. 그냥
0: 왜냐면 그 이유를 알아야 저도 확실히 정리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3: 아니요 정리되셨던 거예요. 2년 어. 동안 잘 사셨잖아요. 그래도 그러면 그렇죠. 마음이 어느 정도 분명히 본인도 모르게 정리가 됐을 텐데 아,
0: 또 뒤집지 마라.
3: 네, 괜히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앞서니까 지금 정리가 안 된 걸로 다시 생각하시는 걸 수도 있어서
0: 묻지 말아라.
3: 네, 좀 굳이 묻지 말고 네. 네, 그냥 평소처럼 지금 2년 살았던 대로 맞죠. 그대로 그냥 사시는 게 아. 저는 어떨까.
0: 그 진혁 씨는 왜 물어보라 그랬어요?
2: 맞지만 애초에 이렇게 질문 이렇게 참견을 해달라고 보내신 것부터가
3: 네. 그쵸.
2: 궁금한 거예요.
0: 궁금하죠.
2: 도대체 왜 그랬을까? 어. 2년 전에 왜 그랬을까? 아니 네네. 난 이제 괜찮아. 난 이제 털었어. 다 털었어. 이제 네. 쟤를 그냥 볼 수 있어. 네. 근데 그때 도대체 왜 그랬을까? 아니 그때 도대체 굳이 그런 잠수 이별을 왜 했을까 하는 그 궁금증 일말의 궁금증 때문에 질문을 한다면 하는 게 맞다.
0: 근데 이런 거 있어요. 이분이 물어보신다고 해도 그분이 과연 진실을 말할까요?
3: 맞아.
0: 그럼
3: 갑자기 나 유학 갔다 왔어.
0: 그렇지.
3: 갑자기 이러면서 근데 너 많이 보고 싶었어. 이러면 흔들리실 그렇지. 거 아니야.
2: 그렇지. 아,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진 마시고.
3: 안 흔들리겠냐고.
2: 아유 안 흔들려.
3: 안 흔들리겠.
0: 만약에 안 흔들릴 거라고 그렇게 확신이 있으면 물어보지 마세요.
3: 마세요. 아,
0: 물어보지
3: 거라면?
0: 마. 왜냐면 어차피 안 흔들릴 건데 이유를 알아서 뭐해.
2: 궁금하니까.
3: 난 오히려 안 흔들릴 거라면 차라리
2: 물어보는 게 낫지 않아요?
3: 야, 왜 그랬냐?
2: 왜 그랬어?
3: 진짜 어이가 없어서 아, 내가 물어봤어.
2: 너는 쓰레기야.
0: 아, 이렇게.
3: 그러면 차라리.
2: 그냥 차라리.
0: 저는 이분이 흔들릴 것 같고 지금도 이분이 뭐 어떤 달달한 답을 해주기를 원하는 것 같아서 흔들릴 것 같아서.
2: 근데 만약에 누나처럼 그런 마음을 일말이라도 좀 가지고 계신다면 하지 마세요.
0: 왜냐면 저는. 그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고요. 그 잠수 이별을 했을 때. 그리고 지금 와서 그 이유를 알면 더 마음이 아픈 이유를 들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분도 2년 전 일의 진실을 말해줄지 안 해줄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은 상황들이 그냥, 네. 있어서
3: 그냥 보내버려요.
0: 그냥 보내주세요.
3: 네, 보내버려요. 그냥.
0: 그래. 그리고 김혜진 님이 끝났으면 그냥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맞아. 그냥 이제까지 맞아요. 내가 2년을 잘 살았는데 그러니까, 그 이유를 알아서 뭐 하겠어요.
3: 그러니까.
2: 맞죠.
0: 묻지 마요.
3: 그냥 보내버리고 네. 새로운 좋은 인연을 찾으시는 게
0: 그치. 네.
3: 거기에 감정 소모를 하지 마세요. 그냥 너무 아깝잖아.
0: 맞아. 아깝죠.
3: 2년 그렇게 2년 전에 그렇게 해서 얼마나 가슴 앓이 하셨어요.
2: 근데 진짜 궁금하다면 또... 한번 물어보세요.
0: 그러다가 또 흔들려가지고 우리 다시 사귀어요 이러면 문자 아유, 보내지 마. 문자 아, 보내지 마요.
1: 저희 다시 만나기로 했어요.
0: 아 그러지 마.
2: 여기 이름 적혀 있어요. 외워놨어요.
0: 아, 그러지 마요. 자 시스 19 있다 없으니까.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0: 회피.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숙면 연구 35년. 흑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3: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4: 화사도 찾는 유산균은 CJ 바이오컴. 유산균이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니까 장 건강, 피부 건강, 다이어트까지 이제 원하는 기능성 유산균을 선택해 바이오 CJ 바이오코어. 건강기능식품 적절한 운동, 식이조절과 함께 섭취하세요.
5: 박서현의 러브게임에서 드리는 상품입니다.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실비김치,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히핏, 한방비건 AWE에서 5초속잠 주름개선 선물세트, 미국 프리미엄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진짜 치맥 전문점 전설의 치킨에서 치킨 교환권, 주방 안심솔루션 자연그램에서 과일채소 세정제, 유럽산 명품 템포티슈에서 한 칸만 딱 5겹 롤 휴지, 똑똑한 제로웰 에어닥터에서 세균 잡는 공기청정기, 발냄새의 근본 토키퍼에서 구리이온 향균 패드, 데일리 웰리스 루틴 홀베리에서 유기농 레몬즙 세트, 한국 블루베리 의무자 조금에서 프리미엄 블루베리 생과, 서울우유에서 고품격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나를 위한 웰리스 카키자에서 로즈원이 리추얼 세트,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미소에서 땅끝 햇살 수쌀, 글로벌 뷰티 브랜드 실크에서 고주파 홈 디바이스, 에몬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를 드립니다.
6: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8시부터는 웬디의 영스트리트가 방송됩니다.
5: 나윤건의 참아 들으면서 두 분과는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김혜정님이 주셨어요.
7: 뭐야? 그럼 진짜 끝이에요?
8: 말도 안 돼. 벌써 끝이라니. 가지 마요 모질이들.
5: 아, 이분들 모질이 졸업하려 그랬는데 또 발목을 잡으시네.
8: 모질이 아닙니다. 주치입니다. 주치.
5: 연애 주치로 저희가 한 6개월간 밀어봤는데 많은 분들이 모질이들 가지 마.
7: 저희 또 다음 주에 돌아오니까요.
8: 네. 맞아요. 네,
7: 다음 주에 만나요.
5: 우리 모질이들 잘 가요. 안녕.
7: 안녕.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3: 의료기기 광고 심의 필.
4: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5: 깨끗.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안녕하세요.
2: 이세영,
3: 정용화,
4: 도겸,
5: 최애나입니다.
2: 죽음의 문턱 앞에서 평범한 연애를 포기해야 했던 청춘들.
3: 다시 주어진 오늘, 청춘들은 어떤 사랑을 꿈꾸고 있을까요?
4: 삶의 끝을 마주했던 청춘들의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연애 기록.
5: SBS 내 남은 연애는 8월 3일 월요일 밤 10시에 첫 방송됩니다.
6: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세라하임.
7: 니 12시에 말해. 점심 때리고 잠 솔솔 와. 그땐 12시엔 주현영 들어야 돼. 지금 당장 창문 대신 귀때기 열어.
8: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입니다.
9: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10: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9: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10: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9: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10: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9: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11: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2: 샤브샤브 봄담아, 샤브샤브 봄담아,
11: 보글보글 샤브샤브에 봄을 담다. 봄담아.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담아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최근에 종이접기 해본 적 있으신가요? 어릴 땐 비행기를 시작으로 별이나 학을 접곤 했잖아요. 네모난 종이를 선에 맞춰 접기만 해도 새로운 모양으로 탄생하는 게 신기했죠.

그런데 이 접는다 라는 말을 생각과 마음에도 붙여 사용하기도 합니다. 주로 뭔가를 끝내거나 포기할 때 쓰는데요. 어쩌면 그게 단순한 끝이 아니라 새로운 모양으로 탄생하는 과정이라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접은 마음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날까요? 여기는 영스트리트, 저는 웬디입니다.

2026년 7월 29일 수요일 웬디의 영스트리트 첫 곡은 PH1이 피처링한 윤하의 종이 비행기였습니다. 저는 종이접기 어렸을 때 꽤 잘했는데 진짜 놀랄 만큼 잘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막 웃으시는데 밖에서 제가 아빠 생신날 아빠는 되게 필요로 하지 않으셨는데 종이접기를 장미 종이접기가 있었어요. 그걸 한때 빠져가지고 그 장미를 아빠의 연세에 맞게 그때 서른 몇 살 서른 거의 마흔 정도셨나? 하여튼 그걸 맞춰가지고 제가 그 박스도 막 그런 문구점에서 사가지고서 안에 넣어가지고 편지까지 써서 드렸었거든요. 그게 나중에 휴지통에 가긴 했지만 그 정도로 저 잘했어요. 지금 근데 지금 그건 까먹었고 접을 수 있는 거? 뭐 종이 비행기? 아니면 학도 지금 할 수 있나? 그 정도? 네. 우리 김태라님께서 완디 저 학창시절 CA 종이접기반이었어요. 꽃을 한 바구리 접어서 선물했는데 오랜만에 해보고 싶네요. 오! 그러니까 저도 꽃 접었다니까요? 근데 꽃 은근 어려운 거 알죠? 우리 태라님. 와, 종이접기만 있으셨구나. 신기하다. 최경옥님께서 저는 남편에게 학 천마리 접어서 주었는데 결혼 후 그 학 천마리가 짐이 돼

0: 서날 새서 접은 그 학을 제 손으로 직접 버렸어요. 종이학이랑 거북이 국 끓여 먹을 수도 없고 부질없는 짓이었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근데 이런 거 있었잖아요. 어렸을 때막그 종이학 1000개인가? 이렇게 접으면은 소원 하나 빌면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일자로 된 긴, 세로로 긴 종이는 별 접을 수 있는 거 뭔지 알죠? 그 별도 얼마큼의 일정 양을 접으면은 그거를 접고서 소원 빌면 그것도 이루어진다.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것도 되게 많이 했었었는데. 야광별, 막 이런 거. 변지우님, 친정에 있다가 집에 가는 길이에요. 친정에 더 있고 싶었지만 그 마음을 고이 접어서 가는 길이에요. 고장난 거 수리기사님이 내일 오신다는 연락이 와서요. 아쉬운데 어쩔 수 없는 마음이죠.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친정이 제일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뭔가 그냥 언제 가도 너무 편한 그런 곳? 그리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곳인데, 다음번에는 뭔가 조금 더 길게 가실 수 있는 날을 잡으셔서 또 가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의 영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부와 3부에서는요, 영세 웬일이야? 정규앨범으로 컴백한 영케이 씨와 함께합니다. 영세에서 이야기를 나누게 된건또 처음인데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1부에서는 영스 가족들과 일상을 나누는 시간, Talk to me. 요즘 더워서 아무것도 고민하기 싫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신 해드리려고 합니다. 할까 말까, 먹을까 말까, 살까 말까 등 양자택일 고민을 보내주세요. 책상이 너무 더러운데 지금 청소할까요? 아니면 주말에 몰아서 할까요? 지금 집 들어가는 길에 아이스크림 포장을 갈까요? 말까요? 포장이 간다 등등 제가 시원하게 선택해드리고 시원한 아이스 커피 쿠폰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 보시겠어요?
1: 또한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0: 탄탄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3: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4: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3: 비다샵
4: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3: 비다이렉트샵
4: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3: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 샵.
5: 소시지 베이커리 5달 탱글탱글 소시지 오팜. 우리 가족 밥도둑은 오팜. 탄력적인 맛과 향 오팜. 캠핑에도
6: 든든하게
5: 집에서도
7: 간편하게
5: 소시지 베이커리 5달.
7: 감탄사를 부르는 스테디셀러 햄 오팜. 오늘 5달 5달.

0: 신선하고 맛있는 가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닭 복날에도 가마치 통닭
2: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0: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아이스.
1: 화사도 찾는 유산균은 CJ 유산균이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니까 장 건강, 피부 건강, 다이어트까지 이제 원하는 기능성 유산균을 선택해 바이오 CJ 바이오코어. 건강기능식품 적절한 운동, 식이조절과 함께 섭취하세요.
2: 번호. 만족하지 못하셨다면 반납하셔도 좋습니다. 60일 반납보장 프로그램으로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만나보세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구매 후 최소 30일부터 최대 60일 이내 반납 가능. 차량 반납 기본 조건 및 자격 운행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르노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3: 르노.

더 알고 싶고 더 듣고 싶은 완소들의 이야기 Talk to me. 0379님, 해가 졌으니까 러닝을 나가보려고 하는데 버스로 10분 거리인 한강을 갈까요? 아니 귀찮으니까 집 앞 공원을 뛸까요?

제가 러닝을 안 해가지고서 이 답변이 조금 어렵긴 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10분 거리인 한강을 선택하겠습니다. 네. 그 이유는 뷰가 좋잖아요. 저는 뷰를 신경을 써가지고. 그러면 러닝을 할 때도 뭔가 더 오래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은데. 아, 볼 정신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저는 러닝을 안 해봐서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이거는. 네, 러닝을 안 해봐서 할 수 있는 말이고, 그리고 약간 쉬더라도 그냥 보면서 잠깐 쉬고서 참 풍요 좋네. 근데 집 앞은 내가 좋아하는 가게들이나 뭔가 한눈 팔 수 있는 곳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차라리 아무것도 없는 편의점 정도만 있는 한강을 선택하겠습니다. 네. 날이 더워서 고민하기도 힘들고 선택하기도 힘든 요즘 제가 대신 선택해드리겠습니다. 완서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 중인 것들을 양자택일 질문으로 보내주세요. 저녁 메뉴 둘 중에 뭘 먹을까요? 무언가를 할까요? 말까요? 같은 사소한 질문도 좋습니다. 제가 시원하게 선택해드리고 소개된 모든 분들에게 시원한 커피 쿠폰도 보내드릴게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양자택일 고민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와우, 6026님. 트럭에서 파는 통닭을 사러 왔습니다. 찹쌀이 들어간 찹쌀 통닭을 살까요? 목살 훈제를 살까요? 와, 이거 어렵다. 저는 개인적으로 찹쌀 통닭. 네. 그냥 원래 트럭에서 파는 거는 통닭이 더 맛있지 않나요? 아까 그러니까 목살 훈제도 맛있지만 뭔가 그 찹쌀도 나중에 더 먹을 수 있고 저는 찹쌀 통닭? 정상용님, 아직 야근 중인데 일 끝나고 열무비빔밥을 먹을까요? 열무국수를 먹을까요? 원래 여름은 열무국수긴 한데 오늘 야근도 열심히 하셨고 하니까 열무비빔밥 갑시다. 네, 열무비빔밥. 김혜정님, 주말에 친구랑 노래방 점수 내기를 할 건데요. 댄스를 부를까요? 발라드를 부를까요? 어떤 게 점수가 잘 나올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노래방 가서 발라드만 부르는 사람으로서 저도 이 결과를 잘 몰라요. 근데 아무래도 댄스곡이 더 점수가 잘 나오지 않을까요? 대신 목소리 크게, 그리고 그 가사 같은 거 놓치지 말고 박자 잘 맞춰서, 뭔지 아시죠? 그러면 댄스가 조금 더 점수가 잘 나올 것 같습니다. 발라드는 좀 어렵잖아요. 네. 8158님, 막국수 시켜 먹을 건데 만두 추가할까요 말까요? 급해요. 추가할까요 말까요 할 땐 해야 됩니다. 하세요. 완서들의 고민을 양자택일 질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쯤에서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정엽의 왜 이제야?

정엽의 왜 이제야 많이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의 고민들 만나보도록 할게요. 0064님, 아, 머리를 숏컷을 하고 싶은데 할까요 말까요? 마세요. 하지 마세요. 예. 네. 저도 맨날 제가 진짜 숏컷을 너무 하고 싶어요. 제가 하고 싶은 지가 지금 몇 년째입니다. 근데 샵에서도 말려요. 숏컷은 나중에 할 수 있으니까 이 기르는 데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즐기시고 나중에 숏컷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미선님, 방청소를 해야 하는데 너무 더워서 못하고 자꾸 미루고 있어요. 더워도 지금 해야 할까요? 아니면 여름 지나고 할까요? 더워도 지금 해야 돼요. 여름 지나고 하면 그동안 더 약간 손 쓸 수 없을 만큼. 완디는 방청소 했냐고요? 네. 아, 그러니까 저는 나름 한다, 그게 있어요. 기준이 나름 한다고 했어요. 했는데 제가 어젠가 얘기하지 않았나요? 어젠가 그제 부모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렁각시처럼 또 이렇게 해주셨다고 해서 그럼 안 한 거 아니냐고요? 근데 됐잖아요. 결과물로는 이제 됐잖아요. 그래서 집이 지금 빛나요. 빛나. 새집 같아요 지금. 네. 지금 하세요. 하세요. 저는 만약에 못했지만 사연자 미선님은 하세요. 9155님 배고파요. 옆에 생라면 있는데 생으로 먹고 싶기도 하고 국물이 먹고 싶어서 끓여 먹고 싶기도 한데 이도 저도 귀찮네요. 어찌해야 할까요? 생으로 먹는 것도 귀찮고 끓여 먹는 것도 귀찮으면 그냥 끓여 드세요. 둘 다 귀찮은 거잖아. 근데 생으로 먹는 것도 진짜 맛있지만 스프가 골고루 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끓여 먹는 거가 좀 더 전 좋은 것 같아요. 예. 5780님 내일 엄마 생신인데 선물을 살까요? 용돈으로 드릴까요? 이거는 용돈입니다. 네, 어머니께 이제 드리면서 엄마 이 선물을 사려고 그랬는데 엄마가 어떤 걸 좋아할지 몰라서 그냥 내 기준에서 그냥 적당히 챙겼어요. 이렇게 드리면 좋아하실 겁니다. 8920님 여자친구한테 어머! 프로포즈 할 건데 팔찌로 할까요? 목걸이로 할까요? 어떡해! 내가 지금 다 감동이야. 어머! 전 개인적으로 목걸이. 왜냐면 팔찌는 그냥 이렇게 치워질 수 있는데 목걸이는 프로포즈하고 나서 이게 뒤에 이렇게 약간 이렇게 살짝 이렇게 채워주는 것도 얼마나 심쿵 설레요. 아 근데 반지가 제일 좋긴 한데 반지가 있으시니까 뭔가 목걸이를 얘기하신 게 아닐까요? 반지는 있으시죠? 반지 프로포즈하면 무조건 반지니까 있으시겠죠? 반지가 없다면 반지로 먼저 갑시다. 반지. 렛츠고. 공윤태님. 완디님 주말에 아빠랑 낚시를 갈까요? 친구랑 등산을 갈까요? 친구한테 미안하지만 아버님이랑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가면 갈수록 이제 부모님이랑 시간을 보내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을 때 아버님이랑 네, 가족들이랑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홍주님. 완디 저는 엄마가 아끼는 유리 반찬통을 깼어요. 구석에 숨겨둘까요? 엄마한테 말하고 광명 찾을까요? 이거는 어떻게 숨겨둬도 나중에 어머니가 발견하시면 뭐야 이거 누가 깨뜨렸어! 하면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표정에 이렇게 드러나거나 나 아닌 척해도 표정에 드러나요. 이거는 나 모르겠는데 누구야? 누가 깨뜨렸어? 해도 아 피디님 한 번도 걸린 적이 없다고요? 와 피디님 방법이 뭔데요? 난 얘기할 것 같은데 들고 나가라고요? 아 모르세. 저는 피디님이랑 다릅니다. 저는 얘기합니다. 예 네, 얘기해요. 전 얘기하고 차라리 그냥 혼날래요. 왜냐하면 저는 뭐야 이거 누가 깨뜨렸어 이러면은 나 모르겠는데 약간 너무 티나요. 그래서 그런 상황 그리고 그 상황이 오기 전까지 제가 너무 떨려요. 그래서 그냥 얘기할 것 같습니다. 유승환님 수박을 샀는데 깍둑 썰기를 해놓을까요? 아니면은 그때 잘라서 먹을까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편한 거는 깍둑 썰기인데 이게 위생에는 그래도 먹을 때 잘라서 드시는 게 좀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깍둑 썰기 하면은 앉은 자리에서 다 드셔야지만 제일 좋대요. 그래서 드실 때마다 그냥 잘라서 드시는 거를 추천, 번거롭지만 그렇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사연 보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2, 3부는 영쌤 웬일이야 솔로 정규 2집으로 돌아온 영케이 씨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방송을 듣기만 하면 마칠 수 있는 복습 퀴즈가 준비되어 있으니 참여하시고 선물도 받아가세요. 그럼 저희는 노래 듣고 2부로 돌아올게요. 하스트하츠의 포커스.

0: 서울의 한 지하철역. 승강장에 들어서던 열차가 그대로 역을 통과하고 역 안에 있던 사람들이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시민들은 평화롭던 일상이 흔들리는 경험을 했죠. 최근 있었던 이 사고는 지하철역 변전소에서 누출된 이산화탄소가 역사로 유입되면서 발생했는데요. 이산화탄소는 농도가 높아지면 질식사고로 이어질 만큼 위험하지만 무색무취로 사람이 감지하기 어려워 작업 전 반드시 가스 농도를 측정해야 합니다. 밀폐공간은 물론 지하시설에도 꼭 필요한 가스감지기. 이산화탄소까지 잡아낼 때 안전이 완전해지지 않을까요? SBS 가스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감지기 제조기업 가스트론과 함께합니다.
1: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2: 자비니 스타, 국민 스타 자비니 모두의 스타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비니 스타 부담 없는 헤드 스타
1: 싹 관리했더니 자비니. 혈색이 싹 도네
2: 스타 자비니 스타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5: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3: 고릴라 편이다.
2: 고삐 풀린
3: 고릴라.
2: 왜 다 고릴라죠?
3: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2: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3: 광고기 가성비 갑.
2: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4: 생활정보.
5: 여름 제철과일이라면 블루베리를 빼놓을 수 없죠. 그런데 마트에 가보면 생 블루베리는 냉동 블루베리와 달리 대부분 한 손에 쏙 들어오는 작은 팩에 담겨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작은 팩에 담긴 100에서 150g 정도면 성인이 하루 먹기에 딱 알맞은 양이고요. 특성상 쉽게 무르고 신선도가 빨리 떨어지는 과일이라 소포장이 더 잘 맞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블루베리는 작은 한 알에 영양이 가득하죠.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고 비타민C와 식이섬유도 듬뿍 들어있어서 면역력과 장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지금이 가장 맛있을 때니까요. 신선한 블루베리 놓치지 말고 꼭 한번 즐겨보세요.
6: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오늘은 정규 앨범으로 돌아온 솔로 가수 영케이 씨와 함께합니다. 카메라 보고 인사 부탁드릴게요.
1: 안녕하세요. 솔로로 컴백한 영케이입니다.
0: 반갑습니다. 우리 양다감님 문자 하나 부탁드릴게요.
1: 영케이 왔죠? 한번 영케이 왔자요.
0: 와.
1: 야, 작가님이 또 이거를 딱 집어서 해주시네요. 익숙한 작가님이시거든요.
0: 네, 네, 예. 들었습니다. 네. 아니, 영세 또 처음 놀러 오시잖아요. 예. 저랑 또 최근에 또 오디션 프로그램 또 같이 한 인연이 또 있으십니다.
1: 아, 그쵸.
0: 네. 네.
1: 거기서 또 1위 가수를 또 배출해주셨죠.
0: 아, 만만치 않게 또. 아, 네. 예, 영케이 씨. 너무 불안했어요. 너무 잘하셔가지고. 안데 레이님께서 완디가 빠른이라 킹키랑 친구인데 영케이님도 킹키랑 친구잖아요. 세 분이서 만나면 미국식으로 영어 이름 부르는 건가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원래 빠른을 안 해요.
1: 어, 예.
0: 안 하는데 네. 킹키랑만 그래요.
1: 아, 그래요?
0: 네.
1: 근데 저는 빠른 완전 쳐요.
0: 아, 빠른 쳐요?
1: 네, 그래가지고 일단 그 멤버 내 구산 빠른이 있는데 네. 저는 완전 형으로.
0: 아, 그래요?
1: 네, 아직도 이제 존댓말 섞어 쓰고.
0: 94년 2월.
1: 아, 그러면 생겨가지고. 3개월 차인데.
0: 아, 12월
1: 저희도 생이셔서? 친구 없죠?
0: 아, 그래. 그래.
1: 저도 킹키랑 이제 친구라 가지고.
0: 아,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1: 오케이, 렛츠 고.
0: 어, 그럼 웬디 브라이언 이렇게.
1: 아하. 네, what's up, 웬디?
0: What's up, 브라이언? 네. 오케이. 아, 그 영어랑이 차라리 덜 어색하게.
1: 그렇죠. 그거는 이제 존댓말이 없으니까.
0: 네, 네, 네. 또 우리 유케 님께서 저에게 낭만은 앞에 굳이 괜히가 붙는 것들인데 굳이 15곡이나 눌러 담아 가져온 당신이 바로 이 시대 낭만 아티스트. 소중한 이야기들을 들려줘서 고맙고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문이 되어줘서 고마워요. 영케이 파이팅! 영기스트 파이팅! 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영케이 씨가 2년 10개월 만에 솔로 정규 앨범 영기스트로 컴백을 했습니다. 아니 이런 문자가 또 와 있어요. 마인님께서 영케이님 DJ 하실 때 한 호흡 챌린지로 게스트 소개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한 호흡 챌린지로 영기스트 앨범 소개 꽉꽉 채운 자랑 타임 가져보는 거 어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근데 곡수가 15개여가지고.
1: 예. 아 근데 그 발음이 매우 좋으시네요. 저는 이제 한 네. 호흡 정도로 생각했는데 한 호흡.
0: 네, 한 호흡.
1: 와, 발음이 굉장히 명확하세요. 그런
0: 감사합니다.
1: 발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0: 네, 좋습니다. 네. 제가 그러면 시작 외치면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꽤 길어가지고 워낙 유명하셔서 한 호흡 챌린지가 저도 봤었거든요.
1: 아, 진짜?
0: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너무너무 기대가 돼서
1: 눈빛 보소.
0: 네,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영케이 씨 시작!
1: 안녕하세요. 정규 앨범 영기스트로 돌아와 영스트리트에 놀러온 방부제 육각형 아티스트 영케이입니다. 이번 앨범에 15곡을 가득 채웠는데요. 마리오네트, 셔터도어, 에프월드, 헤이허니, 응원가, 스파이크, 영스트리트, 밀리언 리즌스, 우리가 헤어질 100가지 이유, 드라이브 인투웰, 와레버, 굿바이 러브, 집으로 향한다, 안개꽃, 작업실에서 커피를까지 정말 안 좋은 곡이 없으니까요. 많이 들어주시고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0: 우와! 우와! 아니 어쩜 그렇게 평온해요?
1: 저 이거 사실 오면서 해봤었는데 네. 그땐 살짝 숨이 찼거든요.
0: 네.
1: 지금 좀 할만한데 이거 두 바퀴 돌리겠는데요?
0: 와, 두 바퀴! 와, 근데 진짜 여유 있으시다. 어떻게 이거를 되게 차분하게 하시지?
1: 아, 저 요즘 이제 릴스 보면서 그 네. 숨 참기 릴스 막 아, 뭔지 알아요?
0: 알아요. 저도 그런 거 많이 해요.
1: 그거
0: 취미로 막 해요.
1: 그거 나올 때마다 네. 해보고 요즘 프롬프터 이렇게 올라오면서
0: 맞아요. 올라가면서 있는,
1: 있는
0: 거 네,
1: 그런 것들 이제 연습하고 있거든요.
0: 와, 대박이다.
1: 조금 늘었나 보다.
0: 진짜 잘하신다. 근데 아까도 유케님이 굳이 괜히가 붙는 게 낭만이다 라고 하셨는데 영케이 씨도 좀 동의를 하시나요?
1: 그렇죠. 강영현은 몰라도 영케이는 조금 굳이를 많이 하는 편이죠. 그래서 굳이란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해요.
0: 네,
1: 그러니까 굳이를 붙이면 다 안 할 수 있어요.
0: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영케이 씨가 생각하는 낭만이란?

0: 네네네.
1: 그냥 그날 갑자기 이동을 하면서 숙소를 예약한 그냥 도착해서 예약하는 거.
0: 오.
1: 그리고 택시를 타고 미리미리 식당을 예약해서 가는 게 아니라,
0: 아니라 그냥 즉흥으로
1: 택시 타고 사장님한테 제일 맛있었던 식당 아니면 가장 마지막으로 먹은 식당에 데려가 주세요. 이런 것들. 근데 실패를 안 해요 그러면은.
0: 아 진짜? 그럼 피신가 봐요 조금?
1: 네 피는 피인데
0: 완전 제이실 것 같은데.
1: 일할 때는 좀 많이 제이인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완전 제이실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1: 그래서 사실 ENFJ로 나오기는 했었어요 최근에.
0: 그러니까 완전 제이일 것 같은 느낌이 조금.
1: 근데 들어서. 약간 너무 계획적이면은. 뭐 계획에서도 낭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약간 좀 그런 비율적인 면을 짚다 보니까 예.
0: 타이틀곡 제목이 Shut the Door입니다. 화이님께서 완디 챌린지 너무 잘 봤어요. 둘이 목소리 합 미쳤다. 이참에 듀엣 하나 합시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감사드립니다.
1: 아유 너무 잘 불러서 너무
0: 아닙니다.
1: 감사합니다.
0: 아닙니다.
1: 너무 청량해졌어요. 곡이.
0: 아닙니다. 아닙니다. 처음에 이제 그 챌린지를 할 때 그 할 수 있는 파트를 보내주시잖아요.
1: 네네네.
0: 그 처음에 그 코러스 파트만 듣고서 되게 좋다.
1: 감사합니다.
0: 너무 좋다. 목소리 톤이랑 너무 잘 어울리신다라는 생각을 들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잘 살릴 수 있을까 했는데 그만큼까지는 안 되더라고요.
1: 아 근데 그 플러스 몇 키였죠?
0: 그게 한 3키? 4키 3키. 기억이었나요? 근데 워낙 높으세요.
1: 제가 4키까지 4키? 녹음을 했어요. 그거 다 그 피치 올린 게 아니라.
0: 아 저 피치 올린 건 줄 알았는데
1: 하나하나
0: 진짜?
1: 하나하나 다 녹음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3, 4키까지 하고 그리고 위로도 4키까지 이렇게 하나하나 다 녹음한 거라 가지고
0: 대박.
1: 그 이상은 없어요. 와. 그래서 거기까지만 드린 거였는데.
0: 와 대박이다. 그걸 다 녹음해 전에 이게 키 올린 건 줄 알았었어요.
1: 영상만 같은 영상을 제가 쓰고 그리고 녹음은 다 하나하나 했었어요.
0: 와 대단하시다. 혹시 네네. 이번 나중에 혹시 듀엣 같은 것도.
1: 전 진짜 너무 영광일 것 같아요.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도 얘기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시대에 이제 보컬리스트 웬디님이다.
0: 오!
1: 저 주변 사람들 들어서 알 거예요. 이 시대의 보컬리스트예요. 진짜 이 라이브 들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장난 아니에요.
0: 와, 뭐 영광이에요.
1: 친구들이 콘서트도 다녀오셨거든요. 콘서트도 갔다 왔는데 진짜 날라다닌다는 거예요. 저는 아직
0: 아니에요.
1: 못 가봐가지고 언젠가 또
0: 언젠가 오세요. 네, 하게 되면 놀러와 주세요.
1: 네. 같이 한번 언제.
0: 근데 저는 이번에 영케이씨의 이 앨범을 전곡을 다 듣고 깜짝 놀랐어요.
1: 다 들으셨어요? 그 러닝템 좀 됐는데.
0: 네. 그 제 하루를 일부를
1: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0: 아니 네. 근데 목소리가 진짜 곡마다 확확 그 곡 장르에 따라서 바꾸고
1: 네.
0: 근데 그걸 다 너무 잘 소화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1: 아 너무 감사합니다.
0: 아 그래서 가지신 게 진짜 너무 다양하고 많구나.
1: 약간 라고. 이번에는 좀 다양한 면들을 최대한 담아보려고 했고
0: 너무 네. 잘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0: 네. 근데 다시 타이틀곡 얘기로 넘어와서 이 네. 명곡을 무려 30분 만에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만든 곡 중에 제일 빨리 만든 건가요?
1: 그러니까 가사를 다 쓰는데 30분 정도였던 거고 예, 곡을 쓰는 거는 이제 정리도 수정도 타이틀곡이니까 많이 했는데
0: 네.
1: 가사로는 이 15곡 중에 제일 빨리 나온 거고 근데 작업 자체는 그러면 작업실에서 커피를이 제일 빠를 것 같아요. 그거는 녹음실에서 다 끝낸 거였어가지고 녹음실에서 작업을 시작해가지고 기타 하나랑 시작해서 그 가이드 녹음을 했는데 그게 결국 발매가 돼가지고 그게 제일
0: 선우정아 언니와
1: 네네 선우정아 누나랑 같이 했죠.
0: 그럼 이번 앨범에 제일 오래 걸린 곡은 또 어떤 곡일까요?
1: 아 제일 오래 걸린 곡은
0: 워낙 장르가 다 다양해서
1: 저는 F월드 녹음이 네. 역대 제일 신경 많이 썼던 것 같아요.
0: 어떤 부분이요?
1: 그러니까 Funny how the silence got so loud, so loud. 이런 디테일들 하나하나 다 잡고 가보려고 해가지고 보컬 톤도 그렇고
0: 코러스에서 되게 무거운 톤의 보컬이 확 나오더라고요.
1: 예, 그 후렴에서는 조금 두껍게
0: 네,
1: 이 억울함을 표현하고 싶어가지고 네. What the F world로 네. 해가지고 그것도 신경 쓴 부분이었는데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처음 듣는 목소리 톤이 확 나오셔가지고 진짜 성대를 곡마다 장르마다 진짜 갈아 끼우시는구나
1: 네, 에폴드가 진짜 오래 진짜. 걸렸어요.
0: 아, 너무 네. 멋있었습니다.

0: 네, 타이틀곡은 회사의 픽으로 결정이 됐다고 하는데요. 영케이 씨 마음속 픽도 있었을 것 같은데 만약 내가 고를 수 있었다면?
1: 아, 제가 고를 수 있었다면 저도 이제 셔터도어였을 것 같고 그리고 그 마리오네트랑 F월드도 그 후보들에 있었는데 굿바이 러브 같은 곡으로 컴백 그 했으면 어떨까 하고 상상을 하기도 했었어요.
0: 12번 트랙.
1: 예,
0: EDM 그 사운드.
1: 약간 EDM 사운드로 그루비룸이랑 같이 한 건데
0: 네.
1: 드랍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 이제 페스티벌에서 하면 재밌겠다 생각했죠.
0: 와, 진짜 대단합니다.
1: 아, 네. 감사합니다.
0: 이제 또 노래를 듣고 올 텐데요. 듣기 전에 혹시 라이브로 한 소절만
1: 아유, 그럼요.
0: 가능하실까요?
1: 네.
0: 네.
1: So I shut the door.

0: 영케이 Shut the Door 듣고 왔습니다. 오!
1: Shut the Door.
0: 아, 근데 노래가 진짜 청량한데 뭔가 벅차오르면서 아, 워낙 그런 걸 워낙 또 잘하시니까
1: 아, 슬픈데 기쁘고 예. 밝은데 어둡고 맞아요, 해야죠.
0: 맞아요. 그런 예. 감정이 와야지만 벅차오르잖아요. 예. 그런 게 있어서 이번 여름에도 뭔가 이렇게 여름 이 더위를 좀 날려버릴 수도 있고
1: 한 3도 정도 낮출 수 있습니다.
0: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이지현님께서 이번 주 휴가 가는데 휴가 가면서 듣기 너무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1: 아, 이제 문 잘 닫고 다니시라고 셧더도 준비했습니다.
0: 7892님께서는 가사는 Shut the Door라고 하는데 뭔가 머릿속이 확 열리면서 시원해지는 노래예요.
1: 아, 그렇죠. 이제 그 마음의 문을 Shut the Door 하고 내 머릿속이 열리는
0: 맞아요,
1: 예, 그런
0: 맞아요.
1: 얘기이기도 해요. 가사 내용이. 예.
0: 또 노영현님께서 Shut the Door 퇴근길을 들으면 진짜 시원하고 후련한 느낌이 들어서 월요일부터 계속 듣고 있어요. 이번 활동도 화이팅!

0: 연예인이라고.
1: 저랑 동명인이시네요.
0: 어, 예. 영현님. 예.
1: 노영현님. 어,
0: 그러니까요.
1: 감사합니다.
0: 3부에는 영케이 씨 스페셜한 라이브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기대해 주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우리 보보님께서 뮤비 찍을 때 침대 몇 번 뛰고 오케이 사인 받았는지 궁금스라고 보내주셨는데 문 열고 갑자기 이렇게 침대로 가가지고
1: 아, 예. 그거 제대로 뛰어들기까지 한 다섯 테이크 정도 했던 것 같아요.
0: 생각보다 예. 괜찮네요.
1: 근데 찍을 게 많아가지고 감독님들이 전에도 아. 호흡을 맞췄던 분들이라
0: 아.
1: 그 몇 테이크 안 하고 계속 넘어갔어요. 그리고 살릴 것들 살리고 그 대신 디렉을 찍기 전에 확실하게
0: 정확하게.
1: 주고 예, 너무 좋았어요.
0: 근데 씬들이 진짜 다양해가지고 진짜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오래 찍으셨겠다.
1: 예, 1박 2일인데 진짜 컴팩트하게 찍어가지고 거의 한 3일어치는 찍은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1: 예.
0: 되게 많이 찍으셔가지고서
1: 샤라우트 아. 슬레이트 아, 진짜 잘해요. 예, 그 팀 그리고 감독님 두 분인데 두 분이 서로 뭐라 하면서 막 말싸움하는 그런 캠이거든요. 근데 정말 그 남자 감독님이 쉬지 않고 드립을 날리세요. 자꾸 그 포징 뭔가 디렉 줄 때 힙합으로 알려주셔가지고 잘 지내시죠? 덕분에 잘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0: 진짜 뮤비 되게 잘 나왔어요. 네. 아니 이번에도 비주얼적으로도 신경을 많이 썼다고 들었습니다. 아니 4개월 동안 하루 한 끼만 먹고 10kg를 감량하셨다고 네. 그리고 무려 46시간까지 공복을 유지해봤다고 하는데 전 그거 봤어요. 그 너튜브 하시잖아요. 네. 그 등산이었나?
1: 오, 그거까지 보셨어요?
0: 네. 등산을 하는데 엄청 긴 공복 시간을 가지고서
1: 네. 한 60시간까지 네. 해봤어요. 이번에.
0: 그래서 그걸 보고서 진짜 대단하다. 아, 하시면 다 하시는구나.
1: 근데 그러고 촬영 잡힌 게 등산이었어가지고 그러니까. 날 끝나고 나서 이제 다리 후달거렸죠. 예.
0: 이제는 어때 좀 드세요?
1: 이제 슬슬 지금 화면도 보면 쫙 살짝 이제 올라올 거예요. 이제 콘서트 때문에 좀 먹어야 돼가지고.
0: 아, 저 콘서트 있으시잖아요. 예. 네.
1: 왜냐면 고민했거든요. 음방 때까지 유지를 할까 말까였는데 근데 그 기간이 좀 짧아가지고 살짝씩 이제 좀 양을 많이 늘렸어요. 예.
0: 워낙 또 잘 드시니까 예. 그렇죠. 좋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저희는 또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0: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1: 소시지 베이커리 오딸 탱글탱글 소시지 오팜. 우리 가족 밥 도둑은 오팜. 탄력적인 맛과 향 오팜. 캠핑에도
2: 든든하게
1: 집에서도
3: 간편하게
1: 소시지 베이커리 오딸.
3: 감탄사를 부르는 스테디셀러 햄 오팜. 오늘 오딸?
1: 오딸.
4: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수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Walk it, walk it.
5: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6: 단백질 맛집 슬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7: 단백질의 혈당

0: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1: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0: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3: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4: 화사도 찾는 유산균은 CJ 유산균이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니까 장 건강, 피부 건강, 다이어트까지 이제 원하는 기능성 유산균을 선택해 바이오 CJ 바이오코어 건강기능식품 적절한 운동 식이조절과 함께 섭취하세요.

0: 웬디의 영스윗 광고 듣고 왔고요. 3부에서도 계속 영케이 씨와 함께 하는데요. 여기서 잠깐 복습 퀴즈. 여러분이 오늘 방송을 집중해서 잘 듣고 계신지 확인하는 복습 퀴즈를 준비해 봤는데요. 2년 10개월 만에 솔로로 돌아온 영케이의 정규 앨범 타이틀은 무엇일까요? 보기 주시죠.
1: 1번 영케백숲, 2번 영기스트.
0: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요. 그중 딱 한 분을 뽑아 영케이씨의 이 친필 사인 앨범도 보내드리니까요. 많이 참여해주세요. 정답은 어디로 보내면 되나요?
2: 아 예, 정답 보내주실 곳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0: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3부에는 영케이 씨의 라이브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기대해 주세요. 저희는 3부에서 계속 이야기 더 나눠볼게요. 혹시 이거 같이 외쳐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3: 만나요!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일사병과 열사병, 둘 다 온열질환이지만 다르죠. 어지럼증을 보이는 일사병은 쉬면 회복되지만 쉬지 못하면 의식이 흐려지는 열사병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만일 누가 온열질환 증세를 보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요한 건 체온을 낮추는 거니까요. 시원한 곳으로 옮겨 옷을 느슨하게 풀어주고 찬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주세요. 또 의식이 흐리다면 바로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무더운 날 핑 도는 어지러움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

0: 사랑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1: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2: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1: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2: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1: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3: 잘 만들었다, 몽젤.
4: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5: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프레스가 정답.
4: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6: 인쇄는 와우 프레스.
7: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6: 뉴바옴,
7: 운동할 때도
6: 뉴바옴,
7: 장 건강에도
6: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원효입니다. 수산물 구매할 때 원산지 확인 안 한다고요? 안 돼! 판매자는 정확하게 표시하고 소비자는 꼼꼼하게 확인하고 알고 고르면 더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로, 걱정 제로! 이 캠페인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합니다.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4: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5: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속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4: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5: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영케이가 애정하는 웬디의 영스트리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파워 FM으로 놀러오세요.
1: 매일 밤 8시 웬디의
0: 영스트리트. 8시엔 방문 꼭 닫고 영스 듣기 약속.

0: 네, 저희가 또 영스 홍보 멘트를 좀 부탁드렸는데 아 감사드립니다. 아유. 락 버전으로 또
1: 영스트레이
0: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또 문자 하나가 와 있는데요. 영케이 씨가 소개해 주세요.
2: 네, 이번에 어디서든 1위를 하면 광화문에서 춤을 추겠다고 했는데 차트 1위 하셨잖아요. 약속 지키실 거죠? 언제 할 건지 미리 얘기해 주세요. 시간 빼놓고.

0: 예.
1: 어.
0: 아, 근데 요거는 제가
1: 네.
0: 스케줄, 그러니까 쳐야 돼요.
1: 네.
0: 기사로 놨었던 거라 가지고,
1: 그러니까요.
0: 예.
1: 3882님이 또 기다리고 계셔가지고 지금
0: 그러니까
1: 또
0: 쳐야 되는 거 맞는데,
1: 맞는데
0: 근데 이제
1: 대답이 애매합니다.
0: 어떠한 그런 이벤트성으로 이게 하기에는 조금 제가 그래도 낯이 좀 부끄럽고 그런 면이
1: 아.
0: 있어서 스케줄 중에 갑자기 광화문에서 차 세워가지고 잠깐 찍고 들어갈 예정입니다. 예. 거기에서 목격을 하신다면은 계속 광화문에 살아 계실 거라면은 뭐 어쩔 수 없는데 언제가 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1: 근데
0: 예.
1: 어떤 춤을 잠깐 차에서 내려가지고 어떤 춤을 추실 건가요? 스포 가능할까요?
0: 아, 뭐 없어요. 계획이 그
1: 아, 아직
0: 아
1: 계획이
0: 이거
1: 없어요?
0: 광화문도 이거 그냥 그 1위 공략 있나요? 뭐 뭐든 하죠. 춤추실 건가요? 아, 예, 좋습니다. 춤출 거면 뭐 광화문 앞에서 아, 예, 렛츠고.
1: 아, 그렇게 된 거군요?
0: 제가 제 입으로 광화문에서 춤을 추겠습니다는 아니었어가지고 계획이 없었어요.
1: 근데 이제 알겠습니다
0: 그게 기사가
1: 돼버려가지고
0: 나버리니까 이제 기정사실화가 되었고
1: 어떡해.
0: 지켜야죠, 뭐.
1: 아이고, 아니 우리 2772님께서 춤 공약 너무 기대되는데 오늘 영세에서 맛보기로 춤 챌린지 도전해봐 주세요라고
0: 아,
1: 보내주셨어요.
0: 뭐 가야죠.
1: 네,
0: 예.
1: 첫 1위를 또
0: 아, 시키는 거
1: 하셨으니까.
0: 다 하고요. 예.
1: 네.
0: 뭐 하라면 하죠. 예.
1: 지금 약간 다 놓으신 것 같은데
0: 아유,
1: 괜찮으시죠?
0: 저는 그 민케이 그 이제 민머리 분장 이후로
1: 네.
0: 그게
1: 유명하죠
0: 없습니다.
1: 또.
0: 예.
1: 네. 그럼 요거는 저희가 따로 촬영을 해서 저희가 또 영스 인별그램에 올려놓도록 할 테니까요. 와서 또 확인해 주시면 너무너무
0: 오케이,
1: 감사드리겠습니다.
0: let's go.
1: 우리 지구님께서 웬디가 전에 라디오 게스트로 나갔을 때 데이식스 노래 불렀잖아요. 이번엔 영케이스가 게스트로 나왔으니까 레드벨벳 노래 한 소절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0: 그러면은 그 궁금해 허니 다음 가사가 뭔가요?
1: 뭐야 궁금해 하니
0: 그 다음
1: 내가
0: 가사.
1: 잠깐만요 나 이거 해야 하는데 궁금해 빨간 맛 궁금해 하니 깨물면 점점 녹아든 스트로베리 그 맛.
0: 오케이.
1: 내 것들
0: 오케이 가볼게요.
1: 네.
0: 빨간 맛 궁금하니 깨물면 점점 녹아든 스트로베리 그만 코라 캔디샵 찾아봐 베이비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여름 그만 오 예. 이거
1: 와우.
0: 최근에 콘서트에서도 그 춤추고
1: 네.
0: 그랬었어요.
1: 그래요?
0: 그러니까 정식으로는 아니고 멘트 중에.
1: 진짜요? 오,
0: 예. 예.
1: 너무
0: 너무
1: 감사드리고요. 또
0: 좋아하는
1: 이렇게
0: 노래입니다. 예.
1: 즉석으로 또 이렇게 부탁드렸는데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또 빨간맛 라이브까지 들어봤고요. 지금부터는 이번 앨범의 수록곡들을 들으면서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아쉽지만 또 시간 관계상 다 들을 수 없어서 영케이 씨가 직접 세 곡을 골라주셨습니다. 어떤 노래들이 있을지 한 곡씩 만나볼까요?

0: 14번째 트랙 안개꽃인데요. 곡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꽃 소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개꽃은 이번에 이제 세 곡을 고를 때 그 밤 시간대다 보니까 좀 잔잔한 곡들로 준비를 했는데 떠난 이들을 추억하는 노래인 건데 그 추억 속에 좀 아름다움이 슬픔보다는 아름다움이 담겼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근데 밤에 또 그리운 사람을 추억하기도 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 시간대에 듣기 좋을 것 같아서 들고 왔습니다.
0: 제가 이제 영케이 씨 앨범을 전곡을 들었을 때 요 노래가 제 픽 중에 하나였어요. 한 6-7곡 정도가 있는데
1: 그럼 한 앨범 아니에요? 6-7곡이면
0: 그래. 다 너무 좋은데 그 중에 이제 제 취향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근데 이 안개꽃이 들어갔는데 이게 녹음이 제가 이어폰을 딱 끼고서 들었는데 그 녹음 자체를 그렇게 하신 건지 아니면 믹스가 그렇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이 곡 스타일이랑 너무 잘 맞게 말하듯이 이게 딱 돼가지고 전달이 너무 좋더라고요.
1: 맞아요. 재질이 이것도 본 녹음을 했는데 본 녹음이 가이드 녹음을 못 이겨가지고 가이드가 나온 케이스입니다.
0: 아 이게 가이드군요?
1: 네.
0: 그래서 뭔가 러프한 느낌의 살짝 그런 게
1: 네 맞아요.
0: 아 너무 좋네요.
1: 너무 잘 불러버리니까 그때 그 따끈따끈한 감성이 안 살더라고요.
0: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우리 송인선님께서 아 이거 저희 자장가입니다. 안개꽃 들을

0: 면 기절 잠 잘 수 있음이라고.
1: 사실 또 자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잘 잤으면 좋겠더라고. 예, 그래서 잠에 또 도움이 된다면 너무 좋습니다.
0: 자, 해피님께서 수록곡 스파이크 녹음하다가 눈물을 흘렸잖아요. 안개꽃도 무조건 울었을 것 같은데 맞나요? 이제 뿌앵캐를 넘어 엉엉캐가 된 소감도 궁금합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1: 어, 그 이 안개꽃은 뭐라 해야 될까 슬픔이 터지는 그런 느낌이 아니었어가지고 예, 울면서 부르진 않았고요. 먹먹함이었어요. 요거는 할 때 딱 그 눈물이 고이는 정도였겠지 예, 요거는 흘리지는 않았습니다.
0: 예. 우리 로이님께서 왔다 내 자장가 녹음해놓고 자기 전에 듣게 한 소절만 불러줘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1: 네. 무반주로 가겠습니다.
0: 아, 좋습니다. 예.

0: 앨범의 마지막 트랙이죠. 작업실에서 커피를인데요. 곡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선우정아님과 같이 작업한 노래인데요. 티파니에서 아침을 오마주 해가지고 이제 작업실에서 커피를이라는 제목을 만들게 됐는데, 약간 티파니에서 아침을이 거기에서의 일상을 좀 상징적으로 그린 거였으면은 저한테는 작업실에서 커피를 마시는 게 일상이다 보니까 그 앨범 전체의 흐름 뭐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다 겪고 나서 다시 작업실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돌아간다 그때 그 일상으로 이런 거를 연출을 하고 싶었어요. 아,
0: 네. 또 선우정아님과 함께 작업한 곡이잖아요. 네네. 어떻게 인연이 있었는지.
1: 저희가 프로그램을 같이 하면서 연이 처음으로 닿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계속해서 작업을 하고 싶었어가지고 이번 기회에 바로 연락드렸죠. 아, 네.
0: 이 약간 샹송 느낌의 살짝 재즈함도 그 선우정 언니의 스타일 그 재즈함
1: 그 향이
0: 있잖아요.
1: 짙게 또 있죠, 나왔죠.
0: 있죠. 네, 그것도 있고 중간에 이 휘파람 소리도 그렇고 이 방금 그 티파니에서 아침을 얘기해서 그런지 건지 몰라도 노래 들으면서 뭔가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오르는 듯한 그런 노래인 것 같아요.
1: 감사합니다.
0: 우리 아아님께서 영케이는 하루에 커피 몇 잔이나 마시나요? 카페 가면 주로 뭐 마셔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1: 아, 저는 뭐 얼어 죽는 한이 있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죠.
0: 오, 네. 하루에 몇 잔 그냥?
1: 스케줄의 양에 따라 제가 얼마나 깨 있어야 되냐에 따라. 근데 오늘은 아직 세 모금 정도? 네 모금 정도?
0: 많이 마시진 않으셨네요.
1: 필요에 의해서 마시는 거라서.
0: 아, 뭔지 알아요. 아하. 그렇습니다. 우리 투투님께서 만약 영케이님의 인생을 하나의 영화라고 생각했을 때 엔딩 크레딧에 나오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곡은 어떤 곡인가요? 이유도 궁금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1: 저는 이 앨범에서 꼽는다면 굿바이 러브일 것 같아요. 그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제 아쉬움을 남기지 않고 안녕, 그 즐거웠다. 그리고 이제 후렴에 미친 듯이 뛰는 건데 그때는 뭐 그 거동이 좀 불편할 수도 있으니 마음만 또 그렇게 뛰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그럼 이 노래 또 끝까지 듣고 올게요.

0: 다음 곡은 저희 프로그램 이름과 똑같은 제목의 곡이죠. 일곱 번째 트랙인 Young Street인데요. 곡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이 곡을 여기서 소개를 하고 싶어서

0: 오.
1: 예, 반드시 제가 영스트리트 나가고 싶다 그랬거든요. 아. 예, 영스트리트에서 네. 영스트리트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 세상에서 가장 긴 스트리트이자 토론토를 가로지르는 스트리트인데 저의 추억 얘기를 그 캐나다에서의 추억 얘기를 담은 예, 그런 곡입니다. 아니다, 이제는 캐나다라고 하면은 또 서운들해 하실 거예요. 토론토. 예,
0: 토론토. 예. 토론토.
1: 아, 근데 한번 발음을 해봐주세요.
0: Toronto.
1: 거의 이 비슷하다니까요. 이게 맞는 발음이에요. 왜 그렇게 놀리시는지 난 잘 모르겠어.
0: 아, 네. 토론토를 왜 Toronto로 하냐고. 네,
1: 그래서 Toronto 막 이렇게.
0: 아, 왜 그렇게 굴려서 하냐.
1: 이게 맞는 발음이에요. 자, 지금 증명이 됐어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게 맞습니다.
0: Toronto.
1: 네.
0: 아, 토론토가 맞냐고요? 맞죠.
1: 이게 토론토. 맞는 발음이에요. 토론토. 그게 뭐 그렇게 발음하시는 분들 뭐, 뭐
0: 약간 영국 쪽? 약간 토론토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토론토.
1: 에 근데 란은 어차피 란이에요. 이게 맞아요.
0: 토론토. 네 맞습니다. 네. 아니 우리 해리님께서 웬디님도 토론토에서 지내셨잖아요. 영 스트리트 가보신 적 있나요? 부엉이 감자탕 아는지 궁금해요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유명하죠.
1: 그쵸 아시죠?
0: 네 유명하고 아직도 있지 않을까요?
1: 아직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그래요? 저는 여기랑 그리고 항상 그 핀치에서 노래방이 있어가지고.
1: 그쵸.
0: 그 노래방 옆에 있는 가게랑 이렇게 자주 갔었었어요.
1: 영앤 핀치.
0: 네, 영앤 핀치 이렇게.
1: 사실 그 가사에 그 아 8832님께서 이제 두 분 영어로 잠시 스몰톡 가능할까요? 저 캐나다 안 가봤는데 눈 감고 여기가 캐나다라고 상상하고 드릴게요. 그럼 요거 대화를 이제 영어로 해볼게요.
0: 좋아요.
1: So in the lyrics, there's a 감자탕 and 노래방 all
0: and you
1: night.
0: Sung it in like English version, like 감자탕 and 노래방.
1: Yeah, because we used to say it like that.
0: Yeah.
1: We don't say 감자탕.
0: Yeah.
1: It's more like, do you want to go 감자탕?
0: Yeah. Do you want to go 감자탕? Yes.
1: Do you want to go 노래방?
0: Yeah.
1: Yeah, and actually the 노래방, the place I was talking about was in Young and Finch.
0: Yes. Mm-hmm. I think we're talking about the same thing.
1: Yep.
0: Yep. Yeah. I went there a lot.
1: It's crazy.
0: Sung IU 선배님 songs and everything.
1: You sung in Korean? Because I sang in
0: English?
1: Only pop songs.
0: Really?
1: Like Sunday Morning, Baby.
0: Ooh. Why not? Korean songs are good.
1: The only Korean song that I used to sing was 가시.
0: 아.
1: 그대 기억해.
0: Acceptable.
1: Yep.
0: Acceptable. Okay. Okay. 우리 2982님께서 감자탕 노래방 알아들었어요. 어 영어 발음이었는데 그래도
1: 예.
0: 감자탕 and 노래방.
1: 그것만 알아들었어요.
0: 네. 0833님 제목도 똑같은데 영스에서 영스트리트 로고송으로 써주세요라고. 오 이것도 너무 좋은데요.
1: 너무 좋은데요.
0: 진짜로.
1: 오케이, let's
0: 진짜.
1: go.
0: 영케이스가 또 만들어 주시면은 저희가 쓸 수 있기 때문에.
1: 네, 그럼 저 활동만 하고
0: 와!
1: 또 이렇게 오겠습니다.
0: 네. 너무 좋아요.
1: Yes, let's go.
0: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인님께서 캐나다 토론토 출신 영케이가 웬디 영스트리트에서 불러주는 영스트리트 너무 듣고 싶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니 오늘 또 영스를 위해서 요 노래를 라이브로 준비해 주셨다고 해요. 감사한 마음으로 또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라이브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 3537님께서 드라이브하면서 듣기 너무 좋은 영스트리트 영현이 덕분에 가보고 싶어진 영스트리트가 되었어요. 제 버킷리스트입니다 이라고 두 가지를 또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네 감사드립니다. 혹시 준비되셨을까요?
1: 예 됐습니다.
0: 네 그럼 저희는 영케이 씨의 영스트리트 라이브로 듣고 올게요.

0: 네, 영케이 씨의 영 스트리트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와!
1: 예.
0: 너무 좋네요.
1: 아, 감사합니다.
0: 아니 김소연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감미로운 감자탕 플러스 노래방인 것 같고요. 손재현님께서 영현이가 영스에서 부른 영스트리트라니 행복하다라고.
1: 감사합니다.
0: 또 정성수님께서는 영스트리트 가본 적도 없지만 이 노래를 들으면 추억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기분이에요. 맞아요. 뭔가 그런 느낌이.
1: 그때가 좀 풍경이 보이시나요? 네. 그 토론토에서.
0: 맞아요, 맞아요. 아. 보이기도 하고, 근데 뭔가 여기 안 가보신 분들도 들으면서 나만의 가지고 있는 좋았던 추억 속으로 뭔가 빨려 들어가게 된 느낌이 들 것 같아요.
1: 실제로 작업할 때 저희가 그 영스트리트를 쭉 걷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0: 아. 네,
1: 그 영상을 틀어놓고 작업을 하기도 아. 했고, 그래서 추억하는 감성을 많이 살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0: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윤님께서 8월에 솔로 콘서트를 앞두고 계시잖아요. 곡을 다 쓰고 나서 아 미래에 내가 라이브할 때 고생하겠는데 하고 셀프 경고를 날렸던 트랙이 있다면
1: 아 요거는 그거였죠. 스파이크에서 제가 한 구간 이제는 그때는 막 감량도 하기도 했는데 되게 열심히 또 바쁘게 살다 보니까 힘이 부족한 거예요. 아. 그래서 녹음하는데 제 머릿속에 있는 그 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 이제 저희 비하인드 약간 다큐처럼 계속 다 한번 찍어보자. 이번에 회의도 막 많이 들어가고 했으니까 그거를 그냥 날리기는 아쉬울 것 같다. 보여드리고 싶다. 과정을. 그래서 우는 신이 근데 차마 제가 카메라 앞에서는 못 울겠고 아~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한 다음에 카메라 밖에 나와가지고 예, 많이 울었죠. 그 시간 보니까 우는 그 시간? 네. 울었던 시간도 좀 잘라주셨더라고요. 꽤 오래 울었거든요.
0: 맴짓이다.
1: 그래서 그거가 이제 조금 힘들지 않을까?
0: 스파이크. 네,
1: 그래서 좀 많이 먹어놔야 됩니다.
0: 아, 그쵸, 노래하기 네. 전에.
1: 네.
0: 근데 솔로 콘서트도 앞두고 있잖아요. 네. 언제 어디서 하시나요? 이미 또 매진이지만.
1: 아, 예.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인천을 시작으로 이제 방콕, 타이베이, 홍콩, 싱가포르 등등 또 투어도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또 여행이랑 겹친다 하면은 또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좋습니다. 또 이렇게 콘서트에 대한 이야기 까지 나눠봤고요. 이쯤에서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3: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2: 여자도
3: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2: 탈모 보조 치료제
3: 캐라시딜. 엄마 손은 약손,
2: 나도 쓰제약. 약국에서 만나요.
4: 케어 원해요.
5: 케어원 헤어.
4: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5: 케어원 헤어.
4: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5: 케어원 헤어.
4: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6: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7: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6: 비다샵!
7: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6: 비다이렉트샵!
7: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6: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8: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10: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스톱!

0: 캠퍼스와 고향 캠퍼스로 어디서나 가까운 중부대학교.
1: 캠퍼스가 두 개, 꿈도 두 배.
0: 모든 학생이 성장하고
1: 학생과 함께 성장하는
2: 중부대학교.
0: 중부대학교와 함께
1: 여러분의 꿈을 키우세요.

0: Young Street.
1: 웬일 영스트 광고 듣고 왔습니다. 이제 아까 2부에서는 퀴즈 정답을 발표할 차례인데요. 2년 10개월 만에 솔로로 돌아온 영케이의 정규 앨범 타이틀은요. 바로
2: 2번 영기스트였습니다.
1: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또 그중 한 분을 뽑아 또 영케이 씨의 아까 보여드렸는데요. 친필 사인 앨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오케이.
1: 당첨자는 방송이 끝난 후 선고표 확인해 주시고요. 참여해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고은혜님께서 저 초등학교 4학년인데 완전 짱이에요 노래.
2: 지금 시간이 몇 시죠? 네. 은혜님 뭐 고마워요. 다 좋고 그런데 자야지 키를 크고 이게 나중에 후회할 거예요. 많이 자도요 지금. 지금 잘 수 있을 때 많이 자야 돼.
1: 맞아,
2: 나중에
1: 맞아요.
2: 크면은 일하느라고.
1: 맞아. 많이 자주세요. 네. 또 박신영님께서 완지랑 영케이랑 함께하다 보니 한 시간이 훌쩍 지나간지도 몰랐네요. 아쉬워라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2: 그러니까 여기 앉아 있으니까 제 시야에서는 지금 시계가 하나도 없거든요.
1: 아, 그쵸, 그쵸.
2: 이 모니터에도 없고.
1: 그쵸, 그쵸.
2: 그래가지고 저는 지금 벌써 시간이 지나간 줄 몰랐어요.
1: 그쵸. 네. 하지만 이제 또 영케이 씨와 함께한 영쌤 웬일이야 마칠 시간이 이렇게 또 다가왔습니다.
2: 진짜 웬일이야.
1: 그러니까요. 오늘 영스 첫 출연이셨잖아요.
2: 네.
1: 어떠셨나요?
2: 영스 트릿에서 제가 영스트릿을 반드시 소개를 하고 싶다고 그래서 사실은 아까는 뭐 소개였지만 사실 영스트릿에서 영스트릿 부르고 싶어요. 아마 그 계속 고민했어요. 그 타이틀을 불러야 될지 영스트리트를 부르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오늘까지도 계속 고민을 했거든요.
1: 네.
2: 근데 이런 또 저 하나의 저에게 또 하나의 추억이 생겨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재밌게 잘 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아유 너무 네.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앨범 얘기도 나눌 수 있고 너무 좋았던 시간이고 무엇보다 또 라이브를 한 소절 라이브부터 시작해서 영스트리트 왕국까지 라이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 또 음방 활동 솔로 활동과 또 콘서트 투어까지 건강하게 또 행복하게 잘 마치실 수 있도록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 Let's go.
1: 언제든지 또 놀러와 주실 거죠?
2: 아유 저는 라디오를 너무 좋아하고
1: 알죠,
2: 사랑하고
1: 알죠.
2: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또 불러주시면은 달려갑니다.
1: 멤버들 네. 멤버분들이랑 같이 와도 너무 좋을 것 같고.
2: 아 그럼요.
1: 언제든지 저희 열려 있습니다.
2: 예.
1: 저희 열려 있습니다. 네. 그럼 저는 영케이 씨 보내드리고 4부 영스랩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2: 안돼. 가기 싫지만 안녕히 계세요.

0: 박하선의 시내 타운.
1: 엄마 나도 해볼래. 박하선의 시내 타운.
0: 아유 잘하네.
1: 매일 오전 11시 우리 엄마 방송에 놀러오세요. 오늘도 영화처럼.
2: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3: 벤츠 폭스바겐 포드 랜드로버.
2: Don't worry, be 하겐.
3: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2: Don't worry, be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Don't worry, be 하겐.
4: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5: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6: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7: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8: 생활정보. 한여름 야외에 주차된 자동차의 색상은 차량 실내 온도에 얼마나 영향을 줄까요? 미국 버클리 국립연구소의 실험 결과 검은색 차의 지붕 온도는 흰색, 은색 차의 지붕보다 최대 25도 더 뜨거웠는데요. 차량 실내 온도 또한 검은색 차가 흰색 차보다 약 5도에서 6도 높게 측정됐습니다. 최대 25도까지 차이나는 지붕 온도에 비해 실내 온도차가 적은 이유는 자동차 지붕 내부에 설치된 단열재가 열을 1차적으로 차단해주기 때문인데요. 실내 온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차량 색상이 아닌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는 직사광선의 양입니다. 햇빛 가리개를 설치하고 그늘에 주차하면 차량 실내 온도를 최대한 낮출 수 있으니까 참고해주세요.
9: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완소들의 생활과 취향을 탐구하는 이곳 영스 전속 리서치 연구소 영스 랩스. 오늘도 완소들의 취향을 알아보는 이곳 영스 랩스의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은 7672님께서 새로운 연구 주제를 의뢰해 주셨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인지 주제부터 만나볼까요? 저는 잠자리를 가리는 편이라 집이 아니면 잘 못 자거든요. 버스나 지하철은 말할 것도 없고 회사에서도 점심시간에 잠깐 엎드려서 낮잠 자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신기하고 여행을 가서도 불편하거나 낯선 곳에서도 머리만 대면 잘 자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부럽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자면 자도 잔 것 같지가 않고 더 피곤해서 차라리 안 자겠다는 생각도 있는데 잘 자는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그렇게 30분, 1시간 쪽잠을 자는 게 엄청 개운하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잠자리를 가리는 편인지 아닌지 저 같은 사람들이 많은지 궁금해서 영스랩스에 의뢰해봅니다. 알려주세요.

영스 랩스 첫 번째 리서치 연구는 나는 아무 데서나 잘 잔다, 못 잔다 입니다. 1번 잘 잔다, 2번 못 잔다. 두 개 보기 중 하나를 골라 의견과 함께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그럼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의견 만나보겠습니다. 로꼬가 피처링한 헤이즈가 피처링한 로꼬의 잠이 들어야.

헤이즈가 피처링한 로꼬의 잠이 들어야 듣고 왔습니다. 완서분들이 보내주신 의견을 만나볼 순서인데요. 그 전에 저 같은 경우는 2번 못 잔다. 저는 그 환경이 익숙해져야지 좀 잠이 들어요. 그래서 차에서도 원래는 진짜 못 자다가 익숙해지고 나선 되게 잘 자고 만약에 투어를 다니면서 호텔은 그래도 초반엔 진짜 못 잤는데 그럼 제가 스케줄을 진행할 때 힘드니까 이제는 그래도 억지로라도 잘 자려고 하고 잘 자는 것 같고요. 근데 막 현장에서 소파가 있거나 의자가 있으면 거기서 잘 자냐? 저는 못 자요. 진짜 못 자요. 잘 자고 싶어요. 머리만 대면 주무시는 분들처럼 되고 싶어요. 이효정님 1번 너무 잘 자요. 눕기만 하면 자요. 사무실에서도 엎드린 게 아니고 앉아서도 자요. 우와! 앉아서 어떻게 자요? 와 신기하다. 아니 엎드려서 자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앉아서 자는 거 신기하네요. 네. 파리오구님 2번 못 잔다. 저는 잠자리를 가려요. 여행 가서도 깊이 잠 못 들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면 푹 자게 됩니다. 집이 제일 편해요. 근데 저도 그래요. 여행을 너무 가고 싶은데 짧게 갔다 오는 거 좋아해요. 왜냐면 뭔가 불편하니까. 집이 제일 최고라는 걸 알아서 전 제 침대가 제일 좋아요. 또 선파크님 1번 너무 잘 자요. 머리만 대면 딥슬립. 자다가 버스 못 내린 적이 여러 번이에요. 흑이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진짜요? 버스는 심지어 막 이렇게 잘 이렇게 흔들거리잖아요. 와 대단합니다. 김인자님 2번 못 잔다. 소음이나 밝으면 잘 못 자요. 그래서 집이 제일 편해요. 이불도 바스락거리면 싫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그런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 놓잖아요. 집에서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뭐 이불의 촉감이나 아니면 매트리스의 그런 뭐 편안한 푹신한 그런 것도 그렇고 그래서 더 집을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김성형님 1번 잘 잔다. 예전에는 저도 사연자님처럼 예민하고 환경 가리는 편이라 잘 못 잤었는데 회사 다니고 매일 아침 출근하다 보니 요즘은 대중교통만 타면 자고 있습니다. 이게 또 체력적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뭔가 너무 힘들고 몸이 고되면 어디서든 그냥 이렇게 졸게 되는 거죠. 마음이 아픕니다. 네. 완소분들이 보내주신 의견 만나봤고요. 이제 리서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완소분들은 아무데서나 잘 잔다. 58% 못 잔다. 42% 아무데서나 잘 자는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도 잘 자는 분들이 더 많아서 좋은 것 같네요. 네, 못 자시는 분들보다는 그래도 잘 자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서 마음이 조금 더 놓이는 것 같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다양한 의견들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 리서치 연구 주제 만나볼게요.

잠자리만큼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잖아요. 바로 화장실. 저는 잠자리만큼이나 예민한 게 화장실이거든요. 낯선 곳에서나 밖에서는 화장실을 거의 못 갔는데 가고 싶은 생각 자체가 안 들기도 하고 들어도 최대한 참는 편이에요. 어릴 때는 더 심해서 학교에서도 급하면 참았다가 중간에 집까지 갔다 오곤 했습니다. 이건 솔직히 저처럼 잘 못 가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 완디 그리고 완소분들은 어떤가요?

영스랩스 두 번째 리서치 연구 주제는 낯선 곳에서나 밖에서 화장실 잘 못 간다, 상관없다 입니다. 1번 잘 못 간다, 2번 상관없다. 두 개 보기 중 하나를 골라 의견과 함께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의견 만나볼게요. 태양의 Where You At?

태양의 Where You At 듣고 왔습니다. 완소분들이 보내주신 의견을 만나볼 순서인데요. 그 전에 저 같은 경우는 1번 잘 못 갑니다. 네, 뭔가 불편한 환경들은 제가 못 가요. 근데 진짜 끝까지 참아 끝까지 참고 내가 진짜 도저히 못 참겠다 싶으면은 가거든요. 가는데 네, 좀 최대한 참는 것 같아요.

할까요, 잘? 근데 이게 되게 안 좋거든요? 안 좋은 습관인데 이게 오래돼가지고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순이인 것도 있어. 나가면 뭔가 다 불편해서 그냥 편안한 집에 계속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권유림님 1번 잘 못 가요. 저는 그래서 제주도 2박 3일 여행을 갔을 때도 한 번도 화장실 못 갔어요. 이런 제가 너무 싫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가긴 납니다. 와 어떡해. 아, 근데 제가 이게 엄마를 닮았거든요? 너무 커밍아웃 하는 건가? 엄마에 대해서? 저희 엄마랑 비슷해요, 이런 게. 근데 저희 엄마가 정말 심하세요, 이런 부분들이. 저희 엄마도 여행 가면은 진짜 못 가세요, 아예. 지금 유림님처럼 뭐 2박 3일? 3박 4일처럼 이렇게 못 가셔가지고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전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전혜정님 2번 상관없다. 1번이었는데 사회에 적응할 2번이 되었어요. 근데 그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3654님 1번 못 간다. 지금은 어릴 때보다 조금은 괜찮아진 것 같지만 그래도 뭔가 좀 걸리는 것들이 있어서 밖에서는 못 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많이 좋아졌어요. 어렸을 때보다 많이 좋아졌는데 뭐 조금 더 참아보고 안 되면은 이제 가는? 그런 편이고 아니면 마시는 것도 조금 조절해요. 만약에 그러면은 그냥 조금 덜 마셔야지. 목이 말라도 마시지 말아야지. 하지만 요새는 조금은 많이 좋아졌다. 어렸을 때보다는. 네. 최다은님 2번 상관없다. 몽골 여행 가서 허벌판에 우산 세워놓고 볼일 보고 난 이후로는 화장실 그런 거 신경 안 쓰이더라고요. 사람이 경험이 중요해요. 그죠? 나도 이런 경험 있으면 그냥 다 가능할 것 같긴 해. 네. 2632님 1번 잘 못 간다. 화장실 청결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다 보니 여행을 가도 화장실 컨디션 먼저 살피고 밖에서는 왜인지 여기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어서 잘 못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집에 손님이 와도 잘 못 가는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손님이 오셔도 뭔가 불편하구나. 와 근데 이거는 진짜 본인만 힘들잖아요. 남한테 피해주는 게 아니라 나만 힘들어지는 일들이니까. 박신영님 차 막히는 고속도로에서 진짜 위급한 상황을 겪은 후 화장실의 소중함을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냥 가요. 아 근데 이런 거 경험해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차가 꽉 막혔어. 근데 갑자기 신호가 와. 어떡해 막 빠져야 돼. 화장실 막 근데 빠질 수가 없는 거야. 와 빨간 날이나 이럴 때 있잖아요. 막 그런 추석 연휴나 이럴 때 막 그 고속도로 한복판에 걸려 있는 거죠. 또 화장실 너무 가고 싶어. 저도 이랬던 적이 있거든요. 아 저희 부모님 힘들어하셨습니다. 오히려 제가 힘든 게 아니라 저 식은땀 흘리고 저희 부모님도 같이 식은땀 흘리고 갑자기 죄송해지네요. 완서분들이 보내주신 의견 만나봤고요. 이제 리서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완소분들은 낯선 곳에서 화장실 잘 못 간다. 56% 상관없다. 41% 화장실을 잘 못 가는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근데 잘 못 가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기도 하고, 아 이거는 조금 상관없다가 좀 더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었는데, 저도 잘 못 가는 사람이긴 하지만 아 뭔가 불편하니까 이 고통을 아니까 아 우리 많은 분들이 많은 환경에서 잘 자고 잘 가고 그냥 편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리서치 연구를 함께 해봤는데요. 다양한 의견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제와 의견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영스 전속 리서치 연구소 영스랩스 의견이 나뉘는 문제들이나 평소 궁금했던 주제가 있다면 언제든 영스랩스로 의뢰해주세요.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쇼리실라!

0: 경남서 왔어요.
1: 아따 반갑소. 전라도에서 왔어라. 타 지역에서 대구 모빌리티 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최대 1,200만 원 지원.
2: 취업하고 지원받고 성장하고 오오.
3: 대구 잡고 쓰리고.
4: 대구 잡고 쓰리고. 9월 30일 마감. 시스팜.

지금부터 완소들을 위한 7월의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하루 10분 독서 습관 지학사에서 독서 평설 정기 구독권, 명품 덴탈 케어 프레민트에서 프리미엄 치약 칫솔 세트,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의사가 만든 베개 시가드에서 3중 구조 베개, 청소 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께는 02-2113-5099 번호로 문자 발송되니까 문자 받으시면 기프트몰에 개인정보 입력하시면 됩니다.

0: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0시에는 배성재의 텐이 방송됩니다.
1: 웬디의 영스 티즈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도 영스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끝곡으로 Say My Name의 Wave Way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웬디 기분 좋은 밤 One Night.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성원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하이 올리디아 나다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1: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안녕하세요.
2: 이세영,
3: 정용화,
4: 도겸,
5: 최애나입니다.
2: 죽음의 문턱 앞에서 평범한 연애를 포기해야 했던 청춘들.
3: 다시 주어진 오늘, 청춘들은 어떤 사랑을 꿈꾸고 있을까요?
4: 삶의 끝을 마주했던 청춘들의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연애 기록.
5: SBS 내 남은 연애는 8월 3일 월요일 밤 10시에 첫 방송됩니다.
6: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세라하임.
7: 니 12시에 말해. 점심 때리고 잠 솔솔 와. 그땐 12시엔 주현영 들러야 돼. 지금 당장 창문 대신 귀때기 열어.
8: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입니다.
9: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10: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9: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10: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복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9: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10: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9: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11: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2: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11: 보글보글 샤브샤브에 봄을 담다. 봄나마
13: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다마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0: 남심저격 리얼토크라디오 배성재의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9 8 7 6 5
1: 4 3 2 1 속보. 이래도 결혼 안 할래? 축의금 100만원 준다는 정부. 하지만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겁니다.

0: 안녕하세요. 2026년 7월 29일 수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최유정 비장의 무기 드렸습니다. 오늘의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이래도 결혼 안 할래? 축의금 100만 원 준다는 정부였습니다. 현재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을 세액공제해주는 결혼세액공제 제도가 있는데요. 부부의 소득이 적어서 세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엔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니까 세금 감면 혜택이 아닌 현금 지급 형태로 제도가 바뀔 전망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결혼 축의금으로 100만 원을 제공한다 생각하면 되는 건데 혼인보조금 제도가 생기면 과연 결혼율이 높아질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자, 어쨌든 결혼을 하게 된다면 나라에서 주는 축의금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고민상담 코너 날이고요. 신혼여행 떠난 오존 씨 대신 베텐의 영원한 막내 김소혜 씨가 옵니다. 지난 월드컵 시즌에 스페셜 DJ로 활약한 소혜 씨의 뒷이야기도 듣고 더 세진 팽디 소혜의 일침도 들어보는 시간 가져볼 거니까 소혜의 일침 상담소 기다려주세요. 베텐은 녹음 전 과정을 직접 보면서 들을 수 있습니다. 땡튜브 에라우 채널 초록창 치지지지직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채팅 참여도 가능하니까 재밌는 참견 채팅 많이 남겨주세요. 자, NPC 타임 하고 본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장길 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국 델리미트.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4: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5: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4: 비다샵!
5: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4: 비다이렉트샵!
5: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4: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6: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7: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6: 국민 인쇄

0: 신선하고 맛있는 가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닭. 복날에도 가마치 통닭.
2: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

0: 끝. 청혼아이스.
1: 판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함께하는 여러분의 NPC 배성재가 여러분의 심심한 일상도 특별하게 들어드립니다. 문자 소개 코너 NPC 타임. 요즘 냉동실 파먹기 한답니다. 박경미님, 냉동실에 뭐가 그리 많이 들어있는지 저도 모를 물건들이 참 많이도 들어있네요. 네, 가끔 냉동실에 잊고 있었던 뭐 아이스크림이라든가 과자라든가 뭐 어떤 주전부리들이 발견되면 되게 기분 좋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한번 파봐야 돼요. 예, 인디아나 존스처럼 고고학자 돼서 어떤 지층에 어떤 게 파묻혀 있는지 찾아보시고. 사실 냉동실에 있는 거는 먹어도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오래됐어도. 아닌가? 9767님, 집 가는 길에 뛰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개가 뛰어들었어요. 심장이 쫄깃했습니다. 다행히 물진 않더라고요. 저는 참 개를 좋아하지만 진짜 지나가다가 목줄 하나 큰 개를 보면 너무 무섭습니다. 이건 맹수를 보는 것 같은 느낌. 목줄 꼭 해야 되고, 예, 뭐 또 댁에서 키우시는 강아지들도 꼭 묶어 놓으셔야 되고, 큰일 납니다. 우리 개는 안 물어요. 네, 이런 거 안 통하죠, 요즘 세상에. 0484님, 남자친구가 마리오 요시 캐릭터 팝콘통을 샀습니다. 팝콘통인데 기념으로 가실 거니까 팝콘을 그냥 넣어 먹지 말래요. 통 안에 비닐봉지 깔고 팝콘 담아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그 얼마 전에 용인에 있는 거기 갔다가 팝콘통 캐릭터 있는 거를 샀거든요. 근데 나중에 팝콘 조금 남겨온 다음에 그거 버리고 이렇게 통을 쓰려고 했는데 보니까 안에 늘어붙더라고요. 빨리 처리해야 되고. 이건 남자친구분이 아주 현명하신 겁니다. 비닐봉지 깔고 담아서 드시는 거 잘하셨습니다. NPC 타임이었습니다. 쓸데없는 고민도 일침 듣고 나면 정신이 바짝 들면서 고민이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더 강력하게 진화돼서 돌아온 김소혜와 함께하는 고민 해결 타임.
4: 소혜의 일침 상담소.
3: 소녀 시절엔 순수한 마음으로 일침을 날렸다면 지금은 독하고 매서운 마음으로 일침을 날리는 분입니다. 김소혜 씨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김소혜입니다.
3: 네. 자, 배텐과 함께한 세월 이제 10년째죠, 그죠?
4: 네, 맞습니다.
3: 사실상. 지난 월드컵 시즌에 스페셜 DJ를 제가 멕시코 가 있는 동안 맡아주셨습니다.
4: 맞습니다.
3: 뭐예요? 청문회 나왔어요?
4: 아니요.
3: 말을 해야지. 예.
4: 아, 근데 진짜 저는 이렇게 어려운 건지 정말 몰랐어요.
3: 그래서
4: 진짜 대단하시다고 느꼈습니다.
3: 아, 10년 동안 모르다가?
4: 네.
3: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구나.
4: 아니, 너무 그러니까 게스트일 때는 너무 편하게 하시니까 사실 너무 편하면 어려운 줄 모른다 그러잖아요.
3: 그렇죠. 공기처럼.
4: 아, 예. 네.
3: 공기의 고마움, 물의 고마움 이런 걸 모르는 거죠.
4: 아니, 공기의 고마움, 물의 고마움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3: 자, 아무튼 저희 또 9월에는 제가 네? 아시안 게임을 갈 가능성이 99%거든요.
4: 아.
3: 네. 그러면 또 한 3주 정도가 빕니다.
4: 오.
3: 9월에.
4: 그때 저 불러주세요.
3: 괜찮습니까?
4: 네.
3: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7월 19일 열흘 전이 소혜 씨 생일이었습니다.
4: 맞습니다. 예.
3: 생일은 어떻게 보냈나요?
4: 저는 집에서 이제 낮에 가족들이랑 밥 먹고 집에 저 혼자 있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나의 해방일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어요.
3: 한 시즌을?
4: 네.
3: 아니, 그냥 전체를?
4: 이틀 동안.
3: 이틀 동안?
4: 네.
3: 오. 이제는 그죠. 예전에 뭐 소혜 씨가 미성년자 학생일 때 그 베텐에 오면
4: 네.
3: 메인 작가가 그런 질문 안 했는데.
4: 네.
3: 생일은 누구와 보냈습니까?
4: 저 혼자 보냈어요.
3: 혼자 보냈다고요?
4: 네.
3: 나의 해방일지 다 보고.
4: 그 진짜 이틀에 걸쳐서 나의 해방일지만 앉아서 계속 봤어요. 정말.
3: 아, 그래요?
4: 그냥 배달 음식 맛있는 거 오늘은 생일이니까 다 시켜 먹어야지 하면서.
3: 소혜가 추앙하는 남자는 누군가요?
4: 와, 이제 결혼하셔가지고 네. 이 그

0: 공격이 제가 없네요.
1: 저는 이제 그 방어 구축이 완벽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오로지 저는 공격이에요. 닭공입니다 이제.
0: 이 기분 굉장히 이상한 것 같아요.
1: 그렇죠. 누구냐 네. 하던 게 10년 전인데
0: 그러니까요.
1: 이제는 저한테 누구냐 해봤자 예. 이제는 제가 공격할 타이밍입니다.
0: 쉽지 않네요.
1: 야, 김소혜도 이제 20대 그죠? 이제 중후반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0: 네.
1: 누구냐를 이제 할 수 있죠. 제가
0: 뭐 없습니다 저는.
1: 그래요. 네. 근데 그 작품 저는 아직 안 봤어요.
0: 네.
1: 근데 그렇게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여자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고.
0: 일단 대사 하나 하나가 이렇게 돼요.
1: 그래요?
0: 네. 와 어떻게 저렇게 글을 쓰시지? 이렇게 보더라고요.
1: 어떤 그랬어요. 그 뭐랄까 이게 가늠이 안 돼서 와이프가 그걸 보는 걸 쓱 지나가다가 거실에서 봤거든요.
0: 네.
1: 근데 이게 남녀의 어떤 연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0: 네, 약간 맞아요.
1: 좀 복잡한 표정들이 오가더라고요.
0: 그냥 결국에 한 명 한 명 인물을 다 응원하게 되고 사랑하게 돼요. 보면.
1: 그래요?
0: 네.
1: 그런 작품에 나중에 출연하면 참 좋겠네요.
0: 그렇습니다.
1: 그 작품 작가가 누구예요?
0: 박혜영 작가님.
1: 오 그렇군요.
0: 네 너무 예. 좋아요 진짜.
1: 배영은 감성에 메말라서 못 본다라고 하신 분 있고.
0: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1: 예. 그리고 저희 메인 작가가 그 네. 박혜영 작가님이랑 같은 대한민국 작가협회 이사 동급이에요.
0: 에? 누? 에? 정말요?
1: 조혜정 작가가. 예.
0: 와.
1: 동급이죠. 이게
0: 대박.
1: 대한민국 작가 협회에서도 짬이 굉장히 높고 라디오에서는 이제 거의 탑급이기 때문에 예. 우리 조혜정 작가의 대본 대사 하나하나는 어떻습니까?
0: 오, 정말 대단. 역시 그렇군요.
1: 그 작가 협회 원탁 그 최종 수뇌부 테이블에 몇 명이 안 돼? 다섯 명? 12명 정도. 대한민국의 각계 각층을 대표하는 작가들입니다.
0: 진짜요?
1: 추앙한다고 한마디 해주세요.
0: 작가님을 추앙합니다.
1: 열두 사도라고 하신 분이 신들의 만찬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오존 추방일지 쓰자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건 뭐야? 이것이 오존 추방일지는 왜 나와? 아 지금 이 시간이 바로 오존 씨가 신혼여행을 잘 비웠기 때문에 하는 건데.
0: 아니, 너무 근데 엄청 좋으시더라고요. 성격이.
1: 좋죠.
0: 네. 진짜.
1: 자 그러면 소혜 일침 상담소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김소혜 씨가 고민 상담 해드리고 마지막에 팩폭 일침을 또 날려드리고요. 김소혜 씨에게 고민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수요일 게시판에 고민 사연 남겨주시면 되고요. 커피 쿠폰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즘 고민 뭐 소혜 씨는 있나요 혹시?
0: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운동을 좀 재밌게 하고 싶은데 그런 운동이 없을까 하는 고민은 하는 것 같습니다.
1: 요즘 무슨 운동하는데요?
0: 그냥 헬스
1: PT?
0: 하니까. 네.
1: PT 받아요?
0: 아니요. PT 안 받아요.
1: 그냥 개인?
0: 네.
1: 혼자 가서?
0: 네.
1: 일주일에 몇 번씩 하세요?
0: 두 번?
1: 얼마 하지도 않네.
0: 그러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안 가게 되죠.
1: 뭐 그냥 집에서 뒹굴뒹굴 하는 것만 뭐.
0: 그니까요. 제가 재밌는 운동을 그래서 찾고 싶습니다.
1: 이게 그 테니스라든가 볼링이라든가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운동 탁구라든가 이런 거를 하면은 좋죠.
0: 근데 탁구는 일단 그렇게 살이 많이 빠지나요?
1: 엄청 빠지죠.
0: 진짜요?
1: 네. 탁구가 엄청 힘듭니다.
0: 예. 아니 근데 한 손만 쓰잖아요. 볼링도 그렇고 한쪽만 쓰잖아요.
1: 그게 무슨 소리예요?
0: 그러니까 탁구도 오른손 잡이면 오른손으로만 치고
1: 약간 편측 증상이 나타날까 봐 걱정된다고요?
0: 네.
1: 밸런스 깨질까 봐?
0: 네.
1: 그거는 아니고 어쨌든 하체가 고생하는 운동이지
0: 네.
1: 손 뭐 그런 것 때문에 밸런스가 무너지거나 그러진 않고 유산소 운동이니까 예. 걱정도 팔자다라고
0: 네.
1: 일주일에 두 번 하면서 무슨 뭐 선수 할 거예요?
0: 그렇긴 하네요.
1: 9등급의 걱정이라고 예. 메시는 왼발만 쓴다라고 하신 분 있고
0: 그 말로 이제 다 끝이긴 하네요.
1: 그렇죠. 자 그러면 고민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7205 여자 썸 탄 지 한 달 정도 됐어요. 근데 썸남이 썸 휴식기를 가지자고 하는 거예요. 아직 사귀는 것도 아닌데 썸 휴식기라니. 저는 아직 두근거리고 더 연락하고 싶은데 어리둥절해요. 썸남 말에 동의해줘야 할까요? 에?
1: 썸 휴식기다.

0: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1: 썸 휴식기란 건 있습니까, 근데?
0: 썸 휴식기요?
1: 네.
0: 아니, 그런 게 있어요?
1: 그런 건 없다.
0: 없다.
1: 썸이 끝나면 그냥 끝나는 거지.
0: 아,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요. 그냥 남자가 우리 썸 휴식기를 좀 갖는 게 좋을 것 같아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너무 별로예요. 그렇지 않아요?
1: 뭐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 그냥 조용히 물러나는 게 맞습니까?
0: 그렇죠.
1: 아무 말도 하지 않고.
0: 썸 휴식기 너무 오글거리는 말인 것 같아요.
1: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썸남이 썸 휴식기를 갖자라고 했다는 거는 그 여자에 대한 마음이 많이 떠난 거 아닐까요?
0: 그렇죠.
1: 그러면 사실상 정중하게
0: 네.
1: 끝내자라고 한 거 아닐까?
0: 아, 끝내자고.
1: 근데 그거를 휴식기라고 얘기한 게 아닌가?
0: 아, 그러니까 그 단어 선택이 이 썸 휴식기라는 말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한 그거 자체가 그리고 만약에 썸 휴식기 갖는 게 너무 자연스럽게 말이 나왔다고 하면은 더더욱
1: 근데 뭐랄까 이제 그 옛날에 소혜 씨 표정이 아니네요. 이런 이런 사연을 대할 때 약간 그 혐오하는 표정이 나오네.
0: 아,
1: 경험치가 있는 표정이.
0: 그렇게 된 거 같아.
1: 남자가 뭘?
0: 아, 네. 썸 휴식기는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
1: 아하, 그럼 뭐라고 하고 정중하게 떠나는 게 좋습니까? 이제
0: 친구로 지내면
1: 이제 경멸도 할 줄 아는군요. 업신여기일 줄도 알고 경멸할 줄도 알고. 연기를 다양하게 하다 보니까 장착된 거겠죠?
0: 그런 것 같습니다.
1: 예.
0: 그냥 친구로 지내자.
1: 친구로 지내자라고 친구로. 하는 게 가장 예의 바르다.
0: 그렇지 않을까요? 친구가 맞는 것 같아.
1: 어허. 그렇군요.
0: 네.
1: 그러면 여자들이 남자한테 얘기할 때도 비슷하게 그 정도 언어 사용이 제일 좋다?
0: 네. 그 솔직하게 말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친구로 지내자. 하면서 연락을 점점 안 하면 되지 않을까요?
1: 어허. 결과적으로는 똑같지만 그래도 말을 썸 휴식기라고 하는 거는 좀
0: 아, 비겁하다. 너무 별로다. 너무 비겁하다. 별로다.
1: 그렇군요.
0: 네.
1: 자, 그러면 이 사연자는 아직 썸 상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거든요.
0: 아.
1: 두근거리고 더 연락하고 싶고.
0: 아, 그렇죠.
1: 이럴 때는 동의를 해 줘야 되는 건가요, 그냥?
0: 이 여자한테 하는 게 아니고 이 남자한테 해야 될 것 같아요. 일침을.
1: 일침을.
0: 네.
1: 아니 근데 이 여자분은 사연자는
0: 네.
1: 이 남자를 잡을 방법은 없나요? 이 상태에서?
0: 근데 굳이 썸 휴식기라는 단어를 쓰는 남자와 만나시겠어요? 만나셔야 될까요?
1: 두근거린대잖아요.
0: 근데 이 연애 얘기는요. 제가 아무리 해줘봤자 그 방법이 없어요.
1: 왜요?
0: 알아서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1: 연애 상담을 꽤 해준 듯한 공력이 느껴지는 말투네요, 소혜 씨.
0: 그런 것 같아요.
1: 이제 좀 노련해졌습니다. 어차피 지들 맘대로 할 거긴 하지만
0: 네.
1: 예. 자, 그러면 이 남자한테, 썸남한테 일침 가겠습니다.
0: 아, 뭐라 해야 되지?
1: 소혜 일침.
0: 야, 이 썸남아, 네가 곰도 아니고 무슨 휴식기를 갖니?
1: 해결 방법은 10년 전이랑 비슷한데 별로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0: 아니, 뭐라고 해야 될지.
1: 아니 무슨 곰은 그 잠자는 거잖아요.
0: 그러니까요. 그런 휴식기를 왜 갖냐고요. 곰도 아니고.
1: 전혀 성장하지 않았다라고 자신 있고요. 네. 그래요.
0: 네.
1: 자, 그러면 다음.
0: 알겠습니다.
1: 또 소개해 주시죠.
0: 김형식 남자. 27살 직장인입니다.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를 정말 못합니다. 누가 부탁하면 속으로는 오늘은 안 되는데 하면서도 거절을 못해서 네, 제가 할게요 해요. 그래서 2시간 야근한 적도 있고 커피 심부름도 하고 작은 일부터 귀찮은 일까지 자꾸 제가 떠맡습니다. 그렇다고 갑자기 싫습니다. 거절하면 뒤에서 얘기 나오고 사회생활에서 너무 차갑게 보일까 걱정됩니다. 상대방 기분 상하지 않게 거절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1: 그렇군요. 27살이면 소희 씨랑 동갑인가요?
0: 저보다 한 살 어린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0: 네.
1: 직장인이고 거절을 잘 못하는 스타일. 손해를 많이 보죠? 거절 못하면.
0: 그렇죠.
1: 예.
0: 아, 이건 근데 지금 27살 직장인이면

0: 어느 정도의 직급이라고 할 수 있어요?
1: 거의 초년생이라고 봐야죠. 남자분이면 군대 갔다 오고 뭐 이러면 한 1, 2년 차?
0: 그러면 사실 이거를 안 하기가 좀 그렇지 않나요?
1: 거절하는
0: 거절을 못 하지 않나요?
1: 좀 그렇다.
0: 네.
1: 그냥 해라.
0: 그냥 해라까지는 아닌데 예. 이 두 시간 야근하는 건 너무 아닌 것 같아요. 두 시간 다른 분들의 그거를 들어주다가 두 시간 야근하는 건 너무 속상한 일인데 하, 이게 거절하는 거는 너무 쉽지 않은데 어떻게 하실 것 같으신데요?
1: 예? 제가요?
0: 여러분이는?
1: 저는 거절을 잘했습니다.
0: 아~
1: 직장 생활의 핵심 거절. 이것도 얘기해야 되나?
0: 왜요?
1: 예전에 제가 써먹었던 방법.
0: 어, 네.
1: 무리한 요구가 들어오면.
0: 네.
1: 한번 살짝 반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0: 한번 살짝.
1: 톤을 잘 잡아야 돼요.
0: 네.
1: 왜? 이렇게. 예. 이게 반은 궁금하고
0: 네.
1: 반은 뭐라고 아~ 이 느낌을 섞어야 됩니다. 뭐래니 이거랑 뭐라고요? 이걸 잘 섞어야 됩니다. 예,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0: 아니요.
1: 이거 그... 연기 톤으로 해야 돼요.
0: 아니에요.
1: 왜?
0: 저 아니 시키지 마세요. 저
1: 왜?
0: 아니 아니야.
1: 제가 부탁 한번 해볼까요? 상황이에요, 상황. 그래가지고 9월에 한 달 동안 배텐 좀 대타해줄래?
0: 에?
1: 아, 이러면 약해요. 이러면 하라고 이렇게 저는 들어온 겁니다. 이거를 에? 예. 아 이거 너, 이거 좀 너무 같다. 예. 약간 끝을 살짝 말아 올려야 돼요.
0: 저는 예? 좋은데요.
1: 예? 예. 이렇게. 그거 말고. 예.
0: 아,
1: 거절하는 방법. 그러면 이게 즉시 거절은 아니지만 근데, 그쪽에서 예. 약간 성찰하게 돼요. 아 이거를 내가 무리하게 시켰구나라는 거. 그래가지고 예? 근, 이러면 잘 못 들었습니다랑 뭐래니 이거를 섞어서 아~ 싹 던져주면 저쪽에서 아니야 아니다 그건 아~ 아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그만하는 경우도 있고 그걸 넘어서 밀고 들어오는 경우 있어요.
0: 네.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 네? 아 그럴 경우에는 사실 어느 정도는 하는 게 맞죠.
0: 네. 근데 이분은 사실 그렇게 처음부터 포지션을 못 잡았잖아요.
1: 네.
0: 베라보니처럼. 그래서 지금 이거는 변화를 줘야 되는 시간이잖아요.
1: 그렇죠.
0: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1: 아 이미 호구 잡힌 것 같다.
0: 아 이건 전 너무 어려워요. 사실 저도 이런 성격이
1: 거절을 못하고.
0: 아 근데 거절 못하진 않는데.
1: 지금부터라도 시작을 해보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0: 네.
1: 하다 보면 이게 직장 생활이라는 게 아예 이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잡힌 게 아니라
0: 네.
1: 짬이 매일매일 쌓이는 거고
0: 네.
1: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성장하느냐를 주변에서 또 느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왜? 이걸 하면은 주춤하게 됩니다. 예.
0: 그 좋은 것 같아요.
1: 예. 왜냐면 뭐 연기를 하다가도
0: 네.
1: 이게 연기 디렉션이 영 아닐 수도 있잖아요.
0: 그럼 제가
1: 그런
0: 에?
1: 사람 만났을 때
0: 이러라고요?
1: 이거 보면서 에? 이렇게 하면 그러면 감독님이 아 그건 아닌 것 같다.
0: 그건 아닌 것 같죠.
1: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0: 아 감독님이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한다고요?
1: 제가 처리한 줄 알았어요?
0: 네.
1: 아니에요. 감독님이 그렇게 하시니까요.
0: 그건 그거 분위기가 큰일 나겠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1: 네.
0: 네.
1: 소의 커리어 망친다. 소의 추방일지 된다.
0: 안 돼요, 안 돼요.
1: 조금 그러면 따뜻하게.
0: 아.
1: 예? 왜? 안 되나?
0: 아, 예?
1: 박희영 작가님. 예?
0: 말 아유,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죠. 네.
1: 이게 어렵나?
0: 아.
1: 자, 그러면 김형식님께 소해 일침.
0: 서른 살까지만 딱 눈 감고 하자.
1: 그렇죠.
0: 네.
1: 사실 오히려 이게 좀 부당하다고 느끼더라도 직장에서는 분명히 긍정적인 게 쌓이긴
0: 맞아요.
1: 쌓입니다.
0: 네.
1: 예.
0: 그렇겠죠.
1: 쌓입니다. 예. 이건 또 일을 그냥 떠넘기는 사람들만 있을 리는 없어요. 직장이라는 건 결국 고마움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고 야 얘는 일단 일을 진짜 추진력이 좋네. 이렇게 긍정적 평가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네. 자.
0: 이거를 할 때 이렇게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가 계속하면 없죠.

0: 완전히 긍정적으로만 볼 순 없지만 예. 예. 그래도 남는 건 있을 수 있다. 예.
1: 자. 좋습니다.
0: 그래요. 그리고 알고 보면 원래 요 정도 연차에 이 일을 다 해왔던 걸 수도 있습니다. 이 회사 분위기에서는. 예.
1: 그래도 야근은 안 시켰으면 좋겠다. 많이.
0: 야간 촬영 많이 했나요 그동안?
1: 야간 촬영이요? 할 때도 있죠. 근데 이제 시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언제 끝나겠구나라고 짐작은 하긴 하죠.
0: 아, 시간이 다 돼서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0: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자디니 스파, 국민 스파, 자디니 모두의 스파.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디니 스파, 부담 없는 헤드 스파. 싹 관리했더니 혈색이 싹 도네. 스파, 자디니
1: 스파.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2: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1: 디자인도 예쁜데?
2: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3: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2: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1: 농산물.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2: SBS.
1: 1등 인터넷 라디오는
2: 고릴라.
1: 부담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2: 매출.
1: 광고기 가성비 갑.
0: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3: 고릴라 SBS 생활정보.
4: 어릴 적 헬림 달림 속 호랑이 기억하시죠? 우리에게 호랑이는 무섭기도 하지만 오래전부터 함께 해온 특별한 동물인데요. 그런데 지금 야생에 남은 호랑이는 전 세계에 3천 마리 남짓, 100년 전에 5%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7월 29일 오늘은 국제 호랑이의 날입니다. 호랑이가 없어도 괜찮지 않을까 싶지만 최상위 포식자가 사라지면 생태계의 균형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포식자가 사라진 뒤 멧돼지나 고라니가 크게 늘어나 농가 피해가 커진 사례도 있었는데요. 호랑이를 지키는 일은 숲을 지키고 우리 삶을 지키는 일인 겁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SBS 고릴라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5: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6: 매쉬!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 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 수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 FM 배송제의 텐 중에서 배텐이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어.

0: 배성재의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귀여운 막내에서 무서운 해결사로 돌아온 일침 폭격기 팽디 김소혜 씨와 소혜의 일침 상담소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한번 소개하실까요?
1: 네. 안정래 여자 여름휴가 가야 왜 웃어요?
0: 보통 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1: 아.
0: DJ 혹시 일주일 내내 그랬어요? 안정래 사연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1: 저 뭐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어떡해요? 맞아요.
0: 안정래 여자 누가 사연을 이렇게 해요?
1: 아니
0: 사람이 그, 보내주신 거니까.
1: 아 그게 맞죠. 죄송합니다.

0: 이거는 반박을 할 수 없,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1: 더군다나 안정래님은 뭔가 성함에서도 윗분이라는 느낌이 좀 드는 이름 아닙니까?
0: 죄송해요.
1: 자, 김소혜 여자, 네. 정신 차려요.
0: 알겠습니다. 안정래님 여자. 여름휴가 가야 하는데 장소를 못 정하겠어요. 가족들과 갈 건데 다들 의견이 제각각이거든요. 저는 쉬면서 힐링할 수 있는 곳이면 좋겠는데 다른 사람은 이곳저곳 돌아다니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의견이 안 맞을 때 제가 원하는 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 가면 좋을까요? 이건 너무 어렵다. 사실 좋은 관광지에 이렇게 가게 하고 그 호텔이나 이런 데서 편히 쉬면 되지 않을까요? 따로?
1: 아, 가족들이랑 같이 갔는데 따로 다녀라. 너희들은 갔다 와. 나 호텔에 쉴게. 아, 이렇게.
0: 아니면은 교통편이 재밌게.
1: 교통편이 재밌겠네요.
0: 그걸 뭐라 그러죠? 그 그 관광지 이렇게 태워다 주고 하는 걸 뭐라 그러죠? 아, 투어.
1: 아, 시티 투어 그 2층 네. 버스 같은 거요?
0: 네. 그 투어를 재밌게 짜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은 편하게 다닐 수 있잖아요.
1: 2층 버스 그 위에 앉아가지고 시티 투어 한 바퀴 쭉 돌면 앉아서 그냥 구경하는 거니까.
0: 아, 2층 버스 말고 되게 투어 잘 돼 있어요. 여행 그렇지 않나요?
1: 모르겠는데요. 어떤 걸 얼마나 황제 코스로 갔다 온 거예요?
0: 아니 만약에 일본을 간다고 하면은 일본 투어 하면은 이제 다 같이 무슨 버스 타고 돌아다니면서 맛집 이렇게 투어하고.
1: 아, 패키지 여행 얘기하는 거예요?
0: 아, 맞아요. 패키지 여행.
1: 네. 아니 그러면 패키지로 가면은 패키지는 진짜 힘든데.
0: 그래요?
1: 패키지가 가장 압축적으로 많이 돌아다니는 거죠.
0: 아, 네,
1: 느긋하게 다니는 패키지는 별로 없죠.
0: 저는 사실 패키지를 안 해보긴 했어요. 옛날 빼고는.
1: 그냥. 자, 그러면 다음.
0: 다음으로 갈게요.
1: 다음 임정현님.
0: 네. 임정현 남님.
1: 남님은 뭐예요?
0: 임정현님 남자. 인생 첫 연애를 하는데 제 생각만큼 설레지도 않고 재밌지도 않아요. 제가 모쏠이라 연애에 너무 큰 환상을 갖고 있었던 걸까요? 아님 상대를 그만큼 안 좋아하는 걸까요? 고백할 때는 진짜 너무 떨렸는데 만난 지 3주도 안 됐는데 크게 안 설렌다면 헤어져야 하는 걸까요?
1: 남자분이 보냈는데 설레지 않는다.
0: 모쏠이신데 왜 설레지가 않지?
1: 모쏠이 뭐 다 설레나요?
0: 아니 그거
1: 무슨 발언이에요 그거는.
0: 아,
1: 예, 모쏠이야말로 설렘을 매번 가지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을 뿐이죠.
0: 그러면 환상이 너무 많았나 보다. 그 연애에 대한 환상이 너무 많았던 거죠.
1: 아하.
0: 실제로 해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지.
1: 음흠.
0: 그리고 이 고백을 할 때 너무 떨렸다고 했잖아요.
1: 예.
0: 이것도 고백하는 그 자신에게 취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게 떨렸던 거죠. 내가 고백을 하다니.
1: 게임 하듯이.
0: 네.
1: 이게 되네. 나의 첫 고백인데 이게 되네. 막 네. 이런 식으로.
0: 네.
1: 어허.
0: 그래서 그때 잠깐 떨렸던 게 아닐까.
1: 아, 그건 이해된다. 근데 만난 지 3주.
0: 응?
1: 3주면 사실 엄청 진짜 설레고 막 그냥 계속 그냥 같이 있기만 해도 좋을 때 아닙니까?
0: 그렇겠죠.
1: 근데 그게 안 설렌다. 이러면 이건 캔슬하는 게 맞습니까? 하차?
0: 아니 그거 근데 이거를 아 그래 우리한테 물어봐야지. 이게 여자친구한테 얘기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1: 뭐라고요? 안 설렌다.
0: 그건 안 되겠다.
1: 면전에다가.
0: 아 그건 안 되겠네.
1: 가장 핫한 3주차에 우리 연애 휴식기 가질까? 이런 식으로.
0: 아니요. 저는 근데 이게 헤어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계속 만나다 보면 그 온도가요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모태 솔로지만 연애는 하고 싶댕 그거 보면은
1: 하고 싶댕
0: 네. 그거 보면은 진짜 좋아하는 속도가 엄청 빨리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게 취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상형이 확고하지 않으니까 계속 바뀌는 거죠. 그리고 여자분이 먼저 좋아한다고

0: 표시를 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1: 그럼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0: 자기를 좋아하면은 또 이렇게 좋아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1: 그렇군요. 그러면 그 설레면
0: 네.
1: 어떤 증상?

0: 밤에 잘라 그럴 때도 생각나고.
1: 그럴 수 있죠.
0: 그렇군요.
1: 네.
0: 임정현님 그렇답니다.
1: 밤에 생각이 안 난다. 3주 차인데 밤에 생각이 안 난다. 이거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아,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야 그게 사랑이다.
1: 그게 사랑이다.
0: 어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분에게
1: 일침을요?
0: 소혜의 일침.
1: 연애를 좀 계속 했으면 좋겠어.
0: 뭐 이분한테 고백해요? 왜 이렇게 쭈뼛거립니까?
1: 아니 조심스러워요. 이 모쏠이라는 것에
0: 아니 이제는 모쏠 아니죠?
1: 아닌데.
0: 예.
1: 아닌데.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0: 네. 네. 그래서 뭐라고 한 거예요?
1: 연애를 많이 많이 하라고 정연님.
0: 많이 많이 하라고요?
1: 네. 많이 많이 해야 될 것 같다고.
0: 어떤 게 연애 감정인지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
1: 네.
0: 알겠습니다.
1: 네.
0: 네. 다음.
1: 익명 윤님 남자. 왜요?
0: 익명 윤님 남자분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10년 전에 가르치는 거에 발전이 없네. 예. 자, 네. 남자분 사연입니다. 이런 식으로.
1: 네.
0: 예.
1: 익명 윤님의 남자분 사연입니다. 임기훈.
0: 익명 윤님의 남자분의 사연입니다가 아니라 익명 유의 남자가 아니라 익명 유님 이분 남자분입니다.
1: 아,
0: 예.
1: 익명.
0: 박혜영 작가님 절레절레.
1: 아니 이분은 왜 익명 유님이시는 거예요?
0: 예.
1: 익명 유님.
0: 본인 이름을 가려달라고 한 거죠.
1: 네.
0: 오히려 퇴보했다라고 지금 있고.
1: 익명 유님 남자분이십니다. 임기응변을 정말 못합니다. 예상 못한 상황이 닥치면 말도 엄청 더듬고 얼굴도 빨개져요. 그래서 중요한 전화할 때는 무조건 대본을 써두는데 상대방이 제가 원하는 대로 대답하지 않으면 머리가 하얘져요. 임기응변 대처술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0: 그렇군요.
1: 임기응변은 진짜 제가 본 어른들 중에서 베라버니가 최고인 것 같아요.
0: 저요?
1: 진짜 최고.
0: 왜? 아, 저는 아닙니다.
1: 아니에요. 엄청나신 것 같아요.
0: 저는 제가 딱 이래요. 제가 원하는 대로 대답하지 않으면 머리가 하얘지고 임기응변이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렇게 버벅거리고 그렇습니다.
1: 진짜요?
0: 예. 뱀처럼 빠져나간다고 할 수 있는 보통 미꾸라지라고도 할 수 있는데 뱀처럼 빠져나가면 굉장히 교활한 인간 만드는 채팅이 있네요.
1: 아니 근데 티가 1도 안 나시죠? 주위에서는 너 당황했구나라고 안 하잖아요.
0: 아니 저도 얼굴도 많이 빨개지고 티는 안 나는 게 이제 눈이 작아서 그 감정이 잘 안 느껴지는 건 있는데 당황하죠. 예.
1: 근데 흥분하지 않으시잖아요. 차분하시잖아요. 음흠. 그게 좀 비법인 것 같아요. 약간 그렇죠. 차분한 거.
0: 네, 이 톤을 톤이 있으니까 저는 사람들이 차분하게 항상 느끼고 침착하게 느끼긴 하지만
1: 네.
0: 저도 또 그렇진 않습니다.
1: 예,
0: 지금도 저거 봐 잘 빠져나가네라고 하신 분이
1: 있어요. 그러니까요. 진짜 예. 임기응변 짱이신 것 같아요.
0: 배우들이 임기응변이 진짜 중요하지 않습니까? 애들이 연극 무대에 설 때는 이거는 네. 실시간이니까. 그리고
1: 근데 저도 한 임기응변 해요.
0: 그래요?
1: 네.
0: 익명윤님의 남자분입니다.
1: 네.
0: 이걸 임기응변이라고 하는 겁니까?
1: 그렇게 말하면 또 할 말이 없네요. 네, 사실.
0: 애드립을 했을 때 감독님들 반응이 좋았나요?
1: 아, 저는 그 푸듀 때를 생각하긴 했는데요. 저는 가사가 갑자기 머릿속에서 아예 지워졌는데
0: 가사를 까먹었는데
1: 네, 근데 저 그냥 말을 막 했어요.
0: 아무 말이나?
1: 네.
0: 프리스타일로?
1: 네.
0: 그런 거 보통 그 실수라고 하죠. 무대에서. 네. 그런 거는 임기응변 대처가 아니라 그런 거 그냥 실수, 까먹음.
1: 그렇네요. 실수네요.
0: 예. 뭐 어쨌든 하긴 했죠. 어떤 가사를 까먹었죠? 잊을 수 없을 거 아니에요.
1: 아 이게 원래 가사가 생각이 안 나요.
0: 프로듀스 때?
1: 네. 그 아이러니인데 제가 자꾸 쳐다보면서 뭔 말을 하는지 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원래 다른 가사였어요.
0: 어허.
1: 네.
0: 그렇군요. 그래서 혼났던 거 아니냐라고.
1: 근데 아무도 모르셨대요.
0: 아 몰랐어요.
1: 네, 잘 모르셨대요.
0: 그냥 넘어간 거네.
1: 네.
0: 오호. 임기응변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타고 나야 되는 부분도 있긴.

0: 하지만
1: 이건 연습해야죠.
0: 연습을.
1: 네, 저도 통신사 전화하면은 너무 긴장하고 그래서 채찌피땡한테 물어봐요. 나 이거 궁금한데 뭐라고 물어보면 될까 하고 그거 보면서 매뉴얼대로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거를 채찌피땡이나 AI 친구와 함께 상의를 좀 깊게 하고 딱 정하고 밀고 나가면 되더라고요.
0: 그렇죠. AI들이 임기응변 진짜 잘하잖아요.
1: 맞아요.
0: 뭐든지 다 아는 척.
1: 네.
0: 뭐든지 그럴 줄 알았다는 것처럼 얘기하죠.
1: 그렇죠.
0: 예. 자, 그럼 이분께 임기응변 못하는 익명 윤님께 소회의 일침.
1: 윤님 계속 하시면 느실 겁니다.
0: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된다.
1: 네, 계속 연습하시면.
0: 하다 보면 됩니다.
1: 맞습니다.
0: 그리고 전화할 때 대본 써둔 거를 너무 이렇게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1: 맞아요.
0: 저희도 지금 방송할 때 이렇게 대본이 많지 않습니까?
1: 맞습니다. 예.
0: 이런 게 다 앞에 뭐라도 써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지. 전화는 보통 아무 대본 없이 사람들이 허공에다 대고 하기니까
1: 네.
0: 쉽진 않아요, 사실. 그래서 미리 좀 몇 개 써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일침이 약하다고 채팅창에서 소회 어떻게 된 거냐고.
1: 아니 근데
0: 옛날이 더 매웠다.
1: 이분들한테 사실 일침을 크게 날릴 그게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0: 작가한테 일침하는 거죠?
1: 아니 그게 아니고 사연이 그러니까 이 사연을 보내주셨으니까.
0: 아하.
1: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다를 말하고 싶습니다. 큰 문제가 아니다.
0: 큰 문제 이거 뭐 일침까지 할 필요 없고.
1: 예.
0: 하면 된다.
1: 맞습니다.
0: 예. 그런 사연만 모아서 나한테 보여주는데 내가 어떻게 일침을 하냐?
1: 아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요.
0: 나의 일침일지.
1: 진짜.
0: 자, 그럼 다음.
1: 네. 장희준님 남자분입니다. 저는 웃음이 너무 많습니다. 진지한 얘기를 할 때도 민망하면 웃고 혼날 때도 웃음이 먼저 나와요. 그래서 비웃냐는 오해를 자주 받습니다. 저도 안 웃고 싶은데 몸이 먼저 반응해요. 정말 억울해요. 이런 습관은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0: 혼날 때도 웃는다.
1: 이건 정말 심각한 건데.
0: 이건 제대로 안 혼난 거죠.
1: 그쵸.
0: 예, 요즘은 어떻게 혼내길래 혼내는데 웃을까요?
1: 그러니까요. 이게 생존 본능까지 안 갔던 거예요.
0: 그쵸.
1: 이 두려움이.
0: 뭐 소희 씨는 뭐 그렇게 많이 혼났던 세대는 아니잖아요.
1: 그렇죠. 근데 이제
0: 채팅창에 더 맞으면 되겠구나라고 하신 분이 있고.
1: 예. 뭔가 이분은 그러면은 연애할 때도 남녀가 싸우면은 웃으면 많이 웃는다고 하면은 그럼 진짜 그거는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잖아요.
0: 아, 그래요?
1: 그럴 수 있잖아요.
0: 뭐 그렇구나.
1: 네. 그럴 수 있으니까요.
0: 여자친구가 화를 내고 있는데 남자가 비실비실 웃으면 화가 나는군요.
1: 당연한 거 아니에요?
0: 그럼 어떻게 해요? 뭐라고 해요?
1: 웃어?
0: 남친한테?
1: 네. 웃겨?
0: 좀 웃기긴 하네 근데. 김소희가 하니까.
1: 웃기니?
0: 배은정쌤이 소희야 가수가 하고 싶어?
1: 네.
0: 근데 웃었다면?
1: 그럼 이제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0: 그때 속으로 웃진 않았습니까?
1: 왜요? 저 완전 어떻게 웃기지 않죠. 너무 하얘지죠 머리가.
0: 머리가 하얘졌다.
1: 네.
0: 그렇군요. 아하. 군대에서 저런 후임 본 적 있다라고 하신 분이. 군대에서는 진짜 웃음을 보일 수가 없는데. 진지한 얘기를 누가 할 때는 사실 웃기지 않습니까? 살짝.
1: 진지한 얘기할 때요?
0: 아무리 막 이렇게 좀 무서운 사람도 갑자기 진지한 얘기를 막 하면
1: 그 웃기는 거 뭔지 알아요. 저도 웃길 때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슬픈 생각을 하거나 근데 그러면 더 웃기기 때문에 고개를 숙이는 게 답인 것 같아요.
0: 고개를 숙이고 있어라?
1: 네.
0: 그 방법이 있네.
1: 네.
0: 혼날 때는?
1: 네.
0: 비웃냐는 오해를 자주 받습니다. 약간 웃는 방법을 바꾸면 어떨까요? 이분이 약간 속된 말로 쪼갠다 그러죠.
1: 네.
0: 한쪽만 웃는 거 아닐까요?
1: 그러게요. 한쪽만 웃으시는 것 같으니까
0: 썩소.
1: 두 쪽 다 일단 웃으시고 아니면 오히려 크게 웃는 건 어때요?

0: 그러니까 이렇게 웃는 게 아니고.
1: 소혜야 가수 하고 싶어?
0: 안 되겠다.
1: 안 돼요?
0: 네, 안 되겠어요.
1: 그러니까 빙긋이 씩 하고 한쪽만 이렇게 웃으면 비웃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데 아예 제대로 웃어라.
0: 네. 웃으면서 눈을 가려버리는 거죠. 우는 것처럼.
1: 근데 쓱 봤는데 입이 웃고 있어. 조커처럼.
0: 아,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1: 소리 내서 웃을까요? 아니면 눈웃음까지 아예 해가지고 살인 미소 웃는 건 어떻습니까?
0: 아, 아니면 호흡을 좀 섞으면 어떨까요? 그럼 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1: 소희 씨도 화를 낼 때 내죠?
0: 그렇겠죠.
1: 근데 그 화를 내는 거를 무서워한 사람이 있었어요?
0: 밀크
1: 강아지.
0: 네.
1: 윤수.
0: 네, 윤수.
1: 남동생.
0: 윤수도 이제 제 말 절대 안 들어요. 귀뚱으로도 안 들어요.
1: 그럴 것 같아요.
0: 네.
1: 그 왜 뭐 이렇게 누구한테 화를 냈어요?
0: 네.
1: 친구한테.
0: 네. 네.
1: 무서워합니까? 약간 웃겨하지 않나요? 소혜 씨의 어떤 그 인상 자체가.
0: 근데 뭔가
1: 화를 내는 인상이 아니잖아요.
0: 저는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나 속상해. 왜 나 속상해? 왜 그래? 이렇게 가긴 하는 것 같아요.
1: 아, 내가 화를 내는데 왜 웃어? 이런 식으로? 아니면
0: 네. 아, 화를 내는 방식이 어떻게 너가 그럴 수 있어? 이런 게 아니고 어떻게 너가 그럴 수 있어? 약간 속상한 방식으로
1: 느낌으로?
0: 나 너무 슬퍼. 너가 그래서 나 너무 슬퍼로 가는 것 같아요.
1: 아, 저쪽이 미안해하게?
0: 네.
1: 아, 미안한데 좀 웃으면서 미안해하겠네요.
0: 아, 근데 그러고 웃으면 저는 안 될 것 같은데요.
1: 그렇군요.
0: 네.
1: 자, 그러면 장희주님께 한번 날려보겠습니다. 자, 소혜의 일침.
0: 희준아, 잘 들어. 잘
1: 뭘?
0: 얘기를 잘 듣고
1: 어허.
0: 슬픈 생각을 하길 바래.
1: 남의 말을 대충 들으니까 웃음이 나는 거다.
0: 맞습니다.
1: 그렇군요. 예. 자, 오늘 소혜 씨 일침 기계가 좀 고장났기 때문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지긋지긋 무조맨
3: 티 어실 원스야.
2: 딱 한 번만
3: 티 어실 원스야.

0: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2: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주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3: 안녕하세요, 카사베르디 모델 리센네입니다.
4: 상큼함이 필요할 때 와인 비니거 굿, 레드 와인 비니거 베럴,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 베르디.
5: 리센네처럼 상큼하게 굿, 베럴, 베르디.
6: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는 역시
3: 카사베르디.
7: 발효식초 광고.
8: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9: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8: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나 워킷.
1: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2: 서울에서 왔습니다.
3: 경남서 왔어요.
2: 아따 반갑소이. 전라도에서 왔어라. 타 지역에서 대구 모빌리티 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최대 1,200만 원 지원.
4: 취업하고 지원받고 성장하고 오오.
5: 대구 잡고 쓰리고.
2: 대구 잡고 쓰리고. 9월 30일 마감.
6: 번호. 만족하지 못하셨다면 반납하셔도 좋습니다. 60일 반납 보장 프로그램으로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만나보세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구매 후 최소 30일부터 최대 60일 이내 반납 가능. 차량 반납 기본 조건 및 자격은행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르노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번호.
7: 배텐의 영원한 막내 소혜가 배성재의 텐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8: 배성재 텐, 오늘 김소혜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민 상담 코너에 소개된 모든 분들께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요. 자, 오랜만에 일침을 날려고 하니까
9: 네.
8: 독침이 잘 안 나오네요.
9: 그렇네요. 이게 그 흐름이 안 타진 것 같아요.
8: 할 말은 다 했는데
9: 네.
8: 뭔가 마무리 일침을 청취자들을 이렇게 좀 한 방씩 따기 때리는 걸 잘 못했어요.
9: 네. 좀 요즘, 아쉽네요.
8: 요즘 너무 행복한 거 아닌가 혹시?
9: 아니.
8: 요즘 뭐 좋은 일 있어요?
9: 아니.
8: 1위 하더니 몸살이는 거 아니냐고.
9: 아니. 살이는 게 아니에요.
8: 그러니까 이제 떨어진 낙엽도 조심해야죠. 1위 아니. 가수인데. 자, 그러면 소희 씨는 언제나 프리패스니까 또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9: 알겠습니다.
8: 끝인사 부탁드려요.
9: 끝곡은 시작의 아이 마크툼님입니다. 소등하겠습니다. 꿈에서 연애하세요.

0: 음악코너인데 후토크만 한가득이잖아.
1: 웃다 보면 채워지는 전곡 차트.
0: 어머나 가수분들 미안해요. 노래는 짧게 들을게요.
1: 무다 슬기랑
0: 하이텐션 철업기랑
1: 토요일엔
0: 내 맘이야 넘버지.
2: 안녕하세요. 영국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키팅 역을 맡은 연정훈입니다. 아카데미 각본상 수상 명작이 한국 초연 무대로 찾아옵니다. 시대를 초월한 감동을 만나보세요. 9월 13일까지 노을시어터 대학로 우리카드홀. 8세 이상 관람가.
3: SBS 아나운서 정성문입니다. 여름은 폭염으로 인한 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계절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폭염주의보나 경보가 내려지면 야외 활동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해야 할 때는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고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현기증이나 메스꺼움 등 열사병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그늘로 이동해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여름철 폭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4: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5: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6: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음식도 그렇고 컨텐츠도 그렇고 자극적인 걸 자주 접하다 보면 오히려 슴슴한 게 땡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밸런스를 맞춰가는 건데요. 오늘 하루도 바쁘고 치열하게 보내셨다면 이 시간만큼은 차분하게 마음을 정리하면서 일상의 밸런스를 맞춰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균형을 찾아가는 밤, 딘딘의 뮤지카입니다.

자, 규현의 마음 세탁소로 7월 29일 수요일 딘딘의 뮤지컬이 시작했고 저는 DJ 딘딘입니다. 음식이든 컨텐츠든 자극적인 걸 계속 접하게 되면 오히려 슴슴한 게 땡기게 되는데 배달 음식만 막 먹다 보면 집밥이 먹고 싶어질 때가 있고 쇼츠만 보다가 이제 롱폼 다큐 같은 걸 보면 좀 마음이 차분해지고 그런 느낌이라고 합니다. 예. 저는 사실 쇼츠를 많이 소비를 잘 안 해요. 뭔가 쇼츠에 대한 그 끌림이 별로 없어서 지금도 그래도 최소한 20분 정도 되는 영상들 너튜브에서 예. 뭔가 막 짧은 영상을 보는 것보다 그냥 그렇게 좀 긴 거를 보는 게 저는 조금 더 재밌는 것 같은 예. 그래서 저는 뭐 팟캐스트나 약간 이런 막 교양 채널 같은 거 예. 좀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저도 한 20분짜리 보다가 가끔 시간이 좀 많이 남고 할 거 없다 이러면은 뭐 다큐 한 1시간 반짜리 막 이런 거 보면 뭔가 굉장히 생산적인 시간을 보내는 듯한 느낌이 드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 땡플릭스에 그거 있었거든요. 공룡 관련된 다큐 최근에 나온 거 한 몇 달 전에 나온 것 같은 두 달? 아 그거 죽였어요. 공룡들인가? 와 그거 좋았어요. 그거 여러분들 주말에 시간 되시면 그거 한번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든지 균형을 잘 맞추는 게 중요한데 요즘 일상의 밸런스는 어떠냐? 워라벨 최악입니다. 예. 근데 워킹과 라이프를 안 나누는 것 같아요. 그냥 사는 게 일하는 거고 일하는 게 사는 거다. 약간 이런 거. 점점 더 약간 일을 안 하고 있을 때 뭘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는 게 있다 보니까 그럴 거면 그냥 일하지 뭐 약간 이런 거. 예, 그래서 일하는 게 뭐 쉬는 거 같고 쉬는 게 일하는 거 같고 약간 이렇게 살아보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뭔가 막 이동이 많거나 요즘 날씨가 또 너무 덥다 보니까 그럴 때 좀 이제 확 처지는 게 있긴 한데 그래도 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박경민님이 오늘 더위를 먹었나 봐요. 오전에 밭에서 5분 일하고 30분 쉬었는데 어지럽고 힘도 없고 머리도 아프더라고요. 파라솔 밑에서 쉬면서 찬물만 계속 마셨는데 아직 머리는 아프네요 해주셨는데 아유 오늘 날씨 진짜 끔찍했어요. 끔찍 진짜. 예,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오늘 그리고 막 기온이 너무 높아가지고 이 더위 때문에 뭐 좀 막 쓰러지시고 이런 분들이 좀 있다라는 기사도 보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저도 걱정한 게 이제 이번 주에 1박 2일을 찍어야 되는데 이 날씨에 찍을 수가 있을까? 약간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 어쨌든 경민님도 최대한 그 더위를 좀 조심히 피하셔가지고 일하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삼룡님이 업무 끝나고 회식까지 하고 집에 가는 길인데 멍하게 가다가 목소리 듣고 사연 보내봐요. 뮤지카이 들으면서 힘내고 내일 다시 으쌰으쌰 할게요. 해주셨는데 좋습니다. 오늘 라디오 잘 들으시고 다 같이 화이팅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냥 잠들기 아쉬운 이 시간 지금 어디서 뭐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은 노래와 함께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자, 잠시 후 2부에선 드디어 팀 도라에몽이 딤뮤아에 찾아옵니다. 예, 매드클라운 그리고 스윙스 씨와 특별 초대석 함께하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는 광고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쇼리실라! 고려 기뻐쳐!

0: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2: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1: 비다샵
2: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1: 비다이렉트샵
2: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1: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3: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0: 맛있는 까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 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다 복날에도 까마치 통다
2: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0: 일어나 워킷.
1: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하.

아직도 생각나는 그때 그 장면, 나의 모든 순간. 오랜만에 친구들이랑 한잔하고 집에 오자마자 바로 잠들었다. 다음날 출근하려고 일어났더니 다행히 핸드폰이 충전기에 꽂혀있는 거다. 시간 좀 보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켜지지 않는 폰. 왜 그러지? 싶어서 확인해봤는데 아 뭐야 이거 C타임 아니잖아. 나를 보아 나를 보아 나를 보아 날 바라봐 바라봐 바라봐

나의 모든 순간 뒤에 이어진 곡은 악뮤의 200%이었고요. 6599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술에 취해서 C타입 말고 다른 타입의 충전선을 꽂아놔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 폰이 방전돼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종종 있죠. 꽂아놨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꽂혀있는 경우도 있고 이게 꾹 눌러서 끝까지 이렇게 껴줘야지 되는데 이게 그냥 톡 걸어놓고 주무시는 분들도 좀 계신 것 같고 지민님이 저는 그럴까봐 늘 완충된 보조배터리랑 충전기를 갖고 다녀요 해주셨는데 사실 이게 제일 좋긴 한데 좀 무겁죠 보조배터리가 예, 보조배터리가 좀 무거운 경우가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저도 그런 경우는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꽂았는데 안 꽂혀 있는 경우들은 꽤 많았던 것 같은데 막 이게 막 헷갈렸던 적은 없었던 것 같고 왜냐면 C타입이 아닌 거는 애초에 일단 구멍에 안 들어가니까 근데 대단한 거는 저는 지각을 안 하셨나 보네. 사실 원래 이러면은 알람 소리를 듣고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 없는 거 보면은 아무래도 먼저 좀 눈을 뜨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래도 다행이네요. 예. 자 사연 보내주신 6599님께 선물 보내드리고 여러분의 사소하지만 다양한 순간들 편하게 나눠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고요. 홈페이지 나의 모든 순간 코너 게시판이나 실시간으로도 받고 있습니다. 자 저는 하츠트하츠의 레몬탱 그리고 치즈의 무드 인디고 이렇게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오셨고요.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신청곡 있으신 분들 문자번호 샵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무료인 고릴라로 나눠주시고요. 7675님이 강릉 경포대에는 백사장의 피서객으로 가득해요 해주셨는데 지금 이 시간에요? 아 지금 이 시간이 아니라 네네네네네 지금 이제 휴가철이죠. 예, 휴가철 시작해가지고 이제 다음 주 그리고 한 8월 중순까지 진짜 완전 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촬영 때문에 지금 막 찾아보고 있는데 진짜로 뭐 어디 갈 수가 없다 막 이래가지고 그냥 캠핑하는 곳 찍어볼까 이랬는데 그게 지금 갈 곳이 없다 뭐 이래가지고 예. 어쨌든 잘 즐기다가 오시길 바라겠고요. 883호님이 가평 펜션에 놀러 왔는데요. 야식으로 치즈 불닭이 땡겨서 왕복 1시간 반 거리로 포장하러 갑니다. 목적 달성을 위해 응원 좀 해주세요. 치즈 불닭이 아니 편의점이 1시간 반 거리에 있어요? 치즈 불닭은 그냥 그 라면이랑 치즈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게 그 치즈 불닭이라는 게 있어요? 아 진짜 닭으로 만든 그런 게 있어요? 가평에서 남양주? 가평을 왜 갔지 그러면? 와 대단하신데? 야 이 정도 열정 있어야 아 저런 게 있어요? 아 저라면 만듭니다. 예, 대단하십니다. 예. 잘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갔는데 문 닫으면 레전드다 진짜 와. 자 잠시 후 2부는 매드클라운 스윙스씨와 특별 초대석 함께합니다. 두 분에게 지금 궁금하거나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신 분들 미리 보내주시고 저는 크라잉넛의 밤이 깊었네 듣고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딘딘의 뮤직하이.
1: 삼국지엔 유비 관우 장비, 히어로는 아이언맨 캡틴 아메리카 토르, 그리고 가요계엔 팀 도라에몽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 초대석의 주인공 래퍼 매드클라운 씨, 스윙스 씨 모셨습니다. 자, 딘딘의 뮤지카의 특별 초대석 시작했고요. 자랑스러운 네, 팀 도라에몽 네, 우리 형들 네, 매드클라운 씨, 스윙스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예. 네, 한 분씩 인사해 주시죠.
3: 안녕하세요, 매드클라운입니다.
2: 예, 안녕하세요. 아, 스윙스입니다. 반갑습니다.
1: 네, 저희 지금 보는 라디오로 진행 중이라 이 앞에 이 흰색 카메라 보이시죠?
3: 아하.
1: 이게 여러분들이 찍고 계십니다.
3: 아, 네.
1: 뭐 텐션 어떠세요? 피곤하십니까? 아, 스윙스 씨는 좀 피곤해 보이고.
2: 예. 네. 좀 밤에 보통 일을 안 해요. 근데 오랜만에 일 나와서 좋다.
1: 그러니까.
2: 밤에.
1: 매드클라운 씨는?
3: 저도 막 오랜만에 방송국을 그래서 막 연예인 된 기분.
1: 그래요? 네. 근데 누가 그렇게 입고 와요? 슬리퍼 신고 오지 않았어요?
3: 저 브랜드 아
1: 슬리퍼 신었어요?
3: 네.
1: 대단한데. 아니 사실 어제 제가 라디오를 했는데 이제 퇴근할 때 이제 PD님이 내일 두 분 오신다고 그래서 아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제발 욕 안 하시겠죠? 이랬는데 뭐 한 사람만 주의하면 되지 않을까요? 했는데 보니까 오늘 좀 텐션 낮아서 안 할 것 같아.
2: 나였어. 난 매드클라운 형 얘기하는데.
1: 자, 어쨌든 늦은 시간에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2: Alright.
1: 스윙스 씨가 5년 전에 나오신 적이 있어요.
2: 여기에
1: 한 번.
2: 맞아요.
1: 기억나시죠?
2: 기억나요. 네.
1: 그리고 5년 만에 또 나온 건데 야 오래됐구나 시간이. 그때가 아마 제가 라디오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일 거예요. 왜 나왔지?
2: 불렀으니까요.
1: 제가요? 왜 불렀지?
2: 그러게요.
1: 그때 뭐 얘기했어요? 그때 뭐 별 얘기 안 하고
2: 진짜 기억이 안 나요. 뭐라고 얘기해?
1: 그러니까 스윙스 거 뭐 홍보하러 나온 게 없었을 텐데.
2: 예. 네. 모르겠어요, 진짜.
1: 그때 그냥 아마 초대해서 나온.

0: 것 같고. 네,
1: 코로나 때였구나. 아,
0: 매드클라운 씨는 처음이죠?
2: 저는 처음이죠.
0: 근데 라디오를 최근에 나간 적이 있나? 꽤 오랜 기간 동안?
2: 꽤 오래 됐을 거예요. 마지막이 뭐였더라?
0: 막 사케 빠졌을 때 나가지 않았어?
2: 아니요, 그 이후에 네. 두어 번 더 나가긴 했었고 근데 지금 꽤 오래 됐을 거예요 아마. 라디오는
0: 어때요?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진짜 DJ로 있고 매드클라운 씨가 이제 게스트로 오셨는데
2: 저희 근데 셋이 이렇게 방송국에서 방송하는 거 쇼미투 이후에
0: 방송은 처음인 것 같다. 셋이 하는 거.
2: 그거 황금 아
0: 그 뭐지? 비틀즈 코드.
2: 아 맞아. 맞아. 아. 그거 이후로 처음인 것 같은데.
0: 근데 그때는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계셨고.
1: 맞아요.
0: 이렇게
1: 아.
0: 우리 셋만 있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2: 아 맞다 맞다.
0: 그렇지 않아요?
2: 아, 맞아요.
0: 뭔가 어때요? 한 그래도 한 13년, 14년 만에 이렇게 SBS라는 이 큰 네. 방송국에 와서 네. 제가 호스트로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게스트로 오셨는데 감회가 좀 어떠신지?
1: 아 너무 좋아요. 그냥 저는 두 분의 커리어가 계속 승승장구하는 거 보면서 진짜 엄청 응원했고 또 영감도 엄청 많이 받아요.
0: 근데 그 영감을 받으면 뭘 해요?
1: 영감 받으면 저도 열심히 살게 되죠.
0: 그러니까 이제 모티베이션이 되는구나.
1: 예, 그러니까 또 제 머리 안에 데이터베이스가 쌓이고 이렇게 하면 잘 되는구나 이게. 특징이 뭐냐면 두 분 다 이제 엄청 열심히 사는 거.
0: 쉬지 않는.
1: 그리고 신선한 아이디어를 계속 내려고 고민하는 거.
0: 그래? 네. 내가?
1: 그럼.
0: 뭐 신선한 아이디어를 제가 내나요?
1: 우리 뭐 갸루 한 건 신선한 거
0: 그쵸, 아니야? 아, 그렇죠. 최고였어요.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1: 안 미안했는데 나 내가 카톡방에다가 저기 썼잖아. 이제 무조건 하겠다고. 맞습니다, 근데 그걸 맞습니다. 까먹고 얘가 저 속인 줄 알고 내가 화를 한 번 냈었는데 사과드립니다 한 번 더.
0: 자 일단 혹시 지금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 중에 저희가 왜 팀 도라에몽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너튜브를 아마 제 채널에 이렇게 셋이 나왔었는데 저희가 길을 돌아다니는 걸 보고 어떤 분이 댓글로 이제 비실이 노진구 퉁퉁이 같다 도라에몽의 이 캐릭터들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팀 도라에몽이라는 팀을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걸로 이제 컨텐츠를 좀 찍고 최근에 이제 일본을 가서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첫 화가 공개가 됐고 이번 주에 이제 지금 장안의 화제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2화가 이제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1: 딴딴딴.
0: 가편 나왔잖아요. 네. 근데 스윙스 씨한테 보냈고 네. 매드클라운 씨한테도 보냈는데 스윙스 씨 좀 보셨고 네. 매드클라운 씨 봤어요?
2: 저는 솔직히 안 봤어요.
0: 근데 왜 안 보는 거야?
2: 아 근데 그게 뭐 보는 게 뭐 나 좀 못나게 나오지 않았나 아니면 뭐 논란된 만한 행동이나 말하지 않았나 그 정도잖아요.
0: 아니 그냥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우리끼리 어쨌든 가가지고 뭔가 이렇게 즐겁게 찍어왔잖아. 네. 그럼 막 궁금하지 않아? 이게 어떻게 나왔을까 막?
1: 궁금하죠.
0: 그러니까 막 설레잖아 약간. 근데 그런 게 1도 없어 그냥?
2: 딱히?
0: 아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도라에몽 1화도 내가 매드클라운 형한테 보냈는데 이런 거야. 너가 보고 괜찮으면 난 괜찮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랑 같이 간 추억이 1도 궁금함이 없는 거야 이 사람은.
1: 아니야 그냥 그런 스타일이지. 콘서트 가면 카메라 안 키는 스타일인 거지.
0: 아 그럼 형 그러면 1화는 봤어요? 업로드 된 거? 안 봤지.
2: 안 봤어.
1: 안 봤어요?
0: 안 와, 봤다니까요.
1: 난 봤는데.
0: 아니 안 궁금해? 우리가 어떻게 있었는지. 아,
1: 세상에 제일 쿨해 형.
0: 와 저 대단하다. 네. 안 볼 거야?
2: 갸루 분장한 건 볼 것 같아요.
0: 근데 갸루 분장한 것도 그 파트만 볼 거죠.
2: 그렇죠.
0: 와 대단하네 진짜.
2: 아니 근데 뭐 이렇게 슬쩍슬쩍 넘겨보긴 하겠죠.
0: 자 박혜영님이 도라에몽 없는 도라에몽 이제 생각보다 귀여우심. 변유진님이 팀 도라에몽 보려고 잠도 안 잠. 갸루 이번 주 기다릴게요. 해주셨는데 스윙스 씨는 이제 가편을 보셨잖아요. 네. 좀 어떠십니까?
1: 재밌었어요. 엄청 재밌었어요.
0: 그래. 생각보다 그 갸루 한 게 확실히 좀 영상으로 보니까.
2: 더
0: 재밌더라고.
1: 예, 조금 스타같이 만들어놨어요. 뭔지 알지?
0: 맞아. 그리고 우리 그때 사실 되게 심적으로 좀 힘들어했잖아요, 다들. 네. 근데 되게 행복하게 나왔어. 되게 우리가 이거 즐기는 약간 런웨이 하듯이 나와가지고.
1: 그러니까 그런 느낌.
0: 영상으로는 생각보다 되게 잘 풀린 기대가 좀 된다. 자 계속해서 매드클라운 스윙스 씨에게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이야기 미담 목격담 있으시면 편하게 보내주시고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자 사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자리가 또 된 것 중에 하나는 매드클라운 씨가 이제 2주 전에 신곡이 나왔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그 스윙스 씨 너튜브도 갔다 온 거 아닌가? 그 팟캐스트?
1: 아 그것 때문에 온 건 아니고요. 그리고 매드클라운이 아니고 매드클라운 형은
2: 저는

0: 안 했어요.
1: 아 마음이 손이 나.
2: 정신 좀.
1: 아 나.
2: 아, 챙겨주세요.
1: 너 지금 너 지금 라디오 한 7년 만에 나도 모르게 욕이 나올 뻔했어. 아직도 그러고 있어 약간 이거를. 자 어쨌든 매드클라운이 이제 제목이 그렉

0: 한창 유행했었잖아요.
1: 아, 저 대장이었죠.
0: 네. 어. 그랬는데 어. 이제 문득 좀 아 그냥 좀 듣고 싶은데라고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스스로.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20대 중후반이었던 분들. 이 제 노래를 많이 들어주셨으니까 지금은 아마 30대 지금 중후반일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0: 근데 이제 이분들이 요새도 음악을 많이 들을까라는 생각부터 해서 그러면은 들을 만한 것들이 좀 있나 싶었을 때 제가 40대니까 좀 이분들이 소비할 만한 음악이 딱히 보이질 않는다라는 생각이
1: 지금
0: 좀 들어서
1: 음악들을 봤을 때
0: 네, 좋은 음악도 지금 충분히 많지만 이제 이 세대들이 좀 그래서 그냥 저도 개인적으로 좀 듣고 싶고 그래서 아 한번 그럼 만들어 볼까 해서
1: 근데 네. 가장 수입이 좋았을 때도 또 발라드 랩 했을 때니까 네. 그거랑도 좀 직결되는 게 있지 않을까요?
0: 그게 이게 그 소위 말하는 차트 플레이가 잘 안 돼요. 그 이게
1: 요즘?
0: 네, 이게 많이 시장이 바뀌어 버려가지고 그래서 음원적으로 그 매출을 보고서 막 한 건 아니고 그냥 좀 오히려 좀 순수하게 좀 접근을 한 것 같아요.
1: 근데 발라드랩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뭐 5월달엔 수고했어 봄, 6월엔 티났어라는 곡을 발매를 하셨다고 하는데 네. 그럼 매달 한 곡씩 나오는 거예요?
0: 네 지금 매달 한 곡씩 제가 원래 앨범 나온 지 진짜 오래됐어요.
1: 그거 했잖아 뭐 이상한
0: 사랑은 아니요 그거는 별개로 치고 이제 저 스타쉽에 있었을 때 낸 거 마지막으로 치면 거의 9년 됐거든요.
1: 그 이후로 안 냈어요?
0: 그 이후로 그 저 다른 별개 활동을 통해서 앨범을
1: 매드 클라운으로 안 냈어?
0: 예.
1: 사랑은 그 개인가 그거?
0: 그거는 매드 클라운으로 스타쉽에 있을 때
1: 그게 마지막이야?
0: 그게 9년 전이에요 거의. 그래서 네, 앨범을 좀 내야겠다 싶어가지고 싱글들을 매달 지금 한 곡씩
1: 하고 그럼 8월에 또 나와요?
0: 8월에 또 나와요.
1: 웬일로? 원래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 아닌데 음악?
0: 그렇죠 좀 그렇긴 한데 네. 할 때 그냥 좀
1: 그럼 몇 월까지 쭉쭉 나와요?
0: 아마 9월까지 싱글들 나오다가 10월 11월쯤에 앨범? 다 같이 묶어서 앨범으로 아마 나올 거예요.
1: 어쩐지 요즘 피부과 열심히 다니더라고. 지난주에 제가 피부과를 이제 촬영 끝나러 가는데
0: 저희 마주쳤어요.
1: 누가 이렇게 옷을 입고 슬리퍼 신고 이렇게 걸어가다가 나한테 어? 이래. 웨드클라운이 피부과 있는 거 같아서.
2: 예.
1: 근데 이 둘이 일본에서 헤어지고 피부과에서 이렇게 마주쳤는데 너무 이상한 것 같아요 기분이. 어쨌든 그랬습니다. 네. 8월은 어떤 느낌이에요?
0: 곡. 8월은 저의 솔로곡이고.
1: 아 솔로야?
0: 네, 요거는 그냥 잠깐 쉬어가는 느낌의 그냥 편한 그 약간 예전 그 로우파이 힙합 전형적인 로우파이 힙합 느낌의 그냥 곡이에요.
1: 제목은 뭐예요?
0: 우리가라는.
1: 근데 그런 논란들이 좀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가사를 돌려 막냐, 뭐 이런.
0: 아,
2: 리사이클.
1: 썼던 리사이클. 가사를 왜 또 쓰냐, 약간. 아, 신곡 나서 너무 기대했는데 이 가사 또 썼네, 막 이런
2: 그랬어요?
1: 게. 그리고 심지어 매드클라운 씨가 그게 있어요.
2: 뭐요?
1: 예전에 제가 피처링을 하나 부탁을 했어요. 몸값이라고.
2: 근데 예전 가사 갖다 썼어요.
1: 아니. 그래서 쓴 거예요, 그거를. 근데 내가 발매가 11월 20일이었어. 네. 근데 갑자기 그 가사가 자기가 오랜만에 썼는데 마음에 들었나 봐.
2: 네.
1: 자기가 먼저 다른 걸로 내버린 거야.
2: 헐.
0: 아, 그게 먼저 나왔어요?
1: 그걸 먼저 냈어.
0: 아, 먼저 나왔구나.
1: 그러고 난 다음에 내 거는 그냥 그대로 나온. 그러니까 이 가사를 그냥 내 거에 피처링 넣어버린 거야. 그래서 이 사람 뭐지 했는데 어차피 사람들이 안 들을 거야 이러더라고.
2: 헐.
1: 근데 가사를 그렇게 쓰는 이유가 좀 궁금해요.
0: 아, 근데 일단 그게 사실이었다면 그건 정말 좀 뭐 미안하게 됐고요. 유감이고.
1: 야 잘못해놓고 아 미안하다 유감이다 이거는.
0: 그리고 그 질문이 뭐였죠?
1: 그러니까 가사를 좀 이렇게
2: 왜 리사이클 하냐.
0: 리사이클. 저는 그게 있어요. 가사 쓸 때 이게 어떤 구절이 마음에 들었으면 이게 여기에 적용이 되면은 이거 더 좋을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면 그냥 써요.
1: 나 요즘 아쉬운 거구나. 이 가사가 좀 빛을 못 보고 죽는 게
0: 딱 그거 하나예요. 그냥 그 이유 하나.
1: 이런 거에 대해서 스윙스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래퍼가 가사의 리사이클.
2: 아우 뭐 그러니까 뭐 어떤 그러니까 이게 좀 공식적인 노래 두 번 연속하는 건 저한테는 좀 특이하긴 해요.
1: 그죠, 잘못.
2: 그러니까 뭐 어떤 랩 사이퍼에 나가서 원래 있던 거 뱉는 건 되게 그치, 자연스러운 일인데, 예. 물론 그것도 너무 자주 하면 이제 욕 먹기 시작하는데.
1: 근데 봐봐, 이게 만약에 내

0: 가 아니라 스윙스 씨 앨범에 피처링으로 하기로 한 건데 네. 갑자기 자기 걸로 먼저 내고 했으면 여기 또 전쟁 났어.
1: 전쟁 났어. 전쟁 났어. 형 지금 장난해요.
0: 여기 또 전쟁 나고 내가 중간에 껴가지고 또 이거 하고 해야 되는데
2: 땀 흘리고.
0: 와. 저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아 그래 뭐 그냥 해라 이렇게 넘어갔어.
1: 딘딘은 사람을 잘 파악한 다음에 그냥 이해하는 걸 되게 잘하는 거야.
0: 그냥
1: 전 그 판단 안 하고 너 잘못됐어 이렇게 안 하잖아. 그래서 사람들이랑 잘 지내는 것 같아.
0: 그냥 약간 그런 거지. 약간 네. 그럴 법한 인간이잖아요.
1: 기대치가 그러니까, 없다.
0: 그러니까 그냥 해라. 약간. 아니 형이 나한테 네. 벌스를 새로 써준 것만 해도 나는 진짜 형이 얼마나 게을르게 가사를 쓰는 사람인지 아는데 고생했다. 약간 이런 거죠. 자 어쨌든 매드클라운 씨의 발라드의 프로젝트 가을에 나올 새 앨범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스윙스 씨도 이제 지금 최대한 아침 굉장히 열심히 그 회사 컴필레이션 앨범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 맞습니다.
0: 얼마 전에 일단 신곡이 하나 나왔습니다. 자 어떤 노래인지 소개해 주시죠.
1: 예, 제가 이제 18년째 운영하고 있는 저스트뮤직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거기 이제 멤버들이 다 주 멤버들이 거의 다 나가고 남은 게 이제 그냥 노창이라는 친구가 있고 나머지 친구들은 전부 다 이제 신인이에요. 네네네. 유름 신지향 해미송. 그래서 저희가 파급 효과라는 파급 효과 2라는 싱글을 내고. 싱글을 먼저 내서 이제 다음에 나올 컴필레이션 앨범을 홍보하려고 해요. 근데 되게 재밌게 냈고요. 지금 반응도 좋고 그 뮤직비디오도 그 너튜브에서 100만 넘었어요.
0: 넘었어.
1: 110 넘었어요. 와.
0: 요즘 힙합 뮤직비디오가 사실
1: 진짜 낮아요.
0: 조회수 나오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1: 굉장히.
0: 아니 네. 근데 뮤직비디오에서 그 뭔가 이렇게 키를 넘겨주는 거 하더라고. 왜 이렇게 화가 나는 거야? 왜 이렇게 화가 났어 또?
1: 한번 해달라 해서
0: 아 화내 이렇게 좀 열심히요. 네.
1: 저 때 참고로 입에 벌레 되게 많이 들어왔어요. 아. 진짜 논밭에서 찍었는데 벌레가
0: 아 논밭에 저조명이면 벌레 꼬이지.
1: 네, 장난 아니었어요. 나 태어나서 그렇게 벌레 많이 몰려있는 거 처음 봤어요.
0: 근데 반응이 또 좋다고 합니다 지금.
1: 아 예 예 그 반응 아 죄송합니다. 댓글 숫자도 엄청 많고 기대 이상 그리고 반응 좋아요.
0: 네. 사실 파급 효과라는 네. 앨범 자체가 네. 그 힙합 씬에선 굉장히 좀 영향력이 큰 컴필레이션 앨범이었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그걸 2라고 사실 이름을 지칭하는 게 좀 쉽진 않았을 것
1: 그러니까요.
0: 같아요.
1: 그러니까요. 애들이 깡이 좋아가지고
0: 아 애들이 2로 하자 이렇게
1: 본인들이 이제 하겠다 해서 저희 예, 그냥
0: 그거는 약간 이번 거에 이들이 얼만큼
1: 진지한지
0: 이거를 쏟을지가 보이는 느낌인데
1: 예 얼마 전에 송캠프도 갔다 왔어요. 시골에 가서 또 작업 2박 3일 하고 돌아왔어요.
0: 그렇게 한 것도 좀 오랜만 아닌가?
1: 엄청 오랜만이에요.
0: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1: 네 작업 중입니다. 곧 나와요 여러분. 네,
0: 언제쯤 가을에. 저희가
1: 한 가을이면 될 것 같아요.
0: 아 그럼 매드클럽이랑 붙네.
1: 형
0: 발라드 랩이랑 파급효과 2랑 붙네 그러면.
1: 그러니까 뭐 우리 프로모비에 형 막 뭐 해요 형?
2: 뭐 할까?
1: 뭐 가루 있고 하나는 아니, JM 이렇게 얼굴에 쓰고.
0: 근데 너무 웃긴다. 발라드 랩이랑 파급 효과랑 둘이 라이벌로 싸우면 웃기긴 하겠다.
1: 그렇게 해야지 더 많은 분들이 또 듣잖아요. 네.
0: 뭐 트랙 수나 이런 거 좀 공개돼요?
1: 한 10곡 내외예요.
0: 지금 그럼 한 몇 프로 정도?
1: 뭐 장난 아니에요. 저 빼고 거의 다 되게 많이 했어요. 예, 비트 엄청 많이 나와 있고 예, 저가 좀 정신 없어서.
0: 근데 이 멤버들로만 하는 건 아니잖아.
1: 아니 이 멤버들로 주로 갈 것 같아요.
0: 진짜?
1: 그냥 누구 피처링 할 거면 진짜 의미 있는 거 말곤 하지 말자. 이런 느낌.
0: 근데 오랜만에 약간 되게 한동안 음악 안 한다고
1: 맞아요.
0: 약간 끊었었잖아요.
1: 진짜 신기해요.
0: 그러니까
1: 안 한다 하는데 그 말 할수록 또 하고 싶어져요. 사람이 좀 그런 것 같아요.
0: 매드클라운이 피처링 부탁했는데 아 형 저 이제 음악 좀 쉬고 싶어요 해서
1: 얼마 전에 그랬죠. 네.
2: 근데 이게 왔다 갔다 해 어쩔 수가 없어. 네.
0: 그래요?
2: 네.
1: 근데 이제 형한테 내가 정말 미안해서 저번에 형의 후배? 이렇게 도와달라고 했는데 제가 못한다 그랬어요.
2: 아니 근데 그건 뭐 전혀
1: 근데 제가 형한테 다시 꼭 할게요 이랬는데 이제 뭐.
0: 그 친구가 누구였어요?
2: 그 친구 아포네라는 친구 있어요. 저희 회사
1: 되게 잘해요.
0: 네. 이번에 또 회사에 그 신인 아티스트 그
2: 엘리스유랑 시소가 합작으로
0: 엘리스유 너무 잘해요.
2: 잘해요.
0: 왜 거기 있는 거지? 엘리스유 너무 잘하는데요. 빛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2: 제가 잘하는 친구들이 이제 막 주목받기 직전에 다가가서 이렇게
0: 매드클라운이 그걸
2: 하는 걸 잘해요.
1: 저점 매수.
2: 네, 저점
0: 매수 진짜 잘해. 어떻게 그런 귀가 있지?
2: 아 근데 그게

0: 이 모르겠어. 그게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왜냐면 누가 봐도 딱 봐도 이게 보이는 친구들이어가지고.
1: 어디서 디깅해요? 그런 친구들은?
0: 예전에는 사운드 클라우드 진짜 많이 찾았는데 요새는 거기서는 거의
1: 없다며.
0: 없고, 정말 그 소셜 미디어 이거 스크롤 하다가 그냥.
1: 아니, 생각해보면 스윙스 씨도 막 이런 유름이나 이런 친구들 되게 어릴 때 이렇게 발굴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진짜 아예 모르던 아티스트들을 갑자기 이렇게 막 데리고 오고 이랬잖아. 그런 친구들을 어디서 디깅했어요?
2: 아, 뭐 똑같아요. 인터넷 뒤지다 보면
1: 계속.
2: 나와요. 예, 계속 나와요.
1: 근데 그걸 보다가 이제 얘 것들을 좀 이렇게 보면서, 아, 이거 하나가 좋은 건지, 다음에 다른 걸 좋은 건지 하려면 또 미팅을 해보고.
2: 맞아요. 근데 보통 준비된 애들은 이미 몇십 곡이 쌓여 있어요, 최소.
1: 그럼 그걸 듣고 이제 미팅을 하는 거구나. 근데 미팅하면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소위 말해서 약간 힙합병에 걸려 있는 친구들 있잖아. 아, 예, 안녕하세요. 뭐 좋아했어요. 뭐.
2: 아, 별의별 애들 다 있어요.
1: 근데 그래도 얘 재능이 너무 특출나면은 어떻게든 그래도 이걸 잘 하려고 해?
2: 아, 그렇죠. 썰 하나 풀자면 짧게 한 1년, 2년 전이었는데 어떤 애 되게 재능 있는 애 제가 만나자고 했어요. 좀 만나려고 했는데 예를 들어 낮 12시에 만나기로 하면 11시 50분에 제가 잘 오고 있죠 하니까 이런 식으로 문자 오는 거예요. 전화하니까 출발을 안 했대요. 근데 거기가 장소가 뭐 홍대랑 강남 뭐 이 정도 걸려서 출발 안 했다고. 당신이 여기로 오기로 했는데 출발을 안 했다고. 그래서 일단 제가 갈게요 했어요. 근데 이제 사과를 안 하더라고. 그래서 끊고, 아, 그리고 왜 안 왔냐 하니까 뭐 열났다 그랬나 뭐.
1: 아팠대.
2: 갔어요. 가니까 이제 저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기분이 안 좋잖아요.
1: 그치.
2: 그래서 이제 사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끝까지 안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성격상 그런 거. 저 미안한데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약속 10분 전에 이렇게 하는 거 좀 아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또 사과를 안 해. 그래서 저희 그냥 다 됐고 거두절미하고 이럴 때는 사과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더니 이제 죄송하다고 하더라고. 잘 안 될 것 같아요. 안 됐어요.
1: 너무 보인다 눈에 그 상황이.
2: 아, 진짜. 아, 좀 신기해요. 그냥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예. 근데 뭐 그래 그럴 수 있지. 아까 얘기한 그 이게 있는 거야.
1: 근데 내가 진짜 요즘 느끼는 건데 네. 대표는 힘들 것 같아.
2: 힘들어요.
1: 난 진짜 대표는 진짜 하고 싶지 않아. 이
0: 정신병 걸릴걸?
1: 이 아티스트들의 이 에고를 다 깨워주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아.
2: 장난 아니에요.
0: 근데 우리도 둘 다 아티스트니까 동시에.
1: 그러니까.
0: 이거를 우리 거를 완전 죽이고 그냥 가야 되는 건데 이게 진짜 쉽지 않지.
2: 쉽지 않아요. 어떤 친구는 병원에 자기가 다쳐서 허리 다쳐서 병원 갔는데 저희 회사한테 전화해서 병원비 달라 그랬어요. 자기 돈 없다고. 이런 일이 많아요.
1: 자기가 그냥 허리.
2: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알아요?
1: 엄마 아빠로 생각하는 엄마 아빠로.
2: 더 웃긴 건 제가 줬어요.
1: 병원비.
2: 돈 없대. 그 돈 줬어. 이런다니까. 용돈 달라고 하는 애들도 있고. 진심.
1: 형이라 그래요? 대표님이라 그래요?
2: 저는 아티스트끼리는 형이 나은 것 같아서 형이라고 칭하게 하고 혹은 오빠. 근데 이제 저기 직원들 월급 받고 일하시는 분은 어쩔 수 없이 이게 좀
1: 그치.
2: 명령이 많이 가니까 대표님.
1: 형. 저 돈이 없어서 근데 용돈 좀 주세요.
2: 진짜 그래요. 세 번 주는 친구 있어요. 내 옷 빌려놓고 뮤직비디오에 입고 나간 애도 있고. 안 주고 반년 1년 막 이렇게 안 주. 그래서 왜 안 주니까 조금만 더 입으면 안 될까요? 그래서 가죠. 왜냐면 얘 냄새 배긴 게 싫어하고 남자 20대 초반 애들 혼자 살잖아요. 내가
1: 체취가,
2: 20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사는지 알고.
1: 그 옷 그냥 던져놓고.
2: 더러워. 너무 더럽게 살아. 그래 그 밟고 다니고 뭔지 알아서 되게 비싼 거 근데 가지라고. 근데 그렇게 옷 뺏긴 게 한 사람한테 한 세 개.
1: 진짜 쉽지 않겠다.
2: 진짜 쉽지 않아요, 진짜.
1: 근데 힙합 회사에서 갑자기 뭐 JYP처럼 인성 교육을 하는 것도
2: 이상하고. 할 수도 없고 그런 순간 좀 달라지니까.
1: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앨범 파급 효과 2 검색해서 좀 들어주시고.
2: 갑자기 확 채널 바꾸네.
1: 여러분 얼마 힘들겠어요.
2: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을 좀 정리를 해야 되니까.
1: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 많이 도와주세요, 여러분. 매드클라운 형 음악 많이 들어주시고요. 스윙스와 이제 많이 들어주세요. 많이 감사합니다.
1: 자, 그리고 요즘 이제 본명 문지윤으로 배우 활동을 또 하고 있는데 추석에 타짜 그 벨제붐의 노래가 예. 공개되죠?
2: 예, 맞습니다. 꼭 오셔야 돼요. 저기
1: 시사회.
0: 갈게요.
1: 날짜만 알려주시면 근데 저희 제 스케줄이 좀 타이트해서
2: 여러 번 있어가지고.

0: 그지 한 오케이 오케이 무조건. 예, 예.
1: 근데 여기서 퉁퉁이로 나오시는 건가요?
2: 맞아요, 퉁퉁이로.
1: 그러니까
2: 아니, 예고편 나와, 당신 나왔는데.
1: 아니 예고편 뭐 예고편 봤는데 퉁퉁이 흑화 버전으로 나왔어.
2: 그러니까 퉁퉁이 화났어.
3: 작중 인물이 퉁퉁이에요? 이름이?
1: 이미
2: 아, 설마
1: 캐릭터 소개 좀 해주시죠.
2: 아 캐릭터에 대해서 진짜 살짝만 얘기하면 아브라함이란 역을 맡았고.
1: 아브라함은 근데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이름 아닌가?
2: 맞아요. 아. 근데 뭐 그렇게 따지면 아. 다윗도 성경이고 조나단 아, 그쵸, 제 이름 네. 조나단도 성경 이름. 아, 네, 맞아요. 그래서 네. 그냥 아브라함이라는 역할인데 무엇인진 얘기 안 할게요. 네.
1: 그냥 지금 나와 있는 설명에선 글로벌 도박판의 시엔 스틸러라고 합니다.
2: 아우 너무 예, 과대하게 설명해 주셨네요.
1: 첫
2: 감사합니다.
1: 스크린 개봉이잖아.
2: 첫 영화 개봉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 데뷔입니다.
1: 근데 예. 그것도 굉장히 큰 상업 영화잖아요.
2: 네네.
1: 기분이 어떠신지?
2: 전 너무 감사하고요. 이거 썰 하나 풀자면 어. 제가 변요한 배우가 갑자기 제 번호를 딴 데에서 알아내서 어. 서로 일면식도 없는데 어. 부른 거예요 밤에. 어. 근데 내가 다음날 대장내시경 검사해야 된다고 어. 그래서 오라팡이라는 약을 먹어서 그때 15번에서 20번 화장실을 가야 해서 실제로
1: 뭔지 알아, 뭔지 알아.
2: 계속 그래서 맨날 어. 솔직히 속옷 안 입고 반바지 위에 입고 다녔어요. 어,
1: 뭔지 알아,
2: 언제
1: 뭔지 알아.
2: 가야 될지 모르니까.
1: 어, 뭔지 알아, 뭔지
2: 근데
1: 알아.
2: 이제 오락을 하시고 내 차를 타고 강남까지 가서
1: 와 대박이다.
2: 참으면서 아니, 다 운전, 비워내고 뭐
3: 운전을 어떻게 했어요?
2: 이렇게 어, 그 방지턱 있으면 완전 천천히 도착해서
1: 대박이다.
2: 예, 죄송합니다. 제가 오라팡을 모았고 지금 화장실 여러 번 가야 되겠어. 그때 처음 뵀던 최국희 감독님 계시고 몇 분 계시고 변요한 배우 처음 보는데
1: 와 대박이다.
2: 예, 그래서 화장실 여러 번 실제로 가고 술은 안 마시고 설명하고 그러니까
1: 와, 대박. 와.
2: 그리고 지금까지 그걸 썰로 많이 풀어요 다들.
1: 아니 근데 예. 그 열 근데 그러면은 그 변요한 배우가 네네. 연락을 했을 때 네. 아 승희 씨 저희가 뭐 이런 거가 있는데 네. 섭외하고 싶어요라고 해서 연락을 한 거예요?
2: 네. 아 처음에 섭외라고 안 했고 어. 만납시다 할 얘기 있어요 그랬어요.
1: 어 근데 그냥 간 거야 형님?
2: 네 그럼요. 뭐.
1: 어 진짜?
2: 당연한 배우인데.
1: 다음에 봐요 이것도 아니고?
2: 네?
1: 어 진짜?
2: 당연하지.
1: 이렇게 리스펙이 있다니까?
2: 아 아니야 뭐.
1: 근데 만약에 힙합씬에서 누가 어 승희 보고 싶어 좀 볼래 하면 어, 야 나 내일 대장내시경 you know?
2: 힙합이면 이제 안 바꾸지 넘기지.
1: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내 리스펙이 있었구나. 아,
2: 장난이고.
1: 그래서 네. 바로 갔는데 네, 이제 네. 혹시 이거 아닐까? 그냥 진짜 보고 싶어서 불렀는데 야 이걸 먹고 여기까지 왔다고 하면 역할 하나 주자 해서
3: 네. 제 생각엔 한번 어. 그 이미지라든지 실제로 한번 보고 어. 아 쓸지 말지를 한번 어. 고민을 맞네. 해보셨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럼요. 이 대장내시경 약 먹고 오니까 이거는 감동이지. 이거는
2: 그 이거 거절할 수 없는
1: 거. 그거는 여자친구가 보자 그래도 못 봐요.
2: 네, 맞아요. 여,
1: 대박이다.
2: 아니 근데 나 여자친구 했으면 봤을 거예요.
1: 네. 여자친구 안 보지 않아요?
2: 이미지 관리하고 있어 어. 지금. 네.
1: 자 어쨌든 예. 자 오늘 특별 초대석은 자랑스러운 팀 도라에몽.
2: 도라에몽.
1: 와 근데 진짜 형 열심히 살았다. 애들 돈 빌려 돈 용돈 주고 병원비 주고
2: 그리고
1: 대장내시 형 약 먹고 영화 캐스팅 가고
2: 그리고 일본 가가지고 사실 저도 저만의 계획이 있어. 제가 빚쟁이거든요. 두 사람한테 언제 돈 빌려달라고 할까 해가지고 둘 다한테 돈 빌리
3: 이게
2: 했어.
3: 약간 얘기 방송에서 하지 마.
2: 뭐 어때? 재밌잖아. 재밌잖아. 재밌으면 됐지 뭐. 아~ 재밌으면 땡이야 요즘 세상은. 난 재밌으면 돼. 자, 예, 응원받고 싶고.
1: 자 이쯤에서 2부 끝으로 아 매드클라운 피처링 조단의 그랬구나 듣고 3부로 돌아오도록.
2: 그래서 제가 갸루했습니다 여러분.
3: 텐션 잠깐 낮춰야 돼.
2: 돈 좀 빌려야 돼서.
1: 네, 듣고 돌아올게요.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1: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딘딘의 뮤지컬.
1: 자, 딘딘의 뮤지컬의 특별 초대석 3부 시작했고요. 오늘은 신곡을 발표한 매드클라운 씨 그리고 배우로서 새로운 도전 중인 스윙스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Yeah. 자, 9777님이 오늘 뭐예요? 헬스하면 항상 듣는데 너무 웃겨서 호흡이 안 돼요. 스윙스 형 이렇게 웃긴 형이었어? Yeah. 와, 앨범 대박나고 자주 봐요. 스윙스 형 해주셨는데 yeah. 현진님도 세 분끼리 바이브가 그냥 좋으신 것 같아요 해주셨는데 yeah. 저희가 약간 이런 것 같아. 그냥 뭐라 그러지? 만약에 이게 커피숍이면 네. 늘 별 얘기 안 하고 그냥 차분하게 대화하다가 갑자기 한번 조증처럼 뭐가 이렇게 빡 올라와서 터졌다가 다시 진 빠져서 이러다가 또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하고 약간 요런 느낌? 와. 아 너무 웃긴다 진짜. 아 너무 웃기네. 자, 스윙스 씨가 굉장히 열심히 살고 있다라는 목격담이 많이 옵니다. 한번 4813님 문자 읽어주시죠.
2: 아, 스윙스님, 해화에 제가 일하던 매장에 고기 드시러 몇 번 오셨는데 그때 사인도 받고 단체로 고기도 많이 드시고 가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 예.
1: 어딘지 기억 못하시죠?
2: 아, 어딘지 알 것 같아요.
1: 예. 아, 자주 간대면?
2: 네, 자주 간대요. 아. 예.
1: 7793님 문자 매드클라운 씨가 읽어주시죠.
3: 종로구 개동에서 쿠땡 배송이라면서 스윙스 형님 매주 보는 것 같아요. 크크. 처음 봤을 땐 골목길에서 어떤 일반인이 눈에 힘주고 심각하게 통화를 하지 했는데 알고 보니 스윙스 형님이었어요. 말 걸고 싶었는데 바빠 보여서 그냥 지나쳤습니다.
2: 아, 기억난다. 제가 그때 오락팡 먹은 날이요.
1: 아, 거짓말 하지
2: 마. 아, 진짜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래서 의사한테 제발 그만 나오게 해주세요 이러고 있었어요. 네. 네, 아, 아 웃겨. 나 너무 재밌어
1: 아,
2: 지금.
1: 진짜 미치겠네. 아,
2: 네. 미치겠다. 진짜 의사 선생님한테 막 뭐라고 싶다니까. 다르냐고 없냐. 아, 막는 거 다시 단단하게 만들어달라고.
4: 단단하게 네.
1: 만들어. 아 진짜 힘들잖아 그거 진짜.
2: 너무 찢어놨잖아. 마가. 아,
1: 예. 자 매드클라운 씨도 라디오 출연이 오랜만이어서. 아 미치겠다. 야, 나 라디오 7년 만에 라디오 7년 만에 지금 위기다 위기야. 중간에 노래 하나를 세팅해 주시고 제가 헬프를 치면 노래를 그냥 플레이를 해주시면
2: 우리 막아버리고 음성? 후 마이크 꺼야 돼.
1: 자 오랜만에 라디오 출연이셔서 많은 분들이 반겨주고 계신데 정주리님이 매드클라운 팀 너무 오랜만입니다. 멋있어요. 송지영님이 매드클라운님 반가워요. 힙하네요.

0: 해주셨는데 차상엽님이 매드클라운님 노래 너무 좋은데
1: 우리 누군지 아는 형이야.
2: 상엽이 형.
0: 이 형.
1: 안녕하세요 형. 상엽이 형.
2: 상엽이 형.
1: 이걸 또 듣고 계셔주는.
2: 아 그렇네. 아 형 고맙습니다. 네.
0: SNS에 또 올려가지고.
2: 예. 예 두 분도 감사합니다.
0: 이분 어떤 분이신지 좀 소개하실래요? 아니면
2: 저의 학교 선배. 네네. 님이시고 형님도 음악 하셨고.
0: 학교 선배야? 네. 어 진짜? 네.
2: 그래서 저랑 되게 각별한 사이. 그리고 음악도 하셨고 그 이쪽에서 일도 꽤 오래 하셨고.
1: 맞아. 네. 20년 알았어요. 네. 저는.
2: 친한 형님입니다.
0: 자 그리고 스윙스 씨가 본인 너튜브 채널에서 선크림 PPL을 하셨던 게 엄청 화제가 됐다고 합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그래? 이게 화제가 됐었어?
1: 아 저 어디서 저기 유명한 네, 화장품 네, 브랜드에서 네, 그 어플 있거든요. 거기서 1위 한 세 번 했습니다. 세 번.
0: 아 이 PPL 해가지고.
1: Yes sir. 화장품 브랜드 하는 분들, 렛츠 고. 아니 제가 엄청 예.
0: 되게 열심히 그걸 해주잖아.
1: 예 열심히 해야죠.
0: 근데 사실 PPL을 해주는 그 PPL을 넣는 업체 입장에서는 네. 이거를 그냥 아이고 진짜 먹어봤는데 맛있네요 하고 넘어가는 거랑 네. 미친 듯이 열심히 하는 사람이랑은 사실 네. 어쨌든 고맙잖아. 네. 우리 제품을 그렇게 해준다는 게.
2: 근데 저 그리고 그런 댓글도 봤어요. 이거 화장품 PPL 계속하면서 점점 피부가 좋아지는 게 웃기다고.
1: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효과입니다. 알겠죠? 네. 네 그냥 그거예요. 저는 그 진심으로 전 광고 들어올 때 감사해요.
0: 고맙지. 네,
1: 그 감 왜냐하면은 고를 수 있었던 인플루언서 연예인 다 합쳐봐 몇만 명이에요. 그치, 그치. 근데 그 중에 나를 선택해 준 거잖아요. 난 완전 책임감 있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0: 그리고 사실 막 네. 피부가 엄청 좋거나 막 엄청 예쁘고 이런 사람들한테 간 게 아니라 네네. 나를 써줬다고.
1: 네, 그러니까.
0: 그럼 나 진짜 열심히 해줘야겠다.
1: 그러니까.
0: 그래서 네. 저도 약간 PPL 들어오면. 네. 고맙잖아. 네, 그러니까 네. 왜 이걸 나한테 해줘? 네. 그러니까 뭔가 더 열심히 이거를 최대한 해주려고 하는 게 있지.
1: 그러니까. 그리고
0: 어쨌든 약간 그런 건 또 있죠. 뭐 올리브땡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래. 네. 그거 얼마나 좋겠어. 안 좋은 제품 못 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뭔가 더 열심히 해도 될 것 같아. 네. 요즘 너무 좋지 않은 물건들이 많은 세상이니까 오히려 이렇게 좀 입 인증된 게 있으면 더 열심히 막 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아. 네. 근데 웃긴 게 형 채널에서 했던 게 우리한테 들어오고 우리 채널에서 했던 게 형한테 들어가 막 이러더라.
1: 아 그래. 네. 맞아. 오프랜드 한번.
0: 최근에 보다가 네. 오프랜드?
1: 그거.
0: 그것도 있고 최근에 뭐 하다가 그 화장품 모였는데 네. 내가 이번에 키아나 가서 찍었는데 이 형이 그걸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뭐야? 이렇게 들어갔구나. 우리 둘한테. 예. 지금 저점입니다. 저희 빨리빨리 매수.
1: 몸값 올리기 전에.
0: 그 선크림이 이제 올리브땡 랭킹에서 1위라고 SNS에 이제 음원 차트 1위는 해봤는데 올리브땡 1위는 39년사 오늘.
1: 아 딘딘 정신 차려. 뭐라냐면 음원 차트 1위는 한 번밖에 안 했는데 올리브 형에서는
0: 한 번밖에 안 해봤어?
1: 네, 한 번밖에. 2위 3위는 많이. 아 그 제일 큰 회사가 저의 기준이고. 아 그 다른 데서 1위 많이 해봤는데.
0: 열대과 1. 네네. 1위 뭐 했어요?
1: 어리얼맨, 어리얼레이디 뭐
0: 아니 1위
1: 아 저기 큰 데에서는 어리얼맨 하나.
0: 아 그래? 네네. 오
1: 불도저가 3위 했었어요.
0: 아 그래? 네. 그때 그러면 내가 볼 때 스윙스면 기억하는데 그 위에 1, 2위가 누구였는지?
1: 기억 못해요.
0: 아 그래요? 네. 어쨌든 그래가지고 지금 햄버거 5개 시키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 햄버거 밈 많이 밀더라? 네. 그 5개?
1: 아 맨날 먹으니까.
0: 원래 근데 돈가스에서 이제 햄버거로 갈아탄 거예요?
1: 저 돈가스 이미지 없애려고 15년 싸웠는데 아무 소용 없더라고.
2: 이미지 없애려고 했는데 그게 네. 햄버거야?
1: 네 햄버거.
0: 아 그래서 네. 야 돈가스 이게 아니라 야 이제 햄버거 이렇게 불리고 싶은 거야?
1: 버거맨.
0: 아, 차라리 오라팡으로 바꾸지. 야
1: 오라팡 오라팡 광고 주세요. 오야 방지턱 이렇게 살살 넘어가는 거
0: 아니지. 아니지 차라리 그런 거 말고 다른 업체 거를 받아서 야 여기는 방지턱 그냥 넘어가도 괜찮네요.
1: 괜찮다.
0: 아 웃긴다. 근데 광고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게 이거를 살리는 팁인 거죠?
1: 네. 열심히가 기세로 재미로 감사해하며.
0: 광고 근데 엄청 밀려 있지 않아요 지금?
1: 아 뭐 그 정도 아니고 그냥 잘 들어오고 있어요 감사하게.
0: 아, 근데 매드클라운 씨도 약간 우리 네. 둘이 이렇게 열심히 너튜브 하는 거 보면은 약간 좀 혹할 것 같은데?
2: 저는 그냥 객원으로. 딘딘 씨 채널, 스윙스 씨 채널 왔다 갔다 그냥 하는 게 좋아요.
0: 그냥 이렇게 뭐 없이?
2: 그냥 부담 없이 즐겁게 그냥.
1: 그러니까 제가 하라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형은 자신의 성격을 잘한다 안 한다.
2: 지속적으로 못해요 저.

0: 그거 유튜브.
1: 아 곡도 공식 두 개를 저기 리사이클하는 사람인데 유튜브를 어떻게 할 거야?
2: 아니, 못하죠. 네. 아 아마 이럴 수도 있어. 네. 이 채널에서 한 거 갑자기 형 채널 가가지고 똑같은 토크하고 말 하나도 안 바꾸고. 자 어쨌든 저희는 이쯤에서 스윙스의 듣고 있어 듣고 돌아오도록
0: 하겠습니다. 이 노래 저 좋아해요.
1: 아 감사합니다. 네. 예.

0: 자, 스윙스의 듣고 있어 듣고 오셨습니다. 자, 트위티님이 네. 듣고 있어 최고라고 해주셨고 박혜수님이 헉 스윙스 오빠 너무 좋아했는데 저는 벌써 아기 낳고 육아휴직 중인 엄마가 됐네요. 듣고 있어까지 고딩 때 추억 소환이에요. 감사해요. 자주 나와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듣고 있어가 약간 그거 아닌가? 힙합 팬들이 아닌 일반 대중분들도 네. 그러니까 힙합을 듣지 않는 강한 맞아요. 음악을 듣지 않는 분들도 이 노래 너무 좋다 하면서 이야기 많이 해줬던?
1: 네, 특히 여성 팬들이 엄청 좋아하는 그러니까. 노래 제 노래 중에 몇 안 되는 네, 감사하게도
0: 자, 저희 셋이 팀 도라에몽으로 도쿄 여행을 다녀와서 제 너튜브 채널에 지금 1탄이 올라갔고 이번 주 금요일에 2탄이 이제 올라오는데 뭐 아까도 살짝 얘기했지만 이제 갸루 분장 예고편이 아주 화제가 돼서 커뮤니티에도 진짜 많이 올라갔어요.
1: 아, 장난 아니던데.
0: 근데 사실 저희가 이제 첫화 올리고 이제 저랑 스윙스 씨는 또 연락을 막 이렇게 했는데 같이 너튜브를 하는 입장에서 조회수가 생각보다

0: 빨리 안 오르네. 뭐 왜 이러지? 약간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제작 씨한테 물어보니까 지금 알고리즘 뭐 정책이 좀 바뀌어서 이게 약간 지금 느리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좀 안타깝다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변에서 연락이 오는 거야. 네. 야 이거 어떡하냐 막 이러면서 왜 이러고 보니까 네. 그 우리 갸루한 게 커뮤니티 이제 막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거기 아유. 댓글에 이제 얼마나 더 성공하고 싶은지 감이 안 온다 뭐 이런 댓글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여기서 저는 그 감동이었던 거는 이제 거기 댓글에다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래서 제가 그 일본 촬영하고 오자마자 저 라디오 하러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이제 진짜 매일 그 4부 코너에 그날 하고 싶은 뭐 키워드 하나 정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때가 이제 팀 도라에몽이었을 거야 아마. 그래서 제가 갔다 온 날 이제 아 이번에 일본 갔다 왔는데 여행 가서 뭐 컨텐츠 찍고 왔다. 네. 너무 잘 찍었고 사실 형들이 이렇게 해줬는데 너무너무 고맙고 감동적이었다. 네. 이렇게 해줄 수 있는 형들이 있을까 뭐 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예. 생각보다 지금 여러분들의 그 분장이 반응이 괜찮은 거 아시죠?
1: 아 그래요?
0: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한 것처럼 막 여러분들이 약간 놀림거리로 보고 이게 아니라 네. 와 오히려 이렇게 다 내려놓으니까 더 멋있다. 그리고 매드클라운은 한마디 없이 그냥 이런 거 다 그냥 다 하는 게 진짜 은은하게 돌아있어서 좋다 뭐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2: 지금 네. 가스라이팅 하는 것 같은데
1: 그러니까
0: 아니야 댓글 봐봐
1: 나중에 울지 말라고
0: 아니야 댓글 봐봐 진짜 나쁘지 않다니까 진짜
2: 근데 저는 사실 그 별 생각이 없었어요 솔직히
1: 근데 되게 표정 안 좋아 보였잖아 그냥
2: 아 그거는 그냥 잠깐 피곤해서 그랬던 거였고
0: 근데 내가 볼 때 아 근데 이 형은 내가 볼 때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그 그냥 옷을 갈아입은 느낌이지만 막 이거에 인해서 뭘 지배당하고 이런 느낌 아니고 그냥 눈이 불편하네 그냥 이 정도 렌즈 껴서
2: 저 그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렌즈 껴본 거예요
1: 아 저는 낄라는데 눈 작아서 안 들어갔잖아요 진짜 안 들어가졌어요 계속 넣으려 그래 되게 강제적이었어 되게 기분 상할 뻔했어 아 내가 안 떠진데 어떻게 이러면서
0: 와 근데 나 몰랐는데 그거 패키지 되게 비싸대
1: 그럴 것 같았어.
0: 저 누구한테 들었는데 그거 인당 거의 50만 원인 거 같아.
2: 아, 진짜요?
0: 풀 패키지가.
1: K-POP 걸그룹 느낌이네.
0: 근데 한국에서 그 리센네 분들 때문에 갸루가 터지고 그걸 찍으러 가는 분들이 많아진 거야. 그래서 거기가 논았대 지금.
1: 물 들어왔네.
0: 근데 예.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게 우리가 막 시부야 한복판에 그걸 입고 있었는데 네. 한국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1: 엄청 많았죠.
0: 근데 우리를 알아보지 못했어. 왜 그런 줄 알아?
2: 맞아. 그 정도로 이게
0: 분장이 너무 세니까 너튜브를 찍는 것 같고 말을 하는데 목소리가 스윙스 딘딘 매드클라운 같은데 아니지 하고 그냥 가셨어 다. 오히려 막 외국 분들 멕시코 분들이 우리 사진 찍고 이랬지.
1: 맞아요.
2: 맞아요.
0: 아 어쨌든 네, 그때 참 재밌었습니다. 네. 예. 감동적이지. 이렇게 동생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 네. 자 안미진님이 짤만 봤는데 오늘 세세의 케미를 보고 나니 너무 기대돼요. 그 얼른 가서 봐야겠어요 해주셨는데 저는 오늘 이 라디오 영상을 저희가 늘 그 SBS 라디오 너튜브로 올려요. 네. 전 이 스윙스 씨가 이 타짜에 출연하게 된 이 계기 이 쇼츠가 나와야 될 것 같아 진짜 이건 제가 볼 때 좀 터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이번 주 금요일에 딘딘딘딘 채널에서 저희 여행한 거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와우. 저희 셋이 여행을 간 거는 처음이죠. 네. 네. 사실 너튜브나 이런 방송이 아니라면 사실 죽을 때까지 가진 않을 것 같긴 한데
1: 그러니까
0: 왜냐면 스윙스 씨는 일단 여행을 안 간다며요
1: 잘 안 가죠
0: 그러니까 네 집에 가고 싶어요 시계 계속 봐요
1: 얼마나 내가 더 떠들어도 되는지를 지금 계산하고 있었어요 네.
0: 스윙스 씨는 여행을 갈 수 있어도 안 가는 타입 네 매드클라운 씨는 여행을 좀 자주 가는 타입
2: 전 많이 좋아했죠 젊었을 때
0: 근데 많이 좋아했다는 게 어느 정도로
2: 저 1년에 한 세네 번은 나갔어요. 네.
0: 주로 어디 갔어요?
2: 저는 많이 갔어요. 미국도 가고 일본도 가고 태국도 가고
0: 아 이 형이 나한테
2: 스페인도 가고
0: 산티아고 순례길 가자 그랬었어.
2: 맞아요. 제가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한 번씩 다 얘기했던 것 같아요.
0: 근데 아무도 안 가서 혼자 가지 않았어?
2: 나 혼자 간 적은 없고 마지막으로 간 건데 그 중학교 때 제일 친한 친구랑 같이 가고 그게

0: 근데 벌써 아마 또한 7년 전쯤일 거니까 아, 너무 가고 싶어요, 매년. 근데 이게 한번 나가려면 아예 진짜 작정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1: 며칠 가야 돼? 한 2주?
0: 그게 최소한 한달 잡아야 돼요. 최소 한 달.
1: 근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매드클라운 씨가 자전거 타고 막 국토대장정하고 이런 사람이라.
2: 그러니까.
1: 그 부산 가지 않았나 옛날에?
0: 아, 부산 가려고 했는데 한 3분의 2 지점쯤에서 무릎이 나가가지고
2: 아이고.
0: 그때 한번 다시
1: 근데 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왜 부산을 자전거 타고 가야겠다 이런 마음을?
0: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그냥 걷는 거나 자전거 타는 거나 비슷한데 그냥 잡생각이 없어지고 하루하루 패턴이 매우 단순해지고 왜냐면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 빨리 먹고 나가요. 그럼 걷거나 자전거 타거나 한 4, 5시간 하고 중간에 밥 먹고 또 풍경 보면서 또 그렇게 가다가 이제 목적지 도착하면 숙소 들어와서 씻고 빨래하고 밥 먹고 그러면 지쳐서 그냥 자죠. 그 패턴의 반복인 거야.
1: 그럼 부산까지 며칠 정도 걸려?
0: 빨리 가면은 뭐 진짜 막 2, 3일에 가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거는 내 입장에서 불가능하고 나는 좀 널널하게 가는 편이야.
1: 제가 기억나는 게 그때 한번 제가 뭐 때문에 전화했는데 딘딘아 좀 이따 전화할게 그래서 하고 끊었는데 조금 이따 전화해서 형 어디야 그랬더니 나 여기 뭐 어디야 그래서 거기 왜 있어 그랬더니 나 지금 부산 가고 있어 그래서 아 그래 그러면 형 부산 도착해서 전화해 그랬대 그럼 한 며칠 걸릴 텐데 그래서 뭔 소리 하는 거 그랬더니 자전거 타고 가고 있어 그래서 그걸 왜 하는 거야 그랬대 재밌어 너도 할래 그랬지 근데 웃긴 건나 그때 그래서 자전거 한번 샀었어 이형 때문에 이 형이랑
0: 그래?
1: 자전거 타려고 형이 자전거 같이 타자고 그래서 나 자전거 샀었잖아
0: 아 그래?
1: 흰색 비앙땡인가 형이 추천해줘서 그거 샀었어
0: 그거 지금 어디 있는데?
1: 그거 매형 줬어요 아니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장지민님이 갸루 메이크업 예고편 보고 너무 기대되는데 혹시 세분 왕홍 메이크업도 해보실 생각 없나요? 해주셨는데 형 왕홍 뭔지 알아?
0: 중국 가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1: 이건 중국의 그 경극 이거
2: 저 느낌
1: 요맨 왼쪽 이거 있지 요게 요즘 이게 원래 먼저 치고 이거 곽범 씨거 한번 쳐주실래요? 이게 원래 왕홍이 먼저 치고 이거 왕홍이 먼저 치고 그 다음에 갸루가 된 거야.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저희 거 갸루를 보시고 아 이제 다음은 왕홍이다 이러더라고. 왕홍 생각 있으세요?
2: 아우.
1: 내가 볼때 이거는
0: 그 누구 채널로 그럼?
1: 뭐 그때는 형 채널 가도 되고.
2: 아뭐 뭐든 뭐 그냥 뭐.
1: 그냥 아예 예고편을 박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갸루 여행 이게 아니라 그냥 왕홍 하러 갑니다
0: 땡겨
1: 이렇게.
0: 이번엔 너가.
2: 뭘 땡겨?
1: 끌땡
0: 너 채널에서 땡겨.
1: 끌땡.
2: 아 끌땡 그래.
1: 아니면 뭐 클렌징 화장품 PPL 그래서 왕홍 한 번에 닦기 뭐 이런 거 해가지고.
2: 그 괜찮다.
1: 그냥 아예 투어 이름이 왕홍 갑니다야.
0: 진짜 자본주의 괴물들
1: 진짜 괴물.
2: 마이갓.
1: 자 사연이 왔는데 아호콕님께서 스윙스님이 생각하는 매드클라운님의 매력 포인트가 뭔지 매드클라운님이 생각하는 스윙스님한테 뺏고 싶은 재주가 뭔지 궁금합니다 해주셨는데
2: 저 좋아요 매드클라운 형은 그 안 흔들리는 사람 안 부서져요
1: 네,
2: 그러니까
1: 맞아.
2: 뭐 폭탄을 옆에 설치해서 폭발시키면 그대로 남아있을 거예요 연기가 다 사라지고 나면
1: 그냥 그대로 네, 제로 남아있을 것 같아
2: 반응이라는 걸안해
1: 도망치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있을 것 같아
2: 그러니까 좀 인생의 고수 그 자체예요.
1: 이 형이 유일하게 반응했을 때가 우리 귀신의 집 때야.
2: 아 그때. 그때 고개 숙이고 있었잖아.
1: 너 그때 처음으로 이 형의 약간 인간적으로 무서워하는 모습을 처음 본 거야. 형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거의 본 적이 없어.
2: 그러니까 나도 생각할 거 없네.
0: 그건 무슨 귀신은 무섭지. 귀신 무서워.
2: 귀신 무섭죠.
0: 저는 스윙스 씨한테 뺏고 싶은 재주는 그 추진력.
2: 추진력.
0: 그게 저한테 없어요. 저는 그게 없어요.
1: 추진력 대박이긴 추진력. 해.
2: 아니요.
1: 제가 두 분한테 뺏고 싶은 건 매드클라운 씨의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세상의 잡음을 별로 듣지 않는. 그러니까 되게 그 고요하게 버틸 수 있는 힘이라 그래야 되나?
2: 맞아요.
1: 뭔가 막 이렇게 막 크게 그거 없이 그냥 좀 뭔가 이렇게 이성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이거? 근데 뭔가 그게 본인 위주의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본인 위주야 이 사람은. 근데 저는 그게 가끔 부러워요. 나는 남들의 이 신경을 많이 쓰는데 남들 신경을 많이 쓰는데 웨드 클라운은 본인에 대한 포커스가 늘 들어가 있으니까

0: 그러니까 좀 안 흔들리는 게 있는 것 같아.
1: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이게 뭔가 부끄러움이 없고 흔들림이 없으면 사실 크게 신경 쓰이지 않지. 근데 릴 웨인이 내가 얼마 전에 쇼츠 보다가 되게 멋있는 말 한 거 발견했는데, 예, 릴 웨인이라는 그 미국의 래퍼.
0: 혹시 그거 아니요? 내 이거 내 롤러 내 팀파크인데 내가 왜 소리 지르냐? 이거 내 롤러코스터인데. 이거.
1: 어, 그것도 멋있다.
2: 예, 네. 어. 그 포에버란 노래에서.
1: 아, 아니, 내가 본 거는 어떤 질문자가 이제 그. 어, 롤 모델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아, 릴 웨인이 네. 대답하기를 그러니까 너가 만약에 인생을 좀 공격적으로 대답하긴 했어. 좀 젊을 때였어. 네. 인터뷰는. 근데 너가 만약에 인생에 있어서 롤 모델이 필요하면 넌 태어나지 말았었어야 된다고. 아, 그러니까 나는 나의 롤 모델 그 자체로서 나는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저 사람들은 저 사람들의 롤 모델을 찾아가게 하고 너는 그냥 너 롤모델을 찾아서 그냥 살아라. 네.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제가 말을 잘 못해서 이게 그렇게 잘 안 와닿네요.
0: 저희가 찾아볼게요. 네. 릴웨인 롤모델이라고 쓰면 되는 거죠?
1: 네네네.
2: 그러니까 너 자신한테 의지하는 네. 사람이 돼야지 네. 왜 남을 따라가냐 이거잖아요.
1: 이거 스윙스가 말했으면 되게 멋있게 잘 했을 거야.
2: 아니.
0: 그리고 저는 스윙스 씨한테 뺏고 싶은 재주는 뭐라 그러지? 저도 똑같은 것 같아요. 뭔가 이 저는 뭘 늘 이야기했던 게 뭐 사업을 하건 뭐 주짓수를 하건 운동을 하건 뭘 하건 그 뭐 하나에 깊게 이렇게 확 몰입해서 뭔가 이렇게 하는 그런 거 있잖아. 점점 나이를 먹으면서 새로운 거에 이렇게 도전하는 게 진짜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뭔가 하나에 도전을 할 때 그냥 최선을 다해서 여기에 빠지는 것 같아.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아 얘랑 나랑 안 맞네 하면 나오고 그걸 하는데 이번에 연기할 때도 그래서 사실 처음에 막 그 영상 올릴 때도 저도 보고 처음에는 당연히 웃겼지 이걸 왜 올렸지? 이 사람 왜 이렇게 또 진지하게 이것도 왜 빠졌어? 근데 사람들은 이 스윙스의 이 캐릭터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것만 보니까 웃겼을 텐데 나는 또 갑자기 이거 왜 빠진 거야 하고 있다가 뭔가 이렇게 또 열심히 이거를 밀어붙이는 이 모습이 참 부러웠던 것 같습니다.
2: 감사합니다. 또 딘딘 얘기를 제가 해야죠. 이제 다 돌렸으니까. 네. 딘딘은 그 미국 사람들이 쓰는 표현인데 소셜 머지션. 아. 그러니까 사회생활 마법사예요. 마법사. 내가 맨날 얘기하는 게 근데 2013년에 우리 셋 다 쇼미 나갔는데 솔직히 네. 형 우리 둘이 가스타였지. 얘는 뭐 그냥 어디 가 있어. 그냥 잘 안 먹는 반찬 같은 느낌이었어.
0: 잘 안 먹... 아이
2: 갑자기 순차적으로 나보다 더 큰 사람들과 노는 거야. 처음엔 이현도 형 밑에 들어와서 맞아, 소속되더니 맞아. 갑자기 6개월 뒤에 박명수 형님이랑 사진 찍고 있는 거야. 같이 방송하면서 그래서 와 얘는 마법사다. 사회생활 마법사 머지션.
0: 아 근데 네. 그 사회생활 소셜 매지션이 되려면 어쨌든 네. 그 사람의 또 능력이 있어야죠. 아야.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그렇게 하지 않아. 그럼 사기꾼이지.
1: 그쵸 그쵸 그쵸.
2: 근데 그거 자체가 너의 능력이라. 물론 아 그 얘가 하고 싶은 말 아 형 나 갖고 있는 나만의 장기와 그게 있어. 아 당연하지 그쵸, 그쵸, 그쵸. 재능러지 완전 못 말려. 말 잘하지 노래 잘하지 음악 잘 만들지 아이, 웃기지 감사합니다. 아이, 사회생활 소셜 머지션 캐나다 가서 친구들이랑 사귀지. 와 그냥 누나들한테 잘하지 엄마 아빠 챙겨드리지 같이 막 밥 먹으러 다녀 막 비싼 데 데리고 가더라 아 모시고 가더라 어머니
1: 진짜,
2: 아버지
1: 진짜 좋아하는데 앞이 돌출되고 있는데 지금
2: 여자들한테 인기 아니, 많지 형들한테 잘하지
0: 아니 그 기억나는 게 작은 누나 생일이었어 네, 작은 누나 생일이어서 오스틴강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맞아. 그날 이제 뭐 저녁을 먹고 이제 그날 한 잔을 오스틴강이랑 하기로 했는데 그때 스윙스 씨도 같이 먹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야. 어디냐? 아 그래서 도착했냐? 그래서 나 도착했다. 그랬더니 저녁 먹고 해서 알아서 그럼 뭐 몇 시까지 갈게? 이랬는데 제가 뭐 형 와서 그래도 인사해 엄마 아빠 있는데 이랬는데 이 형이 또 와.
2: 가야지 그럼.
0: 와서 이제 인사하는데 엄마가 막 스윙스 잘 지냈어 막 하고 막 내 조카가 막 무서워하는 거 보면서 막 우리 가족이랑 또 인사해주고
2: 맞아요.
0: 그래서 그냥 이런 거 보면은 좋은 사람인데 이런 거 보면 좋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2: 이런 거 보면 이래.
0: 그리고 제가 볼 때 아마 오늘 라디오를 또 들으신 분들은 사실 뭐라 그래야 되지? 원래 제 라디오를 듣고 있던 분들 중에 스윙스 씨를 잘 모르셨던 분들은 아마 라디오 듣고 되게 사람 좋네 이렇게 할 거란 말이지.
2: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이런 모습들이 좀 저희 셋의 케미를 통해서 좀 더 많이 알려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
2: yeah.
0: 박준영님이 집콩러인데 간만에 사람들끼리 와글와글 떠드는 소리 들으니까 위로가 되네요.
2: 그래 이러려고 제가 떠드는 거예요.

0: 아 맞아요 맞아요. 네.
1: 준영 씨 화이팅.
0: 아니 매드클라운 씨 오늘 좀 그래도 나오셨는데 네. 좀 본인 좀 홍보할 거 더 이야기할 거 그럴까요? 있으면 좀 하세요.
2: 네. 아 저요? 저는 뭐 그냥 음악하는 사람이니까 제 노래
0: 뭐 그냥... 우린 음악하는 사람 아니야? 우린 뭐 하는 사람이야?
1: 재수없었어 방금.
0: 아니, 그러니까, 지금도 자기만 네, 생각하시구나. 네, 그러니까,
1: 네. 사회적 이제 모자란 사람
0: 소셜, 소셜 완전 네, 바보. 소셜 완전
2: 네. 아, 그치 난 좀 사회성이 좀 떨어지긴
1: stupid. 해 소셜 스튜핏 더블 S 형이 이제 별명 매드클라마고 네. 더블 S
2: 근데 이게 셋 다 너무 달라가지고
1: yeah.
2: 좀 신기해.
1: 맞아요 신기해요.
2: 아무튼 저는 뭐냐, 네, 노래 나왔고요.
3: 네,
2: 네, 그랬구나 많이 들어주세요.
1: 그랬구나 많이 들어주세요.
0: 아니 그럼 노래예요. 그런 거 좀 이야기해봐요. 그 작업하면서 약간 네. 그 초단 씨랑 초단 씨가 피처링을 했는데
2: 아,
0: 왜 초단 씨를 썼는지 네. 그리고 뭐 하면서 뭐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뭐 이런 것들 좀 좋잖아요.
2: 그 초단 씨를 그 처음에는 생각을 못했고 제가 이 노래를 만들면서 떠올린 그냥 목소리가 있어요. 좀 앳되고 좀 약간 연애에 있어서 좀 미성숙한 그런 목소리. 그래서 거의 진짜 한 달 넘게 차였어요. 진짜 웬만한 인디 가수들, 메이저
0: 다
2: 가수들 다 들었어요. 저 다 들었는데
0: 없었어?
2: 예, 여의치 않아가지고 물론 다 훌륭한 분들 많지만 딱 제가 원하던 그런 그 느낌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알고리즘에서 그 초단 씨 노래 모음 팬분이 어떤 팬분이 이걸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진짜 우연히 듣게 됐는데 듣자마자 딱 이게 이거다? 와가지고 바로 제가 아마 그 연락을 드렸었을 거예요. 그래서
0: 근데 바로 오케이 했어요 거기서?
2: 바로 의외로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어렵지 않았고
0: 진짜?
2: 그래서 오히려 되게 좀 놀랐었어요. 왜냐면 그 QWER 분들
0: 지금 굉장히
2: 워낙
0: 바쁘잖아.
2: 그쵸. 늘 엄청나게 바쁘신데 그리고 사실 그거 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이제 그분들이 제가 그분들한테 도움을 받으면은 도움을 받지. 받았지. 그분들이, 이걸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득이 될 건 그다지 크게 없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너무 흔쾌하게 이걸
0: 노래가 좋았나 보지 뭐.
2: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래서 흔쾌히 좀 이걸 해주셔가지고 진짜 진심으로 고마웠고.
1: 와요.
2: 네, 진심으로 고마워.
0: 그럼 실제로 뵌 적 있어요?
2: 녹음실에서요. 녹음실에서 뵙고.
0: 근데 뭐 컨텐츠는 안 찍었네. 라이브 클립.
2: 그냥 인터뷰 같은 거 조금 찍었어요. 그리고 이 초단 씨가 그 원래는 드러머잖아요.
0: 맞아 맞아.
2: 드러머인데 이제 음색이 진짜 좋으시단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굉장히 사람들이 아직 많이 모르는데 좀 많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0: 그리고, 많이 알려면은. 매드클라운 노래를 들어야겠네.
2: 아 그쵸.
0: 아주 또 본인 생각하고 또 이렇게 현명하게 또.
2: 그쵸.
0: 근데 이게 너무 웃기지 않아? 형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바로 피곤해져 스윙스가. 아,
1: 싱글.
0: 바로 졸려져. 네,
1: 형의 그래? 그 주파수가 저를 좀 이렇게 재워줘요.
0: ASMR처럼 형이 그러니까. 얘기하면 갑자기 이러고 있어.
2: ASMR 유튜브를 한번 해야 될까 봐 그러면.
0: 아 매드클라운 씨가?
1: 네. 그 잘
0: 신앙송
1: 돼요.
0: 같은 거 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
2: 아 신앙송이
1: 괜찮다.
2: 그건 할 수 있어 다.
0: 그런 거 하면 괜찮은 거 같은데.
1: 형이 저한테 아이디어였나? 그냥 랩 가사를 그냥 시처럼 읽는 거예요. 박자 안 타고.
2: 박자. 안 타고.
1: 형이 좋아하는 랩 노래. 형 거.
2: 그 내가 던진 아이디어는 아니었던 것 같아.
1: 아니었나 보네요. 아니, 근데 좋을 것 같지 않아요 형이 해도?
2: 괜찮을 것 같은데.
0: 차라리 그런 거를 맞아. 하시면 사실. 저희가 볼 때 매드클라운 씨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없거든요. 유튜브에서 내가 볼 때 자전거 타고 부산 가기 아무 말 없이 뭐 이런 거 하면 아무 말 없이 자전거 타고 부산 가기 뭐 이런 거 하면은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볼 것 같긴 한데
1: 우와.
0: 그런 거 아니면 뭐 신앙송 이런 거 해도 괜찮지.
2: 그거 그러면은 게스트로 나와주세요. 같이 ASMR.
0: 아 그건 해줘.
1: 할게요. 아 우린 무조건 해야지.
0: 우린 다 해. 다 해. 다음에 왕홍해. 그거 하고 시 읽자.
1: 그래 왕홍.
0: 왕홍하고 시 읽자.
1: ASMR하고
0: 왕홍하고 씨 읽자.
1: 예,
0: 그다음에 왕홍하고 씨 읽고 딤섬 다 먹은 다음에 그날 오라팡 해가지고 다음날 다 빼는 거예요. 자전거 타고 방지턱 천천히 닦기 이런 거 하고
1: 오라팡 먹고 자전거 타기
2: 세상에 광고 다 갖고
0: 오려고 자전거 타기
1: 와우.
0: 아 웃기다.
1: 어우.
0: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자 딘딘의 뮤지컬 특별 초대석 오늘은 매드클라운 스윙스 씨와 함께했고요. 아 두 분 오늘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소감 말씀해 주시죠.
1: 저부터 짧게 얘기할게요. 아 저는 이제 또 제 독립 영화 제가 이제 촬영한 거 촬영 끝났고요. 이제 곧 낼 건데 물처럼 기억했어요. 물처럼
0: 언제 나와요 그거?
1: 아 아직 날짜 안 잡혔는데 정말 저는 편집하고 있는데 마음에 들긴 하고 있어요.
0: 올해?
1: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0: 물처럼은
1: 물처럼
0: 스윙스 씨.

0: 가 제작을 한?
1: 네, 제작 투자 주인공 캐스팅 다 했어요. 네.
0: 쓴 것도 작품
1: 같이 썼어요. 공동. 네, 공동.
0: 예. 주인공이 스윙스?
1: 예.
0: 오케이. 네.
1: 이름은 스윙스 안 나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나올게요. 딘딘 많이 네. 도와주세요. 예. 예. 네. 예, let's go.
0: 웰 클라우 씨 어떠셨는지?
2: 아, 네. 저는 늘 그렇듯이 되게 편안했고. 네. 네. 이러면 뭐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예. 네.
0: 아, 저도 라디오 지금 7년 차인데 아 오늘이 좀 진짜 가장 많이 웃은 날 아닌가. 네. 또 다음번에 또 한번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
1: Yeah.
0: 자 그럼 저는 매드클라운 피처링 조지의 티나서 들려드리면서 두 분 보내드리고 딩카이브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 네.

뭐라도 하고 싶은 밤 뭐든지 추천해드립니다. 딘딘의 아카이브 딘카이브. 오늘 제가 딘카이브에서 골라본 건 날씨입니다. 자, 그럼 서영은의 가을이 오면 듣고 와서 그 이유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영은의 가을이 오면 듣고 오셨고요. 오늘 딩카이브에서 제가 골라본 건 날씨였습니다. 제가 골라온 이유는 너무 덥죠. 날씨가 두려울 정도로 덥고 지금 뭐 듣기로는 이중 열돔이 형성이 됐다가 7월 말에서 8월 초가 이제 3중 열돔이 뭐 생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저 오늘 깜짝 놀란 게 제가 이제 차를 그 주민센터 이런 곳에다 주차를 해놓고 운동을 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집에 가려고 이렇게 가는데 그 차단기 결제를 하잖아요. 주차장. 그래서 그걸 결제하려고 이렇게 카드를 꽂는데 그 팔이 이 안쪽 팔이 잠깐 이 창문 쪽에 살짝 닿는데 아! 하고 뗐는데 여기에 화상처럼 그 물집 잡히듯이 잡힌 거예요. 그냥 그차이 유리 그쪽에 다 유리랑 그쇠 쪽에 잠깐 닿는데 그게 그렇게 될 정도로 뜨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옛날에 뭐차 진짜 뜨거우면 거기다 계란 후라이 구우면 구워진다고. 진짜 그 정도로 뜨거우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와 근데 그때 진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와, 여기서 어떻게 살지? 그리고 지금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이걸 버텨야 하며? 와, 나 이번 주에 1박 2일 이거 어떻게 찍지?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와, 진짜 좀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요즘 눈이 아파요. 근데 눈이 아프다는 게 어떤 거냐면 막 눈이 아파 이게 아니라 좀 열을 이렇게 좀 뜨거운 실내에 있다 이렇게 좀 뜨거운 곳에 가면 눈이 막 뜨거워서 막 뭐라 해야 되지? 눈에서 열감이 막눈 안에 뜨거움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막 눈이 막아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과를 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더우면 너무 심하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그래서 눈이 좀 그냥 필요한가 하다가 캐나다를 갔는데 괜찮은 거예요. 그러다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눈이 바로 또 그래가지고 와 이거 진짜

이 날씨에 어떻게 사냐. 근데 이게 진짜 1박 2일을 지금 매년 하고 있잖아요. 갈수록 좀 더위가 심해지는 것 같은 느낌? 근데 올 지금 이 날씨가 약간 정말 어서 듣도 보도 못할 정도로 너무 뜨거워서 야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아니 연시님이 더워도 너무 더워요. 덥다 못해 녹아 내린다고 해야 하나? 아무튼 다들 더위 조심하세요 해주셨는데 진짜로 더위가 그냥 여러분 더위 조심하세요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더위를 좀 조심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짜. 예. 자 그럼 전 이쯤에서 포스트 말론 스웨일리의 선플라워에 이어서 윔의 슈퍼노바까지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오셨고요. 계속해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8867님이 아들이 포항 해병대 입대해서 6주간 힘든 훈련을 받고 있어요. 여름이라 아들 생각이 더 많이 나네요. 다치지 말고 아프지 말고 6주간 훈련 잘 받고 수리할 수 있게 힘 좀 넣어주세요. 이태민, 넌 잘해낼 수 있을 거야. 화이팅 해주셨는데 7월 군번이네요. 아 정말 힘들겠네. 지금 날씨가 너무너무 더울 거라. 예, 근데 아마 제가 아는 기준이라면은 지금 날씨면은 그래도 점심 일과 훈련 때 그 몇 도 넘어가면은 그 휴식을 줘야 되는 야외 활동 금지령 같은 게 있어가지고 아마 이때 그래도 실내에서 좀 이렇게 영상 교육을 하거나 아마 그러실 겁니다. 예,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다치지 않고 아프지 말고 꼭 훈련 잘 받고 예, 잘 훈련소 끝내고 자대로 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카드의 Back to Life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3: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2: 비다샵
3: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2: 비다이렉트샵
3: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2: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그대와 함께 언제나
4: 네, 광고 듣고 오셨고요. 딘딘의 뮤지컬 끝곡으로 009의 산책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전 내일도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빠이. 왜 이런 날만 피곤

0: 누구든지 노인 학대를 목격하거나 의심된다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노인 학대 신고, 더는 외면하지 말고 동참해주세요. 노인 학대 신고 전화 1577-1389와 나비새김 신고 앱으로 언제든지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용기 있는 신고로 노인 학대를 멈추고 학대 피해 노인에게는 희망을 전할 수 있습니다.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2: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3: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환실을 알려드립니다.

0: 애프터 클럽.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요즘 여름 방학철에는 찾아보면 국가유산 야행 행사들이 꽤 많습니다. 예전에는 문화재 야행이라고도 불렀죠. 한 낮에는 돌아다닐 엄두가 안 날 만큼 더우니 아예 해가 푹 지고 난 밤에 오래된 옛길이나 고궁을 걸어보라고 문을 열어두는 건데요. 저도 평소에 오래된 고택이 주는 정취를 참 좋아합니다. 은은하게 조명이 켜진 그 고즈넉한 길을 가만히 걷다 보면 복잡했던 머릿속까지 덩달아 서늘하고 차분해지는 기분이 듭니다. 혼자서 조용히 사색하며 걷든 연인이나 가족과 나란히 걸으며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든 아름다운 문화재 한가운데서 즐기는 한여름밤의 산책을 여름이 가기 전 경험해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애프터클럽 푸디토리움의 야간공작소 김정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간 다들 잘 보내셨나요? 푸디토리움의 동작소 시간입니다. 오늘 첫 곡은 제 음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푸디토리움의 Writing Traces on the Note. Hope Episode, Hope Epilogue, Hope Prologue, Hope 이런 식으로 앨범을 냈었는데 그 중에 이제 두 번째 파트 Hope의 음악이었습니다. 1부는 한 주간 여러분들 보인 사연과 문자 만나볼 거고요. 그리고 여행, 야행 얘기했잖아요. 또 7월 30일, 이제 진짜 여름의 한가운데인데 야밤의 산책은 재즈와 함께하는 게 좋겠다. 또는 그래서 브라질 음악, 이런 재즈, 그리고 약간 브라질 음악이지만 재즈에 가까운 음악들, 이 밤에 산책하기에 좋은 음악으로 한번 신곡보다는 그런 연주 음악들 또는 보컬 음악들로 1부는 꾸며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음악들을 쭉 같은 톤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이 시간에 운전하시는 분들 또 어디에 산책하시는 분들 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한 주간 여러분들 보인 사연과 문자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최준영

님은 저 이번 주말에 독립합니다. 결혼은 아니고요. 부모님 이제 따로 나가 사는 게 어떠냐? 고에서 집 구했습니다. 대충 짐 꾸리고 있는데 섭섭함도 있고 설렘도 있네요. 이렇게 보내줬습니다. 진짜 섭섭함도 있고 설렘도 있고 하실 것 같아요. 정말. 그렇죠? 설렘도 있겠는데 이제 부모님이 따로 나가 사는 게 어때? 이렇게 말씀도 하셨으니 나름. 하지만 또 분명히 멋진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한 6개월 또 이렇게 생활해 보시고 중간에 어떠셨는지 소식 한번 주세요. 김미숙님은 3학년, 5학년 두 공주 여름 캠프 보냈습니다. 처음 떨어져 있는 거라 무척 걱정되고 보고 싶고 잠이 안 오네요. 애들 가기 전엔 오랜만에 자유를 맞는 자유를 누리겠구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네요.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그렇죠.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요즘에 이제 5학년들, 4학년들 요쯤 되면 초등학교에서 이렇게 여름 캠프 가는 데들이 꽤 있잖아요. 근데 그 기간들이 꽤 길더라고요. 예, 한 1박 2일 이런 게 아니고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서 가지 않는 것으로 아, 너무 길면 정말 오히려 애가 걱정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우리가 걱정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거 말고도 근데 여름 때는 굉장히 예전에는 이런 여름 캠프도 다 가야 되고 이랬었는데 요즘은 다 선택을 학생들이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는 뭐 여름 캠프 가고 누구는 예전에 방과후 활동처럼 무슨 동아리 이런 활동하고 이렇게 좀 나눠져 있어서 참 예전하고는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아무튼 또 아이들 잘 다녀오겠죠. 자, 여러분들의 소소한 사연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눠주세요. 사연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이고요.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빌 샬랍, 피아니스트 빌 샬랍과 보컬리스트 샌디 스튜어트의 듀오 앨범입니다. Love is here to stay. 그리고 브라질 음악의 마스터들이죠. 카에타노 벨로스와 톰 벨로스의 타베스 두 음악 들어보겠습니다.

이해찬님은 잠이 안 와서 이 시간까지 라디오 듣고 있습니다. 취업 준비에 지쳐서 한동안 우울하게 살았는데 오늘 다시 해가 뜨면 힘내보려고요. 응원해주세요.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럼 이해찬님, 뭐 당연히 저희도 응원하고요. 이 시간에 이렇게 소리를 들을 순 없지만 묵묵하게 이렇게 라디오 들으시는 많은 청취자분들도 공감 많이 해주실 거고 같이 응원해 주실 겁니다. 화이팅입니다. 최미준님은 여기는 밴쿠버 이제 오후입니다. 한국은 새벽이죠. 넘쳐나는 레포트 때문에 답답해하고 있는데 라디오가 제 불안정한 마음도 잔잔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밴쿠버군요. 외국에서 이렇게 또 들으시는 분들이 가끔 소식 주셔서 저도 그냥 이 방송이 단순히 여기뿐만이 아니라 저기 먼 아주 먼 거리 있는 분들도 들으시구나 이 생각을 종종 하면서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되는데요. 아무튼 그럴 때마다 왠지 더 반가운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역시도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먼 나라에 있을 때 가장 이렇게 뭐라 그럴까 진짜 이게 고향에 가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 것도 그런 행위 중에 하나지만 라디오를 들으면 저도 그렇게 위안이 되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음악 들어보겠습니다. 지노 바넬리의 원곡이에요. I Just Wanna Stop이라는 노래를 재즈 베이시스트 크리스 민도키가 또 편곡해서 내놓은 음악 버전이 있는데요. I Just Wanna Stop 들어볼 거고 안토니오 칼로스 조빔과 에둘로보의 아퀘엠 메데라. 아 그런 일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뜻을 담고 있는 음악 들어보겠습니다.

클럽 푸디토리움의 야간 공작소. 여러분은 지금 SBS 파이프의 맵더클럽 푸디토리움의 야간 공작소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효림님은 5개월 아들을 재운 이 밤이 이 새벽이 정말 좋네요. 오늘도 완벽한 육퇴. 맥주라도 한 캔 마실까 하다가 살 빼앗 것 같아 꾹 참고 대신 라디오 켰습니다. 15년도 넘게 안 들었던 라디오인데 다시 듣게 될 것 같네요.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효림님. 5개월이면 이제 한창 또 육아에 정말 말 그대로 완벽한 육퇴가 필요할 때이네요. 정말. 네. 맥주 한 모금 참으시고 라디오 키신 건 정말 잘하신 선택 같습니다. 종종 또 그리고 가끔 뵙도록 할게요. 박진영님은 엄마와 통화한 지 꽤 됐네요. 지난달에 싸우고 이렇게 오랫동안 연락을 안 한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엄마의 잔소리가 이해는 되지만 가끔 너무 아파서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래도 먼저 전화해야겠죠?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그래요, 진영님. 전화 먼저 하시죠. 이거는 뭐 또 친구랑은 다르잖아요. 부모님 누구다니 또 엄마니까. 잔소리가 이해가 되지만 가끔 너무 아파 상처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래도 먼저 전화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상처됐다고 가끔 이렇게 밥 먹으면서 말을 직접 하는 것도 이젠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쵸. 그게 뭐라 그럴까, 상처가 너무 됐어 막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는 게 있고, 그때 그런 말은 정말 상처가 됐다라는 거를 같은 가족들에게도 이렇게 얘기를 또 이게 전달하는 건 같은 내용이지만 또 다른 느낌이잖아요. 네. 세월이 갈수록 더 이렇게 얘기들이 필요한 게 가족인 것 같아요. 아무튼 박진영님의 다음번 사연에서는 전화한 얘기를 들을 수 있기를 바라며, 마로의 음악입니다. 최근에 저도 알게 된 음악가인데 참 앨범 스타일이 굉장히 다양하지만 야 이렇게 또 포르투갈 또 브라질의 음악들을 할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에 굉장히 저도 즐겨 듣고 있습니다. 마로의 Just Wanna Forget You, 그리고 또 미국의 재즈를 대표하는 피아니스트 프레드 허쉬의 음악입니다. Rising, Falling 두 곡 들어보겠습니다.

영화, 드라마, 광고, 세상의 모든 사운드 트랙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이죠. 오늘 영화 사형대 엘리베이터의 사운드 트랙 만나봅니다. 사형대 엘리베이터는 1958년에 개봉한 프랑스 누아르의 걸작인데요. 노에 칼레프의 동명소설이 원작입니다. 50년대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프랑스 범죄영화의 대표작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죠.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완전 범죄를 계획한 주인공 줄리앙이 뜻밖의 사고로 엘리베이터에 갇히면서 사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내용인데요. 여러 인물의 운명이 얽히면서 긴장감 넘치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개봉 당시 세련된 연출과 현실적인 심리 묘사로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시간이 흐른 지금도 치밀한 이야기와 감각적인 흑백 영상미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영화는 운명과 우연, 그리고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쉽게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줬는데요. 사운드트랙은 재즈의 거장 마일즈 데이비스가 즉흥 연주로 녹음해서 영화음악의 전술로 남아있죠. 오늘 사운드트랙 만나보겠습니다.

영화 사형대 엘리베이터 중에서 마즈 데이비스의 쉐슬러 포토그래프 드 모텔이었습니다. 이 영화는 1958년 영화라 사형대 엘리베이터라는 말은 어디선가 한번 들어봐도 사실 영화를 보기는 어려운데 물론 OTT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번에 처음 봤어요. 첫 번째는 오늘은 이제 일부는 영화 그 재즈 음악으로 한여름밤을 샥 이렇게 뭔가 음악을 마치 이렇게 물르듯 가보자 하면서 영화 음악도 재즈로 된 영화 음악이 뭐가 있을까 여러 개가 있죠. 그런 것도 있었고 사실 사형대 엘리베이터는 지금의 많은 감독들이 영향을 받은 그런 영화를 얘기할 때 항상 들어갔던 영화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딘가에서 기억을 하겠죠. 근데 저는 보니까 진짜 너무 많은 감독들의 모습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왕가위의 영화도 막 떠오르고 특히 막 아비정전 같은 영화는 이 사형대 엘리베이터를 진짜 마치 몇십 년 후에 홍콩판으로 보는 듯한 그런 느낌도 있었고 그리고 막 어떤 미술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옛날 영화를 볼 때 다 각자 이게 다르겠지만 내용 자체도 굉장히 잘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옛날 사진이나 옛날 서울의 모습을 찾아보는 거에 저는 점점 관심이 많아지거든요. 그런 점에서 또 우리 옛날에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꼭 우리의 서울이나 한국이 아니어도 이런 영화들을 보면 진짜 지금의 어떤 SF 영화를 처음 봤을 때 신선함 같은 걸 진짜 그때 영화에 저도 느끼는 게 있어요. 하다못해 연필깎이 하나를 보더라도 아니 저 시대 연필깎이는 저렇게 생겼었어? 뭐 진짜 무슨 SF의 새로운 디자인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미술적인 신선함도 굉장히 강하고 흑백 영화가 주는 어떤 이 또 신선함이 그냥 흑백 영화가 아니라 사실 영화는 그 심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 요즘 크리스토퍼 놀란 영화 봐도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님께서 이렇게 CG 안 써서 막 뒤에 그림 갖다가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막 간판 같은 거 그려서 이렇게 논 다음에 거기

초점을 이렇게 안 맞추는 그런 그 장면들이 많은데 이때는 반대로 모든 게 진짜 실사이고 이걸 흑백으로 찍으니까 정말 모든 하나하나의 그림들이 무슨 너무너무 이렇게 막 명백하게 보이는 그 찬란함 같은 거. 최근에 이제 옛날에 진짜 찍은 흑백 사진들을 우연히 저희 가족들의 또는 뭐 돌아가신 뭐 아버님이나 이렇게 유품 같은 걸 보면서 볼 때가 있는데 그런 거 보면 어떤 흑백 사진이 주는 어떤 그 진짜 그 느낌은 좀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이렇게 영역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다 볼 수 있는 그런 필름의 또 그 멋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형도 엘리베이터는 이야기도 이야기고 당시 어떤 프랑스 누아르의 정말 걸작이라고 하는 여러 서사의 형태도 있지만 그거 더불어 그걸 완전히 별개로 하고 지금 시대 사실은 이게 누가 봐도 충분히 또 영화 시간이 1시간 30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냥 화면이 흘러가는 것만으로도 야 굉장히 재밌다. 눈을 호기심을 사로잡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아마 그 시대의 미술이나 소위 말해서 미장센을 만드는 작가들은 그 생각까지는 안 했겠죠. 근데 이게 정말 세대를 자연스럽게 한 세대를 넘어가면서 이 영화들이 어떻게 보일 수 있을지를 예측을 해본다는 건 어려운 거겠지만 진짜 뭐라 그럴까 완전히 새로운 영화를 만나는 것 같은 세대를 만났을 때 그 영화가 얼마나 빛날까 그것도 명작의 기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마일즈 데이비스 음악도 밖에 오케스트라가 많이 안 나오고 굉장히 단순한 편곡과 구성의 음악들이 나오다 보니 정말 이걸 틀어놓고 제가 이거 두 번 돌려서 봤거든요. 딴 일을 해도 음악을 듣는 것 같은 즐거움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자꾸 빌드네브와 그렇죠. 크리스토퍼 놀란 영화를 요즘 다시 보게 하는 저로서는 일맥상통하게 되는 뭔가 지점이 있는 것 같아서 어쨌든 요즘에 좀 더 예전 명작들을 좀 더 보려고 합니다. 그 시간에 60년 전, 80년 전, 100년 전에 뭐 서울이든 그것이 뭐 파리든 런던이든 그 공간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하고 싶었고 또 그 도시의 모습은 어땠는가를 가장 또 잘 보여주는 게 영화인 것 같아서 이번 여름방학 때 좀 더 보려고 합니다. 한 곡 더 들어보겠습니다. 마일즈 데이비스의 사운드 트랙 중에서 오바두 베티박 들어보겠습니다.

1부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2부에서는 빌보드 시간이 함께 할 거고요. 여러분의 사연도 더 만나보겠습니다. 1부의 마지막 곡은 피아노와 베이스, 단 두 개의 악기로 이루어진 아이아자키의 앨범 중에서 Fall Hearts. 이 곡 듣고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0: 경남 진주의 어느 작은 고깃집. 고소한 냄새가 풍기기 시작하자 가게를 꽉 채운 꼬마 손님들의 표정이 더 환해졌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가게에 초대받은 귀한 손님들이었는데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올 초 한 아이의 아빠가 된 고깃집 사장님. 갓 태어난 작은 생명을 보면서 사랑이 필요한 다른 아이들도 떠올리게 됐고, 넉넉하지 못한 형편에서도 보육원 아이들을 초대해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기로 한 거죠. 웃음이 끊이질 않던 즐거운 식사 시간, 한 아이가 정성스럽게 쌈을 만들어 사장님께 건넸는데요. 사장님은 그 작은 쌈 하나가 커다랗게 느껴져서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어른들의 관심과 작은 나눔, 아이들을 키우는 가장 든든한 사랑 아닐까요? 함께 만드는 기쁨, 아나운서 김선지였습니다.
1: SBS 아나운서 정성문입니다. 여름은 폭염으로 인한 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계절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폭염주의보나 경보가 내려지면 야외 활동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해야 할 때는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고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현기증이나 메스꺼움 등 열사병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그늘로 이동해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여름철 폭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푸디토림의 야근 문작 쏘 2부 시작합니다. 2부는 빌보드 시간여행 먼저 함께합니다. 196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바로 이번 주 빌보드 핫100 차트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죠. 누군가에게는 추억의 음악, 누군가에게는 지금의 음악보다 더 지금의 음악 같은 신선함을 선사하는 코너. 오늘은 1975년 이번 주 음악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타임머신을 타듯 1975년 이번 주로 돌아가 보죠. 75년 2위 음악입니다. 비지스의 자이브 터킹 들어보겠습니다.

1975년 이 음악 비지스의 자이브 터킹이었습니다. 베리 깁, 로빈 깁, 모리스 깁 이 삼형제로 이루어진 뭐 멤버 하나하나가

전설적인 사람들이죠. 오케스트라, 팝, 포크 그룹으로도 불리기도 했고 누군가에게는 디스코의 뭐 황금기를 또 연 그런 밴드로 또 인식되기도 하고 이미 이 시대를 살았던 저 같은 팬들에게는 그냥 또 팝의 모든 것을 알려준 70년대의 팝 밴드, 팝 음악가들 그냥 그 설명으로 그냥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75년 7위 음악입니다. 사실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나 요즘에 영화나 또 서양 드라마에서 10cc 음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사실 I'm Not In Love는 그래서 이거 요즘 음악 아니었어? 이런 사람들도 꽤 있을 정도로 OTT 드라마에도 워낙 많이 나오고 사실 이 음악은 75년도에 나온 음악이었습니다. 근데 사운드도 그렇고 사실 음악 자체도 그렇고 이게 사실 어떤 지금의 음악이라고 해도 사실 손색이 없을 정도로 아마 마스터링을 다시 하면 지금의 음악이어도 믿을 수 있을 그런 음악이기도 합니다. 72년 영국 맨체스터에 결성된 소위 말하는 아트록 밴드 10cc의 I'm Not In Love 75년 7위 곡 들어보겠습니다.

시간을 넘겨서 1985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텐시씨 음악도 그렇지만 사실 이 음악들을 저 같은 사람이 막 지금에 나왔어도 될 만한 음악이라고 얘기했던 건 이 멤버들이 작사 작곡 편곡 더하기 사운드 엔지니어, 그러니까 녹음 엔지니어까지 이 모든 걸 전부 다 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고 하거든요. 멤버들 전부가 한 사람이 아니라 그랬듯이 사실 그 멤버들이 어떤 뭐 작곡에만 참여하는지 그리고 이런 분업들이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에 따라 사실 음악들은 굉장한 또 차이를 갖게 되는 것 같은데요. 폴 영의 음악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80년대 브리티시 블루 아이드 소울의 대표 주자 앨범 음악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소울 음악 하면 떠오르는 것과 굉장히 다른, 어떻게 보면 뭐 세상 흑백으로 나누는 것은 좀 다른 이야기지만 전혀 소울과 어울리지 않는, 그렇죠? 그런 반대편에 있는 지점에서의 소울 음악들이 들리는 것,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국내 브라운 아이드 소울을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나왔을 때 몰랐는데, 예, 진짜 처음에 저는 지금도 브라운 아이드의 음악이 강남역에 이렇게 해적 리어카에서 나오던 때를 기억하거든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은 저는 진짜 한국식의 이런 소울 음악이 브라운 아이드 음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물론 나와 씨나 이런 또 뭐 정엽님이나 이런 분들의 어떤 그 대단함들도 당연히 있어서 그런 거겠지만 그런 분들이 굉장히 이 특히 나와 씨가 이 장르 음악에 대해서 굉장한 뭐라 그럴까 이 노력과 이 굉장히 오랜 동안의 관심이 있잖아요. 요즘에 다시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음악들을 들어보면 좀 전 느낌이 굉장히 좀 다르더라고요. 아, 진짜 이게 세월이 더 흐르면 이런 서양의 장르 음악이 마치 진짜 우리의 가요랑 이렇게 정말 또 토착화 될 수 있구나. 그래서 음악이라는 게 굉장히 신기하구나. 이런 게 느껴지는 게 또 예전의 음악들이 아티스트가 어떤 행보를 걷고 있냐에 따라서 다시 이렇게 막 테이블 감때 들어보면 또 다르게 들리는 게 있고 그게 음악이 가진 좀 뭐라고 그럴까 영속성 그런 거랑도 연결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개인적으로는 불안 아이디 소울이 최고다. 이 말을 남기고 싶으며 85년 1위 곡 폴령의 Every Time You Go Away 들어볼 거고요. 85년 3위 곡 휘트니 휴스턴의 You Give Good Love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0: 시간을 옮겨서 1995년으로 가보겠습니다. 1995년 1위 곡은 The Notorious B.I.G. 이들의 음악 One More Chance였습니다. 프로듀서 퍼프 데디가 80년대 리듬앤블루스 그룹 드바지의 곡을 샘플링해서 굉장히 아주 당시에 소위 말해 굉장히 멜로디카한 비트를 만들었죠. 여기에 페이스 에반스의 보컬 백그라운드가 더해져 당시에 이제 발매되자마자 핫백 차트 5위로 직행했었는데 이는 당시에는 힙합 싱글로서는 가장 높은 첫 진입 기록이었다고 해요. 이렇게 한 번에 훅 하고 어떤 좀 이렇게 입소문을 그래도 타는 게 있었지만 한 번에 이렇게 탁 진입하는 기록은 당시까지만 해도 굉장히 한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센세이션이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95년 5위는 아디나 하워드의 Freak Like Me입니다. 이 두 곡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Why you hold calling here for my daddy give it dick like that mommy?
2: Hi, Daddy.

0: 애프터클럽 프리토리움의 야간 공작수.
1: 여러분은 지금 SBS 파워FM 애프터클럽 프리토리움의 야간 공작수 함께하고 계십니다. 0030님은 3개월째 개발 중인 제품 때문에 이번 휴가는 못 갈 것 같아요. 휴가는 물 건너 갔고 제발 정시 퇴근만이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아이고, 한창 고된 시간을 보내고 계시겠네요. 근데 뭐 모르겠습니다. 또 회사 일은 또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 개발이 다 끝나면 그래도 이 어떤 게 뿌듯함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정시 퇴근은 중요하죠. 아무튼 건강 챙기시고요. 김지용님은 지방일 마치고 여수에서 막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주차해놓고 계속 라디오 듣고 있네요. 이러다 잠들면 안 되는데 10분만 더 듣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그래도 10분만 더 듣고 이거 정말 잠들면 안 돼.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진짜 이렇게 집에 올라가기 전에 라디오 듣다가 이 곡만 듣고 조금 더 있다가 하다가 정말 잠드시는 분들도 있긴 있으시더라고요. 우리 집은 조금 더 힘내서 집에 올라가서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두 곡입니다. 역시 로이터버의 보버 스피릿. 로이터버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음악가들입니다. 유명한 분들은 아닌데 그냥 뭐라 그럴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막 하고 싶다고 하는 음반을 만들면 어떨까 할 때 이렇게 작업 노트 같은 거 막 이런 뭐 적어 놓기도 하잖아요. 저도 음악을 만들다 보니까 로이터보의 음악들을 과 같은 음악들을 해도 굉장히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하는 음악이랑 굉장히 다르지만 이 사람도 어떻게 음악을 만들고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졌고 그 앨범이 나올 때마다 굉장히 들어보는 편인데 계속 곧 운전할 때도 로이터보의 음악을 듣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에 결성돼서 지금은 이제 영국 런던으로 기반으로 활동 중이고요. 벤자민 맥카시, 코너 맥카시 이렇게 형제들이 이끄는 듀오입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고요. 또 판타지 오브 브로큰 하트 이 팀의 We Confront the Demon in Mysterious Ways 이 두 곡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서님은 푸디님 건강 괜찮으신가요? 요즘 날씨가 사람 잡네요. 더울 땐 더워서 힘들고 비 올 땐 기분이 다운되고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맞아요. 진짜 더울 땐 더워서 힘들고 습기 많으면 습기가 많아서 힘들고 비 올 땐 또 비가 오니까 힘이 없고 맞네요 정말. 근데 또 우리가 겨울이 되면 또 추워서 힘들고 이번 해는 가을이 그 어느 때보다 길었으면 좋겠습니다. 신혜수님은 지금 십자수 중입니다. 아기 낳고 조금 쉬다가 다시 시작했어요. 라디오 들으면서 한땀 한땀 수놓는 지금이 저에게는 유일한 휴식 시간이랍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와, 또 십자수는 또 어떤 모양일지. 예. 또 다시 일을 시작하셨다니 축하드립니다. 제임스 빈센트 맥모로우의 음악 패러다이스 그리고 데이글로우의 클로스 투유 이 두 곡도 오랜만에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과의 수다 이제 또 마치고 돌아갈 시간이 됐습니다. 한 주간 사연 많이 남겨주시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유문자 샵1077, 또 고릴라 게시판 통해 주셔도 좋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아이언앤와인의 데저트 바블러입니다. 이 곡 들으면서 저는 또 좋은 음악, 멋진 음악 찾아서 다음 주에 돌아오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프리토리움 김정범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0: 일이 풀리지 않을 땐 관악산에 가보세요. 좋은 힘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올 초 예능 프로그램에서 어느 역술인이 한 말인데요. 방송이 나간 뒤로 관악산이 MZ세대의 핫플레이스가 되면서 주말엔 줄을 서서 등산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점점 남녀노소 더 많은 사람들이 산을 찾으면서 등산로가 활기를 띈 모습은 보기 좋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안타까운 풍경도 볼 수 있었는데요. 산길 곳곳에 버린 쓰레기, 아무렇게나 쏟아버린 라면 국물, 바위에 새겨둔 낙서로 자연이 몸살을 앓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나마 다행인 건 쓰레기를 주우며 산행하는 클린 하이킹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자연 속에서 힘을 얻고자 한다면 자연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게 먼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만드는 기쁨 아나운서 김선지였습니다.
1: SBS 이현경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자연재해 지진. 평소 철저한 대비와 대처 요령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내에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난다면 테이블이나 책상 밑으로 몸을 피하는 게 안전하고 실내에 갇히는 사태를 대비해 문은 열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진 발생 시에는 가스레인지나 난로와 같은 화기 사용은 삼가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지진. 평소 철저한 대비만이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SBS 이현경이었습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2: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세실을 알려드립니다.

0: in touch. You're my internet crush.
1: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노래와 함께합니다. 우리 모두의 플레이리스트 파워 스테이션. 인생의 명장면 속 흐르던 당신만의 OST는?

AI가 큐레이션한 파워 FM 맞춤형 리퀘스트 뮤직쇼 파워 스테이션. AI가 어렵게 고른 다음 곡은 바로

SBS 아나운서 정성문입니다. 여름은 폭염으로 인한 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계절입니다. 심하면 생명까지 잃을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폭염주의보나 경보가 내려지면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부득이 외출해야 할 때는 통풍이 잘 되는 편한 옷을 입고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 또는 주류 등은 좋지 않습니다. 야외 활동 중에는 현기증이나 메스꺼움, 두통 등 열사병 초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시원하고 그늘진 장소로 이동해서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야외에서 장시간 근무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평소보다 물을 자주 마시고 기온이 가장 높은 낮 12시에서 4시 사이에는 휴식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식중독이나 장티푸스, 뇌염 등의 질병 예방을 위해서 업무 공간과 식당 등의 청결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여름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다 세심한 주의와 대비가 필요합니다. SBS 아나운서 정성문이었습니다.

한낮 강릉의 어느 카페. 점심 식사 후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던 여성들이 창밖을 바라보다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성들이 달려간 곳은 도로 한복판. 신호 대기 중이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쓰러진 걸 발견하고 본능적으로 달려온 이 여성들은 근처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이었죠. 여성들은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한 동시에 119에 지원 요청을 했는데 하늘이 도운 걸까요? 마침 반대편 도로를 지나가던 119 구급대가 차를 돌렸고 덕분에 오토바이 운전자는 의식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운전자의 안전을 확인한 후 다시 카페로 돌아온 두 여성.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손님들이 생명을 살린 두 영웅에게 마음 가득 담아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고 하네요. 함께 만드는 기쁨, 아나운서 김선지였습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1: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만든 감성 최적화 공간 파워스테이션. 매일 밤 3시부터 5시 파워스테이션은 청취자 여러분이 사랑하는 음악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나를 알아주는 AI 선곡과 함께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아이돌의 인기곡부터 그 시절 추억 속의 노래까지 SBS 파워 FM이 사랑하는 노래만 모았습니다. 다음 노래는 잠깐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호출보 HLSQ FM 107.7MHz 파워 FM입니다. SBS 파워 FM은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청취자 여러분 곁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SBS는 세계 속 디지털 방송 문화의 주역으로서 차원 높은 고품격 방송을 선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생산과 공유의 시대, 사람들이 모이고 방송에 대해 말하고 생각을 더하는 그 모든 곳에서 진짜 방송은 태어납니다. SBS는 함께 만드는 방송, 함께 만드는 기쁨으로 세상을 더 밝게 만들어갑니다. SBS 파워 FM 방송 책임자는 은지양입니다. SBS 파워 FM은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SBS 파워 FM과 함께 밝고 즐거운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2: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2026년 7월 30일 목요일 오늘의 TMI. 한국 여행을 온 외국인들의 쇼핑 인증샷.

안녕하세요. 저는 펀펀투데이의 찡디 아나운서 이인권이고요.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AOA의 날 보러 와요입니다. 길 걷다 보면 한국을 관광하는 외국인들 쉽게 만날 수 있는데요. 이때 외국인들의 양손 보신 적 있나요? 쇼핑백이 한가득 쥐어져 있는데요. 그쵸. 특히 막 의류 브랜드부터 해서 특히 그 올리브땡 있잖아요. 이 봉투를 안 들고 있는 외국인 분들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특히 뭐 국적 불문하고 뭐 서양에 오신 분들부터 뭐 중국인 분들, 외국인 분들 뭐 너나 할 것 없이 다 들고 있죠. 요즘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 여행에 와서 자신의 SNS에 쇼핑 인증 사진을 남기는 게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거의 뭐 이삿짐을 방불케 할 만큼 많은 쇼핑백들 들고 와서 호텔 방에 쫙 펼쳐두고 또 침대 위에 쫙 펼쳐두고 사진 찍는 게 뭔가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외국인 관광객 소비력이 역대급이라고 합니다. 지난 5월 방한 외국인 관광객의 카드 소비액은 2조 원을 돌파했다고 하더라고요. 올리브땡에서 화장품뿐만 아니라요. 팩, 샴푸, 치약 쓰러 가고요. 각종 귀여운 인형 키링이나 케이팝 굿즈들도 사고 마트에서는 라면, 과자, 바나나 우유를 쟁여간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너무 신기했던 게 그 외국인들 많이 오는 뭐 명동 쪽에 편의점 가면은 중앙에 정말 그 바나나 맛 우유가 진짜 꽉 차서 진열을 해놨더라고요. 그거를 줄을 서서 사서 결제를 하고 있는 거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맛뿐 아니라 전통시장에 가서 이 외국인분들이 한국 참기름, 들기름으로 구운 김뿐만 아니라 기름 자체들도 그렇게 사간대요. 또 이런 것들이 한국 사랑하고 또 한국 제품들을 인정한다라는 뜻 아니겠어요? 친구들도 어디 여행가서 사왔던 추억이 담긴 물건 하나쯤은 있으시죠?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있는지 저에게도 많이 알려주세요.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나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광고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0: 축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마더스 제약.
1: 엄마 손은 약손 마더스 제약.
2: 케어 원해요?
1: 케어 원해요.
2: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1: 케어 원해요.
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1: 케어 원해요.
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지긋지긋 무조맨
4: 티어실 원스야.
3: 딱 한 번만
4: 티어실 원스야.
3: 싹 한 번에
4: 티어실 원스야.
3: 무조맨
4: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뿌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5: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6: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5: 비다샵
6: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5: 비다이렉트샵
6: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5: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스톱.

0: 나 워킷.
1: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2: 워킷 안전화.
3: 엉망 발표.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1부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친구분들의 문자 하나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이혜진님, 저는 독일 놀러갔을 때 하리땡 젤리를 어마어마하게 사왔어요. 제가 젤리 킬러거든요. 작년에 다녀왔는데 아직까지도 집에 젤리가 있습니다. 여행 가면 그 지역에서 유명한 거 꼭 사와야죠. 맞아요. 그 지역 유명한 거 사오기 마련이에요. 근데 하리땡 젤리는 우리 마트 가도 되게 많이 있잖아요. 하나 기억이 나는 게 친구가 이제 미국으로 그때 주재원 발령 나서 한 1년 반, 2년 정도를 살다 왔어요. 그때 사왔던 게 그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그 유투땡 운영하는 그 사람이 만든 초콜릿이 있거든요. 그거를 사온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 다 나눠줬는데, 야, 이 귀한 걸 너무 고맙다 하고, 예, 맞아요. 그 미스터 괴물? 미스터 짐승? 그 사람이 한 건데, 아, 얘기해도 돼요? 미스터 비스트? 그 사람이 만든, 얘기해도 된다고 바로 얘기했어요. 그 초콜릿을 사왔는데, 다들 이제 하나씩 꼭 들고, 야, 이거 집가서 누구 주거나, 내가 집가서 먹어야자고, 애들끼리 한잔하면은 편의점 가기 마련이잖아요. 그 편의점 한 켠에 원 플러스 원으로 행사라는 거예요. 심지어 걔가 가격을 보더니, 한국이 더 싸네? 그래도 거기서 사온 건 뭔가 그 마음이라든지 그 기분 때문에 외국 나가면 하나씩 사오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자,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목동 익무새로 돌아올게요. 8937님이 신청한 강수치의 혼자만의 겨울 띄워드릴게요.

그런 날 있잖아. 마음을 털어놓고 싶은 날. 여러분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해드립니다. 목동 익모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솔직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드릴 익무새 인권입니다. 2026년 7월 30일 찾아주신 분은 최정복 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징디. 지난주 화요일 제가 다니는 도일체육관의 복싱 모임 이름을 지어달라고 사연 보냈는데요. 출근길에 제 사연이 흘러나오는데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좋았습니다. 김장호 관장님 이름까지 정확하게 불러주셔서 더 영광이었죠. 관장님 친구분이 제 사연을 듣고 관장님께 알려드려서 도일체육관 단체 톡방이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0: 시끌벅적했습니다. 친구들이 보내주신 이름 중에서 저희 관장님은 영웅본킥, 총무님은 짱호야 나를 한번 바라봐, 다른 회원은 장호씨는 냥냥펀치가 귀엽다고 얘기를 했는데, 다들 모여서 즐겁게 고민하다가 체육관 아이들이 운동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간식이나 밥 정도를 지원해줄 수 있는 모임으로 도사모로 결정했습니다.
1: 그럼 저희한테 왜...
0: 사연 좀 더 만나볼게요. 제가 친구와 친구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은 나이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조금은 격한 운동에 도전해서 근력을 만들어보자는 거예요. 전국에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시니어 여러분, 킥복싱이라고 위험하고 힘든 운동 아닙니다. 나이 페이스에 맞게 천천히 하시다 보면 즐거움 느끼며 건강 또한 좋아질 거라 장담합니다. 모든 회원을 이끌어주는 관장님께 감사하고요. 아, 이번 킥복싱 경기에서 도일체육관 중고등학생이 모두 우승을 했어요. 축하의 말과 함께 자랑스럽다고 전해주고 싶습니다. 핑클의 장호야 나를 한번 바라봐, 아니 내 남자친구에게 신청해요.

핑클의 내 남자친구에게 듣고 왔습니다. 사연 소개된 최종복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야, 챗 인피니티 장명소 후기와 더불어서 많은 분들에게 따뜻한 응원 보내주셨네요. 영웅 본킥, 장호야 나를 한번 바라봐. 그리고 장호씨는 냥냥펀치, 정말 쟁쟁한 후보들을 제치고 저희가 추천한 적이 없는 도사모로 결국은 이름을 지으셨다. 이렇게 또 솔직하게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뭐 어찌됐든 우리 사연도 라디오에서 나가는 거 다시 한번 같이 듣고 친구분들이 보내주셨던 이름들, 야 이거 재밌는데 하면서 똘똘 뭉치는 계기는 우리가 만들어드린 거 아니겠어요? 그것만으로도 저희는 만족하고 너무 뿌듯합니다. 도사모 건강하게 킥복싱 하시길 응원하겠고요. 야 이번에 또 경기에서 좋은 성적 있다고 남겨주셨는데 앞으로도 좋은 성적 기대해볼게요. 우리 친구분들도 응원 남기고 싶을 때 목동 익무새 게시판이나 문자로 사연 보내주세요. 선물과 함께 신청곡도 들려드릴게요. 목요일 아침 지금 어디에서 뭐하면서 펀펀 듣고 계시나요? 아주 사소한 일도 좋습니다. 듣고 싶은 노래와 같이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1077,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들 만나볼까요? 5290님, 전 더위를 많이 타서 여름을 너무 싫어하는데요. 그래도 그나마 여름을 참고 견디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맛있는 복숭아를 원 없이 먹을 수 있다는 거. 물복도 맛있지만 저는 단맛과 적당한 산미와 아삭아삭한 식감이 있는 딱복이 더 좋아요. 이번 여름에도 만난 복숭아 실컷 먹고 싶어요. 찡디도 복숭아 많이 드세요. 여름엔 복숭아 너무 좋죠. 예. 5290님은 저랑 참 결이 맞는 게 저는 물복파거든요. 그래서 딱복파와 뭔가 경쟁을 하지 않아도 돼서 너무 좋다. 저는 딱 먹었을 때 그냥 그 복숭아 그 과즙이 막 줄줄줄 흘러서 그 손에 다 묻는 그 정도의 물복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아 복숭아 말랑말랑한 거 있으면 하나 사가야겠네요. 7419님, 제가 최근에 배달음식을 너무 먹었다가 역류성 식도염에 걸려서 지금도 고통받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는 조금만 먹고 잤더니 배가 너무 고파서 눈이 저절로 떠지는 거 있죠? 항상 6시 넘어야 라디오를 들었는데 오늘은 두부 먹으면서 일찍이 출첵합니다. 오프닝은 꽤나 차분하게 시작하시는군요. 아침 일찍부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저도 뭐 장염, 위염, 역류성 식도염 자주 걸리는 편이라 이게 얼마나 괴로운지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잘하고 계시네요. 진짜 먹고 싶은 걸 참아야 돼요. 예. 속이 편안한 걸로 드셔야 되니까 두부라든지 죽이라든지 당분간 차가운 거는 조금 참아보시고요. 5161님, 펀펀투데이 처음 듣는 청취자입니다. 오늘 연차라서 본가에 가고 있는데요. 아침에 찡디 목소리 들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네요. 그리고 장마철이 살짝 지난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가끔씩 들을 수 있으면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때가 있다면 언제든 찾아와서 편안하게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뭐하고 계시는지 남겨주세요. 항상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노래 두 곡 듣고 올 건데요. 먼저 창준님이 신청한 노브레인의 비와 당신, 윤혜준님이 신청한 송필근의 숙녀에게 두 곡 띄워드릴게요.

노브레인의 비와 당신, 송필근의 숙녀에게 듣고 왔습니다. 이인권의 펌펀투데이 일부 함께하고 있고요. 친구들이 보내주신 사연 하나씩 소개해드릴게요. 이상윤님. 징디, 오늘도 새벽 러닝 성공하고 2시간 주부 모두 출근길이에요. 아이들 방학이라 점심까지 챙겨야 하니 아침이 너무 바쁘네요. 이 생활에 적응할 때쯤 다시 계약이 찾아올 것 같습니다. 요즘 회사일도 바빠서 응원이 필요해요. 힘 팍팍 주세요. 와, 정말 이 바쁜 와중에도 시간 쪼개서 이 시간대 러닝까지 하신 상윤님은 저는 잘 이겨내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한 9월, 아 이건 대학생이구나. 조금만 더 버티면은 아이들 학교 가고 또 할 거니까요. 그때까지 러닝도 잘하시고 바쁜 회사일도 착착착 밀리지 않고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윤님 파이팅이에요. 최희승님. 찡디는 가끔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 안 나시나요? 저는 긴장하면 뱃속에서 계속 꼬르륵 소리가 나더라고요. 원인을 찾아보고 있는데 저희 엄마는 이게 뱃속에 있는 회충 때문에 꼬르륵 소리가 나는 거라고 하시네요. 구충제라도 먹어볼까 고민입니다. 근데 찡디는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면 어떻게 상황을 모면하세요? 저는 꼬르륵 소리가 나면은 소리를 더 크게 냅니다. 이게 뭐 평상시에 있을 때 꼬르륵 소리 나는 거야. 뭐 아예 배고파서 그래 혹은 소화가 돼서 그래 뭐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라디오나 방송에 들어가면은 약간 조금 그렇잖아요. 그럴 땐 그래서 배에서 시동을 건다? 목소리 톤을 올리죠. 예, 그래서 꼬르륵 소리를 제 목소리로 가리려고 합니다. 5868님이 신청한 가비엔제이의 그만하자 이 노래 듣고 잉대카스로 돌아올게요.

일이 치이고 저리 치어서 다친 내 마음에도 연구가 필요한 순간 상처엔 솔솔 잉데카 솔. 오늘 잉데카 솔이 필요하신 분은 내 아이디어 내놔 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찡디. 저는 요즘 회사 팀장님 때문에 화병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팀장님은 본인 일도 제대로 안 하면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자꾸만 제 아이디어를 뺏어갑니다. 저는 조금이라도 호평을 받기 위해 퇴근해서도 이런저런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메모해뒀다가 출근해서 문서화시켜놓고 일하다가도 이거 조금만 변형시키면 괜찮을 것 같은데 싶어서 또 문서화시켜놓습니다. 그렇게 완성시킨 결과물을 팀장님에게 가져가면 시큰둥하세요. 잘했는지 못했는지도 모르겠다가 어느 순간 팀장님 본인이 생각해낸 아이디어 마냥 남들에게 말하고 다닙니다. 저 진짜 하루에 근무하는 9시간 동안 30분 겨우 쉴까 말까 해요. 틈만 나면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 더 괜찮은 아이디어는 없을까? 계속 고민하고 퇴근해서도 TV 보다가 혹은 외식을 나가서도 번뜩번뜩 스쳐나가는 아이디어 놓칠세라 메모해서 준비하는 건데요. 이젠 이 모든 게 허탈하고 누구 좋은 일 시키는 건지 모르겠어요. 자꾸 남의 아이디어 무임승차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활활 타올라서 커다란 구멍이 뚫린 제 마음에 잉데카솔 듬뿍 발라 새살 돋게 해주세요. 사연 보내주신 내 아이디어 내놔님께 선물 챙겨 보내드릴게요. 아, 이게 길게 보면 결국에는 사연자님이 고심해서 낸 아이디어라는 거 모두가 알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또 오래 걸리다 보니 그 동안 혹은 그 전에 우리 사연자님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계셔서 마음이 좀 안타깝네요. 아마 또 상황상 주변에 뭐 도움을 요청할 것도 마땅치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저라면은 이 고민해서 낸 아이디어는 내가 낸 거다, 내가 고민한 거다라고 주변이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팀장님에게 이 결과물을 가져가기 전에 주변 팀원분들에게 먼저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약간 사람이 또 말이 어다르고 아다르더라고. 아 다르다고 팀장님이 자꾸 본인 걸로 채가는 것 같아서 먼저 알려요 라는 뉘앙스보다는 진짜 사람 좋아 보이게 열성적으로 보이게 아, 팀장님에게 한번 알리기 전에 요거 한 번만 봐주세요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체크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다 알구나.

가서 팀장님에게 가져가고 팀장님 또 항상 그래왔듯이 본인인 것 마냥 또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어 이거는 우리 아이디어 사원분이 얘기했던 건데 먼저 고민을 했던 건데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가

이인권의 펌펀투데이 1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펌펀투데이 듣고 계신 분들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남겨주세요. 사소한 이야기도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 보면서 이 아침마다 힘을 얻고 있거든요.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1077,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8000번님, 쨍디 오랜만이에요. 회사 식당 밥 맛이 없어서 30분 일찍 일어나 오므라이스 도시락 싸고 있어요. 찡디도 맛있는 아침 챙겨 드세요. 신청곡은 옴므의 밥만 잘 먹더라입니다. 어이, 부지런하시네요. 예. 근데 그리고 이런 분이 멋진 것 같아요. 가서 막 불만 하면서 먹을 바에는 내가 직접 만들어서 불만 안 하고 내가 만든 건 또 웬만하면 먹게 되잖아요. 예.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참 멋지다는 생각이 듭니다. 옴므의 밥만 잘 먹더라, 그리고 강은주님이 신청한 비욘세 헤일로까지 두 곡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1부 마칠 시간입니다. 잠시 후 2부에는 무난 인사로 잠 깨워드리고요. 이경민 변호사와 줄거드리는 남자로 찾아오겠습니다. 친구들의 사연이 있어야 이 코너 재밌게 만들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마음이 상했던 일들 보내주세요. 이경민 변호사가 누가 더 잘못했는지 판정해드릴게요.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1077,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1부 끝곡으로 김동률의 사랑한다는 말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1: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인건의 펀펀 투데이 시작합니다.
1: 너무 예쁘다. 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2: 오늘의 기상송 NCT 도영의 새봄의 노래

NCT 도영의 새봄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목요일 시작됐습니다. 모두 자리 일어나셨나요? 출석 체크 만나볼게요. 구사요님, 굿모닝. 오늘 출장을 가야 해서 평소보다 일찍 출발합니다. 저와 출근하는 많은 친구들을 위해서 힘차게 응원해주세요. 그럼요. 네, 저희가 뭐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친구분들 진심을 다해 응원하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모든 친구분들 오늘 파이팅이고요. 조금이라도 더 힘을 드리기 위해서 잠시 후 이경민 변호사와 줄거드리는 남자로 돌아와서 더 많은 웃음 드려보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 우리 이경민 변호사에게 궁금한 점들도 편하게 보내주세요.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광고 듣고 올게요.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안녕하세요. 코엘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엘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엘메디, 튼튼하게 코엘메디, 오래오래 코엘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엘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엘메디. 코엘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3: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4: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수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5: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클레오?
8: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7: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8: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0: 액젤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1: 단백질에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0: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0: 그리 이게 뭡니까? 변호인 지금 발언하세요.
1: 존경하는 재판장님, 정글저도 있어 보일 듯하게 바꾼 것뿐입니다.
0: 세상 모든 글을 더욱 있어 보이게 바꿔드리는 시간,
1: 줄거리는 남자.
0: 법정에선 상대 변호사보다 다른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오는 변호사를 더 견제하는 이경민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 정확하시네요. 어. 네, 사실 법정에 나오는 변호사 많지만 네. 노관이거든요. 네. 그분들의 인생이 있고 제 인생이 있기 때문에
0: 각자 할 일을 하는 거죠.
1: 그렇죠. 그분들이 뭐 제 밥그릇을 그렇게 침범하진 않는다는 느낌 들어가지고.
0: 네네.
1: 근데 이제 방송은 또 다르죠. 어. 한정된 밥그릇을 누가 먼저 먹느냐 싸움이니까.
0: 근데 요즘 좀 많이 드시는
1: 제가요?
0: 변호사 아니에요?
1: 아, 저 원래 식성이 좋아가지고 계속 먹을 수 있습니다.
0: I'm still hungry.
1: 예예. 예. 어, 계속 배고픕니다.
0: 변호사계의 히딩크.
1: 그렇죠.
0: 이경민 변호사 함께 하고 있습니다.
1: 찡기도 배고프지 않나요?
0: 항상 배고프죠.
1: 그렇죠.
0: 예, 야윈 거 봐요.
1: 아, 이게 사람 왜 이렇게 많이 빠졌어 진짜.
0: 어, 요즘 쭉쭉 빠져요. 날이 어, 더워서 그런지.
1: 그러니까.
0: 아니 그러면은 요즘 특히 조금 신경 쓰인다는 사람이 있어요?
1: 아, 사실은 그 각 분야에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존중했는데 최근에
0: 네. 네.
1: 와, 바보 온달 사주로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아니, 본인의 사주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아~ 하시는 분이 과연 존재할까 싶었는데
0: 네.
1: 와, 그분의 드립은 제가 어, 상상도 못해가지고
0: 어허.
1: 네. 어쨌든 그 합숙맛은 재밌게 잘 보고 있습니다.
0: 아이, 감사합니다. 네. 아, 많이 힘드네요. 네.
1: 저번 주 특히 많이 그 후기 문자들 이런 거 후기 연락 받지 않았나요?
0: 어.
1: 특히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0: 친구분들도 많이 보내주셨고요.
1: 네, 네. 개인적으로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왜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냐 이런 것들.
0: 그 제 네. SNS에 그렇게 뭐 연락이 많이 오진 않거든요.
1: 네, 네, 네.
0: 근데 불특정 다수의 꽤 많은 분들이 어, 37살 치고는 많이 애 같으세요라는 취지로 예. 보내주시는 분이 꽤 있었고
1: 어...
0: 뭐 지나고 나니까 뭐 그래도 좀 예. 배운 것도 있고 느낀 예. 것도 있고 예, 싶더라고요.
1: 예, 그래서 요즘 매주 기쁨을 주고 계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견제가 돼요.
0: 아, 예, 아닙니다. 예. 아, 그럼 저 말고는 견제되는 사람 없는 거예요?
1: 아니 뭐 다 견제가 되죠. 뭐
0: 아, 다 견제
1: 근데
0: 대상이에요?
1: 이제 다 그분들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도 이제 참고를 하는 거고.
0: 아, 그렇군요.
1: 예.
0: 자, 오늘 또 목요일이에요. 오늘 밤에도 또 합숙맛선 9시부터 하니까
1: 이제 알아서 홍보하시네.
0: 네, 한번 쭉 봐주시면 예, 좋을 것 같고요. 예. 자, 이어서 친구들이 보내주신 문자들 만나보겠습니다.
1: 예, 5016님이 경민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경민 변호사님의 애장품 헐크가 왔어요. 변호사님 사인은 제가 가졌고요. 헐크는 첫째 아이에게 유명하고 재밌고 훌륭하고 변호사님이 가지고 훌륭한 변호사님 가지고 계시던 거다. 좋은 기운 받아라 하고 선물로 줬어요. 첫째는 공부에 영 관심 없는 태권 소년입니다. 경민 변호사님 덕분에 지방 가득 좋은 기운 가득 찰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0: 이야.
1: 요.
0: 지금 5016님이 사진까지
1: 그러니까요.
0: 여러 장 찍어서 같이 남겨주셨어요.
1: 예예. 예.
0: 굉장히 뿌듯하실 것 같은데요?
1: 와, 근데 이렇게까지 인증샷을 보내주실지 몰랐고 누군가의 가정에 이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라는 게
0: 그렇죠.
1: 너무 지금 뿌듯합니다.
0: 아, 너무 좋은 거죠.
1: 네, 이렇게 하고 버리시는 않으시겠죠?
0: 근데 이제 조금 눈여겨볼 만한 사진이 마지막 사진인데 우리 아이에게 선물을 줬잖아요.
1: 네, 그 태권소년.
0: 헐크 피규어를 바구니에 담아놓고
1: 예.
0: 휴대폰 게임에만 집중을 하고 있어요.
1: 그러니까 이게 좋아하는 게 맞겠죠?
0: 근데 네. 이 정도만으로도 이경민 변호사의 좋은 기운은 아이에게 이 흘러갈 겁니다.
1: 아,
0: 저 그렇게 믿고.

0: 있어요.
1: 예, 근데 참 외람되지만 저는 이 헐크를 네. 한 번도 안 친 적은 없었어요. 되게 이 집 가서 편안해 보이네요.
0: 사우나 하고 있는 느낌이기도 해요.
1: 예, 예, 예. 예.
0: 아무튼 헐크도 좀
1: 주인을 찾아갔다.
0: 예, 아름다운 가정의 보금자리를 또 네. 찾은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아, 좋네요.
1: 감사합니다. 예.
0: 박숙향님이 변호사님 연기파셨네요. 시골의 동네 할머니 같아요. 어떻게 새롭게 도전해보고 싶은 캐릭터도 있어요?
1: 일단 동네 할머니라는 게 지금 너무 좀 충격적으로 다가와가지고 새롭게 도전해보고 싶은 거예요?
0: 네.
1: 아 근데 이거 이야기하면 네. 항상 안 해주세요.
0: 뭔데요?
1: 그 멋있는 약간 부장님 역할.
0: 아, 멋있는 부장님 역할?
1: 네. 오. 이미 지금 다 노관인데요. 지금 아무도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0: 네. 헐크 사진에 낙서하고 있어요. 그래도 예. 뭐 언젠가는 그쵸. 멋있는 부장님 역할.
1: 그쵸. 약간 러브라인.
0: 아 러브라인?
1: 예.
0: 될까요?
1: 와 저 막내 작가님 탄식까지 나왔네요.
0: 보통 그런 역할을 이제 우리 건희가 많이 아, 해주고 있긴 한데.
1: 불가침 영역이네요.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부분.
0: 그래도 한번 다양한 역할들 저희가 또 한번 예. 부탁드려볼 테니까
1: 예, 예.
0: 그때도 또 소화 잘해주시고요.
1: 아, 알겠습니다.
0: 자 지난주 찡구 참여 재판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사연이었죠?
1: 네 찾았다님이 보내신 사연이었습니다. 아내가 남편이 숨겨둔 비상금을 찾다가 남편이 헌혈하고 모아둔 쿠폰을 찾았는데요. 남편은 처음에는 아내랑 같이 쓰려고 쿠폰을 모아뒀다라고 했다가 날 못 믿어서 이렇게 뒤져본 거냐라고 해서 다툼이 생겼다고 하는 사연이었습니다.
0: 찡구 배심원분들이 보내주신 의견 만나보고 누가 잘못했는지 결정해보겠습니다. 하나씩 소개해볼게요.
1: 네, 1973님이 전 남편! 궁금증을 유발한 남편에게 빨간 줄요. 부부인데 그리고 복권이 당첨된 것도 아닌데 왜 감추나요? 같이 커피 마시러 가고 햄버거 먹으러 가면 더 행복할 걸 왜 숨기나요? 원인 제공한 남편에게 빨간 줄 두 줄 주세요.
0: 근데 네. 복권 당첨된 거면
1: 네.
0: 감춰도 괜찮을까요? 만약에 당첨되면 네. 아내분에게 숨길 거예요? 아니면 공유할 거예요?
1: 아 그거는 당연히 공유해야죠.
0: 네,
1: 너무 큰 금액이니까.
0: 네,
1: 네. 근데 뭐 5만 원짜리면 숨겨도 되지 않을까요?
0: 아 액수에 따라서?
1: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0: 아, 소액이면은?
1: 이 숨겨도 숨겨지지 않는 금액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그렇죠.
1: 네, 그런 아. 거는 숨길 수가 없죠. 어쨌든 숨기실 거예요?
0: 저는 결혼을 안 했어요.
1: 아, 그러니까 결혼한다고 했다고 가정하면.
0: 아 하면요?
1: 네. 네.
0: 3등까지는
1: 숨긴다고?
0: 아니요 아니요 3등까지는 공유하고
1: 예. 아, 액수에 따라서
0: 2등 1등이면은
1: 예, 예.
0: 고민을 한 번만 해볼게요 그때 2등 1등이면
1: 오.
0: 아, 아니 거꾸로 됐다 아, 2등 이게, 1등이면 공유하고
1: 이게 내심인 거예요 사람이 아니, 가려도 아니야. 가려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
0: 이게 이런 실수하는 모먼트들이 나오는데 액수가 크면은 무조건 공유하고
1: 근데 그 사주가 맞네 바보 온다 사주
0: 지금 바보라고요?
1: 아니 아니 본인이 이렇게 약간 헷갈려 예. 하는 게
0: 이어서 오윤영님
1: 네.
0: 아내분의 빨간 줄 부부 사이라도 지킬 건 지켜줘야죠.
1: 아 그렇죠.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남편의 책상이고 남편의 영역이니까
0: 맞아요.
1: 또 지킬 건 또 지켜줘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의견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0: 맞습니다.
1: 네, 1476님이 빨간 줄은 변호사님이 그어주시고요.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남편이 찐 고수면 함정카드로 올려둔 거고
0: 에?
1: 비상금은 그 근처에 있을 겁니다.
0: 오?
1: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0: 아 그래요?
1: 예.
0: 이 쿠폰들은
1: 요거는 그냥 보여주기에 불과했습니다.
0: 가리는 용도로.
1: 예. 그리고 남편이 정말 센스 있게 잘 받아쳤다는 느낌이 드는 게,
0: 네.
1: 어? 당신하고 쓰려고 그렇게 모아둔 거였다. 이렇게 하면서 선수 치고 다른 부분에 더 집중하지 못하도록.
0: 아.
1: 이런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0: 정말 핵심은
1: 네.
0: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은 채 집안 어딘가에 그쵸. 숨겨져 있다는 거잖아요.
1: 있다. 네. 남편이 재간둥입니다.
0: 야 이것도 한번 찾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근데 또 집안의 평화가 또 어떻게 되지 모르니까.
0: 아, 그러니까. 네. 네. 어려운 사연이었는데 찡구 배심원 분들이 의견을 다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1: 네.
0: 우리 이경민 변호사가 누가 더 잘못했는지 판정 내려보겠습니다. 이경민의 선택은?
1: 제 선택은 사연자에게 빨간 줄을 긋겠습니다.
0: 이야, 이거 한번 들어볼게요.
1: 사연자분이 남편의 책상에 가서 남편 책상을 뒤셨잖아요.
0: 그렇죠.
1: 우리가 그런 걸 법원에서는 압수수색이라고 합니다.
0: 압수수색?
1: 예, 압수수색은 영장을 제시를 했어요.
0: 맞아요.
1: 예, 하지만 여기서는 아무 영장 제시 없이
0: 맞아요.
1: 그냥 본인이 의심하고 냅다 들이닥쳐가지고 이렇게 찾은 거거든요.
0: 영장 가져와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죠.
1: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 영역인데 고지조차 하지 않고 이렇게 압수해 수색했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으십니다.

0: 것 같다.
1: 미리 고지를 해야겠네요 앞으로는.
0: 그렇죠. 근데 그러면 숨기겠죠. 네. 그럼 이제 고시할 때 이렇게 하면 좋겠죠. 남편이 회사가 있을 때 지금 압수수색 들어갈게 이렇게 하고 이제 찾아보시는 거는 괜찮겠죠.
1: 아, 딴 데 있을 때.
0: 네. 네. 원래 압수수색이 약간 긴급성이 있어야 됩니다.
1: 네? 압수수색이 나올 줄은 네. 생각도 못했는데 아주 신선한 법적인 관점에서 우리 사연자분에게 빨간 줄을 우리 이경희 변호사가 그어드렸습니다. 이어서 줄 그어드리는 남자 어떤 코너인지 설명하고 사연 만나볼게요.
0: 네, 줄 그어드리는 남자는 어떤 상황이든 좋습니다. 있어 보이는 한 줄이 필요할 때 찾아와 주세요. 저와 찡디가 붉은펜 선생님이 되어서 친구들에게 이스타빌리티한 한 줄을 선물해 드릴게요.
1: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목요일 코너 줄 그어드리는 남자 게시판에 남기시거나 지금 바로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77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저희가 밑줄을 그어드릴 분은 축하해 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찡디 변호사님, 우리 가족에게 또 하나의 기쁜 일이 생겼습니다. 드디어 우리 딸이 공무원 15기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 일정 기간 근무 성적을 보고 또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평가받는 기간인데요, 무사히 잘 끝냈습니다.
0: 에이 엄마, 합격됐을 때 축하해줬는데 뭘 또.
1: 딸은 대수롭지 않게 지나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엄마인 제가 그냥 넘길 수 없더라고요. 딸을 축하해주려고 레터링 케이크를 준비해보려고 하는데 케이크에 넣을 센스 있는 문구가 떠오르질 않아서 두 분에게 부탁드려봅니다. 참고로 작년에 우리 아들이 전역했을 때는 레터링 케이크에 전투적으로 밥하느라 수고했어 이렇게 주문했거든요. 취사병인 것도 한 번에 알 수 있고 괜찮지 않나요? 딸도 아들의 케이크를 본 적이 있어서 기대감이 높아졌을 것 같아요. 우리 딸 20살이고요. 일 끝나면 복싱을 배우고 있습니다. 두 분이서 이서빌리티한 레터링 케이크 문구 부탁드릴게요. 사연 보내주신 축하해 님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0: 예.
1: 요즘에는 뭐 만들어진 케이크도 있지만은
0: 맞아요.
1: 받는 사람을 위한 맞춤 제작하는 레터링 케이크가 예. 정말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0: 맞아요. 이런 유행하더라고요.
1: 근데 되게 신기한 거는 따님이 20살이에요.
0: 저도 이게 놀랐어요.
1: 그러니까 졸업하자마자 공무원에 합격이 된 것 같은데.
0: 대단하시다.
1: 부모님 엄청 자랑스러웠을 것 같아요, 진짜.
0: 엄청난 자랑이죠.
1: 이야.
0: 와, 이거는 가문의 영광이고. 와.
1: 20살 때 뭐 하고 계셨어요?
0: 20살 때 네. 집에서 용돈만 받으면서 뭐 네. 공부도 안 하고 술만 마시러 다니고.
1: 저도요.
0: 그렇게 살지. 대학교 1학년 때 선배들이 다 그렇게 놀아야 된다 해가지고.
1: 그러니까 야, 20살 때 바로 지금.
0: 그러니까 그 선배들 다 지금 힘들게 살고 있어요. 놀아야 된다고 하신 분들이 공부 그때 공부를 했어야 돼.
1: 그때 우정 챙겼던 사람들 네. 다 힘들게 살고 있어.
0: 다 힘들게 살고 있어 지금.
1: 그냥 열심히 뭔가 노력하고 빨리 네. 자리 잡은 사람들이
0: 그러니까요.
1: 지금 안정적이고 보기 좋더라고요.
0: 그러니까요. 만나면은 네.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살아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1: 혹시 받아봤던 케이크 중에 네. 기억에 남는 케이크 있어요?
0: 아, 저 하나 있어요. 그때 아주 좀 그 유튜브 시작하고 초창기였던 것 같은데
1: 네.
0: 승소길만 걸으세요라고 해가지고 제 약간 모습을 이렇게 캐릭터화 시켜서 이렇게 보내주신 분이 있었어요.
1: 네. 그런 거 기분 너무 좋죠.
0: 너무 좋았죠.
1: 그러니까 저도 라디오 그때 누가 어떤 분이 그러니까 먹는 케이크는 아니고 이제 모형 케이크 같은 거예요.
0: 아.
1: 오래 보관할 수 있는
0: 네.
1: 그거를 이렇게 만들어서 주셨는데
0: 네.
1: 그게 지금도 아직도
0: 집에 있어요?
1: 아니요, 그 사무실 제 책상에 있어요. 그 오래 자랑하려고.
0: 네.
1: 그런 뭔가 특별한 케이크들은 확실히
0: 맞아요.
1: 받았을 때의 그 감동이 다른 맞아요. 것 같아요.
0: 그래서 사실 케이크 뭐 맛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냥 그 맛을 떠나서 일단은 그 받는다는 자체가 의미가
1: 맞아요.
0: 있고 거기에 이제 레터링까지 들어가 있으면 더더욱 이제 선명한 기억이 남죠.
1: 그쵸, 이걸 준비한 사람의 마음과 정성까지도 더 느껴지는 거잖아요.
0: 저는 이제 한번 그렇게 준비해 본 적도 있어요. 그 저기 이 배 속에 있는 아기 태명
1: 네네.
0: 네, 이제 그 기억이 안 나네. 태명을 위해서 제가 태명이 뭐야라고 물어보고 네. 집들이 갈 때 그 태명으로 해가지고 곧 만나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해서 간 적이 있었어요.
1: 그 부부도 기분 너무 좋았을
0: 맞아요,
1: 것 같아요.
0: 맞아요. 네. 네.
1: 그리고 또 하나 이 포인트가 이 지금 일 끝나면 복싱을 배우고 있대요.
0: 네.
1: 요즘 펀펀투데이도 복싱 배우는 친구분들 사연이 꽤 도착을 하고 있거든요.
0: 진짜예요?
1: 네.
0: 오.
1: 저도 복싱을 그래도
0: 해요?
1: 6개월 정도 했다가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0: 네.
1: 6개월 했을 때도 되게 너무 좋았거든요.
0: 근데 지금 하시면 되게 슬림해가지고 잘하실 것 같아요.
1: 지금이요?
0: 네.
1: 아, 근데 복싱이 무릎

0: 무릎이 좋아야 돼요.
1: 예.
0: 근데 지금 무릎이 안 좋아서 재활 운동 쪽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예. 예. 지금은 조금 멀어져 있다.
1: 예. 근데 저기 뭐야, 복싱이 네. 이게 약간 그 유산소도 되고
0: 네.
1: 같이 이렇게 어쨌든 뭔가 칼로리 소모도 많다 보니까 다이어트 이렇게 와. 하는 사람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0: 이게 그 어느 정도 되면은 그 미트를 잡아주거든요, 예, 관장님이. 예,
1: 예. 원투.
0: 예. 예. 이거를 한 3라운드만 해도
1: 아, 그렇죠.
0: 진짜 쇠맛이 여기까지 아. 나서 어느 정도 한 5분, 10분은 누워 있어야 돼요.
1: 예.
0: 와, 그래서 극한으로 그렇게 무리하지 않으면서 나를 몰아붙일 수 있는 거? 그런 측면에서라도 복싱 너무 좋은 운동이죠.
1: 진짜 유산소 되는 게 맞네요.
0: 예, 저는 한번 추천드려 봅니다.
1: 예. 우리 근데 이거 잘 못하면 딸한테 맞을 것 같은데.
0: 그래서 좀 겁이 나기도 해요. 자, 지금부터 센스 있고 있어빌리티한 레터링 케이크 문구 만들어 드릴게요. 저부터 한번 소개시켜 볼게요. 이 어머님도 요청사항에 저는 이게 느껴졌어요. 확실하게 명료하게 포인트들이 살아있어야 된다.
1: 네.
0: 그래서 간결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승진은 쬐쬐 빠르게, 인생은 훅훅 풀리게. 그래서 복싱의 의미도 쬐훅 다 들어갔죠. 승진도 다 들어가 있고 인생도 잘 풀리고 이렇게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1: 야, 복싱 배우셨다고 하다니 쬐하고 네. 훅을 이렇게.
0: 이 정도면 따님한테 안 맞겠죠.
1: 안 맞겠어요.
0: 다행이에요.
1: 안 맞겠어요. 제가 맞을 것 같은데.
0: 이경민 변호사의 한 줄 한번 들어볼까요?
1: 저는 공무원 시험도 잘하고 이제 어쨌든 복싱도 열심히 잘하고 있으니까
0: 네.
1: 공무원 시험도 복싱도 우리 딸 폼 미쳤다.
0: 폼 미쳤다.
1: 따라랑 따라랑 따라랑 따라랑. 그 노래 모르십니까?
0: 알아요, 알아요. 네,
1: 다 좀 부끄러워하시는 것 같아요.
0: 둘 중 한 명은 맞을 수도 있겠다. 따님이 글러브 끼고 올라와요. 두 분 중 한 분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 경민이 폼 미쳤다.
0: 미쳤다. 자, 이렇게 참석을 해드리고요.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3부 빨간 줄 그어드리는 남자로 찾아올게요. 아메리칸 어서의 Best Day of My Life 띄워드립니다.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7월의 바다는 여름을 닮아서 뜨거운 생명력으로 가득합니다. 이번 달엔 바다의 상징적인 존재들인 세계 상어 인식 증진의 날과 세계 범고래의 날이 있는데요. 물 환경의 균형을 지켜주는 소중한 생명들을 기억하는 날이죠. 그런데 만약 해양 오염으로 이들의 서식지가 줄어들면 바다 생태계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일상 속 작은 실천으로 오염을 줄이고 바다 생물들이 마음껏 숨쉬는 맑고 푸른 바다를 함께 지켜주세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1: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0: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1: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2: 상품은 준비됐는데 쇼핑몰 운영이 막막할 때는
3: 카페24 프로.
2: 1인 브랜드도 대형 기업도
3: 카페24 프로.
2: 판매 맡기면 매출이 저절로 올라간다고?
3: 아, 카페24 프로.
2: 프로가 다 해주는 카페24 프로. 지금 시작하세요.
4: 프로 서비스로 고고고. 카페24로 다다다.
5: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6: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7: SBS 우리말 지킴이
8: 서슴치 않고 정답을 맞췄다. 어려운 부탁을 서슴치 않다. 망설임 없는 행동을 묘사할 때 쓰는 서슴치 않다는 잘못된 표기입니다. 기본형인 서슴다는 머뭇거리며 망설이다라는 뜻인데요. 흔히 서슴하다를 기본형으로 오해해서 서슴지를 서슴치로 적곤 합니다. 하지만 어간 서슴 뒤에 어미지가 결합하면 서슴지가 바른 표현이죠. 비슷한 예로는 삼가다를 삼가하다로 착각해서 삼가해주세요라고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역시 삼가주세요가 맞습니다. 확신 있는 태도를 표현할 때는 고민 없이 서슴지 않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현경이었습니다.
7: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경민아, 응. 피규어 또 없어?
1: 왜 저기 또 필요해? 더 많이?
0: 더 큰 거, 더 큰 거.
1: 내 기분 책임져.
2: 날 속상하게 만든 사람, 날 힘들게 만든 갈등 상황들 모두 다 내 기분 상해죄로 고소합니다.

0: 빨간 줄 거드는 남자. 친구들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내놓을 수 있는 변호사 이경민입니다. 싸움 사연이 있다면 펀펀에 보내주세요. 제가 누가 더 잘못한 건지 판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유료 문자나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그리고 홈페이지 목요일 코너 줄 거드는 남자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빨간 줄 거드는 남자 도로가 문제야 님 사연 소개해 볼게요.
1: 변호사님, 저는 5톤 집게차로 하루 5회 파지를 실어 운반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서안산에서 파지를 실어 하차 장소를 향해 고속도로를 달려서 가야 합니다. 3번 IC에 진입하기 전 터널이 두 개가 있는데요. 두 번째 터널을 진입해야 하는 도로에 굴곡이 심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부분을 지나갈 때 차량이 덜컹덜컹하면서 운전석에서 몸이 붕 떠버리죠. 붕 떴다 앉으면 충격이 커서 매번 충격에 대비하는데요. 얼마 전 라디오를 듣다가 방심한 상태에서 몸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충격이 허리로 가서 심한 통증이 생겼어요.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모든 화물차 기사분들이 이 도로 위에서 저와 같은 경우가 많이 발생할 것 같거든요. 이런 경우 도로공사 측에 치료비를 보상받을 순 없을까요? 제가 도로 복구해달라 요구를 해봐도 되는 걸까요? 사연 보내주신 도로가 문제님께 선물 보내드리고요. 화물차 기사님이 사연 남겨주셨어요.
0: 예.
1: 이 고속도로에서는 특히 저 고속으로 달리기 때문에
0: 맞아요.
1: 아주 작은 틈도 사고로 맞아요. 이어질 수 있잖아요.
0: 맞아요.
1: 아마 항상 다니는 길에 도로에 문제를 발견한 분들은 이 사연에 좀 공감이 되실 것 같아요.
0: 저도 이제 항상 다니는 그 도로가 있거든요.
1: 네.
0: 특히나 교회 갔다 올 때 이제 다니는 도로가 있는데 거기에 항상 보면은 이 지나갔을 때 약간 그 타이어가 진짜 파열될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1: 맞아요.
0: 예, 그렇게 패여 있는 곳이 있긴 있어요.
1: 맞아요.
0: 예, 그래서 그곳만 가게 되면 좀 약간 긴장하고 속도 좀 줄이고 좀 옆으로 살짝 이렇게 비켜가지고
1: 피해가는.
0: 예, 그렇게 가거든요.
1: 근데 만약에 운전을 하다가 그런 도로 때문에 차가 좀 파손이 되거나
0: 네.
1: 내가 좀 다쳐요.
0: 네네.
1: 그런 경우에는 도로를 관리하는 주체에게 이거 관리 잘못한 거니까
0: 네네.
1: 나 배상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있나요?
0: 충분히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근데 대신 이제 그게 확인이 되려면은 증거가 있어야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준비하셔야 될 게 뭐 블랙박스 영상 당연히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도로 관리상에 또 하자가 있어야 돼요.
1: 아.
0: 그 하자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뭔가 앞서 가던 다른 차량이 뭐 이제 그 유실물이 발생해 가지고 그래서 그걸 밟고 지나가다가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다. 아니 뭔가 이제 차량에 손해가 발생했다. 이러면은 그거는 도로 관리상의 하자를 조금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큰 부분이고 도로에서 빠르게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옆쪽으로 이제 옮겨 놓지 않았다. 아니면 뭔가 회수를 안 했다. 이러면은 또 그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1: 명백하게 도로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었다라는 걸 완벽하게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0: 맞아요. 근데 입증이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1: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은 뭐 도로 공사에 해야 되는지 지자체에 해야 되는지 혹은 뭐 아니면 뭐 경찰에 해야 되는지 어디에게 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0: 고속도로는 기본적으로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를 하고요. 근데 이제 고속도로 중에서도 민간에서 이제 그 공사를 한 도로도 있거든요.
1: 맞아요.
0: 그건 이제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해야 되고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당연히 국도. 예, 국도에서 만약에 이렇게 도로 관리상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사고가 발생했다 이러면 저기 지자체 상대로 이제 하는 거고 그게 관리 주체가 달라가지고 청구하실 때도 관리 주체를 달리해서 청구를 하셔야 돼요.
1: 근데 사연 속에서 보면은 도로가 울퉁불퉁하다고 또 언급을 해주셨거든요.
0: 예, 예.
1: 그럼 법적으로는 이게 어디서부터가 문제가 있는 도로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0: 아, 근데 이 울퉁불퉁 이 정도만으로 사실 조금 힘들 것 같고 진짜 이제 우리가 타이어가 망가질 정도의 그런 폐임 뭐 이런 요철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게 너무나 이제 나만 그런 게 아니라
1: 네.
0: 다른 차도 이제 그런 게 몇 번 있었다라고 하면은
1: 네.
0: 그러면 조금 이제 인정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도로가 이제 살짝 뭔가 아스팔트가 이렇게 조금 울퉁불퉁하다 요거 갖고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1: 그러면은 다른 차들도 똑같은 나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은
0: 예.
1: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뭔가 공동으로 대응하면은 조금 더 빨리 처리가 될까요?
0: 그렇죠. 그런 다수의 민원이 들어오면 당연히 빠르게 처리가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누가 그런 상태인지를 알 길이 좀 없죠.
1: 그렇죠.
0: 예, 우리가 서로 이제 연락을 취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0: 모으는 것부터 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일이 될 수는 있겠네요. 네,
1: 근데 뭐 집단 소송, 단체 소송이 효과가 좋긴 합니다.
0: 네. 근데 한편으로는 이게 저희 잘못도 있어요.
1: 왜요?
0: 라디오 듣다가 이거 방심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이 정도로 집중하게 만드는 라디오. 네. 우리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1: 우리 아닌가요?
0: 근데 우리였어도 우리도 잘못이 있는 거고 우리가 아니면은
1: 아니 저는 전 줄 알았어요.
0: 아 목요일 이 시간인 목요일 줄 알았다.
1: 그래서 그래서 방심했지 않았을까 이 정도니까.
0: 야 이것도 저희가 조금은 주체를 확실하게 따져야 돼요.
1: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제작진이 네. 우리한테 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고른 사연인 것 같아요.
0: 아.
1: 도로관리상에 하자 아무런 관심도 없었고 네. 그냥 너희 진짜 열심히 해서 이렇게 방심할 정도로 이 운전사들한테 이런 피해를 줄 정도로 열심히 해봐라.
0: 그러니까 빠져들게끔 네. 만들어야 된다.
1: 그러니까 좀 알아서 좀 해봐라. 제작진이 안 나서도 되게.
0: 그렇죠.
1: 이거나 아. 너랑 나랑 아. 열심히 좀 해봐라.
0: 우리 둘 빨간지 우산 좀 긋고 시작을 해야 되네.
1: 그렇죠.
0: 네. 우리 둘한테 한 줄씩 긋고 나서 네. 이 사연에서 누가 잘못했는지 네. 누구에게 빨간 줄이 그어질지는 또 저희가 말씀드려봐야죠.
1: 네.
0: 이경민의 선택은?
1: 제 선택은 요 라디오 방송에게 빨간 줄 그겠습니다.
0: 이거 한번 들어볼게요.
1: 원래 가시는 도로고 다니던 도로고
0: 네.
1: 이 도로만 가면은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매번 충격에 대비를 한다.
0: 맞아요.
1: 근데 라디오가 너무 재밌다 보니까
0: 이때 그 라디오 때문에
1: 그러니까요.
0: 아.
1: 제발 우리 라디오이길 바라는데
0: 네.
1: 어쨌든 그 라디오 때문에 순간 방심을 하셔가지고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라디오가 아니면 이런 원인 제공이 없었지 않습니까?
0: 아.
1: 물론 도로도 있죠. 그럼 공동으로 그어야 되겠네요.
0: 그렇죠.
1: 도로랑 라디오랑
0: 공동으로
1: 네.
0: 이 라디오가 어떤 라디오였는지도 조금은
1: 그렇죠.
0: 궁금해지는 것 같고요.
1: 어떤 라디오였는지 한번 문자로 네. 좀 주시면
0: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안 주시면 저희 아닌 걸로 할게요.
0: 네. 그런 의미에서 이 곡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나영권의 나였으면.
1: 좋다.

0: 나용건의 나였으면 듣고 왔습니다. 다음은 친구 참여 재판이고요. 이해 안 돼 님이 보내주셨어요.
1: 제 자취집에서 친구와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놀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기 전에 친구가 대형마트에 들렀죠. 제가 고기와 김치찌개 재료를 고르는 동안 친구가 마실 음료수와 과자를 골랐습니다. 제가 고르는 동안 친구가 먼저 계산대에 가서 줄을 섰어요. 저도 계산하려고 보니 줄이 꽤 길어져 있더라고요. 이 마트는 사람은 많은데 계산대가 적어서 항상 계산대에 오래 줄을 서 있어야 하는 게 단점 아닌 단점이거든요. 저는 자연스럽게 친구에게 갔죠. 오늘 고기 상태 좋다. 오, 진짜 맛있겠지? 친구 앞에 서서 같이 계산을 하려고 했는데요.
0: 야, 뒤로 가서 줄 서.
1: 왜?
0: 뒤에 사람들이 자꾸 쳐다보잖아.
1: 친구가 다른 손님들의 눈치를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우리가 같이 온 일행인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더라고요.
0: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그냥 새치기로 보이잖아. 아, 괜히 나까지 민망하게 만들지 말고 뒤로 가.
1: 아니 근데 진짜로 같은 일행인데 계산 같이 하는 게 흔한 일 아니야?
0: 목소리 좀 낮추고. 근데 지금은 사람이 많잖아. 지금은 뒤에 있는 다른 손님들 입장도 생각을 해야지.
1: 끝까지 서로의 입장이 달랐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친구들, 제가 정말 새치기 한 건가요? 저희는 일행인데 따로 줄을 서야 했나요? 심지어 저희는 같이 계산을 해야 됐단 말이에요. 친구 말대로면 불편하게 따로따로 계산하고 뒷사람이 결제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이거 누구 잘못인가요?
0: 사연 보내주신 이해안대님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1: 예.
0: 친구가 장을 보러 마트에 갔다가 계산대에 줄 서는 방식 때문에 의견 충돌이 생긴 건데요.
1: 예.
0: 와, 어렵네요 진짜.
1: 진짜 어려운 사연인데요.
0: 만약에 이경민 변호사가 이 경우에 친구들이었다면은 합류를 하세요? 아니면은 다시 뒤에 가서 기다리세요?
1: 저는 솔직히 합류했을 것 같아요.
0: 아니 사실 저도거든요.
1: 네.
0: 그리고 내가 뒤에 있더라도 일행이 합류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아 같이 일행이니까 같이 계산하는 거지 생각을 해서
1: 그렇죠.
0: 뭐 별 아무런 생각이 안 들었었거든요.
1: 아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뭐 계산은 어차피 한 번에 해야 되니까 네. 물건을 그 친구한테 다 줘버리면 되겠네요.
0: 아 물건만 건네주고
1: 네, 그리고 나는 이제 그 앞에 안 서면 되는 거예요.
0: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있는데 이제 먼저 서 있던 친구분은 그것마저도 순서를 어기고 뒤에 사람들을 밀리게 한다라는 거에 네. 신경이 쓰이고 조금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1: 아, 친구는 좀 이런 예의범절,
0: 그렇죠.
1: 배려
0: 그렇죠.
1: 이런 게 이제 몸에 밴 사람이네. 친구가 저였나요? 아니. 아 아니었네.
0: 누가 봐도 소리 크게 내면서
1: 그러면 친구가 네. 조금 너무 사람 눈치를 많이 보네요. 어? 뭐 그럴 수도 있지.
0: 너무 빡빡하게 군다 이런
1: 그러니까.
0: 거 아니에요?
1: 네. 아니 경민이가 자기 집에서 고기도 구워주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 그거를 계산하는 거를 그렇게 혼자서
0: 근데 아 하나 궁금한 거는 예. 새치기 자체는 위법이에요?
1: 아니 새치기는 처벌하기는 좀 어렵고
0: 아.
1: 예전에 한번 그 우리 공개방송 때 이야기 드렸는데 이런 뭐 박물관이라든지
0: 네.
1: 이런 이제 공공 장소에서 새치기를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과태료 정도
0: 아 맞아요
1: 요 정도 부과할 수 있는데 네. 근데 이런 사설 어떻게 보면 장소잖아요 이런 곳에서 새치기는 문제가 되지 않죠.
0: 그냥 도덕상의 문제지.
1: 그렇죠, 그렇죠.
0: 처벌까지는 불가능한 영역이다.
1: 그렇죠, 그렇죠.
0: 자 우리 배심원 분들이 정확한 판결 내릴 수 있도록 이경민 변호사가 의견을 한번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면은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1: 근데 뭐 제가 이미 새치기를
0: 나는 이렇게 살지만 내 방식은 이렇지만
1: 뭘 그렇게 산다니요?
0: 살아왔지만 앞으로도 살아가겠지만
1: 일단은 지금 이 상황이 특수성이 있으니까 지금 친구가 대신 계산대 앞쪽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어차피 한 번에 결제를

0: 할 거니까.
1: 그렇죠.
0: 예, 그렇게 이제 같이 가서 줄을 서 있다가 결제를 하는 게 과연 맞는 건지, 아니면은 아무리 그래도 여기 이제 사람들이 뒤에도 줄을 서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나도 뒤쪽에서 같이 좀 기다리고 있다가 계산을 하는 게 맞는 건지 그런 상황에 비추셔가지고 한번 경험담을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친구 참여 재판 이경민 변호사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부터 사연자, 친구 둘 중 누구에게 빨간 줄이 그어져야 하는지 이유와 함께 적어서 보내주세요. 저희가 친구분들 의견 잘 모아서 다음 주에 판결 내려보겠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0: 평창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국 델리미트.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3: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2: 비다샵
3: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2: 비다이렉트샵
3: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2: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4: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5: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6: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8: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9: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Walk it, walk it. 언제
11: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Walk it, walk it. 안전화.
12: 번호. 만족하지 못하셨다면 반납하셔도 좋습니다. 60일 반납 보장 프로그램으로 르노 그랑콜레우스를 만나보세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구매 후 최소 30일부터 최대 60일 이내 반납 가능. 차량 반납 기본 조건 및 자격은행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르노 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13: 르노.
14: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5: 든든한 내일로요.
14: 네?
1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4: 제대로 가시네요.
1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7: 대한민국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7시부터는 김영철의 파워 FM이 방송됩니다.
18: 광고 듣고 왔습니다. 앞서 소개한 이해안대님의 사연은 오전 7시까지 찐구 배심원분들의 의견 더 받아보겠습니다. 친구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다음 주 이경민 변호사가 판정할 거니까요. 마지막까지 친구 배심원분들 의견 많이 보내주세요.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19: 네, 예,
18: 친구분들이랑 인사 나눠주시고요.
19: 네, 지금 너무 더워요.
18: 아, 예. 습하고 더워요.
19: 네, 예, 너무 더운데 건강관리 정말 잘하시고. 그 오늘 합숙 맞선이 제가 알기로는 가족분들이 오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0: 우리 찡디의 가족은 누가 오시는지도 궁금하고 아. 예, 또 찡디가 혹시나 말 실수를 하지 않는지 예, 우리 찡디가 잘하는지 조금 그런 부분들을 본방사수하시면서 피드백도 올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1: 자, 오늘 끝곡은요 마크투베 오늘도 빛나는 너에게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들려드리고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오늘 하루도
0: 어메이징
1: I love you
0: so much.
1: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1: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0: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1: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0: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2: 잘 만들었다, 몽잘.
3: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4: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3: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5: 인쇄는 와우 플러스
6: 뉴바오미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5: 뉴바옴
6: 운동할 때도
5: 뉴바옴
6: 장 건강에도
5: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원효입니다. 수산물 구매할 때 원산지 확인 안 한다고요? 안 돼! 판매자는 정확하게 표시하고 소비자는 꼼꼼하게 확인하고 알고 고르면 더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로, 걱정 제로! 이 캠페인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합니다.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4: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5: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속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4: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5: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기분 탓만은 아닙니다. 같은 온도의 생수보다 보리차를 마셨을 때 무맛인, 아무 맛 없는 무맛인 생수보다 보리의 고소한 향과 맛은 시원하다는 느낌을 강화시키고 입안에 남는 청량감이 깊어서 갈증 해소 효과가 더 높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차가운 보리차에 박혀있는 우리의 추억도 한몫하지 않나 싶어요. 왜 우리 어릴 때 정수기가 어디 있었어요? 그 튼튼하게 생긴 데몬트 주스 유리병에 엄마가 보리차 가득 담아서 냉장고에 시원하게 넣어두셨고요. 그걸 학교 갔다 와서 딱 꺼내 마시면 이게 온몸을 타고 냉기가 번졌잖아요. 자, 그리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라면은 치를 떨던 이탈리아에서도 요즘은 코리안 스타일 커피라고 해서 아아를 팔기 시작했다고 하던데, 아, 보리차야 말로 진정한 K스타일 워터가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사실 커피보다는 보리차가 몸에 좋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아아 말고 아보 아이스 보리차 한잔 어떠실까요? 김영철의 파워FM 전.

사연 여름안의 서로 2026년 7월 30일 목요일 김영철의 파워 FM 시작했습니다. 박병걸님이 아직도 보리차 끓여 먹는 우리 집 애들이 셋이라 매일 한 번씩 끓입니다. 아 보리차 사실 너무 좋죠. 저도 사놓고 아주 가끔 아까 우리 보아라고 했는데 아보였구나. 보리 아보가 뭐지? 아이스 보리. 보리 아이스. 헷갈린다. 저는 따뜻한 보리차 땡길 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놓고 가끔 끓여 먹는데 가끔 이제 뭐 차갑게도 먹곤 하는데 우리 병걸님이 또 이렇게 매일 끓여 먹다 그러니까 따라할까 싶네요. 이호정님, 저도 보리차 즐겨 먹는데 여름엔 배앓이 방지까지 해줘서 속이 편안합니다. 좋아요. 호정님 그죠? 저도 옛날 배 아프라 그러면 엄마가 보리차 끓여줬고 저도 가끔 그래서 아까 내가 보리차를 사놨지. 땡길 때가 있어. 김세경님 요즘은 스틱 보리차도 많이 나오고 찬물 더운 물에도 가리지 않고 잘 녹는 제품도 나왔더라고요. 우리 엄마도 매일 얼려서 출근합니다. 아 스틱 보리차 또 검색해봐야 되겠네요. 아니 보리차가 이제 대표적인 추억이라면 그 튼튼한 주스병에 담긴 우리 그때는 재활용이지 뭐고 맨날 씻어서 또 쓰고 엄마가 직접 끓여주었던 보리차가 아닐까 싶네요. 그 치아가 진짜 막 아릴 정도로 시원했던 기억도 나고요. 보리차는 물 대신 마셔도 되는 대표적인 차라고 하니까 오늘 보리차로 수분 보충하시면서 이 더위 이겨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7월의 마지막 목요일입니다. 아 저는 오늘 딱 도착하면 보통 마이크로 확인하는데 오늘 밖에서 우리 엔지니어 우리 원영 엔지니어가 셋 하길래 우리끼리 이제 우리 이망선 오늘 이망선이랑 저랑 뭐야 DJ 지망생이야? 아 그게 아니고 오늘 스위스로 오니까 마이크 테스트 이미 노래 라이브 들을 수 있게끔 마이크 세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반가운 얼굴들 스위스로 세 분 모셔야죠. 아 오늘도 오믈렛 오디오가 물리는 스위스로와 제가 빵빵 터지는 목요일 아침 만들어 드릴 거고요. 이분은 스타 문학 강사 잼마 김잼마쌤과 여유 한 스푼 추가한 문학 이야기도 나눠볼 테니까 시원한 차 한 잔 보리차도 좋을 것 같은데요. 미리 준비해 주시고요. 아보아보 아이스 보리 차. 자 오늘 문자 번호는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일라는 무료입니다. 오늘 철파임이 준비한 선물은 담배

0: 질면 올인원 영양제 구급함 바디 선물 세트 있네요. 문화 선물 있는데 연극 더 컴업 펀스 관람 티켓입니다. 김바다 김시유 그리고 12시에 만날 수 있는 주디 주현영 씨 네 실력파 배우들이 함께한다고 하니깐요. 관심 있는 척간들 문화 선물 게시판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고릴라 보는 라디오 자 보이죠? 너튜브는 에라오 채널에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언제나 아침에 김영철 이자 원학인과 광고 듣고 오대리 오늘 아침 데일리 리포트 오대리 신나게 노래 부르면서 두 시간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다 같이 달려라 하리.
1: 글레오.
2: 네 현대 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 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0: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화사도 찾는 유산균은 CJ 유산균이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니까 장 건강, 피부 건강, 다이어트까지 이제 원하는 기능성 유산균을 선택해 바이오. CJ 바이오코어. 건강기능식품 적절한 운동, 식이조절과 함께 섭취하세요.
6: 고민이 있으신가요? 연희동 강영욱, 데이브레이크 키보디스트 김장원과
7: 성수동 오은영, 싱어송라이터 유승우가 해결해 드릴게요.
8: 그렇다면 철파엠 선물이 너무 많아서 고민인데 두 분이 소개해 주실래요?
7: 콜콜! 완전 콜!
6: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7: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6: 대한산업보건협회에서 헬스키퍼 구급함,
7: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6: 에몬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
7: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실비김치,
6: 쑥 인절미 명가 떡함지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 세트,
7: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6: 남이섬에서 스카이라인 집 와이어 이용권,
7: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히핏,
6: 스마트 앤 심플 부아스에서 두피 앤 헤어 드라이기,
7: 공간 케어 파트너 케어원에서 백화점 상품권,
6: 한국 블루베리 의무 자조금에서 프리미엄 블루베리 생과,
7: 캐나다 건강 기업 오로니아에서 남성 활력 V파워,
6: 예쁘게 나이 들자 영모닝에서 리포점 NMM,
7: 28년 전통 대진 메디칼에서 전립선 온열 마사지기,
6: 국민 스파 모두의 스파 자디니에서 바디 선물 세트,
7: 편안한 휴식 휴슬 침대에서 쿨냉감 매트리스를 드립니다.
6: 지금까지 데이브레이크의 키보디스트 김장원,
7: 싱어송라이터 유승우였고요. 일요일 나름 진지한 고민 상담소 낮은 고에서 만나요.

0: 5169 막내 탈출 민혜정 좋은 인연.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뉴스만 간추린 오데리 뉴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더위를 청계천에서 날려보는 건 어떠신가요? 31일부터 8월 9일까지 청계천 물 첨벙첨벙 행사가 열리는데요. 열흘 동안 오전 11시부터 6시까지 청계천에 발을 담그고 쉴 수 있도록 휴게 의자와 테이블, 그늘막 등이 설치됩니다. 그리고 별도의 준비물이 없어도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물놀이용 신발을 무료로 빌려준다고 하네요. 현장에는 운영요원과 응급의료 인력, 자원봉사자 등을 매일 배치하고 소방서와 경찰서, 응급실 간 비상연락체계도 유지해 안전관리에도 힘쓴다고 합니다. 또 청계천 방문 인증사진을 응모하면 참가자 추첨을 통해 경품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더위에 지쳤다면 청계천에 발 담그고 첨벙첨벙 시원하게 물놀이하며 쉬어가자고요. 우리 한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식재료 중 하나가 마늘. 마늘이죠. 그런데 요리할 때 귀찮은 것 중에 하나가 너 마늘 손질한다 했잖아. 너 마늘 손질. 껍질이 얇아서 잘 벗겨지지 않아요. 손에 뭐 냄새도 오래 남는데 의외로 간단하게 너 마늘 까는 방법 있다 했잖아. 바로 렌즈 전자렌지에 잠깐 돌리는 건데요. 마늘 한두 쪽만 손질할 때는 먼저 꼭지와 밑동을 얇게 잘라내시고요. 접시 올린 뒤에 랩을 느슨하게 덮고 전자레인지에 5초에서 10초만 가열하면 됩니다. 살짝 식힌 뒤 손으로 누르면 껍질이 쉽게 쓱 벗겨진다고 해요. 다만 너무 오래 가열하면 마늘이 익기 시작할 수 있으니까 10초를 넘겨서는 안 된다는 걸 꼭꼭 잊지 마시게. 앞으로는 전자레인지로 간단하게 마늘을 어떻게 벗겨 음식에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데일리 리포트 오드리였어요. 5169번님 반갑습니다. 철합디, 제가 근무하는 경비실에 신입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5년 동안 제가 막내였는데 기분이 새롭네요. 서로 의지하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아, 터세 안 돼. 뭐 괴롭힘 안 돼. 그런 것도 몰라 안 돼. 예, 친절하고 정할 때까지 이 5년 동안 있다 보면 또 그죠? 또 너무도 붙잡아놓고 이런저런 얘기할 수 있어. 내가 말이야. 어쨌든 두 분 잘 지내시길 바라. 자, 5169번님 이어서 민혜정님은 99년에 첫 발령받은 학교에서 만난 언니들과 함께 헝가리, 체코, 오스트리아 3개국을 여행하는 첫날입니다. 오늘은 부다페스트 야경을 즐기고 왔어요. 27년간 이어온 우리의 인연, 이번 여행을 통해 더욱 돈독해지길 바라봅니다. 지영, 윤숙, 진아, 희주, 혜정, 우리 인연 평생 forever. 다섯 분이 지금 어제는 이제 부다페스트 야경을 즐기고 왔고, 아니 99년 딱 하니까 제가 딱 대우를 99년에서 27년이라는 얘기에 제가 나도 27년 차인데 생각했거든요. 그래요. 아, 제가 참 그 첫 데뷔했을 때 우리 혜정님도 이제 발령받 학교에서 시작을 하셨고, 우리 다섯 분 이제 방을 어떻게 써요? 에어비앤비인가요? 나 이렇게 막 여행 유럽 배낭여행 너무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너무 재밌죠. 체코에 맥주가 그렇게 싸대. 예. 오스트리아 짤스부르크 너무 예쁘대. 안 가봐서 다 안 가봐서 나 아직 안 가본 나라라서. 혜정님 우리 다섯 분 재밌게 잘 놀시고 사진 많이 찍고 그 인연 평생 이어가야죠. 고고고. 두 분께 진짜 닭가슴살로 만들면 JCDM에서 꼬단면 세트 드릴게요. 자, 7시 17분 13초 14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조혜린 씨가 문자를 줬잖아. 오늘은 양산도 40도라네요. 휴, 폭염 잘 이겨내요 보아요. 양산이라면 경북 경산 말고 경남 양산. 우리 에스파 윈터 김민정 씨 고향 양산 맞나요? 자, 오늘 양산 쓰셔야 될 것 같은데 백혜 백혜영 리포터.
1: 네, 안녕하세요 철업디.
0: 오늘 막 진짜 38, 9, 40도까지 올라가고 그래요?
1: 영남 지역이 특히 덥습니다.
0: 그렇군요. 날씨 얘기 들어볼게요.
1: 네, 전국이 폭염으로 빨간불입니다. 특히 영남 지역은 극한 더위로 비상인데요. 어제 부산 38.8도, 경남 양산

0: 는 40도를 돌파했습니다. 오늘도 어제만큼 덥겠고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겠습니다. 한낮 기온이 서울 34도, 강릉 37도, 울산 38도, 창원은 39도까지 높아지겠습니다. 한편 서울은 이번 주가 더위의 맛보기 정도라면 다음 주에는 35도를 웃돌아 폭염의 기세가 더 강해지겠습니다. 파워 FM 날씨였습니다.
1: 나 오늘 떠날 거야 나를 찾지 말아줘 저 뜨거워
2: 와 시작할 때 인트로 파도 소리죠 그래도 잠깐 좀 기분이라도 시원해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소야가 피처링했고요 마이티 마우스의 랄랄라 듣고 빵냐빵냐 이어간다라라라라

0: 안 돼.
1: 아침을 여는 철가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 퀴즈 풀고 햄버거 세트 몇 개? 세 개. 그리고 백화점 상품까지 챙겨드리는 빵야. 오늘 도전하실 가루는 전혜준 군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계룡 대실초등학교 5학년 전혜준입니다. 요즘 휴가를 가는 분들이 많으신데 전 여수로 가고 싶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 사촌동생까지 다 함께 가고 싶은데 꼭 제 돈으로 가고 싶어요. 지금까지 10만 5,500원을 모았지만 아직 90만원이 남았어요. 크크크. 본인이 이렇게 썼어. 귀여워. 빵냐빵냐에서 탄 백상도 함께 더하려고요. 더해야지. 전화 연결이 된 순간 제가 노래 앞부분을 부를게요. 철가루가 뒷부분을 불러주셔야 돼요. 전혜준님.
2: 안녕하세요. 저는 계룡대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원.

0: 저는 전희준입니다. 엄마가 아침에 학교를 데려다 주실 때마다 철판에 틀어놓을 조사 알게 되었어요.
1: 예, 역대 가장 긴 자기소개 잘 들었고요. 혜준 잘했어. 혜준 근데 우리 노래 한번 해야 돼. 노래 할까?
0: 네.
1: 투어스 노래, 투어스 노래 할 수 있어. 자, 아저씨가 짧게 줄게. 첫 만남은 너무
0: 어려워.
1: 계획대로 되는 게 없었어. 계획대로 지금 계획 물어보기 전에 일단 해준 건 너무 반가워요.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아니 다 같이 여수로 휴가를 떠나고 싶다고 이걸 아니 어떻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0: 제가 일단 여수를 개인적으로 가보고 싶기도 했고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가고 싶기도 했는데 그게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받기만 했지 드린 적이 없어서
1: 받기만 했는데 줄 수 있는 게 105,500원밖에 없어서 지금 아니 그럼 여수는 이제 처음 가보는 거예요?
0: 네.
1: 여수 그럼 이제 영상으로는 많이 봤죠. 노래도 왜 여수 밤바다 이 노래도 있잖아.
0: 네.
1: 그 노래를 많이 들어봤어요?
0: 아니 한 번 들어봤는데 많이는 못 들었어요.
1: 여수 밤바다도 보고 싶고
0: 네.
1: 먹고 싶은 것도 많고
0: 네.
1: 뭐 먹고 싶어 여수 가서?
0: 여수 가서 그냥 길거리 있는 포차에서 그냥 아무거나 먹고 싶어요.
1: 포차 술을 마시고 그러면 안 돼.
0: 네.
1: 아니 예산 금액이 아까 있는 거 보니까 여행 계획을 나름 다 짰네요 지금.
0: 네.
1: 어떻게 짰어요 여행 계획을?
0: 참고용으로 재미나이도 보고 네이버에서 제가 일일이 다 찾아보면서.
1: 브이로그 이런 거 다 봤구나.
0: 네.
1: 아유 진짜. 아니 지금 10만 원 정도를 모았는데 지금 90만 원이 남았다고요?
0: 네.
1: 이거 어떻게 모을까요 90만 원은?
0: 지금처럼 매달 받을 수 있는 용돈 3만 원이랑 생일때 받은 용돈이랑 집안일을 제가 요즘 분리수거랑 빨래를 하면 돈 해봤는데 그 돈도 보탤 거고 제가 살이 쪄서 3kg 달리기를 하면 엄마가 5천 원씩 줘가지고
1: 그럼 언제 올 여름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8월 달 안에
0: 한번 계속 도전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1: 살 조금만 더 빼면 금방 먹겠는데 지금. 좋아 네. 좋아. 그러면 우리 오늘 햄버거 세 개 드리고 스피드키 잔문제 마시다 백상도 2만 원씩 줄게요. 제한 시간 네. 30초. 자 지금부터 가볼게. 우리나라 꽃 땡땡땡 삼천리 무슨 꽃?
0: 무궁화.
1: 속담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0: 없다.
1: 연상 퀴즈 남극 신사 뽀로로 하면 떠오르는 동물
0: 펭귄.
1: 사다성어 어떤 일이 예상대로 흘러가네 백발
0: 백중.
1: 산수 퀴즈 버스 바퀴수 더하기 오토바이 바퀴수
0: 유.
1: 자 사과 떡볶이 장미의 공통점은 무슨 색?
0: 빨간색.
1: 넌센스 가장 비싼 새는 미운 오리 새끼. 백조까지 해서 14만 원 줄게요. 전해준 잘해서 14만 원 받게 되셨고 완전 지금 역대급 1등이야. 여기서 철가루 네. 퀴즈 요거는 맞추지 마요 해준.
0: 네.
1: 동물이 알이나 새끼를 낳아 기르는 곳인데 주로 나뭇가지와 흙 등으로 만들어지지만 딱따구리처럼 나무 안에 구멍을 파 만들기도 하죠. 남진 선생님 노래 있죠. 내 품에 땡땡을 틀어봐. 자 두 글자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일라 무려. 오늘 상품 올인원 영양제 쓰고 해준 우리 끝으로 사랑하는 가족한테 짧게 한마디 해준다면.
0: 엄마 잔소리 많이 해주지 말고 그 사촌 동생아 나랑 같이 여수 잘 가자.
1: 그래. 혜준아 14만 원 백상 받아서 이제 75만 원 남았으니까 살 조금 빼고 용돈 받고 이렇게 하면 돼.
0: 네.
1: 혜준이 매일 아침 라디오에서 만나.
0: 네.
1: 혜진우는 우리의 동지입니다.
2: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무더운 날 농업 현장은 더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죠. 작업을 나가기 전에 폭염 상황 확인하기, 아이스팩, 모자, 냉각조끼 챙기기, 그리고 가능하면 혼자보단 둘이 함께 움직이기. 그래야 좀 안심이 되겠죠. 또 일하는 동안엔 찬물을 자주 마시고 1시간 정도 작업했다면 10분쯤은 그늘막에서 바람을 쐬며 쉬어주세요. 비닐하우스나 축사처럼 더운 곳은 창문을 열어두고 환기도 자주 해주시고요.

0: 올여름 농사 건강이 우선입니다.
1: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대한민국이 뜬 매력
2: 107.7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시엘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3: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2: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3: 시엘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4: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2: 벤츠 폭스바겐 포드 랜드로버.
1: Don't worry, be 하겐.
2: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1: Don't worry, be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Don't worry, be 하겐.

0: 국내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챔프레.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2: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케이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철에는 얼음이 가득 든 시원한 음료가 자주 생각납니다. 하지만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면 음료의 맛이 밍밍해지죠. 이런 이유로 남은 음료들은 싱크대나 길가에 쉽게 버려지게 되는데요. 음료엔 당분이나 색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대로 흘려보내게 되면 물 환경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음료는 먹을 만큼만 따라서 먹고 되도록 남기지 않고 끝까지 마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Water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김영철의 파워 FM.
1: 이상!
2: 정세야.
1: 아침은 돌아오는 거야! 이상!
3: 아이고 안 쓸 것 같다. 아이고.
4: 응 아니야.

박준하님의 사연. 준하 씨에게 선물을 준하 이 기분은 뭐야 어떻게 아주 나이스 준하 아주 나이스 자 주기 위해서 두구두구두 뽑은 건 아주 나이스 자 끝에 가로 뽑아왔어 오 쑥 인절미 스타트 박준하님 오늘 사연 며칠 전 조카 보러 누나 집에 갔는데요 조카가 너무 울길래 신데렐라 책을 제가 읽어주기 시작했어요 막 연기하면서 읽어줬더니 울음을 뚝 그치고 제 얘기에 엄청 집중하는 거 있죠 누나도 내가 이렇게 집중하는 거 처음이라고 매일매일 동화책 읽어주러 오라네요 크크크 저 연기에 재능 있나봐요 서인영의 신데렐라 신청합니다

0: 준하님, 그러니까 원 아이들은 원톤으로 읽으면 안 될 거예요. 아이들은 제 톤이 좋다 그랬는데요. 도레미파솔. 옛날 옛날에
1: 옛날
0: 옛날에
1: 아 신데렐라로 나리아샤.
0: 이거는 좀 투머치 과했네요. 자, 오늘 철학성 공감한 주제. 나 의외로 소질 있어. 이거 가볼까요? 어, 왜 사진을 그냥 찍었는데 야 너 어떻게 찍었어? 어, 그러게, 내가 각도를 잘 맞췄나? 인생 샷을 만들어줬다거나 처음 식물을 키웠는데 왜 쑥쑥 자라서 어, 나 이거 식집세도 되나? 철가루들이 왜 어쩌다 발견하? 어쩌다 어쩌다 발견한. 왜 재능들 있잖아요. 어, 지금처럼 어, 나 동화 구연 대회 나가도 될까? 성우가 되어볼까? 등등등.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콜라 무료. 듣고 싶은 노래 신청도 함께 보내주셔야 해요. 첫 번째 들어봅시다. 야 오랜만이다 써인형 신데렐라. 뮤직 스타트.

오늘 사람성 주제 우리 체육가들 나 의외로 소질 있어. 우리 잘 생각해봐요. 소질 있는 거 또 잘하는 거 의외로 있다. 많이 쓸 수도 있고. 김현주님이 저는 리본 묶기요. 너무 예쁘고 깔끔하게 묶어서 모든 사람들이 저보고 항상 묶어달라 해요. 크크크. 요것도 기술이죠. 요것도 그냥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리본 이렇게 뭐 포장할 때도 그렇고 이렇게 뭐 가위로 싹둑 자르고도 하지만 요것도 그죠. 꼼꼼하게 해야 돼. 이런 게 디테일이 있거든. 앞으로도 이수기, 뒤로도 이수기님이 저 의외로 요가에 소질 있어요. 크크크. 60대에 처음 요가 학원을 갔는데 젊은 친구들보다 제가 더 잘하더라고요. 아 그럴 수 있어. 아 기본적으로 아마 유엔하셨고 야 이거 요가 수기님의 살짝 얹히겠습니다. 저도 요가 그 이제 우리 헬스장에서 하는데 이제 그 같이 그룹 엑서사이즈 거기서 가서 중간 들어갔는데 아 뭐 거의 중급반.

수준으로 내가 쓱 하더라고요. 우리 같은 회원분이 60대 우리 회원분이 아니 왜 이렇게 잘해 처음 하는 사람이 나도 또 소질이 있더라고요. 숙이님 우리 이선형님은 저 달리기 진짜 잘해요. 전에는 잘 몰랐는데 회사 다니면서 버스 지하철을 놓칠 뻔한 적 많거든요. 지각하면 부장님한테 엄청 혼낼까봐 달리다 보니 우사인 볼트 저리 가라더라고요. 선형님 약간 좀 짠하지 않아? 원래 뛰려고 뛴 게 아니라 진짜 부장님 생각해서 한이는 엄마 생각하며 달리고 이선영님은 부장님을 생각하며 달려라 선영! 잘했어. 윤준영 씨는 저 모기를 딱 맨손으로 진짜 잘 잡아요. 집 근처에 산이 있어서 모기가 많거든요. 어제도 다섯 마리나 손으로 잡았어요. 인정 인정. 나 어제 모기를 못 봤어. 근데 엘리베이터 타면서 모기 따라타지 않아요? 네, 그래서 나는 안 잡고 내릴 때 어떻게든 잡아야 되겠다. 난 잘 안 보이던데 눈에. 테라나 우리 테라님은 저는 요리를 못하는데 데코는 잘해요. 그래서 다들 제가 요리왕인 줄 속아요. 아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그릇하고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죠. 예. 야 근데 아 약간 좀 속상하지 않아요? 나 데코 이렇게 잘하는데. 예. 차이는 뭐 또 공평하기도 하고 데코 이것도 못하는 사람 많아. 이혜연님은 언니가 옷가게 하는데 가끔 도와주러 가면 제가 더 잘 팔아요. 장사에 소질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게 혜연님 아니 이거 칭찬해야 되는데 아까 어깨 힘 빼고 해서 그런가? 이게 그럴 때 있잖아요. 이게 내 잘하려면 안 되고 그냥 내가 팔아볼게. 안녕하세요. 심드렁하게. 예. 장현홍님은 요리 잘하는 남편이 사업 실패하고 식당 한다고 해서 뭐 얼떨결에 식당을 오픈했어요. 메뉴 중 밑반찬만 제가 하기로 해서 만들게 되었는데 손님들이 맛있다고 반찬 가게 하라고 주셨어요. 제 안에 요리 실력이 숨어 있었나 봐요. 아, 아까 우리 요가도 그렇고 각자 우리 다 너무 재능과 능력을 안 끄집어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캐내십시오. 재능을 꺼내십시오. 박상아님이 트로트에 재능이 있어요. 찬송과 동요 가곡 그 어떤 노래를 불러도 모두 트로트로 변질시킵니다. 박상철의 무조건 신청입니다. 모두 트로트 트로트 트로트 트로트 트로트 트로트 트로트 옮겨라. 자 박상아님 찬송과 약간 트로트 부른 거 느낌 뭔지 알 거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네 뭐 이렇게. 자 모두 커피 쿠폰 시작해 드리면서 두 번째 트로트 무조건 뮤직 스타트.

0: 부식 탈출 영철 쇼. 우리 모두가 무식을 탈출하는 그날 폐지될 곧담 코너죠. 매주 목요일은 문학 여행을 떠납니다. 스타 강사 김잼마 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문학 강사 김잼마입니다.
0: 3072번님이 잼마 쌤도 내 안에 숨은 재능 우연히 깨우친 적이

0: 있나요?
1: 저는 검도를 시작할 때좀 그걸 느꼈던 것 같아요.
0: 어떤 거?
1: 아, 내 안에 뭔가 싸움닭이 있었구나. 약간 이런 느낌을.
0: 아, 근데 검도할 때 그런 마음을 하는 거 아니지 않아요?
1: 아마 저, 어떤 딱... 대다수는 그러실 거예요.
0: 근데 네. 뭐...

0: 여러분 진짜 보는 라디오 켜주시는 게 보디가드 룩이에요 진짜. 오늘 그렇습니다. 검정 정장 수트 타이까지
1: 아침을 지켜드립니다.
0: 아, 아침을 지켜드립니다. 박미진님이 잼마쌤 한고은 씨인 줄 알았네요. 오늘도 빛이 나는 잼마. 한고은 씨도 있었나요?
1: 감사합니다.
0: 닮은 꼴에.
1: 어우 처음 들었는데 어우 뭐 너무 영광이죠. 너무 처음 들었습니다.
0: 그러니까 오늘 예, 여러분 예. 보라 보는 애들 무조건 켜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문여 우리 줄에서 문여죠 문여.
1: 그렇습니다.
0: 문학여행 가이드 함께 할 텐데 오늘 어디입니까 문여?
1: 철가루 여러분은 혹시 이럴 때 없으셨을까요? 어. 아침부터 행운이 쭉쭉 따라와 준다 싶었는데 어. 생각지도 못한 반전 때문에 당황했던 그런 날이요.
0: 이를테면?
1: 딱 버스가 제 시간에 도착하고
0: 했어.
1: 신호등이 내 발걸음 맞춰서 초록불 땅 켜지고 길에서 막 만 원을 줍고 오늘따라 일이 왜 이렇게 술술 잘 풀리지?
0: 왜 이러지?
1: 했다가 정작 회사 도착하니까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20층까지 걸어 올라가야 되는 그런 반전인 거죠.
0: 살면서 한 번씩 있죠.
1: 그렇습니다. 우리 삶은 참 희한하게 기대가 가장 클 때 생각지도 못한 수수께끼와 맞닥뜨리게 되곤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한국 근대 단편소설의 거장 현진건 선생님이 남긴 최고의 명작 역설과 짠내 유머의 결정판 운수 좋은 날의 하이라이트 장면을 만나보겠습니다.
0: 맞아. 일상이 소설 같을 때가 너무 많죠.
1: 그렇죠.
0: 사실 너무 유명한 작품인데 이 시간에 같이 읽으면 미처 몰랐던 한 뼘을 발견하게 되는 그 시간인 거 여러분 아시죠? 아, 우리 고등학교 때 예문으로 문학 시간에 국어 시간에 많이 나왔던 작품인데 일단 들어볼까요?
1: 현진건 운수 좋은 날. 이놈의 마누라, 남편이 들어왔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누워만 있어? 내가 오늘은 인력거를 끌어 거금을 벌었단 말이다, 거금을. 김첨지는 뚝배기 해장국집에서 취하도록 술을 마시고 그토록 아내가 먹고 싶다던 따끈한 설렁탕 한 그릇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아내는 아무 대답이 없었다. 김첨지는 아내의 뺨을 훔치며 소리쳤다. 설렁탕을 사왔는데 왜 먹지를 못하니? 왜 먹지를 못하니? 괴상하게도 오늘은 운수가 희한하게 좋더니만.
0: 아, 이 음악까지 같이 깔리니까 네. 막 그 영화처럼 파노라마가 쫙 스쳐 지나가는데
1: 네, 장면에.
0: 왠지 흑백 장면에
1: 네.
0: 어떤 가난한 그림과 1924년이면 지금 102년 전이잖아요.
1: 그럼요.
0: 얼마나 힘들었던 시절이었을까요. 그죠?
1: 그렇습니다. 김첨지의 서글픈 그 역설의 외침. 설렁탕을 사왔는데 왜 먹지를 못하니. 정말 들을 때마다 비애가 쫙 차오르는 구절인 것 같습니다. 네. 아마 학교 다닐 때 네. 다들 접해보셨던 소설일 텐데 어른이 된 다음엔 그 비애가 더 깊이 스며드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워낙 유명한 작품이지만 네. 잠깐만 짚어본다면 비가 추적추적 오는 어느 날 네. 재수가 옴붙어서 근 열흘 동안 돈 구경을 한 번도 못한 인력 거꾼 김첨지에게 행운이 터집니다. 네. 아침 대바람에 손님을 둘이나 태워서 80전을 벌었고 갑자기 따불을 외치는 손님까지도 태우게 되죠. 하루 종일 손님이 막 끊이지 않아 거금을 버는 인생 최고의 운수 좋은 날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토록 아내에게 사주고 싶었던 설렁탕 한 그릇을 드디어 줄 수 있게 됐는데 그걸 아내가 먹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합니다. 문학에서는 이것을 상황적 아이러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0: 아, 상황적 아이러니.
1: 네.
0: 아 그러네요. 이게 아픈 아내죠.
1: 그렇죠.
0: 아픈 아내가 누워있고
1: 네.
0: 그날이 이제 붙잡지 않았나요? 오늘은 나가지 말아요.
1: 예. 그거 기억하시네요.
0: 예. 이게 그래서 사실 운수 좋은 날이 반대잖아요. 제목이.
1: 예, 맞아요.
0: 사실 우린 좋지 않았던 날.
1: 그럼요. 최악의 날이죠. 근데 오히려 정말 이 부분 때문에 끝까지 보고 나면 더 안타까운 마음이 막 드는 것 같습니다.
0: 지금 생각해보니까 어떤 사건의 복선을 깔아놨던 거죠. 나가지
1: 그렇습니다.
0: 말아요.
1: 맞아요. 이게 그때는 막 이제 우리는 외우라니까 외웠지만 어른이 된 다음에 생각해보면 그 행간, 그 대사 하나에 묻어있는 감정과 정서, 상황 이런 것들이 막 다 입체적으로 막 느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에 우리가 읽었던 작품들도 다시 읽으면 또 느낌이 남다르다고 합니다.
0: 다시 읽어봐야 되겠어요. 학교 다닐 때는 그 시험용으로

0: 사건의 복선으로 나올 만한 적절한 것은 해서
1: 그렇죠.
0: 이렇게 찾아야 되잖아요. 네네. 야, 운수 좋은 날은 현진건 작가의 대표적인 단편 소설이죠.
1: 그렇습니다. 한국 근대 사실주의 소설의 정수라 불리는 이 작품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1924년 당대의 혁신적인 종합잡지 개벽 48호에 첫 선을 보인 현진건의 대표적인 단편소설인데요. 당시 일제강점기 수탈 아래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던 하층민들의 정말 비극적이고 잔혹한 삶의 단면을 너무나 사실적이면서도 서사적인 리듬감으로 묘사를 해서 한국 근대 사실주의 소설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극찬을 받는 소설입니다. 특히 이 기쁨과 슬픔, 또 행운과 비극을 완벽하게 대비시키는 특유의 그 치밀한 복선 구조와 비극적인 아이러니 기법은 한국 문학사에 큰 획을 그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0: 오늘 진짜 우리 익숙한 작품이고 저는 이제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하면 이제 반대로 가요 중에는 아이유의 좋은 날이 또 떠올라요.
1: 좋은
0: 그게
1: 날.
0: 좋은 날이 아니거든요.
1: 오빠에 대한 짝사랑이
0: 나도 그런 줄 알고 처음에 나 신나는 노래 했어. 나는 네. 오빠가 좋은 거리 아니라 오빠가 좋은데 오빠가 어떡해? 내 마음을 몰라. 어떻게 딴딴딴딴 어쩜 하드는 그렇게 파란 건지.
1: 하늘은 눈부시게 파르잖아요.
0: 근데 반대였죠, 그죠?
1: 그리고 돌고 도네요.
0: 오늘 익숙한 작품이고 다시 들여다보는 문학 여행으로 오늘 다시 여러분 읽어보고 싶은 작품 중에 하나였어요.
1: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혹시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나 돌발 상황 때문에 혹시 답답하신 철가로 계시다면 그렇다면 김첨지의 서글픈 역설을 떠올리며 또 속삭여 주세요. 아침에 살짝 꼬였던 이 일은 오늘 저녁에 더 큰 대박과 기쁨을 만들어내기 위한 흥미진진한 복선이구나.
0: 그렇죠. 우리 류원영님이 딱 이렇게 얘기 문자를 해주시네요.
1: 저는 오디오북으로 들었는데 김첨지가 아내 옆에서 하는 대사가 가슴이 저렸어요. 아내가 원한 건 설렁탕이 아니었는데 곁에서 함께하는 거였지요. 그렇습니다.
0: 오늘은 나가지 말아요.
1: 오늘 독자들은 다 알고 있죠.
0: 설렁탕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도 복수 퀴즈 가볼까요?
1: 제목부터 역설의 정수죠. 비극적 아이러니 기법이 돋보이는 현진건의 단편 운수 좋은 날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작품 속에서 김첨지가 큰맘 먹고 이것을 사왔는데 끝내 아내가 먹지 못했죠. 무엇일까요?
0: 보기 나갑니다. 1번 설렁탕, 2번 마라탕.
1: 탕탕 후루후루 후루.
0: 탕탕탕 마라마라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일라는 무려 매운 걸 못 먹는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스타 강사 젬마젬마 김젬마쌤이었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배고플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3: 세라하임.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4: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5: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0: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1: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Walk it, walk it.
5: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6: 안전화.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7: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8: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9: 김영실의 파워FM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6309번님이 정답 설렁탕. 가슴이 미어지네요. 오늘 설렁탕 먹으려 했는데 패스. 그러니까 작품 생각나서. 0244번님 정답 설렁탕. 오늘은 사랑하는 사람과 저녁에 좋은 시간을 보내봐야겠어요. 김윤희님, 나혜림님도 정답 보내셨고, 1부 철가루 퀴즈 정답은 둥지였죠. 9632번님이 둥지. 영철은 그냥 가만히 있어. 철가루가 해줄게. 음을 지금 못 찾겠어 지금. 2712번님 김주원님까지 선물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선곡표 확인해 주시고요. 저는 정블리 뉴스 듣고 오늘 스위스로 함께 오는 날 알고 계시죠? Stay the night, don't go anywhere.

0: 체계적 현장훈련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 맞춤형으로 진행되는 훈련 과정인데요. 정밀 프레스 금형을 제작하는 한 중소기업은 체계적 현장훈련, 능력개발 전담 주치의를 통해 기업 진단부터 훈련 로드맵 설계, 성과 피드백까지 전 과정에 걸쳐 밀착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생산성이 15% 향상됐고 연간 매출이 약 2억 원 증가하는 효과를 얻었죠. 더 큰 성장을 꿈꾸는 중소기업 곁에 산업인력공단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현진이었습니다.
1: SBS 희망리포트 도전하는 내일이 아름답다. 글로벌 인적자원 개발 파트너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함께합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1: 3원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3원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3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3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1: 3원 에드피아.
3: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안녕하세요.
2: 이세영,
3: 정용화,
4: 도겸,
5: 최애나입니다.
2: 죽음의 문턱 앞에서 평범한 연애를 포기해야 했던 청춘들.
3: 다시 주어진 오늘, 청춘들은 어떤 사랑을 꿈꾸고 있을까요?
4: 삶의 끝을 마주했던 청춘들의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연애 기록.
5: SBS 내 남은 연애는 8월 3일 월요일 밤 10시에 첫 방송됩니다.
6: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44-7070.

0: 니 12시에 말해. 점심 때리고 잠 솔솔 와. 그땐 12시엔 주현영 들러야 돼. 지금 당장 창문 대신 귀때기 열어.
1: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입니다.
2: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3: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2: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3: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2: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3: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2: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4: 봄다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5: 샤브샤브 봄다마, 샤브샤브 봄다마,
4: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다마
6: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다마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7: 모닝 메아이 할배 오피션 플리즈 안 쓰네요. 지금 아침도 시작됐고요. 지금 라디오 다 켜셔야 돼요. 100.7.
8: 매일 아침 7시 다들 정신이 없지. 그럴 땐 들어봐,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혹시 모르지 대박이 터지는 원인이, 웬만하면 들어둬. 기분 좋은 아침에
9: 김영철의 파워 FM. 김영철의 파워 FM 3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두근 두근 기다렸던 그날이죠. 월간 스위스로 하는 날인데요. 스위스로와 한바탕 수다 떨어봐야죠. 김방실님이 오늘 벌써 스위스로 만나는 날이라뇨. 시간이 가는 건 슬프지만 스위스로 만나는 건 행복합니다. 더위야 가라 하셨습니다. 우리 아까 양산, 오늘 양산에 40도라고 그죠? 막 영남 지역이지 너무 더운데 오늘 더위 우리가 물러가게끔 할 테니까 채널 고정해주시고. 9866번님, 나의 월급 같은 스위스로. 오늘도 빵빵 터질 준비 완료. 우리 한 달에만 만나니까 월급 같은 스위스로. 자, 그러면 먼저 뉴스 듣고 같이 오도록 하겠습니다.

0: 장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케어 원해요?
2: 케어 원해요.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 원해요.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 원해요.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3: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4: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3: 비다샵!
4: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3: 비다이렉트샵!
4: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3: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5: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6: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5: 노라이벌 랜드마크
6: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3555 롯데건설.
7: 아나운서 김재원입니다. 76년의 세월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한 노공훈장이 있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한 가족이 있다면 1661-7625로 전화주세요. 우리 가족이 그 주인일 수 있습니다. 1661-7625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가마치, 가마치 통닭. 복날에도 가마치 통닭.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4: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5: 번호.
6: 만족하지 못하셨다면 반납하셔도 좋습니다. 60일 반납 보장 프로그램으로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만나보세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구매 후 최소 30일부터 최대 60일 이내 반납 가능. 차량 반납 기본 조건 및 자격 운행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르노 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5: 번호.

0: 12시간 빠른 뉴스 8시 뉴스 지금 시각 8시 5분 14초 지나가고 있네요. 정상근 기자님 정상 출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자, 마이크를 자 다시 이혼 생방송인가요? 네네. 자, 정상근 기자.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들으십니까? 연결이 네. 원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황기용님이 정상근 기자님 저는 고기를 먹으면 속이 부대끼는데요. 고기 소화는 재능의 영역인가요? 노력의 영역인가요?
1: 이 말씀 들으니까 왠지 재능의 영역인 것 같네요.
0: 그 소화가 좀 유난히 좀 잘 되는 분들 좀 있고.
1: 네네. 근데 제가 또 막 이렇게 빵 같은 거는 잘 소화가 좀 안 되거든요.
0: 아, 그런 것보다 또 공평한 것 같기도 네. 하고.
1: 각자의 재능이 다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래 그래요. 네. 3175번님이 정블리 처음으로 너튜브 라이브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보면서 뉴스 들으니까 집중이 더 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보면서 들으실 수도 있어요.
1: 네.
0: SBS 에라우 채널 너튜브로 보시고 고릴라도 물론 가능하고요. 자, 첫 소식 시작해볼까요? 자, 그제 이어 어제도 우리 증시가 네. 휘청이었다고요?
1: 네, 그제 폭락했던 코스피는 어제도 무려 6%나 빠지면서 5,663.24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6,000선이 붕괴가 됐는데요. 결국 어제도 코스피와 코스닥 양 시장에 대한 매도 사이드카와 20분간 매매가 일시 중단되는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이 됐습니다. 양 시장에 대한 서킷 브레이커가 연이틀 발동된 것은 우리 증시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만큼 낙폭이 컸고요. 또 최근 이틀 사이에 코스피 지수가 무려 1092.51포인트나 빠졌습니다. 그나마 증시를 떠받치던 개인 투자자들이 어제는 대거 매도에 나섰는데요. 그만큼 한국 시장에 대한 공포가 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어제 오전에 발표된 SK하이닉스의 2분기 영업이익이 무려 60조 5천억 원에 달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AI 산업에 대한 우려는 전 세계적이고 또 중국의 반도체 산업 성장이 우리 시장에 충격을 준 영향은 있지만 주가가 오르거나 내릴 때 몇 배로 수익이나 손실을 보는 이른바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에 개인 투자금이 대거 몰렸던 것이 이 시장의 흔들림을 키웠다는 분석입니다.
0: 자, 이 문제 때문에 국회에서 금융위원장이 집중 질타를 받았다고요?
1: 네, 어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금융당국을 질책했습니다. 위험도가 매우 높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승인 과정과 사후 관리가 너무 안이했던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쏟아졌는데요. 가뜩이나 변동성이 큰 시장에 기름을 부은 꼴이라며 금융당국의 책임 있는 자세와 즉각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어건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라며 사과했고요.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가 조치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가 이것도 논란이 됐습니다.
0: 네. 자, 정치권 소식이어서 다음 소식은 경제권 뉴스를 들어봤죠. 자, 다음 소식은 부산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성황리에 끝났다고요.
1: 네,

0: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총회가 지난 19일 시작돼서 어제 막을 내렸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인류 공동으로 보호해야 할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논의, 결정하는 국제회의인데요. 우리나라는 지난 1988년 세계유산협약에 가입한 이후 38년 만에 처음으로 국내에서 세계유산위원회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 기간 중 마련된 대한민국관은 유네스코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특히 국가 무형유산 보유자들의 공예, 연주시연, 사찰음식 체험 등이 인기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총회에서 한국의 갯벌은 자연유산 확대 등재가 확정이 됐는데요. 기존의 서천, 고창, 신안, 보성순천뿐 아니라 여수, 고흥, 무안, 서산 갯벌도 세계유산이 됐습니다. 우리뿐 아니라 총 25건의 전 세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이 등재가 됐고요. 2030년 한국 최초의 근현대 세계유산에 도전하는 피란 수도 부산을 홍보하는 계기도 됐습니다. 한편 사도강산의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동원의 전체 역사를 현장에 성실히 반영 전시하도록 일본 측에 재차 촉구하는 결정문도 합의 채택이 됐습니다.
1: 자, 그리고 다음은요. 방탄소년단이 미국 그래미 시상식을 보이콧하겠다고 선언했다고요?
0: 네. 그룹 방탄소년단이 내년 2월에 열리는 그 미국 최고 권위의 음악 시상식 제69회 그래미 어워즈에 자신들의 작품을 출품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유는 지난달 그래미 측이 굳이 아시아권 음악을 구분해서 베스트 아시안 팝 뮤직 퍼포먼스 부문을 신설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래미는 아시안 팝이 글로벌 음악 업계에 미치고 있는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라는 점을 인정해서 이 부문의 상을 신설하게 됐다라고 설명을 했지만 별다른 공통 분모를 찾기 어려운 한국과 중국, 일본의 음악을 굳이 지역 단위로 묶은 점, 그리고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 영향력이 높아지는 K-팝을 특별 부문처럼 국한하려 하는 점 등을 이유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BTS 멤버들은 음악이 지역이나 언어로 나뉘기보다 그 자체로 전달되고 사랑받길 바란다라는 뜻을 밝혔는데요. 지난 3월 발표한 정규 5집 아리랑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앨범 차트 1위를 모두 석권하는 등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킨 BTS가 용감한 행동에 나섰다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 네, 자 이제 마지막 소식입니다. 올해 상반기 서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엄청나게 늘었다고요?
0: 네, 요즘 서울 곳곳에 외국인 관광객이 정말 많다라는 게 피부로 느껴지긴
1: 이제
0: 하는데요.
1: 느껴져요.
0: 네, 실제 숫자로도 확인이 됐습니다. 올해 상반기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823만 명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 늘었고요. 또한 이들이 올해 상반기에 이 서울에서 신용카드로 쓴 돈이 무려 5조 6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7%나 늘어난 액수입니다. K-POP과 K-푸드 같은 한국 문화의 인기 덕분에 관광객 수도 늘고 또 쇼핑이나 체험 활동에도 돈을 아끼지 않은 덕분인데요. 부산에서도 외국인 관광객 소비가 같은 기간보다 63% 늘어나는 등 전국 곳곳에서 관광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지난주 세종문화회관 쪽에 연극 보러 갔는데 네. 외국인 분들이 진짜 너무 많아서 와 하면서 되게 기뻤던
0: 맞아요. 뭐 광화문 정동 이쪽에는 정말 많이 계십니다.
1: 자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고요. 지금까지 정블리 정상근 기자님이었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스위스로 괜찮아 떠나 듣고 스위스로와 같이 돌아올게요 여러분. Stay tuned.

어떻게 출근까지 사랑하겠어? 어떻게 출근까지 사랑하겠어? 7시 철파엠을 사랑하는 거지.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김영철의 파워FM.

0: 오늘도 철가루들의 사연으로 시작할 건데요. 스위스어가 시원하게 해결해 주세요. 제발요, 시원하게요. 한 분 듣고 계시죠?
1: 압박이다.
0: 우리 권하나님이 탄산음료에 중독돼서 끊으려고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는데요. 이제는 커피에 중독이 됐네요. 유유. 이 중독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을까요?
2: 아, 탄산에 커피까지 다 맛보셨으니까 이제부터는
3: 물을 드세요.
2: 여름 건강에 좋은 물을 드세요.
0: 자, 오늘 이노딘 씨 안 오셨나요? 6712님으로 그럼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갑자기 졸업한 지 10년 넘은 중학교 담임쌤이 보고 싶습니다. 우와. 학교로 찾아가 만나 뵙고 싶은데 너무 뜬금없어서 쌤이 싫어하실까요?
1: 뭔데 벌써 웃어요?
4: 아, 쌤은 좋아하십니다.
0: 아, 그래요?
4: 좋아하십니다. 무조건. 근데 못 알아보실 수는 있습니다. 10년이면.
0: 아, 그렇죠. 그럼 예. 이제 좀 설명을 좀 더 이렇게 해야 될까요?
4: 그렇기 때문에 미리 어레인지를 조금 해놓고 가시는 어레인지. 것을 추천. 예. 아. 제가 갑니다.
0: 살짝 좀 깔아놓고
4: 예, 그렇죠.
0: 몇 년도 졸업생
4: 그렇습니다.
0: 예, 간다라고 예,
4: 앨범을 뒤져보실 시간을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0: 오, 좋다. 네. 우리 구서희님은 쇼폰만 계속 보니까 이제는 긴 영상을 못 보겠어요. 유유유유. 긴 영상 볼 때 집중력 높이는 법 알려주세요.
5: 아, 이건 정말 요새 안 되는 것 같아요. 현대인의 정말 심각한 병인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깜깜한 곳에 핸드폰을 쓸 수 없는 깜깜한 곳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건 고칠 수가 없습니다.
0: 아...
5: 그래서 영화관에 가셔야 되는 거예요.
0: 아, 그래서 아, 그냥 아예 네. 긴 영화를 봐라. 네. 2시간짜리를
5: 갇혀 있어야 겨우 긴 거를 볼 수 있다.
0: 오. 맞아, 저도 집에서 OTT 보면 보다 저도 중간에 끊거든요.
5: 그러니까요.
1: 맞아요.
0: 끊고 또 톡.

0: 보다가 다 펴주고 또 보고
1: 그러니까.
0: 화장실 가고 맞아. 옥수수 찌러 가고 영화관을 가라 옥수수도 데워야 되고 할게 많거든. 오늘 다 외쳐봅니다. 월간 스위스어로 오 가라.

0: 드립니다. 이노진, 김영호, 송우진, 우리 스위스로 세 분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위스로입니다. 철가루 하이.
0: 자, 여름 바다처럼 시원시원하게 소개했는데, 진짜 우리 이 슬비님이, 이거 이제 먹고 문자 보세요.
2: 물 먹으라는 말은 참 좋은 말인데 어쨌든 혼났네요.
0: 물이 아니었고요. 물을 드세요라고 했어요.
1: 아까 물이요, 물.
0: 아, 물이라고 했어요.
1: 물을 드세요. 그러니까 물... 박준영 씨 그거를 약간 변형해서 한 거죠. 아~ 센스 짱이었잖아요.
3: 못 알아들어서 이렇게 됐네요.
1: 우와! 못 알아들었다고?
0: 나 자꾸 물을 드세요. 아, 진짜.
4: 이거 이
0: 나는 진짜 진심으로 너무 생뚱맞는 거예요. 물을 드셨는데
4: 하이개그였네 우리가.
3: 미안해. 저 형이 그렇게까지 뭐 그렇게 없진 않습니다.
0: 그렇죠. 두 분은 물로 들었어요.
3: 당연하죠.
4: 근데 약간 재밌게 하는 거구나라고
1: 물을 드세요.
0: 그래서 물을 드셔서 어떻게 뜬금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 본인 히트 저기 작품만 생각하지 마시고 유행어만 생각하지 마시고 선배님 것도 기억을 하셔.
0: 그때 이노디 씨 말이 맞죠. 네. 둘에게만 열려 있고.
2: 그러니까요.
0: 둘은 막 다 열려 있잖아요. 네. 선생님 못 알아볼 수 있습니다. 졸업사진을 봐야 되지. 모든 협업 가능인데 일단 여기는 닫혀 있나 봐.
2: 얘들아 봤어? 그 나하고 떠난 다음에 나를 한 번도 눈을 안 마주치죠.
0: 일단 이건 제가 미안합니다. 사과드립니다. 나는 물을 물이었는데. 쏘리. 이슬비님이 안 집어도 좀 넘어갈 뻔했어요.
2: 네, 그렇네요.
0: 아니 김강수님 문자 보세요.
4: 호진님만 옷이 까망이네요. 오늘 컨셉이 청량인데 연락 못 받았구나. 영우 씨랑 우진님은 끝나고 바로 바다로 떠나서요.
1: 저 강수님 이거 제대로 보면요. 네. 되게 진한 그 남색 계열의.
4: 남색이네요. 그렇네요.
0: 살짝 셔츠를 또 한번 열어보시면 안에 또 나름 또 내 스타일의
1: 그렇죠.
0: 또
1: 해변가 룩이에요.
0: 그래요.
2: 그래요. 알았어.
0: 연락 따로 드릴게요 이제. 네. 5404번님이
3: 3월에 친구들이 축가 불러줄 건데 그룹명 지어달라고 사연 보냈던 철가루입니다. 남자 한 명에 여자 셋이라 남한 삼순이라고 지어주셨잖아요. 7월 11일에 결혼했는데 친구들이 진짜 남한 삼순 그룹명으로 좋겠다 불러줬어요. 감사합니다.
1: 야, 잘했다.
0: 남한 삼순. 진짜 우리 그때 기억난다 그죠? 아주 진짜 우리가 기가 막히는 우리 세 분인데 아까 이제 그 질문 탄산음료는 아까 이제 물로
2: 요즘 물을 안 드세요. 근데 저 탈수증 있으니까 여름에는 물 많이 드셔야 돼요.
0: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였는데.
2: 그러니까
0: 유머도 잡으면서 패러디도 하면서
2: 이거 정상근 기자랑 할 법한 그 저기 생활 상식인데.
0: 그럼요. 여러분 진짜 오히려 물을 더 탄산보다는 물을 많이 먹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커피보다도 물을 드세요. 워터.
2: 진짜 그 유행을 못 하시는구나. 와.
0: 제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같은 계열이라서. 네. 아 그리고 영우 씨.
4: 네.
0: 와 아까 선생님으로서 그랬어요. 무조건 좋다라고 했어요, 그죠?
4: 선생님 무조건 반갑죠.
0: 하긴 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저도 찾아가면 오 그래 기억난다 이러는데
1: 못하실 것 같아.
0: 제자분께서 왜 굳이 여길 찾아오셨죠? 이렇게 없는 것 같아요.
3: 근데 저기 막상 가서 선생님 정말 못 알아보시면. 당황스럽더라고요.
0: 그렇지.
3: 저희 데뷔한 지 얼마 안 돼서 저희 모교에 고등학교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 초대해주신 선생님 말고 저희 담임 선생님을 찾아서 인사를 드렸어요. 근데 정말 누군지 하나도 모르겠다.
0: 그때 반에 몇 명대였어요?
3: 그때 저희 한 50명
4: 됐대니까.
0: 네, 그렇게 되면 하기야 선생님 입장에서는 매년 몇백 명이 나중에 몇천 명이 되니까
2: 그치.
0: 또 선생님 입장에서는 또 가물가물할 수도 있고
2: 약간 사회생활 할 때도 오랜만에 만난 사람 서로 대면 하잖아요. 그럴 때 그냥 저 이노진이에요. 스위스로 이노진 이렇게 되는데 그 원활하게 그런 스킬도 필요할 것 같아요. 왜 시간을 자꾸
0: 시간이 사실 많이 없긴 하잖아요 우리가.
2: 아니 그리고 꼭 나는 막차를 타.
0: 아니 그리고 영우 얘기했는데 또 이제 그래서 아까 영화 보는 것도 되게 좋았어요.
2: 맞아요, 그거 괜찮아.
0: 나 아까 딱 그 끝났어요. 예.
4: 형 때문이잖아.
0: 그만들 좀 해. 지금 우리 할 거 너무 많단 말이야. 아니 진짜 영우 씨 얘기 끝나고 이제 우리.
2: 그러니까 우진이가 대답했잖아.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그랬잖아요.
0: 맞아.

0: 쇼폼에 너무 지금 집중해요. 60초짜리. 네. 그러면 안 돼요. 아니 그 장동선 내 박사님도 그랬어요. 쇼츠만 보면 자꾸 그 부분만 떠오른대요. 그러니 긴 업의 노트북을 보더라도 20분짜리 그걸 다 보라 그러더라고. 끊지 말고. 자 이렇게 세 분 문제 쭉 소개되셨는데 저희들 선물 챙겨드리고. 아, 이 114번님 최근에 입원했는데 저희 팀원들이 깜짝으로 병문안을 와주고 있죠. 진짜 상상도 못했는데 너무 고마웠어요. 우리 생산 이 팀 태어나면 맛있는 거 쏠게. 우리 팀 최고. 이렇게 문자를 주셨는데 세 분도 최근에 역시 그래도 우리 멤버들이야 뭐 이런 순간들이 좀 있었나요?
1: 저 있었어요. 소름 끼치는 거. 저 라디오 하는데 4주년 기념일이었어요. 그랬는데 그게 이제 주말이어가지고 못 모였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월요일 날 우진이랑 영우가 생방송에 아무런 얘기 없이 방문해 준 거예요.
0: 제작진들하고는 혹시 짰나요?
1: 아니요. 그래서 너무 감동했어요.
0: 그 동공이 딱 커졌죠. 놀랬죠 진짜.
1: 진짜 놀랐어요.
0: 우리 찐 놀라는 거 있잖아요.
1: 이게 뭐지? 이럴 정도로. 그래서 너무 감동이었어요.
0: 혹시 누구의 기획이었고 누구의 아이디어였어요?
2: 같이 하는 거죠.
3: 영어 가자고 얘기했어요.
1: 영어는 하다.
0: 츤데레 스타일이죠. 네. 지금 화면 영상 우리 제작진 살짝 보여주긴 했는데 서프라이즈로 등장을 해가지고. 역시 팀만 한 게 또 없죠, 그죠?
1: 네. 보여주신다, 감사합니다.
0: 자,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 월간 스위스로 이제 시작할 텐데 오늘 주제가 있습니다. 네. 바로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는 방법. 오늘 아까 문자 왔는데 양산이 40도래요.
1: 그러니까
0: 영남 지역이 지금 다 38도 9도 30도. 경남 양산.
1: 양산이 그렇게 더우니까 부산은 되게 시원하대요. 양산이 위에서 이렇게 해주니까. 그거 알아요? 그거? 그 개그?
2: 아 진짜
1: 재밌었는데?
0: 네, 그러니까 이분께 무를 주세요. 제일 잘하노.
3: 좀 당황했어. 이게 개그인지 상식인지.
2: 나 진짜 그런.
1: 나 사연 받았어. 라디오 하는데 그런 사연이 있어.
0: 개그를 했는데 안 터지면은 상식으로 가고. 참 턱이에.
1: 맞아.
0: 아니 더위를 진짜 다들 어떻게 이겨내고 있어 진짜. 너무 덥죠. 그러면서 이어가면서 스몰 토크 주제도 말씀드릴게요. 바로 모닝 괴담회입니다. 여러분 철가루들이 경험했거나 주변 사람들이 들려준 무섭고 오싹한 이야기들 모두 받을게요. 더운 여름 아침 서늘하게 한번 우리가 또 한번 만들어볼까요? 세 분 또 얼마나 잘 살리겠어요, 그죠? 강약 완급 조절해가면서 샵1077 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일라는 무료고요. 소개된 분들에게 모두 바디 선물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또 퀴즈도 나가볼까요?
1: 네. 올해 4월에 심령 스팟으로 유명한 이 저수지를 배경으로 한 공포 영화가 개봉을 했습니다.
2: 이 영화가 흥행하면서 영화의 배경이 된 충남 예산군 이 저수지에 인파가 몰렸는데 특히 공포 체험을 위해 심야 시간대에도 차량 행렬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4: 기이한 소문이 끊이지 않는 저수지의 로드뷰 화면에 촬영한 적 없는 정체불명의 형체가 포착되면서 벌어지는 이 스릴러 영화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1번 살목지, 2번 뱃살목지.
0: 네. 자 우리 영우 씨 혹시 이 저수지를 이저 수지로 읽지 않았나요? 정답 아시는 분은 샵 1077 짧은 문자 오시면 김자 100원 고일량 무료 모두 바디 선물 세트 드리고요. 스몰토크 주제 모딩 괴담에도 보내드리고요. 우린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실수할 시간이 없어요. Stay the night, don't go anywhere.
2: 이 수지 저 수지.

0: 여름철 필수기기 에어컨에 쓰이는 냉매가스는 위험도가 높은 편은 아니지만 누출된 양이 많을 경우 주변 산소 농도를 낮춰 질식 위험이 커집니다. 이는 산업 현장에서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데요. 현장에서 쓰는 에어컨은 단순한 냉방기기가 아닌 작업 환경을 유지하는 공조설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공조설비는 주로 기계실이나 냉동창고 등 밀폐되거나 환기가 제한된 공간에 두기 때문에 산소감지기도 함께 설치해야 하는데요. 이때 산소감지기는 단순히 감지만 하는 게 아닌 산소 농도가 낮아질 때 주변 설비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기능까지 갖춰야 비로소 안전이 완전해지는 법입니다. SBS 가스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감지기 제조기업 가스트론과 함께합니다.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자디니 스타, 국민 스타 자디니 모두의 스타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디니 스타, 부담 없는 헤드 스타 싹 관리했더니 자디니. 혈색이 싹 도네 스타, 자디니 스타
1: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

0: 난 필립스 멀티탭
1: 디자인도 예쁜데?
0: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0: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1: 농산물.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2: 고릴라 편이다.
1: 고삐 풀린
2: 고릴라.
1: 왜 다 고릴라죠?
2: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1: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2: 광고기 가성비 갑.
1: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고릴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3: 생활 정보.
4: 쌀도 신선식품이라서 갓 도정한 쌀로 갓 지은 밥이 제일 맛있죠. 그럼 반찬 없이 먹어도 맛있는 밥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쌀의 품종이 중요합니다. 쌀은 크게 자포니카와 인디카 두 종류죠. 전분 성분인 아밀로스 함량이 다른데요. 한국인은 아밀로스 함량이 비교적 낮은 자포니카 쌀로 지은 찰진 밥을 선호합니다. 현재 300여 개의 쌀 품종 중 농촌진흥청이 최고의 품질로 엄선한 쌀은 단 21개. 쌀알이 맑고 투명한지, 밥을 지었을 때 모양 윤기 풍미가 뛰어난지, 도정 후 온전한 쌀알이 75% 이상인지, 병충해 강한지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하니깐요. 쌀에는 과학과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죠?
5: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김범수 보고 있나? 그럼 됐어.
1: 그래, 생각해. 무더운 여름 시원시원하게 보내고 싶다면 스위스어로우의 수다와 노래를 들으면 됩니다. 오늘도 에어컨을 켠 것처럼 시원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럼 함께 외쳐볼까요?
2: 다 잘 될 거라 생각해.
1: 아까 3부에서 드렸던 퀴즈 정답 확인해볼게요. 정답이 뭐였죠?
3: 1번 살목지
1: 였습니다. 우리 3168번님
3: 1번 살목지. 이따 점심 뭐 먹지?
1: 물을 드세요.
3: 물을 드세요.
1: 진짜 오늘 점심 뭐 먹지? 오늘 점심 뭐가 딱 땡겨요? 이분께 3168님께 딱 드리게.
3: 육개장.
1: 육개장.
4: 오, 육개장.
3: 이열치열. 오.
1: 김기부님이
5: 1번 살목지. 그곳 귀신들도 사람들이 갑자기 많이 와서 당황스러워했겠어요.
1: 그러네.
5: 이번 여름 휴가에 모두들 예산으로 여행 오세요. 하셨습니다.
1: 영화 보셨나요?
5: 못 봤어요. 무서운 거 잘
1: 나도 무서운 거 못 봐. 네.
3: 다 무서운 거 못 봐서 안 봤어요.
5: 그래서 공포 특집 하면 뭔가 할 얘기가 없어.
3: 진짜 무서워.
5: 진짜 무서워요.
1: 아 진짜 나도 무서운 거 은근히 또 못 봐가지고. 네. 임 주인님은
6: 1번 살목지. 얼마 전 중딩 아이랑 살목지 봤는데 너무 무서워서 반은 눈 감고
1: 그래,
6: 왔네요.
1: 이렇게 되죠. 그래.
6: 나이 들수록 심약해져서 무서운 거 못 보겠어요.
1: 그치. 나이 들면 또 더 그런 것도 있고요. 진미정님
7: 1번 살목지. 사실 따지고 보면 제 뱃살이 더 무서워요.
1: 이게 고전 유머죠.
8: 나 오늘 오늘 밤은 어둠이 무서워요.
1: 네 눈이 더 무섭다 했던 옛날에 그 할머니 유머.
6: 김완선
1: 씨 노래.
5: 0616님 1번 살목지. 이 영화

0: 한번 보고 싶긴 한데 안 보고 싶은 그런 마음 아시나요?
1: 우리가 그래 우리가.
2: 살목지 볼까? 근데 나 또 못 보겠네. 네. 네.
1: 아, 또 유명하고 말이 많으니까 재밌다는 말 많으니까.
2: 그렇죠.
0: 보고 싶은데. 네.
2: 차영호님.
3: 일본 살목지 여름엔 공포 영화로 여름 이겨내는 거지요.
2: 하고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모두 바디 선물 세트 드리고요.
1: 네.
2: 방송 끝나고 선곡표도 확인해 주시고 자 이제 문자들이 좀 오고 있나요? 오늘 문자 주제가 모닝 괴담회였습니다. 네. 우리 철가들이 보내온 오싹한 이야기들 아 우리 철가들 문자 계속 또 보내주고 계시네요.
1: 아 대단하다.
2: 무서웠던 거 모닝 괴담회. 자 일단 삐지 좀 깔고 할까요? 삐지 주세요. 6753번
4: 야자 끝나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분명 혼자 탔는데 층층이 계속 서는 거예요. 늦은 시간이라 엘리베이터가 열릴 때마다 섬뜩섬뜩했답니다. 누가 일부러 눌러놓지는 않았을 텐데.
2: 어떻게 된 걸까요? 일부러 누가 눌렀나?
5: 고장 난 거죠 뭐.
2: 야, 아, 또 코믹으로 가야 돼?
1: 잠깐만. 또 이렇게 가는 거야?
0: 너무 찐다, 야.
2: 나 진짜 근데
0: 거죠, 뭐.
2: 우재 진짜 거짓말하고 나도 이 말 할까 말까 하고 깰 것 같은 거야. 누가
1: 아 저도 뭐
2: 고장 났나?
1: 그 택배 아저씨가 위층부터 내려오잖아요. 솔직히 그런 거 있잖아요. 아 그런 건가 하려고 그랬는데
2: 누가 애들이 막 눌러놓을 때 있잖아요.
1: 그럴 수도 있고.
3: 아 그런 가능성도 생각했는데 야자 끝나고니까 늦은 시간이니까 애들이 장난쳤을 확률은 좀 떨어지는 거고. 그렇다면 고장밖에 없다.
2: 아 근데 톤을 예. 고장 났죠?
0: 진짜 삐지가 그렇게 나오는데
2: 삐지가 당당당
0: 고장 났나
2: 봐요. 이것도 아니지. 고장 났죠? 다음 것도 음악 주실 거예요? 다른 음악이야. 3098 영우야.
6: 야근 후 새벽 지하 주차장. 제 차 옆에서 누군가 기어다니고 있더라고요. 얼굴은 흐릿하고 눈만 하얗게 보였고 저를 보며 잠깐만요 거기 누구세요? 라고 했어요. 놀라서 도망쳤는데 나중에 CCTV를 확인해보니 그 자리엔 아무도 없고 저만 뛰어가는 모습이 찍혀있었습니다.
7: 뭐야?
6: 아직도 제가 뭘 본 건지 모르겠어요.
2: 우진씨 뭘 본 걸까요? 이 사람은?
3: 이건 진짜 같은데?
7: 뭐야?
2: 아니야 그 눈가에 흰 밥풀이었다라고 해줘요. 흰 눈 흰 쌀을 본 거 아닐까? 뭐 귀신처럼.
3: 아, 귀신 귀신인데 이거?
2: 이거는 진짜 고양이 아닐까인 것 같습니다.
1: 진짜인 것 같습니다.
2: 네. 네. 하나 또 진짜 와줘야죠. 예. 네.
1: 무섭다. 아 저 눈 감고 들었거든요.
2: 나도 약간 살짝 그 사연을 안 보면서 그치? 상상했어요.
1: 너무 소름 끼쳤어.
2: 다음 우리 이문자 씨 사연 또 음악 한번 깔면서 이번에는 네. 우진이가 해볼까요?
3: 집에서 인기척이 들리길래 딸 집이야? 라고 물으니 방에서 대답이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한참 TV를 보고 있으니까 번호키 누르는 소리가 들리고 딸이 들어왔습니다. 너무 놀라서 땅 방문을 열었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1: 집중이 안 된다 뭔가.
2: 아 왜?
1: 본인도 그랬으면서 뭐 형도 그랬잖아요.
2: 아니 나는 지금 형, 생각했단
0: 형
2: 말이야.
0: 형 생각하고 있었어. 무슨 난, 말을 할 때.
2: 딸 집이야? 본인이 혹시
1: 방구 소리나?
0: 방구가?
2: 아니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집중이 안 된다.
1: 아,
2: 그러면 잠깐만 진짜 네. 진짜 너무 잘 됐다. 빠지세요 여기서.
1: 진짜?
2: 우리끼리 할 거야.
1: 그래.
2: 무섭게.
1: 사람이 있는데 없는 것처럼.
2: 있는 데 없잖아.
1: 너무 소름 끼쳐.
2: 이너진 오늘 귀신인 걸로.
1: 대박이야.
2: 야 근데 이럴 때 아니면 뭐 의자 긁는 소리 이게 이렇게 들렸나?
0: 생활 소음이 가끔 이런 걸로 들릴 수 있어요.
2: 환청 들릴 때 있잖아요.
1: 네, 아니면 층간 소음?
2: 뭐 그래서 딴 집이야. 몰라 아무튼 다음 우리 김민기님 사연 이너진 씨가 얼마나 잘 살이나 봐요.
1: 진짜 무섭습니다.
4: 아내가 새 아이들을 데리고 주말에 분명 친정에 가서 지낸다고 해놓고는 현관문 앞이라고 배를 누를 때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싸늘해요. 왜냐면요 쇼파에는 과자 부스러기 맥주 캔들이 뒹굴고 있었거든요.
1: 제일 무섭지.
0: 이거 진짜
1: 나 이거 잘못 읽었으면 이게, 무너질 뻔했다.
2: 이게 우리랑 컨셉이 좀 맞지 않나요?
1: 진짜 제일
3: 진짜 리얼 공포죠.

0: 갑작스러워요 이거.
1: 아 우진이가 하니까 웃긴다.
2: 아니 등줄기 아마 땀이 쫙 그 아~ 내려오면서 네. 진짜 그 되게 분주했을걸요. 진짜 아마 진짜 아이씨 막 했을걸요. 진짜 아 진짜 독백 욕순 나오고
1: 아 왜? 이런 생각이 드네요.
2: 그러니까 진짜 띵동 눌렸을 때 자 4641번님도 가볼게요.
3: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자는데 여자 귀신이 머리 위에 서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 친구 집에서 두 번이나 경험했네요.
2: 어 끝이야 그냥 이렇게 어 가위 눌렸나 아니면
4: 근데 진짜, 진짜 이런 거 있다 그러잖아요. 어떤 집에만 가면은 좀 그런 현상이 많이 나오는
0: 뭐 사연이 있는
5: 저는 네, 믿어요. 어.
0: 저는 사연이
5: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2: 어. 약간 그런 좀 싸늘한 집이 있어요. 에,
5: 그렇다고 해요.
2: 아 하지 마 무서워.
5: 거기
2: 나 혼자 산단 말이야.
5: 무섭다 진짜.
2: 아, 혼자 살 때 그 밤에 불 꺼놓고 보는데 화면이랑 창가 쪽이랑 비춰가지고 아. 혼자 그거 완전 오마까지 아닐 거 그냥 오 아, 깜짝이야 이런 거랑
0: 미쳐서
2: 저 옷 바지 깔아놓고 사거든요 아, 옷방에
5: 어 무섭다 그거
2: 근데 옷방에 깔은 거는 상관없잖아요 옷방은 새벽에 안 들어가니까 근데 밤에 내가 나도 모르게 왜 거실 쪽에 이렇게 깔아놨는지
5: 왜 그걸 왜 깔아놔요 그러니까 온돌에 그 아니, 마르라고
2: 옷 톤하고 봐야 되잖아 이렇게 깔아놓고 아. 위에 바지 양말 아. 이제 모자 같은 거 딱 해놓고 그러니까 나왔는데 새벽에 4시 반쯤 물 모르는데
5: 진짜 깜짝 놀리지
2: 아, 내 옷이네. 아, 하고 다시 물 맞추고 자야지 했던 기억이 나는데 혼자 그런 거 1인 극 할 때 있거든요.
5: 그거 있죠, 진짜 무섭다.
0: 아, 아니, 같이 살아도 저는 아이가 어린 아이가 있으니까 저기 조그만 애가 있으니까 얘가 몇 시에 일어났는지 모르고 이 제가 나갔는데 소파에 안 보이게 누워서 아~ 패드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패드를 보고 있는데 저를 이렇게 나가지고 하다가 갑자기 얘가 거의 그냥 소파에 붙어 있으니까 깨가지고 새벽에. 깨가지고 혼자 깨가지고
2: 얘가 몇 살?
0: 초등학교 3학년인데 꿈이거든요. 그러니까
2: 패드 볼 시간이 나이잖아 이제.
0: 너무 좋은 거지만.
2: 아 무서워.
5: 와, 무섭다.
2: 우리 조순옥님 것 한번 볼까요?
5: 어 재밌네.
4: 저희 집 앵무새는 새로운 사람만 보면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는데요. 요즘 새벽마다 자꾸 안녕하세요 글을 합니다.
2: 하지마. 하지마.
1: 어, 무섭다 이거.
2: 하지마.
4: 근데 가족들은 앵무새 인사를 들은 적이 없대요. 어? 무서워서 나가보지도 못하겠어요.
2: 와 어떡해. 아까 딸이니? 어 이거보다 더 무서워.
1: 새벽마다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는데 안 했어.
0: 가족들이 들은 적이 없어.
2: 아, 가족들이 몰래 카메라 했으면 좋겠어. 다 들었는데 무섭다.
5: 그러면 앵무새가 안녕무새 아니에요?
2: 무서워. 이런 안 웃기는 분위기 통 무서워. 5369번님 볼까요?
6: 대학교 때 새벽 2시쯤 단과대 건물에서 나오는데 갑자기 아무도 없는 복도에서 엘라 땡땡 샴푸 향기가 나는 거예요. 아... 저는 그 샴푸 안 쓰는데 누구지?
0: 무섭다 새벽 2시면
5: 이거 뭐 약간 그 립글로스에서 코 밑에 묻혀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냄새 나는 거 아니야?
2: 그런가?
4: 아니, 그리고 요거는 이게 대학 건물에 밤 늦은 시간에는 종종
0: 있죠.
4: 그 러브버그들이 구석구석에 숨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0: 강의실에.
2: 엘라 땡땡을 써봐. 본인도 한번 써봐요 다음에.
0: 그렇구나.
2: 우리 덕화 이덕화 씨 사연 하나 더 볼까요?
7: 제가 초등학생 때였는데 그때가 한 2000년 정도였을까요? 컴퓨터를 하다가 잠깐 자리를 비우고 돌아왔는데 그때부터 시계초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고 여자 비명 소리가 아악! 하고 계속 들리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아버지를 불렀는데 컴퓨터가 렉 걸려가지고 엄정화의 배반의 장미 처음 부분이 반복되던 거였어요.
2: 화장품 언니

0: 이거. 이거 엄정화 씨 한번 모셔야 되는 거 아니야? 야.
1: 와, 진짜.
0: 다 같이, 아!

0: 필승 코리아 뜻이 뭐였지? 월 필승 코리아 드 필승 코리아 컵컵 필승 코리아 매달 이렇게 노래가 하나 나오네요.
1: 와, 자,
0: 아, 난 진짜
1: 대발장입니다.
0: 5141번님 문자.
1: 스위스로 없이는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나의 단백질 바 같은 스위스로 오늘도 라이브 즐기겠습니다.
0: 아, 진짜 없이 못 살아, 없이 못 살아.
1: 감사합니다.
0: 진짜. 아, 그러면 아. 라이브 듣는 동안 축하와 응원 받고 싶은 사연 보내주시고요. 불러줬으면 하는 노래까지 함께 문자로 보내주세요. 스위스로가 한 소절 쇼츠 라이브 불러드립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려는 무료. 자, 오늘 스위스로 라이브 어떤 노래죠?
2: 아, 오늘은 아, 내 맘대로란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3: 네.
2: 아! 오늘 주제에 맞는 노래예요.
3: 그래요?
2: 왜냐하면 네. 이 노래를 만든 지 거의 아. 30년.
3: 그렇죠.
4: 아, 무서워.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갔다고?
3: 우리 아저씨야.
4: 화장품 형님. 네.
3: 화장품.
0: 화장품 형님. 스위스로의 내 맘대로 30년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박수로 여러분 청해 뭐 청해 누를까요?
3: 네. 네.
4: 진짜 97년 정도면 그렇죠. 30년 됐다.
5: 어, 무서워.

0: 와, 스스로 내 마음대로 듣고 왔습니다. 우리 박효정님이 캬! 본업하는 스위스어가 멋있어서 오싹해요. 오빠야들 정말 뭐야. 그쵸. 본업 잘해서 지금 너무 무서웠대요.
1: 감사합니다.
0: 원래는 진짜 여러분 가수란 걸 잊으면 안 돼. 네.
2: 김민아님. 살목지로 시작해서 재즈바에 도착했습니다.
0: 약간 좀 재즈틱한 느낌이 좀 있네요. 네.
1: 이 노래

0: 제가 저희 처음 쓴 노래거든요.
1: 맞아요. 처음. 아까 그래서 아까 30년 전.
2: 예. 네.
1: 97년에
0: 스위스로 처음
3: 영우가 만들었어요.
1: 네. 97년도에 몇 살 때였어요?
0: 그러니까
2: 네. 20살이지. 자기 20살.
0: 그렇죠.
1: 야 진짜 그 풋풋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3: 네.
1: 자 그럼 이제 철가리들 먼저 라이브 신청곡도 우리 쭉쭉 볼게요. 우리 이 수경님이
3: 어릴 땐 밤새 술을 마셔도 거뜬했는데 나이가 드니까 술이 너무너무 약해졌습니다. 이젠 맥주 두 캔이면 밤새 수다 떨며 놀 수 있더라고요. 술값도 아끼고 속도 편해서 가성비가 너무 좋은 거 있죠. 나이 들어서 좋은 건 없었는데 이거 하나는 좋아요. 술 약해져서 조금은 건강해지고 돈도 아끼게 된 저 축하해주세요. 바이브의 술이야 신청합니다. 아 긍정적이시네요 되게.
1: 그러니까요.

0: 자, 우리 최태형님께서요.
1: 술 대신
2: 물 드세요.
0: 최태형 씨의 대결을 마치 오늘 정말 괴사될 뻔했던 죽을 뻔했던 이 개그맨 개그고.
3: 야,
0: 정말 저는 물을 탄산수에서 커피에 물을 너무 뜬금없이 하나 했는데 아주 의미 있는
3: 네.
0: 아주 시사 개그였어요. 물을 드세요.
3: 시사.
0: 네. 자, 젠틀님.
4: 회사 3년 다니다가 부장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퇴사했습니다. 아, 그렇게 1년 동안 백수였다가 다시 취업에 성공했어요. 물론 여기도 월급 루팡하는 사람 때문에 힘들지만 전보다는 덜해서 버틸만 합니다. 축하해 주십시오. 요즘 리셋느 덕에 힘이 나는데 리셋느 러버택 가능할까요?
0: 오, 가능할까요? 오,
1: 너무 좋아.
0: 오. 자, 젠틀 야호.
4: 나 1, 2, 3.

0: 우리 젠틀님들 야호.
1: 야호.
0: 자, 어쨌든 또 취업이 또 성공을 했습니다. 그죠? 축하해 드리고 좋습니다. 그렇다면 또 우리 0705님 아, 안소영 님이
2: 아침부터 완벽하게 노래 부르는 스위스로 실력이 무섭다 무서워.
0: 아하. 좋습니다. 네. 자, 0705
3: 슬로우 러닝하고 몸무게 앞자리가 바뀌었고 두 달째 유지 중입니다. 74년생이라 살 빼기 진짜 힘든데 이걸 제가 해냈어요. 입던 옷도 여유 있고 눈바디로 살이 정리된 게 보이니 너무 좋아요. 오. 계속 열심히 하라고 응원송 부탁드려요.
2: 아, 좋습니다.
3: 부석순의 파이팅 해야지 신청합니다.
0: 자, 파이팅 가야지.
2: 아, 좋아요. 건강을 위해서 물을 드세요.

0: 우린 스윗소로 파이팅해야지.
1: 파이팅이야? 어. 아 진짜 어, 버릴 거 정말 1도 없는 우리 스윗소로. 아 진짜 우리 윤미숙님이 아니 어떤 노래든 가능하군요. 역시 진짜 어떤 노래든 다 되죠.
2: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1: 네. 좋습니다. 그러면 광고.

0: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3: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2: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3: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2: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3: 제조원
4: 현대 오피스.
5: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6: 든든한 내일로요.
5: 네?
6: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5: 제대로 가시네요.
6: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0: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2: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주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2: 단백질에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1: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3: 안녕하세요, 봉태규입니다.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9시에는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가 방송됩니다.
4: 권유림님이 이렇게 보물 같은 스위스로를 보려면 또 한 달이나 기다려야 한다니 아 불안하네. 진짜 우리 보물이죠. 우리 다음 달에 진짜 보물 찾기 한번 할까요? 우와. 이누딘 씨 여기 스튜디오 어딘가에 숨겨놓고.
5: 아 요즘 카멜레온 같이.
4: 네, 우리는 안 찾는 걸로.
5: 안 찾는데. 아 무서워.
4: 박희영님이
6: 스위스 형님들 이러니 안 사랑할 수 없죠. 스위스 형님들 오랫도록 목소리 들려주세요. 물 많이 드시고.
4: 물 많이 드시고요.
7: 고혜영님 네 분 보면서 오늘도 열심히 더위를 이기고 살아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다들 이 아침 이래 이리도 열정적인데 내가 뭐라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4: 고맙습니다. 7월에 이렇게 끝났습니다. 덕분에 행복한 7월이고 우리 또 8월에 만나야죠.
8: 네.
4: 예. 오늘 하루
8: 오픈업
4: 7시대는
8: 슈업
4: 영철이랑
8: 스위스로는
4: 이제 샤롱.

0: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1: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0: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1: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0: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2: 잘 만들었다, 몽젤.
3: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프레스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4: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프레스가 정답
3: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5: 인쇄는 와우 프레스
6: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5: 뉴바옴
6: 운동할 때도
5: 뉴바옴
6: 장 건강에도
5: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선물구조 플랫폼.
1: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원효입니다. 수산물 구매할 때 원산지 확인 안 한다고요? 안 돼! 판매자는 정확하게 표시하고 소비자는 꼼꼼하게 확인하고 알고 고르면 더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로, 걱정 제로! 이 캠페인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합니다.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0: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1: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2: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속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1: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1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2: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요즘 자두 맛있지 않냐? 이런 말을 들으면 당장 자두를 먹어봐야 직성이 풀리고요. 누군가 그 영화 재밌더라 지나가듯 얘기해도 꼭 보고 감상을 나누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죠. 와, 기력도 좋다 싶다가도 이내 부러워지기도 합니다. 세상에 좋은 거, 재밌는 거 나도 다 누려봐야지. 귀여운 욕심이 일상을 200% 활기차게 만들어주니까요. 물론 너무 덥고 습한 날씨에 뭔가 하고 싶다가도 아 그냥 하지 말까 이런 말이 절로 나오는 요즘이지만요.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작은 즐거움을 놓치지 말아볼까요?